부분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강성 효율적 시장.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죠? 이 부분 때문에 X. 자, 5번 질문 볼까요? 부동산에 가해지는 공적 제한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한다? 시장의 기능 그럼 뭘까요? 가격을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공적인 개입은 그 기능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 여과현상과 효율적 시장, 낯선 개념입니다만 정답을 어떻게 찾을 건지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9강 학교생활 영단어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진짜 내 것이 되고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학습 및 생각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 학습 목표에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 오늘은 생각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think, 첫 번째 단어 think가 정말 중요하게 자주 쓰이는데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단어 think 같이 한번 써볼게요. T-H-I-N-K 같이 써볼게요. T-H-I-N-K 발음은 think, think. 네, 생각하다입니다. 자, 생각하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I think,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이런 뜻이에요. I think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 think you are very smart. 나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죠? You are very smart. 네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I think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Do you think English is fun? Do you think English is fun? 자, 이번에는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생각하니? 뭐라고? English is fun. 영어가 재미있다고. 다시 한번 Do you think English is fun? 너는 영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I think 혹은 Do you think? 라는 표현은 이 think를 활용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no 살펴볼게요. no, 알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k는 발음하지 않는, 소리나지 않는 무음입니다. no, 큰 o가 아니고요. no, k가 없는 것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쓸 때는 K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써주어야 해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K, N, O, W 발음은 No, No. 네, 알다입니다. 여러분, I know 하면 나 알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No는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know Jane. She's my friend. 라고 했는데요. 나 제인을 know, 알아 라는 표현이죠. 그녀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내가 걔 알아,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I know your name 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아 라는 표현이죠. 너 진이잖아 라고 하면서 나 너의 이름을 알아 라고 할 때 know라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know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remember 같이 볼게요. remember 하면 기억하다, 잊지 않고 기억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remember, R-E-M-E-M-B-E-R.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remember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반대말도 같이 알아둘게요. 반대말. 반대말은 잊다가 되겠죠? forget. forget 하면 잊다, 잊어버리다고 기억하다는 remember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둘다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o you remember my name? 이라고 하였는데요. 너는 나의 이름을 뭐하니? remember 이라고 하였습니다. remember 이라는 건 기억하다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o you remember my birthday? 라고 했어요. 자, birthday. 생일이죠. 너는 나의 생일을 뭐하니? remember, 기억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remember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억하다. 반대말은 또 뭐라고요? 잊다, forget.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나 기억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복습해 볼까요? 먼저, 생각하다. 생각하다는 think, think. 그리고 알다. 알다는 know, know. 마지막으로, 기억하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기억하다 라는 표현은 remember, remember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표현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수입니다. 우리 한번 나온 단어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배운 단어들도 꼭 체크리스트, 그리고 월드 리뷰와 함께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10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혹시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이 세포를 직접 한번 관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세포, 식물세포 관찰하고 싶은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 오늘은요, 그 과정과 결과를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다면 우리의 뇌속 포텐 지금부터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동물세포 관찰 방법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식물세포 관찰 방법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세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먼저 질문에 얻어야 하는 답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받침유리, 덮개유리 이런 거 사용해서 현미경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표본을 만들고 그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요. 우리 이렇게 다양한 렌즈들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관찰을 하는 그 경험 학교에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막상 이거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 것인지 그 과정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질문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동물세포는 누구를 이용해 볼 거냐면, 우리 입 안에 보면 볼을 살살살 입 안쪽에 볼을 긁으면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바로 입 안에 상피세포 가지고 관찰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깨끗한 받침유리 중앙에 증류수 한 방울을 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멸균된 면봉 이용해서요, 입 안쪽 볼의 겉면을 살살 긁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면봉에 묻어나온 물질을요, 받침유리 위에 물방울에 살살살살살 여러분 먼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염색을 무엇으로 하냐면 바로 메틸렌블루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메틸렌블루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세포를 약 2분에서 3분 동안 염색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요, 바로 덮개유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건데, 덮개유리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천천히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덮개유리 위에 우리 거름종이 되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가지고요, 여분의 염색액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미경, 저배율부터 시작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관찰을 하고요, 점차 고배율로 옮겨가면서 세포의 구조를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찰하고 났더니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특징들을 한번 보면 불규칙하고 납작한 모양의

캐치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어떻게 올리고, 염색해서 관찰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번 상표세포를 이용한 동물세포 관찰 실험 준비물, 단계별 실험 방법, 관찰할 수 있는 구조, 주의할 점 등, 이런 것들을 나에게 알려줘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물세포 관찰하는 방법들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는요, 바로 식물세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현미경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막상 내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이거 사용하려고 보면 얼음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동일해요. 깨끗한 받침유리에 물한 방울 툭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핀셋을 이용해서 우리 뭐 가지고 실험할 거냐면 검정말 잎이에요. 그러면 검정말 잎의 가장자리를 잡고 아주 얇은 한 층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거예요. 그 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식물세포의 경우에는요, 무엇으로 염색을 하냐면 바로 아세톨 세인용액입니다라는 것으로 염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떼어낸 검정말 잎 조각을 받침유리 위에 물방울에 넓게 펼치고요. 이 염색액 떨어뜨려가지고 세포를 염색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덮개 유리를 이용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천천히 덮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덮개 유리 위에 거름종이 되고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여분의 염색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에 그래서 저배율부터 시작해서요. 초점을 맞추면서 관찰하고 점차 고배율로 넘어가면서 세포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은 몇번 사용해보면 여러분 현미경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동물세포, 식물세포 어떠한 염색액을 사용하는가 그런 차이점들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찰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먼저 얘는 염색 전이고요. 얘는 염색 후예요. 일단 규칙적인 각진 모양의 세포를 관찰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동물세포 볼 때는 불규칙적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다소 규칙적인 모습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세포의 가장 바깥쪽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세포벽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포 안에서 작고 둥근 초록색 알갱이, 바로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거나 분포되고 있는 것을 현미경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러한 과정과 결과,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요?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식물세포를 관찰하는 실험을 준비 중이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맥락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검정마리풀 이용해서 엽록체를 관찰해보라고 하셨어. 혹은 식물세포를 관찰해보라고 하셨어. 어떠한 것이 돼도 좋겠죠. 그런데 검정마리풀 어떻게 준비하고 잎은 또 어떻게 떼고 현미경으로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검정마리 잎세포를 관찰하는 실험 과정을 1단계씩 차근차근 알려줘라고 얘기하고요. 필요한 도구랑 관찰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설명해줘라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 질문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떤 정말 정해진 답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과 절차에 오류가 없게끔 안전하게 위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질문을 할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질문 생성한 다음에 실제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결과도 한번 가지고 여러분 탐구로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동물세포, 식물세포 관찰하는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판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럴 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을 끊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속담을 만나보겠소 함께 가시지요
1: 큰일이야 대사가 기억이 안 나
2: 그래서요 천천히 말씀을 해보세요
3: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잠시 잊었군요
1: 동료 배우가 기지를 발휘해준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겼네
0: 오늘의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없이 어려운 경우에도 헤쳐나갈 길은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주전 선수가 다쳐서 걱정했는데 후보 선수가 정말 잘 해주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2: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토끼전 남의 용왕이 큰 병을 얻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듣는다. 용왕은 수궁의 신하들을 모아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나 모두 선뜻 나서지 않는다. 이때 별주부가 충성심을 보여 육지에 가겠다고 한다. 별주부는 육지로 올라가 토끼를 발견하고 수궁의 부귀영화와 벼슬을 약속하며 토끼를 꿰어낸다. 토끼는 별주부의 말에 속아 용궁으로 가기로 한다.
4: 저 토끼의 간을 꺼내어라.
2: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정신이 아찔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꾀를 내었다. 토끼는 땅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5: 대왕님, 제 간을 원하신다니 진작 말씀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소신이 대왕님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면 어찌 간을 아꼈겠나이까? 하지만 소신의 간은 보통 짐승들과 달라 배가 좋은 날이면 꺼내어 맑은 물에 씻어 말렸다가 다시 놓고 납니다. 어제 마침 날이 좋아 간을 꺼내 타초 잎에 싸서 침농쿨로 칭칭 감아 소나무 가지 위에 걸어두고 왔나이다. 이 몸뚱이를 갈라보신들 뱃속에 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서 저를 육지로 돌려보내주시면 간을 즉시 가져와 대왕님께 바치겠습니다.
2: 용왕은 별주부에게 다시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 주어 간을 가져오게 하라고 한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과 별주부를 조롱한다. 토끼는 탈출이 불가능한 바닷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절대 권력자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은 바로 임기응변, 대담함이라고 할 수 있죠.
0: 오늘의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였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꿈꾸어야 하고 희망을 꿈꾸면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어. 그대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희망을 갖길 바라오. 그대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색을 띠는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으며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황상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합니다. 황상구리 수용액에는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는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색은 이후 이온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걸음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걸음 종이 양 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걸음 종이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용액 속의 이온들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전류가 흐르는 통로만 만들어줍니다. 집게를 전원장치의 전극에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걸음 종이의 한쪽은 플러스 극,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걸음 종이의 중앙에 황상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용액을 걸음 종이의 중앙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황상구리 수용액은 색이 비교적 옅기 때문에 이 수용액으로 적신 걸음 종이를 위에 올려놓으면 걸음 종이를 기준으로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원장치의 전원을 켜서 전류를 흘려주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천천히 관찰하면서 해당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를 추론해보세요. 색의 이동 방향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 관찰 결과입니다. 오늘은 황상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이동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황상구리 수용액에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는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색을 띠는 것들로, 구리이온은 푸른색을,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기 때문에 이 이온들의 이동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푸른색

활짝을 띠는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고,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시험 대비 강의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학 영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 문학에서의 세 번째 단원, 우리 운율, 반어, 역설, 풍자와 관련된 이 개념을 다뤘던 단원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나보고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어떤 글일지 우리 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글은요. 열보다 큰 아홉.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제목에서부터 어머, 어머, 선생님, 저 벌써 발견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열보다 큰 아홉, 이 제목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배운 개념이 하나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역설이 떠오르죠. 떠올라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아홉이 열보다 크대요. 진짜?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가 이렇게 아홉을 열보다 크다,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겠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긴 표현법, 우리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글은 제목에서부터 이 역설법을 뿜뿜 내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왜 아홉을 열보다 크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진리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같이 이글 개괄 살펴보고 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의 갈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글은요, 수필이거든요.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형식의 제약 없이 산문 형식으로 쓴 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성적으로 표현해 놓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 기억해 주시고요. 성격은 교훈적이고 대조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 이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교훈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적이고요. 대조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조는 뭐예요? 그렇죠. 둘 사이의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열과 아홉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글의 주제. 아홉이라고 하는 수처럼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미래를 향한 무엇이 있다. 그렇죠. 더 자라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향한 응원을 담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특징 세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자,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역설적인 내용. 우리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부터 알게 되었던 이 역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숫자 열과 아홉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답법이라든지 열거법이라든지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 내용 전개 방식의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나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예시도 선생님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열과 아홉을 대조해 나가면서 글을 전개하다 보니 열을 나타낸 표현과 아홉을 나타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먼저 열에 대해서는 이 글쓴이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찬 수. 이거는 사실이죠.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찬 수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십이라고 하는 수는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자 성공의 한 수.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다른 숫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의 여유가 없는 꽉찬 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완전해서 더 이상 건드릴 여지가 없는 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홉은요,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예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내가 하나만 더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완전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 그런데 하나만 더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수. 그래서 무엇이 있는? 그렇죠. 꿈과 가능성이 있는 수라고 아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열보다 아홉이 더 크다. 이 가능성이 있는 아홉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과 아홉을 나타내는 이 글에 나타나는 표현들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제목의 의미가 되겠죠. 자,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제목인데, 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완전하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아홉은 그에 대조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여지가 있는 수. 그래서 부족함, 아직 부족하지만 더뭘할수 있어요. 그렇죠. 발전할 여지가 있는 가능성의 수. 입니다. 그래서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표현이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이 불완전함 속에 더큰 가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이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찾아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가문단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아홉이란 수는 어떤 수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홉이란 수는 어떤 수입니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다시 뭘 하고 있어요?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방법, 우리 전개 방식을 문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이란 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죠. 자,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인데, 다시 말하면,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홉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가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문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홉은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맞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 역설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역설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지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문답법을 사용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 예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예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함께 볼게요.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이라고 하고,

구비구비 애워도는 산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량장이라고 하고,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을 구중궁궐이라고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구곡간장, 구절량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모두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쵸. 숫자 9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9를 썼을 때의 의미가 뭐냐면 구비구비 한없이, 그쵸. 산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즉, 굉장히 많은 수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0이 9보다 더 크단 말이죠. 10을 쓸수 있었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이 단어들에서 아주 아주 한없이 많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9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구가 두번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1000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9월, 음력 9월 9일에 뭔가를 하진 않지만 원래는 이 9월 9일에 하는 세시 풍속이 있었거든요. 이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뭐 국화주를 마시고 등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이런 세시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명절을 세워왔다. 그만큼 이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렇죠. 구를, 아홉 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나문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문단 함께 가볼게요. 열이란 수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꽉찬 수. 그래서 다음도 없고 다음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라는 점에서. 라고 하면서 이 열이라고 하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도 마찬가지예요. 아홉 보세요.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열보다 넓고,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였으며, 그래서 다음, 또 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미래의 꿈,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였기에 슬기롭고 끈기 있는 우리의 선조들에게 일찍부터 열보다 10배도 넘는 사랑을 담뿍 받아왔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음 문단에서는 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열거하면서 이 아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진 수이다. 그렇죠. 다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꿈과 가능성이 있는 수이다.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는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열보다 훨씬 훨씬 더 사랑해왔다라는 이야기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라문당 가볼게요. 하물며 여러분은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중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의 예상 독자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즉, 중학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어떤 존재냐면,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그렇죠.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왜 이렇게 항상 어딘가 부족하고 어설플 수 있대요? 앞으로 한창 자라야 되니까, 앞으로 한창 배워야 되니까, 그쵸? 벌써부터 완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 온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 온 학생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를 사랑해 보자.
그렇죠. 우리와 비슷한 이 아홉이라고 하는 수를 사랑해 보자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에 이 권유하는 문장을 보면 혹시 문장의 어순이 달라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온 학생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으로 빼고 이 아홉이라는 수를 사랑하자는 걸 뒤로 뺌으로써 이 아홉이라는 수를 사랑하자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치법, 어순의 바꾼의 도치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문단에서는 독자들에게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초반에 이 작품의 개관을 살펴보면서 이 글의 성격이 교훈적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금 이 중학생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훈적이라는 말이 성격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글쓴이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열은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다. 맞나요? 그렇죠. 꽉찬 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룰 것을 모두 이루었다, 이룩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은 우리의 선조들에게 열보다 사랑을 담뿍 받아온 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아홉은 우리 선조들에게 열보다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력 9월 9일 그 이야기도 이 부분에서 이야기했었죠. 아홉은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이기에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쵸. 있었어요. 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 뭐가 되니까. 그쵸. 열이 되니까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여서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열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조금도 여유가 없이 꽉찬 수이다. 그래서 이 열을 설명할 때 무엇을 보태거나 뺄수 없는 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조금도 여유가 없는 수 맞겠죠. 5번.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기에 항상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란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펴본 예들을 보면 항상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답답이로 그 단어들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9라고 하는,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한없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인 단어들 예시로 많이 들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답이로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구곡간장, 구절량장, 구중궁궐, 구사일생과 같이 9. 아홉이라고 하는 이 수가 굉장히 한없이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 이런 단어들을 예시로 들어줬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우리 기역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역. 그러면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자, 기역.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아홉이 갖는 한계점을 소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한 건 맞나요? 맞아요.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라고 물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문답법을 사용한 것은 맞는데, 이를 통해서 아홉이 갖는 한계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 한번 볼게요.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이라고 하고, 굽이굽이 애워도는 상굽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양장이라고 하고, 이 구절이거든요. 자,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며 말하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지금 이 구곡간장 그리고 구절양장이 예시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홉은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구자가 두번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천년이 넘도록 큰 명절

로 정하고 세어 왔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죠. 자, 디귿.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던지고 있냐면, 이렇게 해서 큰 명절로 정하고 세어 왔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이 답을 요하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답이 정해진 질문이죠. 그만큼 사랑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의 형식, 즉 설의법을 활용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 디귿,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열보다 넓고,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였으며 라고 하면서 비교와 열거의 방식을 사용하여 아홉의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교와 열거 사용한 거 맞아요? 자, 먼저 비교를 사용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홉은 열 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그쵸? 이런 식으로 보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열과 아홉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거의 방식도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많고, 크고, 높고, 깊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열거의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홉이 열보다 많고, 크고, 높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미음,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프게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제대로 푸셨다면 이번에 정답은 이렇게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과 열의 의미를 나란히 제시하여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홉과 열의 의미를 제시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홉과 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아홉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여러 비유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홉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3번. 아홉이 열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시한 뒤그 인식을 뒤집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혹시 이가 문단에서 아홉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죠. 항상 아쉬움을 남게 하는 수다. 하나만 더 하면 완벽해질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남게 하는 수라고 하는 이 열보다 부족한 수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아홉이 열보다 정말 적고 작은 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인식을 뒤집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되겠죠. 자, 4번. 열과 아홉의 수학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자, 열과 아홉의 수학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열이 아홉보다 하나가 더 많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쵸? 수학적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은 아닙니다. 자, 아홉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아홉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홉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 글을 읽은 후 깨달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든요. 자, 여기서 깨달은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의 반응인 거예요? 그렇죠. 독자의 반응. 그러면 독자가 적절하게 반응하려면 이 글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글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이 글의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종종 실수하더라도 자신감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가야겠어. 괜찮나요? 그쵸? 왜요? 자, 이 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계속해서 뭐 해나갈 수 있다. 그쵸?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종 실수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적절한 반응이 되겠고요. 남보다 뒤처진 내 모습에 괴롭고 서글펐는데 나는 위안이 되었어. 우리 이 괴롭고 서글픈 마음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학생들에게 아홉을 더 사랑해보자라고 하는 권유를 했었잖아요. 나는 위안이 될수 있겠죠. 현재의 부족함은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이 아홉 같은 생각을 했네요.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그렇죠. 채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글에서 계속했잖아요. 적절한 반응이 되겠고요. 4번. 한창 놀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좀더 하고 싶은 대로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런 글이었다면 여러분은 행복했을까요? 자, 그치만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놀아야 될 시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니죠. 그쵸?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지금 계속 노세요가 아닙니다. 자, 5번. 현재는 나의 모습이 부족하게만 보이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 그래서 이것도 마치 아홉의 모습 같죠. 현재 나의 모습은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쉬움이 남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치만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쵸? 더 나은 모습, 가능성, 미래의 꿈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5번도 적절한 반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이 글의 제목과 보기에 공통으로 사용된 표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글의 제목에 사용된 표현법을 먼저 알아야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글의 제목에서 사용된 표현법, 열보다 큰 아홉에 사용된 표현법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 역설법 찾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역설법이 드러나는지 한번 봅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센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에서는 어떤 장면을 그려내고 있냐면 낙화의 장면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낙화가 뭡니까? 화, 꽃 화고요. 낙, 떨어질 낙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낙화의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여러분, 이별이 축복일 수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말이 됩니다. 왜? 낙화,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피거든요?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것처럼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이 내 사랑도 이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다? 그렇죠. 성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제목과 보기에 공통으로 사용된 표현법은 역설이 되겠죠. 자, 1번.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맞나요? 맞아요. 그쵸? 의도와는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의도를 강조하는 표현법, 이건 반어가 되겠고요. 의미상 연관이 있는 여러 항목들을 쭉 늘어놓는 것, 열거가 되겠고요.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작게 표현해서 강조하는 표현법은 과장법이 되겠고요. 문장 성분의 배열을 바꾸어서 변화를 주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 우리 어순 바꾸는 거 도치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A처럼 말한 이유.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했던 그 A처럼 말한 이유를 아홉의 특성과 연관지었으래요. 자, 그럼 이 아홉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예요? 무엇이 있는 수? 그렇죠. 지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미래의 꿈과 가능성이 있는 수. 그러니까 아홉을 더 사랑합시다. 누구?
청소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쓴이가 청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청소년의 특성과 아홉의 특성을 연결시켜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홉이라는 수처럼 청소년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아홉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래의 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의 서술형 답에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 열보다 큰 아홉은요, 다양한 표현 방법, 그리고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필의 특성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런 동기화인데요.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 가사 속에서 이 역설적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도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챕터 8, 여덟 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인데요. 이번 챕터는 의문사, 의문문을 열공해 볼 거고요. 오늘 개념 부분 하나의 강의로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의문사라는 거는 의문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봐 주는 말, 바로 이런 것들이 의문사에 해당이 되고 오늘 하나씩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어순이 어떻게 되냐. 일단 여러분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대장이에요. 그 얘기는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주어 앞으로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와주고요. 반면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앞으로 나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do나 does나 did의 도움을 받는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지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보이게 된다라는 기본 개념 잡아주시고요. 먼저 우리 후부터 내용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 우리 보호 역할을 할 때 의미가 되겠고요. 예문 보시면 쉬워요. Who is she? 그녀가 누구니? 됐죠? Who라는 의문사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동사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주죠. 그 다음에 누가라는 의미로 주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의문사 뒤에 동사가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때 의문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예문을 보니까 누가 너를 나니? 누가,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노란 동사에 s가 붙어줬네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 의문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해요. 그러니까 노간이 knows가 됐다라는 거. Who knows you? 누가 너를 아니? 그 다음에 누구를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요. whom을 써주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현대 영어에는 whom보다 who를 더 많이 활용해 준다라는 거 참고해 주고요. 어쨌든 whom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이라는 의미로 목적어 역할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때 whom은 who로 바꿔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whom 또는 who가 나와주고 do you like,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주어진 대답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넣어주는 건데요. 1번, 자, A가 질문하는데 그 남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B가 He's my uncle. 그는 나의 삼촌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그 남자가 누구니? 누구라는 의미로 그렇지요. Who가 정답이 되겠고요. 7번 같은 경우는 invite, 초대하다 라는 동사가 보이지요. Jesse가 누구를 초대했니? 이런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B의 답이요. 그녀가 초대했다. 그녀의 반 친구들을. 그러니까 누구를 이라는 의미로 그렇죠. whom이나 who가 정답이 되는 문장이에요. whom이나 who가 나와주고 Did Jesse invite? Jesse

네가 누구를 초대했니? 이런 의미의 우리 의문문이 완성이 된 거고요. B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의문사 후 또는 whom과 과라는 단어를 이용할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너의 선생님은 누구시니? Who 나와주고 여러분들. 그렇죠. 비동사 is가 주어 앞에 먼저 나와준 거야. 그리고 정답은 Who is your teacher? 했죠? 2번. 누가 그 문을 닫았니? 누가? Who가 여러분들 주어 역할하는 거고요. 이미 문을 닫은 거야. 과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형태는 자, close 이런 식으로 D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Who closed the door? 바로 정답이죠.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누구를 가르치니? 누구를 목적어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whom이나 who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녀가 주어예요. 그리고 teach란 일반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앞으로 does를 내보내주고, 그러면 정답은 who나 whom 나와주고요. Does she teach? 7번 가볼게요. 누가 너의 부모님을 도와드리니? 누가? 자, 주어 역할을 합니다. 뭐가? who라는 의문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help라는 동사는 s를 붙이고 나타나 줘야 되고요. 왜? 의문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정답 뭐예요, 여러분들? Who helps your parents? 됐죠? 자, 이 형태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what이 나와 주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what 같은 경우에 무엇, 뭐 무엇이, 무엇을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에 보니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굳이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what이 여러분들 보호 역할하는 거고요. 어쨌든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준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의미로 또 what이 여러분들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의문사가 주어 역할하는 경우에는 뒤에 바로 동사가 이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좀 전에 공부했던 대로 의문사 주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make라는 동사가 우리 현재형 사용되기 위해 s를 붙이고 나타났고요. What makes you mad? 무엇이 너를 화나게 만드니? 무엇이 너를 화나게 하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어 역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What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 what의 쓰임이 되겠고. 자, 우리 A번 문제 가볼까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일단 1번 보면 A가 뭐라고 물었더니 B가 I'm an engineer. 나는 엔지니어이다. 기술자이다. 직업을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직업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죠, 이런데요. 보기 가운데 한번 골라보실래요? 정답은 A번이에요.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당신 뭐 하나요? 결국 여러분들, 이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묻는 의미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I'm an engineer.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1번에 우리 A번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은 A가 뭐라고 질문했더니 B가 I'm cleaning my room. 나는 나의 방을 청소하고 있다.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현재 진행형 문장입니다. I에 밖에 우리 am이 들어갔는데 I'm 축약형 사용됐고요. clean에 ing를 붙여줬죠. 그렇죠? I'm cleaning my room. 나는 나의 방을 청소하고 있다. 우리 보기에 정답은 적절한 질문. 바로 그렇죠.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D번 보기. What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3번 볼까요? A가 뭐라고 질문했더니 B가 My hobby is playing golf. 나의 취미는 골프를 치는 것이다. 취미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죠. 그럼 질문은 그렇죠. 취미가 뭐냐? 당신의 취미가 무엇인가요? 이거예요. 우리 보기 가운데 그러네요. C번에 What is your hobby? 바로 정답이 되는 문제야.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B번 갑니다. 과라는 단어를 바르게 배워 대화를 완성하는 건데요. 일단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대장 역할하는 거야. 문장 맨 앞에 나와주는 겁니다. 여기 what이라는 의문사가 보이죠? 가장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have라는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줄 수가 없잖아.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she가 주어니까 그렇죠. does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나와주고요. 일반 동사는 원형으로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what does she have? 이거 여러분들 what does she have?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녀는 자, 뭘 가지고 있대? A teddy bear, 곰인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what이라는 의문사가 보이고요. 여기는 표현 하나 잡아줘야 되는 것이,
오버데어가 저기에, 저쪽에.

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자, 지금 보면 비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이기 때문에, 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먼저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then 나와주고요. over there를 뒤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정답은요. What is that over there? 저게 저쪽에? 저거 뭐야? 자, 그랬더니 뭐래요? It is my birthday present. 자, 그거 나의 생일 선물이야. 우리 present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선물이란 의미 잡아주셔야 되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what이라는 의문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did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John이라는 주어가 나와주고요.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talk about 뒤에 붙어줍니다. What did John talk about? What did John talk about? John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보니까 John talked about his vacation. 그는 그의 방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완성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신 기출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것입니다. 한번 풀어 보실래요? 자, 지금 보면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죠. what이 들어가줘요. 그런데 2번은요. what이 들어가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B가 I met 나는 만났다. My old friend는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친구, 오랜 친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럼 질문이 너는 무엇을 만났니가 아니라 너는 누구를 만났니? 이게 맞겠죠. 누구를 이라는 의미로 빈칸에는 자, who나 whom이 들어가 줘야 되는 자리예요. Who did you meet 또는 whom did you meet? 됐죠? 하지만 1번, 3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what이 들어가 줍니다. 1번은 너의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의 직업을 묻고 있고요. 그는 요리사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what 들어가 주고요. 3번도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름을 말해주고 있죠. 그 정답은 우리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when과 where가 나와줍니다. when은 언제? 그리고 where는 장소를 물어봐 주는 거죠. 어디, 뭐 어디에, 어디서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예문 보면, when is the exam? 그 시험이 언제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when 나와주고, 비동사, 주 앞으로 나와준 거죠. 그 다음에, when do you go to bed? 너는 언제 잠자리에 드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일반 동사가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do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when이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나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where가 사용된 의문문, 우리 보도록 합니다. Where is the bathroom? 화장실이 어디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 do you study? 너는 어디서 공부하니? 이런 식으로 where는 장소를 물어볼 때 사용이 되는 거고. 자, 우리 교재 나온 대로 여러분들 시간을 묻는 when 같은 경우에는 우리 what time? 몇 시라는 의미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When did she go to bed? 그녀가 언제 잠자리에 들었니? 결국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이걸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when 대신에 What time did she go to bed? 이런 식으로 물어봐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됐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When, what, where 중에 알맞은 말을 골라 대화의 빈칸을 써주는 건데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이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주셔야 돼요. 1번 정답 뭔가요? 생일에 대한 질문인데 답이요. 12월 15일이다. 결국, 너의 생일이 언제니? 이걸 묻는 거죠. 빈칸에 when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너의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답이요. 그녀가 거실에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너의 어머니 어디 계시니? 이거지요. 바로 where가 빈칸의 정답이에요. 3번은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비동사 from 어디 어디 출신이다. 자, 출신지를 묻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B가요. I'm from Canada. 나는 캐나다 출신이다. 캐나다에서 왔다. 이거니까 너 어디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어디 우리 where가 바로 빈칸의 정답이에요. Where are you from? 4번 볼까요? 요번에는 그러네요. It leaves at 10 o'clock. 그것이 10시에 떠난다, 출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언제 떠나는지를 물어봐줘야 되겠죠. 바로 when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녀를 만나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I will meet her in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은 어디서 그녀를 만날 것인지 물어봐줘야 되겠죠. 바로 where가 정답으로 나와줍니다. B번 가볼게요. 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할 단어와 알맞은 의문사

다음에 4번. 너는 언제 학교에 가니? 이번에는 언제? When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When do you go to school? 8번. 너는 어제 어디에 갔었니? 어디니까? Where로 시작해 줍니다. Where did you go yesterday? 9번. 병원은 몇 시에 문을 여니? 자, 몇 시? 이거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what time을 활용해 줍니다. What time does the hospital open? 됐죠? 9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why 그리고 how가 나와주는데요. why는 왜?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되는 의문사가 되겠고요. 여기 예문 보면 why is that? 너왜 슬프니? 그다음에 why do you like it? 너왜 그거 좋아하니? 그다음에 how 같은 경우는 기본점들 어떻게라는 게 방법을 묻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How do you go there? 너 어떻게 거기에 가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사실 how를 처음 만났던 거는 언제? 안부를 물어봐줄 때. How are you?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너는 어떻게 니가 아니라 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묻는 거지요? 그치요? 아, 얘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여기는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니?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 되는 거야. 자,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Why와 how 중에 알맞은 말을 골라 대화의 빈칸을 써주는 건데요. 자, 1번. 뭐라고 질문했더니, 아, 그러네요. Because, 뭐뭐 때문에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를 묻는 why가 들어가주고요. 너왜 화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날씨에 대한 질문이에요. B가 It is snowing. 눈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날씨를 물어봐 줄때 표현 하나 기억해 줘야 돼요. 날씨가 어떠냐? How is the weather? 여기는 today까지 붙었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물어봐 주는 거고요.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떠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는 today까지 붙었으니까 How i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어떠냐? 눈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how의 쓰임이에요. How are you today? 너 오늘 어떠니? 안부를 묻는 편이고요. I'm fine. 좋다라고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7번은요. 학교에 가는 것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By bus.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는지 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의미로 how가 빈칸에 정답으로 나와줍니다. How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어떻게 가니? By bus. 버스를 타고. B번 볼게요. 대화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는 건데요. 일단 자 1번은 주디가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 이유를 묻고 있죠. 우리 보기 가운데 행복할 만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 확인하셨나요? 바로 C번입니다. Because today is her birthday. 자,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C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How can I help you? 일단 단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일단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I'm looking for gloves. 나는 장갑을 찾고 있다. 아, 우리 상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예요. 직원분이 How can I help you? 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찾고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I'm looking for gloves. 나는 장갑을 찾고 있다. 장갑을 사고 싶은 거야. 됐지, 여러분들? 자, 2번 주의하시고요. 5번. Why can't we go on a picnic? 우리가 왜 소풍을 갈수 없냐? 소풍을 갈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문장, 보기를 골라주면 돼요. 바로, 그렇죠? D번이에요. 왜 그런 거야? 내일 비가 올 거기 때문에. Because it'll rain tomorrow. 바로 D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6번 볼까요? How was the party last night? 어젯밤 파티가 어땠니? 과거로 묻고 있죠, 여러분들? 어젯밤 파티가 어땠는지를 물어봐 줘요. 정답 뭘까요? 자, F1. It was boring. 지루했다라는 거예요. 7번 볼까요? 자, 여기 표현 하나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이때 how는 여러분들, 사전마다 조금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얼마만큼, 어느 정도. 그럼 직역하면, 당신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금식이 마음에 들었나요? 결국, 금식이 어땠는지를 물어봐주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만약에 How do you like 뭐뭐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얼마만큼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결국 그게 어떤지를 물어봐주는 거야. How do you like 뭐뭐? 뭐뭐가 어떤가요? 여기는 과거형으로 How did you like 뭐뭐니까 뭐뭐가 어땠나요?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고요. 그 음식이 어땠는지를 물어봐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음에 들었는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는지는 결국 그 음식이 어땠는지 의견, 소감을 묻는 거야.

우리 보기 가운데는 자 보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 바로 I번이죠. It was really delicious. 그거 정말로 맛있었다. 바로 I번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 다시 한번 How do you like 뭐뭐? 뭐뭐는 어떤가요? How did you like 뭐뭐? 뭐뭐는 어땠나요?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7번의 정답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how가 어떻게, 어떤 내 의미를 공부했잖아. 그런데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줄 때는 이때 how는 얼마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의문사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ow often, 얼마나 자주. 여기 등장하는 의문은 how often do you go there? 너 거기에 얼마나 자주 가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how old는 얼마나 오래된,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물어줄 때, 결국 몇 살인지를 물어봐줄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how old is your brother? 너의 남동생이 몇 살이니? 이거예요. 그 다음에 how long은 얼마나 긴,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래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니? 그 다음에 how tall은 얼마나 키가 큰, 또는 건물이나 나무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얼마나 높은지를 물어봐줄 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ow tall is the building? 그 건물이 얼마나 높니? 그 다음에 how many는요,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를 들어 how many do you have? 너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니? 라는 의미가 되고요. 반면에 how much는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는 가격을 물어봐줄 때 얼마의 의미로 how much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how much is a ticket? 표가 얼마니? 표의 가격을 묻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w far는 얼마나 먼지, 거리를 물어봐줄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 시장이 얼마나 머냐? 라는 예문이 나와준 거예요. How far is the market?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how many 또는 how much 다음에 명사가 나와준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앞쪽에서 이미 공부했던 대로 many 다음에는 그렇죠. 세는 것이 가능한 명사 우리 복수형이 나와주는 반면에 much 다음에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 how many나 much 나와주고 명사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의문사로 취급해준다라는 거고 여기 나와준 첫 번째 예문은요. How many book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문장은요, How much time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너가 가지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주는 건데요. 그의 집은 얼마나 크니, 얼마나 큰, How big 또는 How larg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자주 산책을 하니, 얼마나 자주, How often? 됐죠? How often do you take a walk? 5번은요, 여기서 배운 것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니, 얼마나 먼지를 물어봐 주는 거야. How far가 우리 바로 사용이 되는 예문이 되겠고요. 7번,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었니? 자, 여기는 학생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미로 much가 아닌 many가 정답이 되겠죠. How many students were there? 이런 식으로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었니?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번 가볼게요. 여기는, 자, 그녀를 만나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I meet her once a month. 내가 한 달에 한번 그녀를 만난다. 그러면, 그렇죠. 얼마나 자주 너는 그녀를 만나니? 너는 그녀를 얼마나 자주 만나니? 이거니까, how often. 빈칸의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표현 먼저 잡아줘야 돼요. 비동사 나와주고, on vacation 하게 되면, 우리말로는 휴가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휴가와 연관된 내용 질문인데요. For 2 weeks, 2주 동안. 빈칸 정답 뭘까요? How long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너는 얼마나 오래 휴가 중일 거니?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해석하게 되면 너 휴가를 얼마나 오래 다녀올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됐지요? 그다음에 7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뭔가 소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B가 답하고 있는 내용이 나는 I need 2 teaspoons of salt. 자, 뭐야? 티스푼으로 두 숟가락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금을 넌 필요로 하니? 이거겠죠. 솔트는 세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빈칸에 그렇죠. How much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C번 갑니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대답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 써주는 건데요. 자, 2번. 티켓의 가격을 묻고 있죠. 가격을 말하고 있는 문장. 보이나요, 여러분들? D번이 정답이에요. It is 30,000 won. 3만 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번은 How many books did you buy? 얼마나 많은 책을 구입했는지 물어봐 줍니다. A번에 I bought 5 books. 난 5권의 책을 구입했다. 8번 볼게요.

해볼게요. How much water do you want? 너는 얼마나 많은 물을 원하니? 정답은 물 연관된 거. 그렇죠. G번이에요. Two glasses of water. 물두 잔. D번 갈게요. 자, 과란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너는 얼마나 오래 여기서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오래니까? 그렇죠. How long should you wait here? 너는 얼마나 자주 이를 닦니? 얼마나 자주니까?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6번. 그 연주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거니까? 그렇죠. How many people? 그 다음에 우리 대여 비동사가 활용된 의문문이에요. 비동사를 대여 앞에서 주는 거죠. How many people were there at the concert? 됐나요? 자, 내신 기출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바로 3번이에요.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멋지를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네요. 1번은 이 가방이 얼마인지 가격을 묻고 있는 문장이고요. 2번은 How much water is there in the cup? 컵 안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를 묻는 의문문이에요. 여기는 빈칸 다음에 묵스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미로 많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How 다음에 many가 나와줍니다. How many books are there in your room? 너의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니? 저 노래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합니다. What이 무엇이라는 의미로 공부했는데요.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는 무슨,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What day is it? 무슨 요일이냐? 그리고 What color do you like?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라는 의미가 되고요. What time은 우리말로는 아까 봤던 대로 몇 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What time is it? 몇 시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ich는요, 사실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뒤에 명사가 보일 때는 어느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which subject is more difficult? 어느 과목이 더 어렵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너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그 다음에 whose는요,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누구의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명사가 보일 때는 누구의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whose bag is this? 이것이 누구의 가방이니? Whose shoes are these? 이것은 누구의 신발이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hat과 which를 구분하는 방법. what은 여러분들, 정해지지 않은 대상 중에서 선택할 때, which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대상 중에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그 중에 어느 것 또는 어느 의미로 which가 사용된다라는 거 잡아주면 돼요.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자니? 누구의? 뭐 여러분들, whose가 바로 빈칸의 정답이고요. 너는 무슨 간식을 먹고 싶니? 무슨 간식? 뭐 여러분들? 그렇죠. What snack? 이런 식으로. 자, 5번입니다. 이 카메라와 저 카메라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니? 어느 카메라가 더 낫는지를 묻고 있죠.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라는 의미로 그렇죠. Which가 바로 정답이에요. B번 문제. 단어를 배열해 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보니까 답이요. 6시 30분에 그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시에 그 영화가 시작하는지 물어봐 줘야 돼. What time으로 시작합니다. What time does the movie begin? 바로 1번의 정답이었고요. 2번 가볼게요. 요번에는 I like the black one better. 나는 검정색 것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자, 질문은 어느 가방을 do you prefer? prefer란 단어는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예요. 너 어느 가방을 더 좋아하니? 더 마음에 드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어느 가방? Which bag?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요번에는 너의 어머니의 차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묻는 거지요? What color is your mother's car? 자, 너의 어머니의 차는 무슨 색깔이니? 그랬더니 it is red. 빨간색이다라고 답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우리 이번 챕터의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31강에서 만난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북2 준비하고 자리에 앉으셨나요? 오늘은 대상을 설명해요. 일곱 번째 시간이라서 북2가 필요하죠. 오늘은 핵심 복습 정리하고 쪽지 시험 10문제 풀어본 뒤에 학교 시험 만점왕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풀어볼게요.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야 되겠죠.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만들어진 시대는 다르지만 색과 무늬는 같다. 정답은 X였습니다. 만들어진 시대도 다르지만 색과 무늬도 달랐었죠. 고려 청자는 푸른빛이 돌지만 조선 백자는 흰색이었고요. 또 무늬도 고려 청자는 섬세하고 화려하지만 조선 백자는 절제된 단순한 그런 아름다움을 주었었죠. 공통점도 있지만 시대 그리고 색, 무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랐던 차이점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이번 단원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조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는데요.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조사한 내용은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면 좋을까? 또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구조를 알고 요약을 하면 아, 맞아. 이 글이 길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내용이었어.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였어. 아니야, 특징을 열거하는 그런 글이었어. 글에 글마다 구조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추리면서 여러분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설명하는 글의 구조 세 가지 선생님이 이름을 빈칸으로 뽕뽕뽕 뚫어놨는데요. 어떤 구조인지 특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설명하려는 대상이 이것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글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했는데요. 무엇을 나열하죠? 그렇죠. 특징.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 구조. 열거 구조. 열거 구조로 설명하게 되면 대상의 여러 정보를 이것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항목별로요. 항목별로. 항목별로.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어떤 모양의 특징일까? 소리의 특징일까? 이런 것들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가방이에요. 가방이 있을 때 이 가방의 특징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가방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이 가방은 어떤 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항목별이라고 하죠. 크기, 모양 또는 무늬 이런 것들요. 그래서 열거 구조로 설명할 때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 뭘까요?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고 있어요. 또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는 이거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항목별로는 열거 구조였는데 이 구조의 특징은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죠?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우리 무조건 무슨 구조라고 해요? 순서구조, 순서구조.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이 여러분 특징을 나열했다고 해서 나열구조 아니고요.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해서 차례구조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글의 구조를 설명하는 단어들이고 구조의 이름은 뭐예요? 열거구조, 순서구조 이런 거 시험으로 나왔을 때 나열구조나 차례구조 이렇게 쓰지 않도록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순서구조로 설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때 이런 순서 같은 거 알려주죠. 첫 번째로는 물을 끓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을 넣습니다. 이런 것은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례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차례가 바뀌면 맛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요리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드는 거, 우리 폐연수막으로 가방

영화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지문에서 읽어봤는데 그것은 차근차근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 미술 수업을 떠올려 보면 뭔가를 그리거나 아니면 종이 접기를 할때 선생님께서 자, 첫 번째는 무슨 색 색종이를 꺼내세요. 꺼냈으면 반으로 접으세요. 그다음 반으로 접었던 것을 펴서 또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근차근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열거 구조나 또 뒤이어질 세 번째 구조를 사용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가 변해요. 시간이 변하거나 장소가 이동하거나 단계가 있어요. 또는 일어난 일이 차례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할 때는 순서 구조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시고요. 자, 마지막 이 구조는요. 뭐뭐 이상해. 자, 몇 가지 이상해입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것은 한 가지 대상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하죠. 비교와 대조. 물건을 살때 이것이 더 좋은가, 이것이 더 좋은가, 비교하는 거.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것을 보고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대조, 어떤 것이 같고 다른지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하는 것을 대조라고 하니까 두 가지 이상에서 공통점, 같은 게 뭐가 있나, 다른 게 뭐가 있나 찾아보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 구조로 설명을 하게 되면 두 대상의 무엇과 무엇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위에서도 나와 있지만 같은 점, 공통점, 공통점, 차이점, 다른 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많이 불리기는 한데 각각의 뜻도 알아둬야겠죠? 예를 들면 우리의 공통점은 국어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또는 5학년 학생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같은 점이죠. 또 차이점은 뭐 전국의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 사는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키 같은 것들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의 뜻. 국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단어도 한번 알아 둡시다. 그래서 이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아주 알아보기 쉽게 적거나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선생님이 마음먹으면 문제를 한 10문제도 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험 보기 전에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이 표의 내용만 머릿속에 꼭꼭 넣어둬도 걱정하실 것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럼 이 구조의 이름은 우리가 다 채워보았는데요. 이런 구조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지? 큰 힌트가 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조들을 드러내는 말 한번 살펴보니까, 열거 구조는 대상의 특징을 항목별로 나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열을 할 때는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특징을 잘 들어봐. 첫째, 이런 특징이 있어. 둘째, 이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구조가 열거 구조구나. 여러 가지를 나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라고 하니까 순서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순서는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니까, 1, 2, 3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단계나 순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열거 구조의 예시까지 먼저 보자면, 십장생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보통 무언가의 특징을 항목별로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열거 구조였었죠. 그리고 순서 구조는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이 사용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가방을 내려둔다. 다음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뒤 옷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런 거 순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예시로는 이렇게 쓰일 수 있네요. 폐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이것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그것을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순서

순서를 모르겠어. 차근차근 알려줘. 하는 거잖아요.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가 쓰이면 우리가 구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비교와 대조 구조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막 대상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세 가지 구조 중에 가장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실 것 없는 게요. 공통점이라는 건말 그대로 똑같은 점이잖아요. 이것을 알려주는 단어는 비슷하게, 같게, 모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비슷하다, 생김새가 비슷하다, 키가 비슷하다 이럴 때 쓰이잖아요. 그리고 같게 모두 똑같아요. 모두 그래, 우리는 모두 학생이에요. 이런 것들 공통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거. 너와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면 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 본문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반면이란 단어가 나왔네? 하면 그렇게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반면이라는 단어는 앞서서 설명한 것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올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 아, 그래서 비교와 대조 구조일 거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겠죠? 자,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일단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소나무와 잣나무, 일단 대상이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나무만 가지고 특징을 설명했으면, 열거 구조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 잣나무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 얘기를 하는, 이런 예시에서 활용되는 것이 비교와 대조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머리에 넣고, 실제로 본문을 만나봤을 때, 이렇게 드러내는 말들을 통해서, 아, 확실히 이런 구조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풀 때요. 자, 그리고 틀로 그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려고 할때 열거 구조에서는 한 가지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다고 했었죠. 나열하는 과정에서 첫째, 둘째 이런 말이 쓰이겠죠. 여기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순서는 여기 화살표 있죠? 선생님, 이걸 크게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오는 것이 두 번째로 가면 안 돼요. 열거 구조에서는요, 둘째에 있는 내용과 셋째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순서 구조에서는 마지막에 있어야 될 내용이 첫 번째로 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 그리고 쓰이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먼저 이런 말 쓰이고 다음으로 그 뒤로 난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런 단어가 쓰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순서를 알려주는 낱말이고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대조 구조는 두 가지 여기선 두 가지 대상인가 봐요. 두 가지 대상의 이 부분에는 같은 점 공통점이 오고 여기는 이제 다른 점 각각의 특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틀로 우리가 또 구조를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대상을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려고 할때첫 번째로는 알맞은 내용을 선정합니다. 자, 글을 쓰는 이것과 이것 사람을 정합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지 하는 거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목적. 무엇을 알려주려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설명하고 싶은 이것이나 주제. 그렇죠. 대상. 선생님이 이 단원을 시작할 때이 대상이 최우수상 대상할 때그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지 대상이나 주제를 정하고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겠죠. 너로 정했어. 너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그럼 너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까? 내용을 떠올리고 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세 가지 배웠던 거, 글의 구조. 그렇죠? 구조를 선택하고 그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쭉 정리를 하게 되겠죠. 사람 몸에 뼈가 있고 살이 붙는 것처럼 기본 뼈대 구조를 선택하고 거기에 살을 덧붙이듯이 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단계에 따라 설명한다면 순서 구조가 좋겠고 특징을 나열한다면 열거, 다른 것과 비교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온다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쓰는 과정은요. 처음에는 일단 계획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겠구나.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글을 쓰고 이 과정이 있는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점검하기라고 했습니다. 글을 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썼잖아요. 목적에 맞는 단계 무엇이와요?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한다는 건 나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너희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 내가 설명해 줄게. 공유를 하고 나서 나의 글쓰기 과정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쪽지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열거 구조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무슨 구조요? 열거 구조. 나열 구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서술형 문제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열거 구조에 대한 알맞은 설명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가. 시간이나 절차 등을 순서대로 설명.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 뭐였죠? 순서 구조였잖아요, 순서 구조. 나.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 아, 이게 열거 구조죠, 열거 구조. 둘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였지요? 문제에서는 열거 구조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관계 있는 글의 구조를 쓰시오. 아, 틀을 보고 이게 무슨 구조게 물어보는 건데요. 어떤 대상이 있고, 화살표가 없는 거 보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동그라미 두개 있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 대상은 아닌 것 같네요. 어떤 특징을 나열하는 구조? 열거 구조. 열거 구조. 이렇게 틀의 모양만 봐도 어떤 구조인지 여러분, 이름을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이것에 따라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글은 순서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순서 구조의 특징 우리 핵심 복습에서 정리했었죠. 시간이나 장소가 이렇게 변해요. 또는 1단계, 2단계 하는 그렇죠. 단계에 따라. 1단계는 이것입니다. 1단계가 됐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다 순서, 차례가 있는 거잖아요. 빈칸에 올 것은 단계다. 여러분 문제를 풀때 구조가 중요하니까 무슨 구조인지 쓰세요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그 구조를 설명하는 곳에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4번. 이번에는 순서 구조와 관련 있는 거네요. 십장생의 특징을 나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열거 구조거든요. 2. 소나무와 잣나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오는데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비교와 대조 구조죠.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여러분들도.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순서 구조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해도 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틀도 알고 그 구조의 특징도 알고 어떨 때 그런 구조가 사용되는지도 알고 구조를 드러내는 말들도 이제 다 안다고요. 그래서 순서 구조와 관련 있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5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에 알맞은 글의 구조입니다. 두 대상. 아,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두 대상.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렇게 말만 살짝 바꿨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아시나? 같은 점이라는 것은 공통점이고, 다른 점이라는 것은 차이점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하는 글은 뭐예요? 비교와 대조 구조죠. 자꾸만 선생님은 이 구조 이름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리고 싶어집니다. 두 대상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정답이고요. 6번. 자, 이 구조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다. 여기도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아직은 모르니까 한 문장 더 읽어볼까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 아, 우리가 배운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네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 그리고 모두라는 것은 뭘할수 있는 단어였어요?

0: 공통점을 알수 있는 단어였고, 다른이라는 것은 차이점을 알수 있는 단어였으니까 어떤 구조가 어울리나요? 비교와 대조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돼야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만나는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지만 내용은 다 다른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될까? 이거 무슨 구조였지? 아, 맞아. 비교와 대조 구조였지? 여러분 손이 기억할 거예요. 물론 머리도 기억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 만점을 만드는 거니까 계속해서 또박또박 바른 글씨로 적으셔야 돼요. 안다고 해서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손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대조 구조예요. 7번. 글의 구조와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아, 이게 이 구조구나. 알수 있는 어떤 특정한 낱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모두 다르게 공통점, 차이점 나타낼 수 있는 구조는 비교, 대조 구조죠. 첫째, 둘째, 선생님, 이거 순서로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둘째 있는 특징과 첫째 있는 특징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나열하는 거죠. 대상의 특징을. 그러니까, 열거. 먼저,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와 먼저, 마지막으로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쵸? 먼저는 가장 처음에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가장 끝에 해야 돼라는 거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8번.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알맞은 내용을 선정할 때, 즉 고를 때 다음과 관계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일종의 다짐이기도 한데요. 아, 내용을 선정할 때 이것과 관계 있는 건 뭘까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는 단계인가요? 혹은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는 건가요? 구조를 뭘로 하지? 뭐두 가지 이상인가 특징을 나열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예요? 읽을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글을 읽을 사람들을 선정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유산에 대해 내가 한번 자세히 알려줘야겠다. 이것이 글을 쓰는 목적이 되겠죠. 왜그 글을 쓰는데? 아, 국가유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으니까 알맞은 것은 1번이네요, 1번. 9번. 쓸 내용에 어울리는 구조를 알맞게 선택한 친구. 자, 구조를 선택하는 거네요. 현수.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고 싶다면 열거 구조가 적절한가요? 과정이라는 것은 이것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고 하는 거니까 열거가 아니라 순서 구조가 와야 되겠죠. 성덕대왕 신종을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해서 설명하려면 비교와 대조 구조가 적절해요. 아,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비교하려면 비교와 대조 구조. 그대로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라오니가 알맞게 선택한 거죠. 과정, 단계 이런 것은 무조건 순서 구조예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을 쓸때 가장 먼저 할 일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글쓰기, 점검하기, 계획하기, 공유하기.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가장 처음에 뭐예요? 글부터 쓰나요? 다안 했는데 점검부터 하나요? 계획하기, 공유하기 중에서 뭐죠? 계획을 먼저 하죠. 우리가 아, 나 이번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해보겠어 할때 계획표를 짜기도 하잖아요. 무엇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획을 먼저 하죠. 우리가 문제에선 아니지만 순서를 적어보자면 계획하기 첫 번째,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마지막에 잘 됐는지 점검하는 그런 순서였죠. 순서를 적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더 심화된 학습을 해봤어요. 정답은 계획하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만점 문제 풀수 있어요. 준비가 정말 다 되었거든요. 북투의 24쪽 펼치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둘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글의 아주 처음 부분은 아니네요. 첫째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플로초는 건강과 창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각각이 상징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문단이네요. 셋째, 십장생은 전통 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깊은지 설명해 주겠죠? 옛날 그림이나 조각, 가구, 병풍에서 십장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별로 십장생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열거 구조네요. 자, 나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여러분. 십장생 글 아니에요. 먼저라고 했으니까 구조가, 아, 순서구조겠구나. 패연수막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고, 빼낸 다음에 가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선생님, 다 읽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것만 한번 봅시다. 필요한 크기만큼 자르는 게 폐연수막을 분리하는 것 다음의 순서이고요. 그 다음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그뒤 어떤 순서. 마지막으로 할 것은 모양을 종이에 그려서 틀을 만들고 위에 대고 잘라서 바느질한다. 이런 것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도 다른 글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하는 거 보니까 비교와 대조 구조이구나. 자, 둘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쓰임새가 다르다.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죠. 송지는 이렇게 쓰고 송화가루는 이렇게 쓰는데 잣나무의 열매는 또 이렇게 쓴다. 차이점을 나타내는 글이네요. 자, 문제 빠르게 볼게요. 1번. 가부터 다의 글의 종류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다 달랐지만, 글의 종류는 뭐예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3번. 십장생을 설명하는지, 폐연수막으로 가방 만드는 걸 설명하는지 다 달랐지만, 설명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2번. 글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는 건데요. 소나무는 고고한 성품을 상징한다.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다. 산과 돌 다른 생명이 없어서 십장생에서 빠졌다. 예술 그림이나 조각 등에서 십장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정통 예술의 십장생이 널리 사용되었다. 알맞은 거 보여요, 여러분? 일단 2번의 내용이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이 맞죠, 그쵸? 조선시대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정통 예술의 십장생이 널리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2번과 5번 알맞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의 나에서 설명하는 게 뭐였죠? 무엇을 하는 방법? 그렇죠.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어서 순서 구조가 사용됐었습니다. 4번. 그의 다에서 할수 있는 소나무의 쓰임 두 가지예요. 잣나무 아니고 소나무니까 일단 3번 뺄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 2, 4, 5를 보니까 소나무의 열매 고소하고 영양가 높다. 이건 잣나무에 대한 설명이고 송화가루 다식 먹는 데 쓰인다. 오, 이건 맞았어요. 소나무는 조각하고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아니었고요. 송지는 현악기에 활을 발라 소리를 좋게 한다. 아, 여기에 또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잣나무니까 3번은 틀렸고 알맞은 것은 2번과 5번이었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글의 구조, 가는 뭐였어요? 십장생에 대한 거였죠? 특징을 나열하는 거였고, 나는 우리 가방 만드는 방법이었으니까 3과 이어질 수 있겠고, 다는 비교와 대조하는 거였죠?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정답을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
1: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0: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에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식강의 단기 특강으로 우리 2학년 과학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벌써 마지막 대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강 별을 공부한 다음에요. 이식강은요, 우리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요, 우리 왕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19강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별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 밤하늘의 별 보면요, 다 색이 비슷비슷했어요. 다 똑같은 색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에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직접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백조자리의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을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었습니다. 사실 이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은요, 우리 눈으로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요, 이렇게 두 개의 별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은요, 원래 두 개의 별, 쌍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워낙 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하나의 별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비레오 쌍성을 봤더니, 하나의 별은 색깔이 어떤 색인 것 같아요? 주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또그 뒤에 있는 별은요, 주로 파랑색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진을 보니까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관측자가요,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에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요, 우리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이 나무를 서로 다른 관측 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즉, 관측자가 A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럴 때이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관측자가 위치를 바꿔서 B로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똑같은 위치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B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요, 그 물체와 두 관측 지점 사이에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무가 조금 더 뒤로 이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즉, 나무가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A의 위치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대략 A 다시 다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B 위치에서 이 나무를 다시 이렇게 보면요, 대략 B 다시 다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나무가 지금 이렇게 멀어졌더니 이 각도, 시차, 아까보다 어떻게 됐나요? 더 각도가 작아졌죠. 아,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크고, 관측자와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차가 작아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리고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차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개념을 별에도 적용하거든요. 연주 시차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차가 무엇이냐면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하여 특정한 시차에 얼마래요? 2분의 1, 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 원의 위치에 있을 때별 S를 관측을 했어요. 그럼 그 별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S1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요, 6개월 후에요. 공전을 해서 정반대편의 지구, E2 위치의 지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별 S를 바라보면요, 그때는 별이 어디? S2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때 각각 E1, E2와 그 다음에 별까지의 그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연주 시차는 시차의 얼마라고요? 반이라고요. 그럼 그 각도 딱 반한 요만큼이 시차가 되겠죠. 연주 시차가. 아, 우리 이 시차의 반이 연주 시차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요, 뭐라고 하냐면 초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각도의 단위인데 초단위로 나타내요. 네, 여러분들, 사실 별은 워낙 멀리 있어요. 그래서 1도보다도 작게 연주 시차가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 초단위는요, 1도를 60으로 나눈 게 1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분을 60으로 나눈 게 초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그 각도기의 1도는 몇초 정도 되냐면요. 바로 3600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는 굉장히 작은 단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시차가 크면 클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별의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이 시차의 반이잖아요. 그럼 연주 시차 역시 마찬가지겠죠.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질 겁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요, 별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된대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대요. 그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 위에서 본 초단위고요. 별까지의 거리는 우리 천문 단위 파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로 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파색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파색까지 어떤 별이 1파색의 거리에 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 별의 연주 시차가 1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별 S가 있었으면요, 그 뒤에 별 T도 있습니다. 그럼 별 T의 연주 시차는 지금 요 각도가 되겠죠? 아, 멀어지니까 지금 연주 시차가 더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구나라는 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요, 별 S보다 별 T가 지구로부터 더 멀기 때문에, 아, 연주 시차가 더 작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식을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 계산할 때요, 보통 별이 지구로부터 100파색 이내에 있는 별만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별이 100파색보다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별까지의 거리 계산하는지 이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서 우리 별 S를 봤더니 그때 그 연주 시차가 0.5초로 계산이 됐대요. 그럼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아, 이 별까지의 거리는 2 파색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별까지의 거리를 알았다면 이제 밝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로등이 이렇게 쭉서 있어요. 그때 각각의 불빛은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 각각의 실제 빛의 양이 같아요. 그런데 나랑 가까운 전등일수록 훨씬 어떻게 보일까요? 밝아 보입니다. 분명히 내고 있는 빛의 양은 같은데 나랑 가까우니까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오른쪽 그림 보도록 할게요.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이 손전등은요, 같은 빛의 양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손전등을

벽에 가까이 했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손전등을요, 벽으로부터 멀리 뒤로 뺐어요. 그랬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커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랬더니 훨씬 더 왼쪽보다 어때 보여요? 어두워 보입니다. 아, 빛이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 이 개념 별빛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별의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별은요, 거의 구에 가까운 형태, 공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별로부터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배 멀어졌을 때, 두배 멀어졌을 때, 세배 멀어졌을 때, 별의 밝기는 어떻게 줄어드냐라는 걸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요 네모칸 한 칸에 별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리가 별로부터 두 배로 멀어지니까 지금 네모칸이 몇 칸으로 됐어요? 네 칸이요. 즉, 네모칸이 2의 제곱배로 많아졌어요. 2의 제곱배.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2의 제곱배로 커졌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볼게요. 이번에는 거리가 세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이 네모칸이 몇 개로 커졌어요? 9개로 늘어났습니다. 3의 제곱배로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졌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여기 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100. 한 칸에 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2의 제곱배로 면적이 넓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칸에 받는 빛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을 얼마로 나눈? 4로 나눈 25가 될 거예요. 즉, 25, 25, 25, 25 해서 합이 100이 돼야겠죠. 그러면 같은 면적에 받는 빛의 양은 100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25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0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2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즉, 100에 2의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아, 밝기가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면 2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요, 선생님이 한 칸에 들어온 양이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거리가 세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3의 제곱분의 100이 되겠죠. 왜? 이거 총 9칸이잖아요. 그럼 100을 9칸으로 나눠줘야 되면 한 칸은 3의 제곱분의 100의 양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정리하면은요. 별에서부터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면 빛이 도달하는 면적은 어떻게 커져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 즉이한 칸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얼만큼씩 줄어들겠어요?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면요, 별의 밝기는 무엇에 비례해요? 별까지의 거리에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별은 나랑 가까울수록 굉장히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우리 수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별의 밝기를 숫자,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의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보면요, 별의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각각의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1등급의 별은요, 밝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등급의 별은 어둡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 밝은 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1등급이 6등급보다 훨씬 더 밝은 별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밝냐 또 이걸 봐야겠죠. 우리가 한 등급의 차이는 약 2.5배의 밝기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1등급은 2등급보다 약 2.5배 정도 밝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약 5등급의 차이. 즉, 어떤 뜻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즉, 6등급의 별보다 1등급의 별이 몇배 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100배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등급의 차이는 밝기 차이가 100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그리고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등급의 별은 6등급의

18세계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즉, 우리가 딱 18세계 모든 별을 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절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절대 등급은 이 거리 요인을 배제시킨 등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떠한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잖아요?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내용 표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A별의 겉보기 등급은 3등급이고요. A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등급이래요. 자, 선생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우리 눈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별을 보니까. 그때 이 눈으로부터 여기가 18세계 거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별은 겉으로는 3등급인데 어디에 갖다 놨더니 이 18세계 A를 갖다 놨더니 마이너스 1등급으로 밝아졌어요. 상대적으로 밝아졌잖아요. 이 말은 18색보다 멀었던 걸까요? 가까웠던 걸까요? 그렇죠. A별 18색보다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내가 18색으로 가져왔더니 더 등급이 밝아진 거죠. 아,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18색보다 멀리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비별 볼게요. 비별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아 보였는데 막상 18색에 갖다 놓으니까 2등급으로 어두워졌어요. 즉, 18색에서 비별은 2등급이 됐어요. 이 말은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게 보였던 이유는 18색보다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비별은 밝았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별이요. 겉보기 등급은 4등급인데 절대 등급도 4등급이래요. 눈으로 봐도 4등급, 18색에 갖다 놔도 4등급. 이 12별 어디에 있었겠어요? 18색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이 별은 겉보기 등급은 0.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18색에 갖다 놓고 보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으로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아, 18색보다 멀리 있었던 별이구나.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요. 그 별은 어디에 있겠어요? 18색에 있는 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태양 볼게요. 태양 겉보기 등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6.8등급이래요. 굉장히 밝아 보이는 별이죠. 근데 사실 이 태양이 워낙 밝아 보이는 이유는요. 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요. 사실 18색으로 갖다 놓으면 절대 등급이 4.8등급으로 뚝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등급이 됐죠.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18색보다 어떠한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이 그래요. 우리 눈에 가장 태양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실제로 다른 별들보다 굉장히 밝아서가 아니라 워낙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 보였던 거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별마다 색이 다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별은 서로 색이 다를까라고 하는 걸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요, 이 별은 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냐면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은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색깔의 빛을 내냐면 붉은색의 빛을 냅니다. 붉은색의 빛을 방출을 해요. 반면에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슨 색깔의 빛을 방출하냐면 파랑색의 빛을 방출합니다. 파랑색. 그래서 우리는 별의 색깔을 가지고 그 별의 표면 온도를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적색의 색깔을 갖는 별이 가장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적색에서 주황색, 주황색에서 황색, 황색에서 황백색, 그리고 황백색에서 백색, 백색에서 청백색, 그리고 청색 순으로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요색 정도는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지 온도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더 높네, 낮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별과 관련된 개념 아이템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그림은요, 별 A와 B를 6계열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 별 A와 B는 백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래요. 선생님이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려면 별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얼마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백파색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우리 연주시차 측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럼 적어도 별 A와 B는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기억. 지구에서 별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차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전, 6개월 후의 그림인데, 선생님 이걸 한번 겹쳐서 그려볼게요. 알기 쉽게. 그럼 대략 B는요,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별 A는 대략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많이 이동했던 게 시차가 더 어땠던 거예요? 우리가 봤던 요 지점에서. 더 많이 이동한 A가 훨씬 더 시차가 더큰 거죠. 시차가 더 크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 더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별이 이 B별보다 훨씬 더 시차가 큰 것으로 보아, 우리 A가 훨씬 더 가까운 별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보다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죠. 틀렸습니다. 자, 시차가 큰 A별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해야 되고요. 별 A와 별 B는 배경별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별,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에요? 이 하얀 색깔 별들인데요. 우리가 A와 B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배경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이 말은 시차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럼 A와 B별은요, 10파색 이내, 즉 배경별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에 이 정도의 시차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요. 지구에서 별 A와 별 B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10파색 이내에 있으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이요. 표는 몇 가지 별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래요. 위 별들 중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과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 연주 시차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큰 거죠. 그럼 연주 시차 제일 큰거 고르면 돼요. 0.37 시리우스가 제일 크네요. 그럼 가는 시리우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요,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이요. 시차가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됐겠죠. 시차 제일 작은 건 스피카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별의 밝기와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별빛은 넓게 퍼져나갈까요? 네, 이렇게 넓게 넓게 거리에 따라서 받는 면적이 커집니다. 퍼져나가고 있고요. 퍼져나간 별빛은 점점 더 넓은 면적을 비추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두 배로 커지면은 면적도 2의 제곱배로, 그리고 거리가 세 배로 커지면 3의 제곱배로 별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맞고요. 3번. 별에서 거리가 두배 멀어지면 별빛을 받는 면적은 4배, 2의 제곱배로 증가해야겠죠.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별에서 거리가 세배 멀어졌어요. 그럼 같은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 9배로 증가하나요? 아니요. 9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되죠. 같은 면적이니까요.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므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별은 어둡게 보입니다.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표는요. 몇 가지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밝은 별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로 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밝은 건 무엇이? 절대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거죠. 왜? 절대 등급은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거리에 쭉 놓고 그 등급을 측정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절대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거 뭐예요? 북극성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북극성이 돼야 될것 같고요.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다라는 건 우리 겉보기 등급이 제일 숫자가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겉보기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건 시리우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 1번이네요. 16번 문제 해볼게요.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과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 고르래요. 우리 10파색보다 멀고 가까운 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됐어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보기에 밝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을 경우 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겠어요. 우리 시리우스와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게 요거 프로키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단은요 시리우스와 프로키온이 답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다라는 건 절대 등급이 뭐보다 겉보기 등급보다 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아크투루스와 북극성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겨울철에 볼수 있는 오리온 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온 자리요, 겨울철에 찾기 굉장히 쉬운 별자리 중 하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혹시 겨울철에 이렇게 허리별이라고 해서 삼태성 별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혹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베텔게우스라는 별과 리겔이라는 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겨울철에 굉장히 찾기 쉬운 별자리 중 하나가 이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와 리겔 색깔을 보니까요. 색이 어때요? 다르죠? 우리 베텔게우스는 상대적으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리겔은요. 약간 흰색과 청색의 중간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별의 온도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로 청색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니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겠구나라는 거 우리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억이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선생님이 파랑색을 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 맞고요. 그리고 니은, 적색인 베텔게우스는요, 청백색의 니겔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베텔게우스 적색이래요. 적색은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방출하니까 훨씬 온도가 낮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반대겠죠?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이 다른 것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우리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요, 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주로 어떤 색깔을 띠는지 어디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19강의 답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완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강만 들으면요, 우리 뉴런과 2학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완강하셔서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20강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왕관 대신에 만점왕만 가질 수 있는 요 슬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만점왕 학교 시험을 받아라! 네, 이번에도 여러분이 왕관을 쓸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관용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발이 넓다.

눈이 뭘까요? 네. 보는 사람이 많다. 눈이 많다. 그죠? 눈을 여기 이렇게 다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예. 사람이 많으면 눈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겠죠? 보는 사람이 많다. 눈이 많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이건 발 빠르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코가 높다. 단체에 들어가거나 일의 계통에 참여하다. 이거 발을 디디다. 예. 그다음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바로 5번이죠? 네. 이렇게. 예. 나머지 것들도 예. 관용어 속에 들어가는 그 몇몇 예. 몇몇 그 말들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발 빠르다가 있고요. 길을 재촉하다가 있습니다. 이 길을 재촉하다는 다른 말로 발걸음을 재촉하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어요. 재촉이 뭐라고요? 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예시를 기억할 거예요. 봄을 재촉하는 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봄을 재촉하는 비. 이 말은 봄이 빨리 오라고 조르는 거야. 누가? 비가, 예. 그러니까 봄비라는 얘기지. 예. 그렇게 재촉하다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발 빠르다. 길을 갈 때에 빨리 서둘러 가다. 네. 요겁니다. 네. 길을 재촉하다. 뭐, 발걸음을 재촉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대화의 빈칸에 사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 기억하죠? 요 상황, 예, 항상 상황이 중요하다고 해서 관용 표현을 사용할 때는 관용어나 속담이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미술용 연필이 없어. 어떻게 하지? 그다 그거 없으면 나 못해. 땡땡땡땡땡.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귀 기울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어우,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땡, 네. 눈을 붙이면, 예, 한숨 잡아. 그러면 미술용 연필이 딴! 하고 생겨날 거야. 이거 아니죠? 발이 묶이면, 머리를 맞대면, 공든탑이 무너지면, 정답은 여기죠. 야, 머리를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방법을 찾는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예, 뜻이 있잖아요. 머리를 맞대다. 자, 그래서 4번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또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용 표현을 잘만 사용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요 말. 요 말. 네. 요말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볼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미술용 연필이 없어. 어떻게 하지? 머리를 맞대면 될 거야. 이래도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맞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용 표현은 그말 한마디에 뜻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써도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네. 자, 그래서 예. 문제 풀었고요. 다음 관용 표현 가운데 말의 중요성과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중요성 계속 문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 말을 많으면 쓸 말이 적어. 그치?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말 실수도 그만큼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말 실수하는 거 무서워 이런 사람은 말수를 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는다. 벼 이삭은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 자, 여기 말, 말다 들어가네요. 기역과 디귿인데 기역, 디귿. 예, 요거네요. 2번. 네. 요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고래는 덩치가 이만큼 크지. 푹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새우가 있어. 어떤 일이 생길까? 예. 약자와 아, 강자죠. 강자와 강자가 싸울 때그 사이에 낀 약자에게 손해가 갈 때, 그때 이런 말을 쓰지요. 고래가 싸울 때는 새우는 약간 비껴 서 있는 게 좋아. 다음 대화에서 밑줄 그은 속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산도 잃어버렸지. 학교 숙제도 안 가져왔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완전 엎친데 덮친 격이야. 아침부터 계속 일이 꼬여. 머리가 아파. 아, 너 오늘 정말 운이 안 좋았구나.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나쁜 일이 잇따라 생길 때, 아, 엎친데 덮친 격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자성어로도 쓸 수가 있죠.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를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나쁜 일이 잇따라 생길 때 하, 설상가상으로 말이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산도 잃어버리고 학교 숙제도 안 가져왔어.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야. 자, 그런데 요걸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아, 오늘 우산 잃어버렸다. 하,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학교 숙제도 안 가져온 걸 이제야 알았어. 뭐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대화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속담은 아니지만, 네,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다. 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빈칸이 보이죠? 아, 제목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길을 지나던 이방의 아들이 이방에게 물었어요. 사또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 하시는데 이 겨울에 어찌 구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따라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어? 얘는 웃어. 아버지는 길 저기 눈앞이 캄캄하고 앞일이 막막해서 너무나 고민스러운데 이 아들은 실실 웃어요. 왜 그럴까? 아버지, 이 일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뭐 이렇게 웃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이? 식은죽 먹기가 뭘까요? 죽은 원래 막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죽이 식었어. 아, 맛있네. 예.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죠. 예, 아주 손쉬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날 이방의 아들은 사또를 찾아갔어요. 이방의 아들을 본 사또가 말했죠. 무슨 말할 것 같아요? 웬일로 왔냐? 아버지 대신에 내가 온걸 보니까 뭐 산딸기라도 가져왔냐?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죠? 아니, 이방은 어디 가고 내가 여기 있느냐? 아, 왔느냐? 그래, 산딸기 가져왔느냐? 오, 맞았어. 예, 그러자 아들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러 가셨다가 그만 뱀에 물려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끼! 아니, 한겨울에 뱀이 어디 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자 아들이 대연히 대답했어요. 아, 겨울에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사또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방을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아우, 아주 이방이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 해결이 됐죠? 그렇죠. 아니, 이 엄동설한에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이 겨울에 뱀이 있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예, 이런 논리죠. 예. 자, 그러면 뱀이 없으면 산딸기도 없다. 예, 이렇게까지. 뱀이 없으니까 산딸기도 없죠. 뭐 이렇게. 이거를 이 사또가 알아들은 거야.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탁 알아챈 것이죠.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 예, 산딸기를 찾아서. 왠지 다큐멘터리 제목 같지 않아요? 네, 산딸기를 찾아서. 자, 지혜로운 이방의 아들, 심술궂은 사또의 운명. 일단, 이방의 아들이 주인공이죠? 예, 주인공을 제목에 넣는 것이 맞겠죠? 예, 이 사또는 누구예요? 이방과 또 이방의 아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관용 표현 기역의 뜻은 무엇인지 짐작해 쓰시오. 식은 죽 먹기입니다. 네, 무엇이다? 아주 손쉬운 일이다. 이런 말이죠. 아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요. 요거 없어도 돼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이야. 뭐 이렇게. 자, 이 손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네, 손쉽다. 이런 말도 되고요. 예.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란 뜻이에요. 이래도 됩니다. 요거. 예, 요거. 아주 없어도 선생님은 맞게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방의 아들이 니은과 같이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구하러 가셨다가
뱀에 물려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사또가, 그러면 그렇지. 흉내라도 냈구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뱀에 물려 자리에 누우셨습니까? 엥?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산딸기를 찾으러 갔다가 실제로 뱀을 본 사실을 전하고자 했을까? 사또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여 벌을 면하게 하려고 했을까? 산딸기를 찾으러 간 아버지를 대신해 사또에게 사과하려고 한 것일까? 사또가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일까? 겨울에는 뱀과 산딸기 모두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여, 즉 알게 하여서 사또가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었을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요. 아니, 한겨울에 뱀이 없는 거 맞죠? 그래. 그럼 산딸기도 없어야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도 사또가 나중에라도 이 잘못을 깨달아서 참 다행이에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굴까요?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겨울이야. 이 등장인물은 사또, 이방, 그리고 이방의 아들이야.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효의 정신이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태민이가 정답이네. 태민이. 그러면 태민아, 태민이 넌 도대체 어떤 걸 읽고, 이런 말을 한 거야?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도대체 태민이는 뭘 읽고 이런 말을 했을까? 추측컨대 아마도 뭐 심청전? 뭐 이런 걸 읽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은 모둠 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관용 표현,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태수, 그 다음에 지연, 태수, 지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이번 학급신문 만들기는 누가 취재를 맡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지연이가, 민지 어때? 새로운 소식에 항상 발 빠르게 움직이잖아. 여기까지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맞아. 1학년 때부터 뭐든 성실히 하는 친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거야. 이렇게 맞출까? 이상하죠? 여기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아. 남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오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 보이죠? 바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거야. 그래서 니은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울릴까요? 1학년 때부터 뭐든 성실히 하던 친구였대요. 1학년 때부터가 힌트야. 어릴 때부터. 아, 그렇지.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예, 요그 관용 표현을 썼다면 예, 딱 맞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견학 기록문 나와 있습니다. 견학 기록문 하면 3요소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여정, 견문, 또 감상까지. 여정, 견문, 감상.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부분이 뭐다? 여정 부분. 여정이 뭐의 그 줄임말이에요? 여행의 과정. 예. 여행의 과정.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혹시 기억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언젠지 확실하게 그딱 기억은 안 나지만 왜 장생포에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 장생포는요, 이 1890년대에 고래잡이가 있었던 곳이에요. 고래잡이. 그런데 지금은 고래잡이가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상업적으로 고래 잡는 것이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래를 안 잡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를 생각하며 고래 전 박물관이 들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고래 그 박물관 전에 처음에 제목이 뭐였지? 고래 문화 특구. 예, 고래 문화 특구가 장생포에 이제 생긴 거죠.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여기 나열되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예, 비슷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 뭐, 열거되어. 네, 그런 것들 비슷한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나열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쭉

늘여놓고, 예. 줄 맞춰서 딱 늘여놓는 거. 줄좀 비뚤어지면 어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 예. 늘어놓은 것. 이걸 나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소개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시되어 있다. 이런 말도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고래는 포유류라.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고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거 계속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어. 아가미가 없어. 일반 그 어류들처럼 아가미가 없어요. 그래서 헤엄을 치다가 한번 좀물 위로 떠올라서 푹 하고 이제 숨을 쉬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오! 고래 여기 요 머리 부분인데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 아니고 이게 숨 쉬는 거야 사실은. 그죠? 자,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장에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이 번쩍 띄었다. 예, 이거 뭐예요? 관용 표현이죠. 예,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그냥 번쩍 들었어. 이런 말이죠. 브라이드 고래, 멸치 고래라고도 하죠. 네. 고래 종류가 진짜 많아. 그래서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고래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진짜 공룡 좋아하는 친구는 고래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특징까지도 다. 고래 좋아하는 친구는 또 고래 이름과 특징까지 다 외우고 다녀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내판에 따르면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고 한다.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진짜 이 고래가 지능이 높대요. 예, 그래서 약한 그 어린 고래가 있으면 서로 막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그렇다네요. 네. 자, 그 다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래 종류를 소개하는 글이다. 고래 박물관을 견학하고 쓴 글이다. 고래를 보호하자고 설득하는 글이다. 고래 몸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고래 생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일단 아니야. 예, 기록문이죠. 견학하고 쓴 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을 대신하여 쓸수 있는 낱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두 가지 골라보래요. 자, 기호만 쓰면 되죠? 이거 일일이 다안 써도 돼요. 어휴. 다행이다. 예.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늘어놓아져 있었다. 자, 여기에서 나열되어 있었다. 이 말은 제시되어 있었다. 소개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 가와 나. 가, 그리고 나. 네. 이렇게 기호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1층 전시실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해 볼게요. 자, 1층 전시실에 갔어요. 무엇을 알수 있었습니까?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다는 것.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일반적인 어류와는 움직이는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 무리와 의사소통하는 모습의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을 볼수 있다는 것. 뭘까요? 예, 바로 1번, 2번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여기 그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 뼈, 뭐, 이 말은 있었지만 의사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 자, 글쓴이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 겪은 일을 차례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죠? 항상, 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고, 그대로 차례대로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래의 의사소통에 관한 안내문을 읽었다.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관한 자료를 보았다. 자, 어떤 것이 먼저일까? 일단, 나가 가보다는 먼저였어. 그쵸? 확인해 보세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뼈를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진화와 생태에 관한 자료를 보았다가 먼저죠. 자, 그래서 나가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이 고래의 의사소통에 관한 안내문을 읽은 것이죠. 자, 그래서 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 다, 가.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부분만 잘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더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나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 이런 욕심이 나잖아. 자, 요거, 요거. 고래의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글을 읽어서 좋은 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딱 보면, 나 여기에 대해서 더 조사할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알아볼래. 이런 생각. 그러면서 나의 이 머릿속 지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글 읽기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더 읽게 되는 것이지. 예. 한번 해보세요. 고래의 진화. 조사해보세요. 자, 이 글을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쓰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봐요. 더 알고 싶은 내용. 선생님은 아까 고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세요라고 이제 추천해 드렸지만 여러분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치? 자, 예를 들면 저는요, 장생포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장생포에 고래 문화 특구가 만들어졌을까?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얼마든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장생포에 고래 박물관이 있는 까닭이 궁금해서 그래요. 네. 이런 거 조사하고, 더 알아보고, 그걸 또 글로 기록하고, 이게 공부야. 이게 공부예요. 이게 국어 공부도 되고, 사회 공부도 되고요. 그쵸?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견학 기록문을 쓸때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견학 기록문 다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일단,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올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다. 견학 기록문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지 생각하겠다. 자신이 견학한 일을 떠올려 보고, 아, 그래, 나 그때 무엇을 배우러 어딜 갔었어? 이렇게 떠올려 보고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 보겠다. 제일 처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견학 기록문을 써야 되니까 요거. 내가 A 장소도 가보고 B 장소도 가보고 C 장소도 가봤는데 어느 장소에 갔을 때 가장 재미있었어? 가장 배운 게 많았어? 뭐 이거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도 떠올려 보면서 견학했던 장소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 견학 기록문의 처음, 가운데, 끝에 올 내용을 정리를 하죠. 이게 이제 계획 단계가 되겠죠? 계획하기. 그러고 나서 이제 글을 써야겠죠. 글을 다 쓰고, 수정도 뭐 하고, 그런 다음에 견학 기록문은 어떻게 공유를 할까도 생각도 또 해보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요, 수정하기 단계가 있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이 수정하기 단계에서 할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일단,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 제일 처음은 계획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수정하기 단계, 그다음에 공유하기 단계, 점검하기 단계 있었어요. 문단을 다듬는다. 다듬는다 나옵니다. 뭐예요? 수정하기죠. 수정하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수정을 할 때는 글 전체 부분에서 글 수준에서 수정하기가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이제 좁혀서 문단 수준에서 수정하기가 있었고, 더 시야를 좁혀서 문장 수준의 글 고치기 수정하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글을 쓸지 정한다. 다양한 표현을 떠올려 쓴다. 글의 내용을 순서대로 조직한다.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수정하기 단계입니다. 이거는 고쳐 쓴다 또는 다듬는다. 이렇게 다른 말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계획을 하고 글을 쓰고 수정한 다음에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점검까지 가봐야 되겠죠? 요 가나다라마 그 차례대로 네,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대로예요. 계획하고 글 쓰고 그다음에 고쳐 쓰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같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아, 내가 글을 잘쓴거 맞나 하고 마지막으로 점검.

0: 조건까지.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지훈이는 글을 다쓴 뒤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했던 그 목적과 내용을 다시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읽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문장을 다시 읽어봤대요. 또 친구들이 지훈이의 글을 읽고 말해준 그 의견들 있잖아요. 그 의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그것을 잘 반영을 했는지도 확인까지 했답니다. 어느 단계 같아요? 점검하기 단계죠. 그래서 마라고 써주면 되고요. 견학 기록문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견학한 까닭, 장소, 보고 듣고 한 것, 생각이나 느낌 나와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어요. 이것은 견학 장소에 대해서 알려준 거고요.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이렇게. 글만 잘 읽어도 그냥 답이 다 나와. 그쵸? 네. 자, 평소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래 박물관과 생태 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여길 갔다니까. 자, 이렇게.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보고 듣고 안 것이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그 문제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럴 때 아이씨,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열심히 읽다 보면 꼼꼼하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의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일을 나타낸 것인데요. 1번부터 3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서 동그라미표 해보겠습니다. 50%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수가 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견학 기록문을 쓰는 목적, 길이와 주제, 읽을 사람을 정한다. 뭘까요? 목적이죠, 목적. 기록문을 쓰는 목적을 잘 정해야 되고요. 견학 장소, 견학한 까닭, 그 다음에 함께 견학한 사람, 여정 견문, 뭘까? 주장이 아니지, 감상이겠지. 예, 그것을 생각구문에 쓴다. 견학 기록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 내용 조직이에요. 내용 조직. 이건 뭐예요? 바로 짜임이 되겠습니다. 나라면 풀수 있는 문제, 라면 문제예요. 매우 긴장된 상태를 뜻하는 말은 뭘까요? 손에 땀을 쥐다, 손에 돈을 쥐다, 손에 불을 쥐다. 제가 손에 돈을 쥐어보겠습니다. 오, 긴장이 안 되는데? 긴장이 안 돼요. 이건 답이 아닌가 보다. 긴장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답이 아니야.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서술형 문제 풀고 있는 중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좀 수행 평가를 대비하는 느낌의 문제들의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번 시간에는 아주 보편적인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AA 닮음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하게 될 거거든요. 그 AA 닮음에 관한 유형들 한번 잘 살펴볼 거고, 그래서 구원픽으로 우리 10번 문제 골라보았고, 12번 문제는 예전에 사각형의 성질에서 나중에 이렇게 응용이 될 거다라고 했던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그래서 우리 7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어렵지 않겠죠, 7번은. 자,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불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응하는 면도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X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그렇지. X의 대응변이 5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두 도형의 닮은 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닮은 비를 구하려면 대응하고 있는 변에서 둘다 길이를 알고 있는 걸 찾아내면 되죠. 8과 4가 눈에 보입니다. 자, 선분 BC와 선분 FG가 대응변이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8대 4, 즉, 2대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닮은 비가 될 것이고, 이게 X와 O의 길이 비와 같아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2대 1이 X 대 5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X는 10이야 라고 X 값 구할 수 있겠죠. Y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Y는 어디 있니? 하고 봤더니 이번에 여기 있어요. Y.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12cm다.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2대 1의 비율 가지고 있어야겠죠?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Y 값이 6이야라는 사실 당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X 플러스 Y를 정답으로 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16을 정답으로 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7번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고요. 평면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했던 거 입체적으로 한번 고민해봐라라는 것뿐이지 실제로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변 서로 평행이고요. 교점을 찾아내서 그 교점을 E라고 지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평행선이 주어지자마자 닮음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평행선 엇각 사용할 거잖아요. 여기 있는 각 A 너랑 뭐가 엇각이야? 각 C가 서로 엇각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고, B와 D가 엇각이야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AA 닮음이라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각도 네모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죠. 막곡지각으로 서로 각의 크기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두 개의 변이 보이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라는 거알수 있죠. 6cm와 9cm 대응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그럼 약분을 잘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2대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3, 닮은 비 2대 3. 그럼 10cm와 여기 있는 선분 EC의 길이, 이거 X cm라고 이야기했을 때 10대 X도 역시나 몇 대면 2대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0대 X가 2대 3이더라라고 식을 세워줍시다. EX가 30, X는 15하고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 선분 EC의 길이는 15cm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할수 있겠니? 그래. 지금 평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평행이란 얘기를 그냥 준게 아닐 거다. 엇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각이 엇각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만,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두 개의 각이 엇각이란 이야기가 눈에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엇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엇각으로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하고, 맞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 각 하나도 같아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생각해도 괜찮겠죠.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해결해 봤습니다. 자, 9번으로 가봅시다. 9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길이를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 삼각형에서 세변 중에 두 변만 알고 있으니까 SSS 닮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아, 이 끼어 있는 각 하나를 이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각 중심으로 해서 5대 6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끼어 있는 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5대 6의 길이비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내면 되겠죠? 10cm 대 12cm, 5대 6의 길이비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 존재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결국 이 x센티미터와 8센티미터도 대응변으로서의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x 대 8, 그럼 그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 보시면요. 여기 있는 6센티미터와 12센티미터가 대응변이죠. 그렇지. 이거 그래서 1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 아까 5대 6이라면서요. 아까 5대 6은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6이어서 빠르게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내기 위한 거였었고, 실제로 닮은 삼각형을 찾았다고 한다면, 자, 선분 DE의 길이가 X센티미터일 때, 여기 6센티미터가 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더긴 변이죠. 그러니까 12cm와 대응하고 있는 변일 거고, 6cm와 12cm가 대응변, 그때 길이의 비는 6대 12, 1대 2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대 8이 1대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x의 값이 4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분 DE의 길이가 4cm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겠지? 어떤 거? 우리는 닮음을 찾기 위해서 각을 하나 주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빠르게 생각해 봤어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닮음이야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실제로 대응변의 길이를 나중에 찾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렇게 찾아내는 게 우리 닮은 삼각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닮음인 건 뭐니? 두 번째로, 그럼 길이의 비는 얼마니? 라는 걸 나눠서 생각하니까 그 구조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여기 있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SAS 닮음의 구조를 띠고 있었죠. 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봅시다. 여기 있는 10번 문제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먼저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AA 닮음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닮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경우가 선생님은 AA 닮음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AA 닮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구조를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서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작은 삼각형, 그리고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때 삼각형 ABC라는 큰 삼각형이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랑 닮음이니라는 얘기를 기호로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요. 동그라미 세모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는 각 B가 네모가 될 거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라고 이야기하는 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순서로 쓰여진 거니까 작은 삼각형에서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순서로 삼각형을 맞춰 쓰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EDC라고 쓰면 돼서 삼각형 EDC가 삼각형 ABC와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식이에요. 자, 됐니? 그래. 이 식을 쓰지 않아도 이 문제를 풀수 있죠. 풀수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 이 문제 풀이를 두 가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에서 이 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 스타일대로 풀어갈 거야. 작은 삼각형에 집중했더니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3대 5 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눈에 보이네.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9대 이 B, C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B라는 길이를 X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한다면 세모 중심으로 3대 5, 세모 중심으로 9대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써 내려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3을 3배 했으니까 5를 3배 하면 X 플러스 3이 15라는 거 알고 있고 X가 12여서 결국은 선분 BE의 길이가 12cm다라고 정답 써낼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겠죠. 근데 지금 풀이는요, 전적으로 작은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보고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살펴본 상태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선호하는 풀이인 거지 해설에서 선호하는 풀이는 아니라서 해설에서 선호하는 풀이를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똑같

똑같이 삼각형의 닮음인 거 기호로 써놓으면 훨씬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EC라고 이야기하는 변이 3cm인 거 아니까 3대 하고 시작하면서 커다란 삼각형에서 3하고 대응하는 변을 찾을 건데요. 동그라미와 세모니까요. 요렇게 선분 AC다라고 찾아내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이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 기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EC가 이렇게 엮여져 있으니까, 그렇지. 같은 방법으로 엮여버리면, 아, 선분 AC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선분 AC 3대 9는 하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분 CD는 어때요? CD는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BC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5대 X 플러스 3이 3대 9다라고 식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자, 3대 9가 1대 3인 거니까 결국은 1대 3이 5대 X 플러스 3하고 쓰여지면서 15가 X 플러스 3이고 X가 12라는 동일한 결과 얻어낼 수 있고 똑같이 선분 BE의 길이가 12cm다라는 식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보여드렸죠? 첫 번째 풀이 방법,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 해설에서 써놓는 방법, 요거 순서 그대로 맞춰 드렸고요. 실제로 해설에서 어떤 변이 어떤 변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찾을 때, 이 닮은 삼각형들을 써놓고 점들이 엮여져 있는 순서를 본다면 조금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팁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가 볼 건데, 이 AA 닮음에 관해서 유명한 형태의 그림이다. 자, 그래서 이 다음 문제도 풀이 방법이 보자마자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에서 우리 한번 강조했던 문제예요. 자, 어디선가 봤던 그림 보입니까? 삼각형 안에 삼각형 들어있는 상태, 그치? 동그라미 세개 주어져 있죠? 뭘 활용하자? 외곽의 성질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해 보면 이각 B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된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EBC의 하나의 외곽에서도 등장하더라라는 얘기했었죠. 이거 하나의 외곽,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B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 B와 주황색으로 표시된 각 EDF가 서로 크기가 똑같은 각이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진행하면서 세 개의 각이 모두 다 같아져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아? 그래.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생각하면서 AA 닮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그래.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위쪽에 있는 각을 도대체 어떻게 똑같다고 찾아내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나는 이 각과 같은 각을 찾고 싶다라는 거니까 저 각을 외곽으로 하는 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를 별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각이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가 되는데 그게 바로 각 A, 별표 더하기 동그라미와 같은 각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크기가 똑같고 이렇게 각이 크기 똑같으니까 AA 닮음이다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것도 한번 써보자면 삼각형 ABC가 뭐랑 닮음이니라고 이야기한다면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대응되고 있는 거니까 삼각형 DEF와 닮음이다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 닮음인 거 찾았으니까 구하라는 게 뭔지 확인해 볼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BC의 길이만 구해내면 해결할 수 있고요. 이 BC의 길이는 7cm와 그렇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하고 7대 X의 길이의 비가 도대체 뭐냐? 이거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 어때? 다른 데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6cm와 12cm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들이고, 그렇다면 1대 2라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알수 있겠네. 결국 7대 X도 1대 2가 돼야겠죠? 7대 X가

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밖에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b를 활용해서 구해내봐야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아,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사용해서 닮은 삼각형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야 라는 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야겠죠. 이걸 고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지난번에 강조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네, 이런 그림들은 반드시 풀이의 방법들이 보자마자 떠오를 수 있도록 연관을 좀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고르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르고 설명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2번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의 크기 똑같고 변의 길이 주어져 있을 때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닮음비를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죠. 문제에서 삼각형 AOD가 먼저 나왔고요. 삼각형 FOE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 대 아래에 있는 작은 삼각형으로 닮음비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여러분 몇 대 몇 하고 쓸 때 큰 숫자가 먼저 앞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순서 바꿨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주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예전에 보았던 형태죠. 그래, 평행사변형의 성질 하면서 얘기했었던 거고요. 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그때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닮음비, 닮음에 관련된 문제로도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했었던 그런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삼각형 어떤 게 서로 닮음인지는 눈에 보이세요? 뭐 닮음이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닮음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엇각 생각하면 되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올 겁니다. 자, 여기 있는 X표가 이쪽으로 그대로 엇각으로 옮겨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지? 그래서 두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선분 AD와 여기 있는 선분 EF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 EF의 길이만 알 수 있다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닮음비를 구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닮음비를 구해라라는 문제지만 결국은 선분 EF의 길이가 얼마니를 묻고 있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풀었던 문제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엇각의 크기를 활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각이 전부 다 동그라미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때? 삼각형 ABF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F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선분 BF의 길이 얼마입니까? 8cm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지? 자, 더불어 오른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너 X표, 너도 X표.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ECD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생각할 수 있고요. 선분 CD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당연히 길이가 똑같이 8cm일 거니까 E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를 생각해도 너도 8cm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즉, BF, EC를 더하면 8 더하기 8, 16cm가 되는데 그 16cm는 12cm보다 4cm만큼 더 긴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개의 변이 EF라는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4cm만큼 더 길어진 거고 그렇다면 공유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4cm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분 EF의 길이 네가 4cm야 라고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cm예요. 물론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이 길이를 A, 즉 BE를 A, EF를 B, FC를 C라고 이야기해서 연립방 정식의 형태로 접근해 볼 수도 있었죠. A 플러스 B가 8이었고요. B 플러스 C가 8이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에다 8 대입하면 이 자리에
8을 그대로 대입하면 아 C

C가 4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럼 8cm 중에 C가 4라면 B가 4여야겠구나. 그럼 A도 4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각각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구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이제 선분 EF의 길이가 4cm라는 거 알았으니까 12cm와 4cm가 대응변이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삼각형의 닮은 비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큰 거와 작은 거의 닮은 비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2대 4의 순서로 써주어야겠죠. 그래서 12대 4하고 쓸 텐데 문제에서는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12대 4를 3대 1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 3대 1이 정답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12번이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사각형의 성질에서 우리 평행사 변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 관련된 각의 이등분선들이 다른 변과 만나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때 또 했던 이야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요 동그라미 두 개가요. 그렇죠. 각 C로도 옮겨올 수 있고, 각 C의 이등분선이 동그라미 두 개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두 개의 평행이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당연히 너랑 너도, 즉, X표 두 개로 나누어지는 요두 개의 직선도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요런 기억들까지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억을 되살려보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닮음을 엮어놓은 아주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평행 눈에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어디로 옮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요거, 요 각의 크기 어디로 옮길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이쪽으로 엇각으로 옮겨간다. 얘기해 볼수 있겠다. 그리고 너 세모라고 하면 너도 세모로 옮겨간다. 얘기해 볼수 있죠. 그래, 이때는 이렇게 평행이니까 엇각 찾아서 세모 옮겨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 세모와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세모와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AA 닮음이야.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대응점 순서 찾기 위해서 나머지 각도 기호로 표시하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삼각형들이죠. 그럼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에 비 생각할 텐데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EC의 길이를 X cm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작은 삼각형에서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정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시면요. 동그라미 옆에 4대 5인데요. 지금은 X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긴 건지 이게 긴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4대 5라는 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세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즉,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움직인 거다. 그럼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서로 움직여야 4대 5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4대 10 하고 써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5가 10으로 갈때 2배 됐으니까 4도 2배 되면서 X 플러스 4가 8이고 결국은 X가 4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X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선분 EC의 길이니까 선분 EC의 길이가 4cm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요거 AA 닮음에 관해서 문제 해결해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AA 닮음,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방금 전 풀었던 문제처럼 AA 닮음을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AA 닮음에서 많이 보던 구조 아니겠습니까? 너를 동그라미, 너를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90도. 그렇다면 네가 동그라미, 네가 세모 하고 만들어지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이 직각과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다. AA 닮음이다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CD의 길이만 구해내면 되니까 너 X cm라고 놓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2대 3,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동그라미 직각 세모의 순서로, 동그라미 직각 세모의 순서로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 X는 6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상태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각형 AB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생각할 수 있고요. 28제곱센티미터다라는 정답 쓰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그림에서 우리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두개 내려놓은 거 그래,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을 하나 생각을 해서 직각과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을 찾는 거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 동그라미 생각하는 거였었죠. AA 닮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너 하나 세모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과 동그라미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세모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표시한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여러분, 이 닮음에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것들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얀색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있는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읽으면 4대 8,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읽으면요, 1대 2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선분 EC 대 12, 1대 2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EC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전체 8cm에서 EC라는 길이 빼서 구하고 싶어 하는 선분 AE의 길이 찾아내 볼수 있겠죠. 이 길이 구하는 게 목표인데요. 5배 되어져 있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분 EC의 길이가 5cm구나라는 사실 우리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선분 AE의 길이는 8cm에서 5cm 빼내면 되니까 3cm구나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마지막 그림도요, 정말 많이 봤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시간 뒷부분이 전부 다 AA 닮음에 관련된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보고 있었으니까 AA 닮음을 잘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2: 친구들은?
0: 집에 갔겠지.
2: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0: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지.
3: 뭐야?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4: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0: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거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이야!
5: 럴수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6: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5: 아니, 이 채원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6: 네? 네.
0: 어디지?
5: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0: 네? 저 방금 왔는데, 열? 저 나가, 열?
5: 신작 나갔어야지!
6: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5: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6: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0: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한...
6: 열사병?
5: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6: 그만.
5: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6: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5: 그만.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야, 열?
6: 나는 여기 체온 작전 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5: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씨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6: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7: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짝! 적혈구! 혈짝! 적혈구! 혈짝! 적혈구!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이시다! 체온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0: 예이!
7: 헬짝! 헬짝! 헬짝! 헬짝!
6: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3: 라고 하실 거죠?
8: 그렇다.
9: 네, 세훈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7: 혈장 척혈군, 땀방울 열 데리고 왔소.
9: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군님.
0: 열!
9: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0: 열!
9: 내가 그대와 함께 땅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0: 열!
9: 땅구멍!
0: 열!
3: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10: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11: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12: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11: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 뜨거 하!
12: 이글이글 쨍쨍!
11: 하 뜨거 뜨거 하!
12: 이글이글 쨍쨍!
11: 하 뜨거 뜨거 하!
12: 이글이글 쨍쨍!
13: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14: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13: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이 열이다! 얼른 채운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15: 혈장 착혈구!
16: 혈장 착혈구!
15: 영양분 왔소이다!
17: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3: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18: 헛! 열!
0: 열이옵니다!
13: 혈장님, 척혈구님! 채운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15: 알겠소이다!
17: 갑시다, 채운 장군님께!
0: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옵니다!
10: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채운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15: 태훈 장군님! 아, 피부 장벽에 그게 나타났다고요.
0: 열이 옵니다.
14: 자, 열이 왜?
15: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어옵니다.
14: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0: 열이 옵니다.
14: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0: 열이 옵니다.
10: 채운 장군님, 이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14: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0: 열이 옵니다.
14: 정말 뭐라는 거야?
10: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14: 올려.
10: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14: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10: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내가?
18: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14: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19: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 대포를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9: 네? 아, 네, 간대감님. 40도시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0: 아,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9: 아, 그래. 아, 떼자.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 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0: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14: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0: 응? 열?
19: 아니,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10: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19: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0: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1: 그렇지.
0: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1: 그럴 리가.
2: 재혼당은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야.
0: 네.
2: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0: 네, 뇌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오.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알겠소?
3: 네, 알겠습니다. 예! 우와, 열사병 최고 땀지라. 이제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0: 당장 나가시오, 당장!
3: 예이!
1: 아, 나 뇌님한테 너무 혼났어.

0: 최훈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꼭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응.
1: 핸드폰을 물 묻으면 고장난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이번 핸드폰 새로 바꿀 거라 괜찮아.
1: 핸드폰을 또 바꿔요?
0: 또라니? 엄마 그거 그생 7살 때 바꾼 건데?
1: 그러니까요. 7살 때까지 쓰고 8살에 또 바꿔요?
2: 아, 그리나 그게 아니라 요즘에 새로 나온 핸드폰을 엄청 싸게 할인해준대. 그리니 할인이 뭔지 알지? 싸게 사는 거.
3: 어린 나를 구해줘.

0: 난 도도새비는 오래 쓸 거야.
1: 엥?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 도도?
0: 우리 엄마는 자꾸 핸드폰을 새 거로 바꾸려고 해. 고장도 안 나고 깨끗한데. 난 도도새비는 안 바꾸고 오래 쓸 거야.
1: 고마워, 그리나. 근데 비누 아낀다고 손안 씻으면 안 돼. 자주자주 씻어줘야 돼.
0: 그건 나도 알지. 응? 고릴라다.
1: 그린초끼 구조대를 찾는 전화인가 봐. 받아봐, 그리나.
0: 알았어.
2: 여보세요? 그린조끼 구조대 맞죠?
0: 네, 맞는데요.
2: 안녕. 나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0: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한테?
1: 어? 무슨 얘기지? 궁금하도도.
2: 좋아. 그럼 시작할게. 이 얘기는 핸드폰과 관련된 어느 고릴라 가족의 이야기야.
3: 아프리카 어느 숲속에 고릴라 가족이 살았어. 고릴라 가족은 아주 평화로웠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4: 아이고, 이 바나나. 우리 고순이가 엄청 좋아하겠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뭐지? 아니, 웬 자동차들이야? 아유, 그렇다니까.
5: 자동차들이요?
4: 응. 갑자기 사람들이 숲으로 왜 몰려드는 걸까?
5: 그러게. 이상하네요, 진짜.
6: 왜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4: 고순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바나나 먹자. 자.
6: 고맙습니다.
5: 우리 딸, 바나나 맛있게 먹어.
3: 하지만 얼마 후.

0: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큰일 났어요!
1: 아니, 왜? 무슨 일이에요?
0: 숲에 불이 났어요! 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2: 불에 어디 꺼졌어요?
1: 고순아, 뛰어!
0: 뛰어, 뛰어!
3: 그렇게 숲은 불타버렸고 나무들은 무참히 베어지고 땅은 다 파헤쳐졌지.
1: 세상에, 여보, 사람들이 우리 숲에 한 짓을 좀 봐요.
0: 땅을 마구 파헤치는 걸 보니 땅 속에서 뭔가 찾은 게 분명해. 나쁜 사람들 같으냐고.
2: 근데 엄마 아빠,
1: 응?
2: 나 배고파요.
1: 어머, 우리 고순이, 우리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지. 엄마가 금방 열매 좀 따다 줄게. 아, 그러고 보니 숲이 다 타서 열매가 남아있질 않겠네.
0: 걱정 마요. 내가 먹을 걸 구해올게요.
1: 당신이요?
2: 어디서요?
0: 이 마을로 내려가면 먹을 걸 구할 수 있을 거야. 갔다 올게요.
1: 조심해요, 여보.
2: 아빠 다녀오세요.
1: 혹시 근처에 열매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고순아,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2: 네, 엄마. 응. 어디서 난 냄새지?

0: 아, 뜨거.
1: 아이, 간식 먹고 쉬엄쉬엄해.
2: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어? 빨리 검은 돌 찾아서 부자 돼야지.
1: 아이, 참. 어우, 침 나와.
3: 사람들이 찾는 게 검은 돌인가 봐.
2: 어! 와! 찾았다! 검은 돌!
1: 어? 어디? 어디?
2: 아, 이거야.
1: 우와.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만큼이나 귀하다는 콜탄이구먼.
3: 콜탄? 저 검은 돌 이름이 콜탄이구나.
1: 아, 이봐. 이거 팔면 우리 부자 되겠어?
2: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라니! 이거 내가 발견한 거잖아!
1: 그래서 혼자 부자 되시겠다?
2: 네!
1: 이 욕심쟁이야! 반은 내 거야!
2: 이거 다 내가 가져갈 거야!
1: 반은 내 거야!
3: 아, 맛있다!
2: 잠깐만.
1: 왜?
2: 저건 또 뭐야?
3: 응? 어?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팠어.
2: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 먹어.
1: 그래. 우린 더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그건 바로 고릴라 고기! 양마 이 녀석아.
3: 엄마! 아빠! 응.
4: 안 돼!
2: 우와! 더 큰 고릴라다!
4: 호수가, 도망가 빨리!
3: 엄마!
4: 아빠가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빨리 가! 호수나, 사랑해!
3: 나도 사랑해, 엄마!
2: 이야, 잘했다고! 아,
5: 그 후로 고순이는 엄마를 볼 수 없었어.
6: 너무 슬프다.
7: 아, 그러게. 아이, 그런데 그 검은 돌, 콜탄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왜 캐가는 거야?
6: 맞아, 어디 쓰려고 가져가는 거야?
5: 그 얘긴 좀 나중에 할게. 아직 고릴라 가족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거든.
8: 엄마와 헤어진 후 고순이는 아빠를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시지 않았어.
6: 아빠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9: 안녕. 혹시 아빠 기다리니?
3: 응. 너 우리 아빠 알아?
9: 응. 나 너한테 소식 전해주러 왔어.
3: 무슨 소식?
9: 너희 아빠 며칠 전에 마을에 오셨었거든.
2: 이 과일 이거 우리 고순이가 좋아하겠다.
4: 꼼짝 마라 이 도둑놈.
2: 아유 깜짝이야. 근데 도둑이야?
4: 그래. 어디 고릴라가 사람 사는 마을에 와서 도둑질이야?
2: 아이 과일 이거 아유 주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숲이 불에 다 타가지고 우리 고릴라들이 먹을 게 없어서요.
4: 아불아불라. 아 그거야 고릴라 사정이고.
2: 아이 그러면 이거 한 개만 가져갈게요. 우리 고순이 먹을 거예요.
4: 내놔. 너 얼른 내놔 그거.
2: 아유 싫어요. 가져갈래요.
4: 참아라. 고릴라도 더 참아라. 야.
9: 결국 너네 아빠 사람들한테 잡혀서 어딘가로 팔려가셨어.
3: 뭐? 그럼 다시는 아빠를 만날 수 없는 거야?
10: 아빠. 아빠.
4: 울지 마.
5: 이게 바로 우리 고릴라 가족의 이야기야.
6: 그럼 네가 고순이?
5: 다행히 난 살아남아서 이렇게 어른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도 가끔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7: 이게 다 그 검은 돌 콜탄 때문이 도도. 사람들이 콜탄을 캐느라 숲을 다 망쳐놨도도.

0: 맞아, 이제 알려줘. 거순아, 콜탄이 뭐야?
1: 그래, 콜탄으로 도대체 뭘 만들길래 그러는 거야?
2: 지금 너희랑 내가 콜탄으로 만든 걸 쓰고 있어.
1: 어?
3: 어디?
2: 바로 이 핸드폰.
1: 핸드폰?
2: 콜탄은 핸드폰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가 되거든.
4: 콜탄에서 뽑아낸 탄탈럼이라는 금속은 전기 에너지를 잘 저장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기 같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가 되지.
0: 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이런 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는 거잖아.
2: 맞아. 그래서 더 많은 콜탄이 필요하고 심지어 콜탄 때문에 싸움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
1: 이럴 수가.
2: 다행히 이 문제가 널리 알려져서 지금은 고릴라들의 숲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정말 걱정돼.
0: 그렇구나. 그렇다고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잖아.
2: 맞아.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지만 너무 자주 바꾸지만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1: 맞도도 맞도도. 핸드폰을 자꾸 새롭게 바꾸면 또 핸드폰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콜탄이 계속 필요할 테니까.
2: 맞아. 바로 그거야.
0: 알았어, 고순아. 내가 고릴라들의 이야기를 꼭 전할게.
2: 정말? 정말 고마워, 그린조끼 구조대.
0: 어? 엄마 핸드폰에 알아버린다.
2: 그럼 전화 끊자. 안녕.
0: 안녕.
5: 엄마, 핸드폰 알아물려요. 산책할 시간.
6: 아이고, 고마워요.
5: 엄마, 이 핸드폰 알람 소리 진짜 좋아요.
6: 그래? 근데 이 알람 소리 새로 나온 핸드폰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린아, 엄마 핸드폰 바꾸지 말고 그냥 이거 더 오래 쓸까?
5: 네, 그러면은 고릴라들이 진짜 좋아할걸요?
6: 고릴라들이? 왜 좋아해?
5: 아, 왜냐면요, 고릴라들이 사는 숲에 콜탄 향기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핸드폰의 재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핸드폰을 바꾸면 그 숲을 자꾸 파헤쳐가지고 고릴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6: 그럼 엄마도 핸드폰을 바꾸지 말고 이거 그냥 더 오래 써야겠다. 그치?
5: 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3학년 1학기 만점왕 통합본 국어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와, 어느새 마지막 단원이라니. 이 마지막 단원이니만큼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함께 국어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국어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여 글 읽기인데요. 이 국어 6단원의 제목이 바로 자신있게 읽고 써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을 잘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글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자신있게 읽고 써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또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6단원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교과서 지문학습 준비부터 시작해 봅니다. 먼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다인이와 선우의 글을 알아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글가와 글나의 글검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요리를 할때 뭐가 필요한가요? 요리할 때, 그래요. 물론 냄비, 뭐 후라이팬 필요하죠. 그런데, 맞아요. 요리할 때 음식에 재료가 필요합니다. 양파, 당근, 고구마, 이런 것들 말이죠. 자, 요리할 때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의 내용이 되는,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를 바로 우리 글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글가와 글나의 글감은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것이 1번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글 가부터 보죠. 오늘 피구 경기에서 2반에게 졌다. 내가 던진 공이 계속 빗나가서 너무 아쉬웠다. 끝나고 나니 눈물이 날것 같았다. 3학년 1반 다인이가 쓴 글입니다. 자, 글 나를 볼까요? 오늘 2반과 피구 경기를 했다. 공을 던질 때 정말 짜릿했다. 응원도 신나고 재미있었다. 비록 졌지만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같은 반의 3학년 1반 선우 친구가 쓴 글입니다. 자, 그러니까 글가와 글나의 글감은요. 쓴 사람은 다르지만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인 글감은 똑같습니다. 바로 피구 경기에서 진 일에 대해서 쓰고 있죠.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피구 경기라는 말이 잘 드러나게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피구 경기에서 진 일이라고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글감 파악했고요. 계속해서 자, 2번 문제 보죠. 글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볼까요? 1번. 피구 경기에서 1반이 2반에게 졌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글을 쓴 친구들은 다 1반인데요. 글의 내용을 보면 2반과 경기를 했고 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요. 알봤습니다. 2번. 글가는 속상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아쉬웠다. 눈물이 날것 같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고요. 3번. 글나는 신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짜릿했고 응원도 신나고 재미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알맞고요. 4번. 선우는 시합 후 기뻐서 눈물이 날것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라고 하는 친구는 이 선우가 아니라 다인이지요. 그런 내용은 나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고요. 5번. 피구 경기에서 다인이가 던진 공이 계속 빗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했고 눈물이 날것 같았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두 친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다인이와 선우는 같은 일을 겪었지만 글의 내용이 달라. 왜 그럴까라고 이 꿀단지 친구가요,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둘다 피구 경기에서 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인이는요, 아쉬웠고 눈물이 날것 같았다라고 한 반면에, 선우는 짜릿했고 재미있었고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남자아이가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번, 선우가 착각해서 썼기 때문이야. 착각했을까요? 자, 2번, 일이 일어난 순서를 다르게 썼기 때문이야. 단순히 순서를 다르게 썼기 때문일까요? 3번, 같은 일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정답이죠. 같은 일을 겪더라도 똑같이 피구 경기에 졌더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바도 다르지요.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죠.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글을 쓰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1번, 얼마만큼 쓸지. 2번, 무엇에 대해 쓸지. 4번, 글쓰기 목표는 무엇으로 할지. 5번,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지, 읽을 사람은 누구일지 모두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만 3번을 볼게요. 띄어쓰기가 틀린 곳은 없을까는 글을 쓰기 전이 아니라 글을 쓰고 나서 생각해 볼 내용이지요. 따라서 3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글을 쓰기 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우리 4번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글을 쓰기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쓸지, 무엇에 대해서 쓸지, 또 목표는 무엇인지, 읽을 사람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말이죠. 자, 4번까지 문제 확인해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단원 학습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먼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사실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있는 일그 자체가 바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현재 있는 일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견은 무엇일까요? 의견은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가 그림부터 보죠. 가 그림에서는요, 주원이와 지호라는 친구가요, 동물원에 갔나 봐요. 그런데 우아하게 서 있는 홍학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상황을 보고 주원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원이는요, 본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지호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게,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어쩐지 불편해 보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학이 와서 지호에게 나 불편해 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이렇게 불편해 보여라는 생각은 이 지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주원이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호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 글을 볼게요.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다. 궁금한 점도 적고 있네요. 자, 5번 문제 보죠. 그림 가에서 주원이와 지호가 동물원에서 본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동물원에서 본 것은 바로 홍학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홍학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홍학을 보았다. 이것은 사실이죠. 자, 계속해서 6번 문제인데요. 주원이와 지호가 한 말과 관련 있는 것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원이는요,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사실, 즉 홍학의 행동과도 관련이 있죠. 2번과 3번에 주원이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호는요, 불편해 보인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홍학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호는 1번과 4번이라고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따드 친구들은요, 이 그림 속의 홍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와, 선생님, 홍학의 색깔이 예뻐요. 이것도 의견이고요. 와, 홍학이 굉장히 신기해요. 이렇게 하나의 다리로 서 있는 게 신기해요. 예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의견입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내 생각은 모두 의견이지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글에는 사실도 있지만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로만 이루어진 것 같다. 들렸고요. 2번 의견으로만 이루어진 글이다. 들렸습니다. 3번,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글이고요. 4번,
홍학을 본 이를 주제로 쓴 글입니다. 자,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고요. 이런 모습을 봤다라고 했으니까 5번 동물원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동물원에 다녀온 건 맞지만 동물원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과 4번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골라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번 문제 풀어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친구들, 지금 우리 꿀따지 친구들의 필통에 있는 여러 가지 색연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연필을 골라봅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골라볼게요. 선생님은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따라서 파란색 색연필을 골라서 자, 8번 옆에다가 중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여기 적혀 있지만 나만의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뭐 꽃그림도 좋고요, 별 모양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곰돌이 모양을 그려볼게요. 자, 곰돌이를 여러 마리 그려줄게요. 중요하니까. 하나 더. 자, 그리고 곰돌이한테 자, 이렇게 리본도 달아줄게요. 자, 중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이렇게 곰돌이를 많이 그려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만의 중요 표시를 옆에다가 잔뜩 좋아하는 색깔로 해주는 겁니다. 자, 왜 중요하냐?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는 꼭꼭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기에는 사실, 생각, 경험, 공감, 동의가 있는데요. 1번부터 보죠. 이것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자, 사실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바로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이번엔 의견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뭐 생각이다라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생각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두 가지 문장은 꼭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또 하나,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뭐? 생각이라고요.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꼭꼭꼭꼭 알아둡니다. 우리 친구들만의 중요 표시 다 해보았나요? 좋습니다. 표시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잘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9번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소금 이야기라는 하나의 글이 나옵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 보세요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그글 속에서 사실과 의견을 찾아보며 읽어보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이글 속에서 사실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글 속에서 나오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한번 더. 글을 읽으면서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으면 좋은 점. 첫 번째, 이 사실을 찾아 읽어보면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고요. 의견을 잘 찾아보면 글쓴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며 글을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글 속에서 사실과 의견을 찾아 읽으면 좋은 점잘 떠올리며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금 이야기란 제목인데요. 글 가입니다. 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하얀 가루의 모습이나
짠맛의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소금은 보통

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도 하고요.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몸 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9번 문제부터 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그 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면 이것은 짠맛을 내는 하얀 가루로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쓰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도요, 소금 이야기잖아요. 자, 쉽게 알수 있겠죠? 바로 소금이겠죠, 소금. 따라서 여기에 소금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쉽게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글 나에서 설명하는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글 나의 중심 문장은 이거였죠.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글 나에서는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서 사람의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1번, 소금을 파는 곳. 2번, 소금을 만드는 과정. 3번, 소금과 설탕의 차이점. 4번, 몸속에서 소금의 역할. 이것이 정답이죠. 중심 문장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5번, 생활에서 소금의 쓰임새 중에서 정답은 4번이겠다라고 알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억과 관련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은요.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입니다. 자, 의견이라고 했어요. 의견. 1번부터 볼까요? 소금의 가격은 비싸다. 어떤 가격이 비싸요. 이것은요. 그 사실, 그 자체죠. 따라서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2번. 소금에게 고마운 생각이 든다. 생각, 생각, 생각.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이겠죠? 3번. 소금은 생활에서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여러 곳에서 활용되어 이것도 의견이 아니라 바로 사실이겠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니은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니은은요,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어요. 유지할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앞에 문장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죠. 자, 1번. 음식에 넣으면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2번.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3번.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데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4번. 뇌에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 때문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뇌에서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도 하고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5번. 일정한 양의 지방이 몸 안에 머물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요, 두 개. 3번과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사실과 의견 생각하며 풀어보았고요. 계속해서 13번 문제 이어서 읽어보죠.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쓰인답니다.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소금 성분이 들어가요. 우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나요? 소금이 이런 곳에도 들어간다는 걸 말이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 정말 놀라워라. 또 사람들은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어? 길에요? 자,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는 온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기온이 낮아져도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는군요. 그리고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금이 물기를 머금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사실이죠. 이렇게 글 속에서 사실을 찾아보면 내가 몰랐던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우와, 소금이요?
진짜 많은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 글을 통해 알수 있죠. 자, 라입니다. 지금까지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알아보았어요. 오늘날 소금은 흔히 볼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잘것없게 하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소금이 구하기 어려웠고 가격도 비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곳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금을 얻게 되었지요.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참 고마운 존재랍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소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 치약을 만드는데 쓰이죠? 맞고요. 2번.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해준다. 나와 있죠. 3번. 과거에는 구하기 쉽고 가격도 쌌나요? 과거에는요, 지금과 달리 구하기 어려웠고 가격도 비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맞지 않고요. 4번. 흙바닥에 뿌려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한다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5번. 소금이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는 온도가 더 내려간다라고 역시 그대로 나와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사실이 뭐라고요? 사실. 자, 아까 열심히 중요 표시했잖아요,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시작.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현재 있는 일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바로 뭐 생각. 그래요. 생각이 의견입니다. 자, 구분해 볼까요? 기억입니다. 이런 곳에 소금이 들어가요.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 자체로 사실이죠. 기억 여기 적어주고요. 자, 니은은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들어간다니 정말 놀라워라라는 생각이죠. 따라서 니은은 의견에 적어줍니다. 자, 디귿은요. 소금물이 되면 어는 온도가 더 내려가요라는 사실이죠. 디귿 사실에 적어주고요. 자, 리을 참 고마운 존재예요. 고맙다라는 생각이 있죠. 따라서 의견에 적어주면 기역과 디귿 그리고 니은과 리을로 각각 구분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죠. 글쓴이가 리을과 같이 말한 까닭 왜참 고마운 존재라고 했냐면 그만큼 소금이 다양한 역할과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비추어 보아 적어주면 되죠. 우리 몸에서 소금이 이런 역할도 하고요. 우리 생활 곳곳에도 이렇게 많이 쓰인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소금 참 고맙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소금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말한 이유를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16번 문제, 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면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의견을 찾아보면 1번,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찾아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2번, 일이 일어난 사례를 알수 있다. 3번, 글쓴이와 내 생각을 비교해 볼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죠.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나의 생각을 비교.

비교 해볼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오늘의 마지막 16번 문제까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꼭꼭꼭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아하 문제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사실과 의견이란 각각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요. 많이 많이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국어 공부 열심히 이어서 해볼 거니까요. 우리 함께 쭉쭉쭉 마지막 단원 공부 이어나가기로 해요.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마무리 오늘 남아있는 두 문제 잘 풀어보고요.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문제 6개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는 19번 문제와 스텝 3의 4번 문제입니다. 자, 이두 문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공식화 시키기 위해서 개념 설명을 새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 드리는 거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를 역시나, 아, 이건 내가 기억하고 활용해야 할 공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또 우리 몸에 잘 익혀 두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아셨죠? 이두 문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부터 갈 거고요. 자, 여기 있는 19번 문제, 바로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면서 공식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점 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분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을 때 X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결론을 따지면 여기 있는 선분 OA의 길이의 제곱과 OC의 길이의 제곱이 여기 OB의 길이의 제곱과 OD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거. 즉, OA의 제곱 더하기 OC의 제곱이 OB의 제곱 더하기 OD의 제곱하고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론입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피타고라스 정리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야,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상상력을 좀 발휘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O라는 점을 지나면서요, 가로와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보고요. 또 O라는 점을 지나면서 세로와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괜찮아? 그러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 있죠? 이걸 그대로 떼서 오른쪽에다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노란 직사각형을 오른쪽으로 떼서 붙일 거예요. 그럼 이 옆에 다음과 같이 저 직사각형의 모양이 그대로 따라 붙을 거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가로선이 이 점과 연결이 될 겁니다. 높이가 똑같이 연결될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이 세로선, 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 OA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OA라는 선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다음과 같이. 자, 그리고 OB라고 하는 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래, 이거 그대로 떼가지고 와서 여기 붙였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흰색 선, 그것과 동일한 선이 여기 있고요. 그것과 평행한 선이 이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해돼? 좋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아빠 같다라는 식이 성립했었죠. 앞에서 공식화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주황색의 제곱의 합은 빨간색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야겠죠. 괜찮아? 그래, 이거 뜯어서 그대로 옆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이 이쪽으로 옮겨왔고, 그런데 그 노란색 선이 하얀 선과 서로 평행이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하얀색 선은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온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선 그대로 연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야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식이 원래 그림에서도 성립하는 거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어디로? 이쪽에. 그리고 이 빨간색 길이가 어디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공식화 시켰던 건 주황색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빨간색 길이의 제곱의 합이다라는 건데요. 그걸 이렇게 주황색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빨간색 길이의 제곱의 합이다라고도 적용해 볼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옮겨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식화 시켜 볼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2의 제곱, 그리고 x의 제곱 더해준 게 7의 제곱과 5의 제곱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너 뜯어서 그대로 여기다 옮겨 붙인 거, 이걸 상상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없어도 충분히 주황색의 제곱이 빨간색의 제곱과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 이거 그대로 뜯어오면, 아, 사각형, 대각선 서로 수직이야. 그래, 그럼 옮기지 않아도 우리는 주황색의 제곱의 합이 빨간색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공식화를 시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언제 적용되는 겁니까? 직사각형의 내부에 아무 곳에나 어떤 점이 놓여 있어도 그 점과 꼭지점들을 연결하면 성립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지.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정답 구해보면요. X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77에 49, 그리고 5의 제곱 25, 거기에서 4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X제곱은 70이다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수 있겠나요? 좋아, 이게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요. 직사각형의 한 점이 어디에 놓여 있어도 괜찮으냐면, 자, 여기 있는 요 경계선상에 놓여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경계선상에 놓여 있을 때, 자, 이렇게 제곱과 이렇게 제곱 더해준 게, 자, 이렇게 제곱과 이렇게 제곱 더해준 것과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서조차도 성립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내부 어디에 있어도, 자, 이거 제곱 대 이거 제곱이, 자, 요거 제곱 대 이거 제곱과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따로 떼서 옆으로 옮긴다라는 상상을 한번 했다면, 우리 이제는, 아, 직사각형의 내부나 혹은 경계에 한점 놓여 있을 때, 지금 다음과 같은 공식들이 성립하겠구나라는 걸 공식화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공식화 시켜보기 위해서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9번 그거 알고 있다면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20번으로 가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가 어떤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다.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 어떤 회전체입니까? 그래, 원뿔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원뿔의 부피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원뿔의 부피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반지름과 높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A라는 점에서 바닥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점에 이렇게 수선의 발 떨어뜨린다면 이게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원의 중심과 A를 연결해 놓은 게이 원뿔의 높이, 그리고 이 원의 중심과 점 C를 연결해 놓은 게 반지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분 BC의 길이가 10cm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의 절반은 5cm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고, 빗변의 길이가 13cm였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5cm니까 직각삼각형에서 5, 12, 13이라는 피타고라스 수가 성립하면서 아, 높이가 12cm구나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괜찮죠? 그럼 부피 구해볼까요?
부피 V는 뿌리니까 3분의 1 곱해주시고요.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하고 쓰여질 것이고 높이는 1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3분의 1과 12 곱하면 4 나올 테니까 4에다 25파이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100파이 3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시면 우리 원뿔의 높이를, 원뿔의 부피를 구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뿔이 있는데 그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 해서 5cm 구할 수 있고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문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가볍게 마무리해볼 수 있었겠다. 자, 이렇게 입체도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보는 문제들은 많이 보셨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19번 문제에서 풀었던 새롭게 공식화시켰던 거 머릿속에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서술형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요. 네모칸 채우기 형태로 식을 진행해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 서술을 할 때 이만큼 자세히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네모칸 채우기처럼 하나 보여드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시험에서 감점당하지 않을 만큼의 서술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모칸 채우기 해볼까요?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때 선분 CG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그럼 뭐 알면 돼요? 선분 CD의 길이를 알면 되겠다. 너 2대 1로 점 G가 선분 CD를 나누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죠? 네, 요 생각하면서 문제 보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빗변의 길이 A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빗변의 길이 A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애라고 하면서 식 쓸 수 있겠다. 9의 제곱 81과 12의 제곱 144 더해주면 너는 225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225가 15의 제곱이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양수여서 아 15cm라는 거 결론 내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점 D가 선분 AB의 길이를 즉 빗변의 길이를 15cm로 갖고 있는 주어져 있는 그 15cm의 중점이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왜냐? 여기 있는 점 D가 지금 무게중심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중선에 있는, 중선이 나머지 변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점이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D가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이 되기 때문에 선분 AD의 길이와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모두 AB의 길이의 절반으로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말 이해돼요? 방금 전에 분명히 이거 중선이니까 점 D가 중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이 중점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니까 외심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심이므로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2분의 1 AB, 즉 2분의 15cm가 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선분 CD의 길이가 2분의 15cm인데 그 길이를 2대 1로 나눈 것 중에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만큼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CG와 G, C, 선분 CG의 길이 대 선분 GD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 하고 쓰여지니까 그때 선분 CG의 길이는 CD의 길이의 3분의 2만큼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고 2분의 15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5cm라고 정답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점 D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므로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우리 잘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죠. 여기에다가 중점이므로 라고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삼각형 ABC의 중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점이 아니라 외심이다 라고 써주셔야 정확한 표현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있는 이런 서술들 중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 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실은 수학적으로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요렇게만 식을 써주어도 아, 너 외심이라는 거 알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꼭 써야 되는 풀이들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게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변의 길이 구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선분 AC의 길이 알고 있기 때문에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BC의 길이만 구해도 되겠죠. 왜?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럼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AD가 중선이니까 점 D가 선분 BC의 중점이 될 거고, 그렇다면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중점이니까 그 길이가 바로 선분 AD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요 과정, 아까 문제 풀었던 것의 반대 과정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뭐부터? 선분 AG의 길이부터 구하고 AD의 길이를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G의 길이 구합시다. 자, 너는 분명히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선분 GD의 길이의 두 배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선분 GD야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너는 3분의 26cm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AG의 길이가 아니죠. 선분 AD의 길이죠.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거는 3분의 26cm에다가 3분의 13cm 더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그냥 13cm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물론 이 두 개의 서수를 한꺼번에 줄여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길이가 2대 1이다라는 생각했으니까요. 아, 그러면 선분 AD와 선분 GD의 길이는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3배 하면 그냥 한 번에 구해지죠.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를 선분 GD의 길이의 3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한꺼번에 13cm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나눠 써도 좋고요. 한 번에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분 AD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럼 이 선분 AD의 길이가 뭐하고 똑같아? BD, CD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겠지. 자,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모두 다 뭐가 돼? 맞아, 13cm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쓰고 싶다면 점 D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라고 이렇게 길이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AD, BD, CD의 길이가 모두 다 13cm다 라는 걸 생각했으니까 선분 BC의 길이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선분 BC의 길이는 맞아 13cm의 2배 26cm라고 이렇게 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선분 BC의 길이 알고 있고요. 선분 AC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줄 수 있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이다 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고요. 알고 있는 숫자들 대입할까요? 나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자, AC의 제곱 생각하죠? 여기 있는 10의 제곱 100, 그리고 BC의 제곱 생각할까요? 여기 있는 26의 제곱 계산하셔야겠네요. 자, 26의 제곱 계산하면 26 곱하기 26 하고 쓰면 3 올라가고, 자, 156에 520 곱해주면 676 하고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을 쓰려면 계산해 주어야겠지. 그리고 나서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을 보자. 그럼 576이라는 계산 결과 등장하고, 이 576이 24의 제곱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24cm다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준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면 우리 서수용 2번 만족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최대한 서수를 좀 줄여보자라고 한다면 빨간색을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서술을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되고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이다 라는 얘기 써주고 그리고 나서 선분 AB의 길이가 24cm다 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내려오셔도 크게 감점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써야 될 것들 전부 다 쓴 거거든요. 아니면 20 대신에 여기 있는 너를 10의 제곱으로 너를 26의 제곱으로 써주셔서 아래 있는 식 쓰고 너를 써도 상관이 없겠어요. 선생님, 이걸 중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길이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10과 20, 10과 26cm를 생각해보면 아, 5 대 12 대 13이라고 하는 것에 두 배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12cm의 두 배, 24cm가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서술형에서 피타고라스 수를 직접 문제에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중간 과정에 틀렸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실은 상황이 좀 급하다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내려와도 즉 피타고라스 수를 내 머릿속에서 사용을 해서 내려와도 크게 감점당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중간 산수에 점수 부여를 해놓으시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답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2번 문제 확인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레벨 3로 가서 문제들 볼 텐데 이제 서술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게 그냥 계산식으로 좀 써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빗변의 길이가 8이고 다른 두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4인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이야기했는데 보십시다. 자, 빗변의 길이가 8이고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3대 4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렇게 길이 표시해주고 그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3A의 전체 제곱 더하기 4A의 전체 제곱이 8의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것이 25A의 제곱이 되면서 25A의 제곱이 64다라고 쓸 수 있고요. A가 5분의 8이야 라고 A값 구해낼 수 있겠죠. 자, A가 5분의 8이라면 3A는 5분의 24가 될 것이고 4A는 5분의 32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넓이를 S라고 하면 너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4 곱하기 5분의 32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2하고 24 약분하시고 12와 32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5분의 384라는 넓이를 찾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가 수식 계산하듯이 식만 써내려가시면 이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3대 4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3A, 4A라고만 표시해주고 직접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주면 되겠죠. 물론 우리 머릿속에서는 3A, 4A, 그렇다면 8이 5A야 라는 게 딱 떠올라서 A가 5분의 8이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지만 서술형이니까 중간 식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식을 한번 써준 거죠.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자, 다음에서 y제곱 빼기 x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삼각형 두 개가 붙어있으면서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래, 보시면 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선분 AC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AC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두 가지 방법으로 써 내려가면 그 두 개의 식이 모두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쉽게는 이거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X와 3이니까요. AC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야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건 쉽죠. 자,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직각삼각형 생각해보면 AC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더하면 Y제곱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다면 AC의 제곱이 Y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식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너랑 서로 같아져야 돼 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4가 X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이항시키면 y제곱 빼기 x제곱이 13이더라라고 아주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변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양쪽 삼각형에서 적용해서 그 공유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했던 개념 설명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썼던 정도라면 충분히 서술형 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에서 지금 삼각형 ABF, 자, 커다란 색깔 칠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이가 5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밑변과 높이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5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분 DE의 길이에요. 자, 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 너 3cm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사각형이라서 선분 AB의 길이가 4cm니까 당연히 선분 CF의 길이는 1cm야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BF라고 이야기하는 길이만 구해내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B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CF의 길이만 구해도 충분하죠. 왜? BC의 길이는 4cm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CF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럼 이두 개의 삼각형이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이라는 생각했으니까요. 3대 4라는 구조가 1대 CF에서도 그대로 성립해야죠. 3대 4, 3대 4 하고 성립하려면 CF의 길이는 3분의 4cm여야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cm가 3분의 3cm니까. 그래서 결국 삼각형 ABF를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삼각형 ABF의 넓이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16cm 그리고 높이 4하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3분의 32제곱센티미터라는 삼각형의 넓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서술형의 형태로 써주어야 한다면 CF의 길이를 구해내는 과정 써주어야겠죠? 자, 이 CF의 길이와 이 CE의 길이가 3대 4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3대 4가 1대 선분 CF다라는 얘기가 중간에 들어가서 선분 CF의 길이가 3분의 4cm야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문제 푸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중요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시험지 미리 보기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이거 역시나 공식화 시켜볼 겁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는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그림의 영역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영역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반원에다가 또 다른 작은 반원의 넓이를 더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커다란 반원의 넓이를 빼주는 거야 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빨간색 커다란 반원의 넓이가 뭐하고 똑같아요? 작은 두 개의 반원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습니까? 우리 개념 공부할 때 공식화 시켰었는데, 직각삼각형의 각각의 변에 닮은 도형이 붙어 있으면 작은 넓이 두 개의 합이 커다란 넓이 하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선생님, 빨간 반원이 붙어 있는 방향이 다른데요? 맞아. 원래는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건데,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빗금칠한 빨간색 반원이나 위쪽에 붙어 있는 반원이나 넓이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요, 색깔 칠한 영역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그 넓이 S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원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원의 넓이에 삼각형의 넓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커다란 반원의 넓이를 빼내는 네,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 있는 이두 넓이의 합이 너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면 빼면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색깔 칠해진 영역, 초승달 모양처럼 생긴 저 영역의 넓이의 합이 얼마다? 삼각형의 넓이하고 그냥 같아진다.

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 이것도 역시나 어때? 아까 우리 처음에 풀었던 19번 문제처럼 이미 공식화시켰던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공식화시키는 거죠. 아, 직각삼각형에서 닮은 도형들이 붙어 있으면 작은 넓이 두 개의 합이 나머지 커다란 넓이랑 똑같은 거야 라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빼버린다면 이런 형태의 그림은 무조건 저 색칠해진 영역, 구하라고 하는 영역의 넓이가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이거 매번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하고 쓰여지면서 24제곱센티미터를 넓이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때요? 마지막도요. 이름이 따로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림, 공식화시키고 기억해야 될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원리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분야 예술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무려 3개의 글을 만나봐야 합니다. 마음이 좀 바쁘네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만날 3개의 글,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고 즐기다. 풍경작용으로 즐기는 한옥입니다. 예술 분야의 글이다 보니까 제목도 되게 좀 예술적인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글 모두 읽어보고 왔죠? 자, 첫 번째 글에 대한 독해 지식부터 만나보도록 합니다. 열거라는 설명 방식이에요. 열거. 여러 가지 내용이나 사실을 낱낱이 쭉 늘어놓아서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해요. 열거했다, 나열했다라는 거죠. 열거를 활용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종류, 그리고 예시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설명할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늘어놓아서 설명하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용의 종류와 예시를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뭐 국어에서 문제를 풀 때 예문이 나와요. 이 예문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헷갈리는 거지. 이거 예시야, 열거야? 여러 가지 예를 늘어놨단 말이지. 그럼 예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늘어놨으니까 열거도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둘 다 됩니다. 예시, 열거 두 가지가 다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열거가 글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글 제목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게 뭐 훌륭한 예술 작품을 봤을 때도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뭔가 좀 놀랄만한 일이 있거나 뭔가 되게 멋있거나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 와, 그거 진짜 예술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왜 이런 예술이다라는 말을 쓰는 걸까? 예술이 대체 뭘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글에서 해결을 해줄 것 같아요. 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술은 원래 기술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자, 예술이 바로 제목에도 있지만 이 글의 중심 화제인데 기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대요. 근데 예술하고 기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데, 그쵸? 자, 어쨌든 예술의 어원입니다. 기술에서 유래했네요. 자, 기술이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어떠한 재료를 가공하고 형성하여 객관적인 성과나 물건을 산출하는 능력 또는 활동을 기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안에 예술에 대한 의미는 잘 찾을 수가 없는데, 그쵸? 18세기에 들어와 예술은 기술의 의미를 바탕으로 음악, 문예, 연극, 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18세기 이때 정립이 됐네요. 포함해 미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기술로 이해된다. 아, 기술이라는 말 들어갔어. 미적 기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그래, 뭐 기술이라고 그렇게 하면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술. 자,

여기 예술에 포함되는 영역, 음악, 문예, 연극, 무용 등이래요. 자,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갈래를 어떻게 써? 쭉 나열했네요.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식 열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문단 예술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따라서 예술은 그 창작 원리를 미의 아름다움의 토대를 두고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 감각적 즐거움만이 아닌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 이게 바로 예술의 효과예요. 네, 여러분, 국어 시간에 소설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소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삶의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소설도 문학 작품이잖아요. 예술이에요. 아, 정말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기는 하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 효과예요. 진실이 불유쾌하거나, 저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그게 진실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더라도 예술은 이를 승화하여 인생의 진실과 깨달음을 표현해낸다. 작품이라는 전체적 형식 속에서 삶의 모든 요소, 즉, 선과 악의 요소, 미와 추의 요소가 각각 나름의 역할을 하며 전체를 조화롭게 형성해냈다라는 겁니다. 예술의 표현 요소에는 우리가 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예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나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미라고 하는 건데 삶의 진실은 때로는 진실이 아플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진실이 슬플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모두 포괄하는 아름다움.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진실이니까. 그게 바로 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단 예술의 창작 원리와 예술의 표현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예술은 그 창작 원리에 따라 내용과 형식을 갖춰 작품을 만들어낸다. 자, 예술의 특성입니다.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뜻이죠. 예술의 내용은 현실을 토대로 하는데, 그렇죠? 현실을 반영해서 예술을 만들잖아요. 예술가는 현실에서 소재를 찾고 실제 존재하는 것과 유사, 비슷하게 재현,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즉, 예술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자신의 개성과 감정, 관점에 따라 새롭게 변형하여 내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술의 특성이네요. 이때 예술가의 의도나 관점이 반영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도 이해가 돼요. 봐봐. 그 실제 존재하는 현실, 바다. 바다라는 현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학 작품들, 예술 작품들이 나왔습니까? 다 다르죠. 어떤 바다는 되게 슬픈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아름다운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장엄한 바다예요. 어떤 바다는 너무 무서운 바다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자신의 관점이나 감정을 담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실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네요. 작품의 내용이 명료하게 전달되고 감동을 줄수 있으려면 형식을 통해 잘 구성되어야 한다. 예술의 내용이 작품에 포함된 정신이나 정서. 내용은 정신이나 정서야. 그렇다면 예술의 형식은 뭔데? 내용이 감각적으로 드러난 모든 표현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용은 뭐가 있고 형식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예술의 첫 번째 특성, 3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술은 내용과 형식을 통해 감상자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한다. 예술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감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감상자 역할을 하잖아요.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요. 뭔가 보고 감정이 울릴 때, 예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성적으로 막 판단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 노래가 왜 좋은지 설명하라 그러면 못해. 그런데 나는 그 노래가 좋은걸? 저 그림이 왜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색깔도 좋고 뭐 그림도 너무 내 스타일이고 막 그게 내 스타일이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이 사실은 좀 어렵죠. 감상자는 예술에 대해 진위 판단이 아니, 그러니까 진짜야 가짜야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렇게 감상자는 예술 체험을 통해 일상적 경험과는 다른 특별한 감동을 맛본다. 예술을 체험하면서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나 작품의 형식에 귀를 기울이는 미적 체험, 아름다움의 체험, 그래서 심미적 체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체험에서 어떤 작품은 감상자의 정서를 뒤흔드는 감동을 주게 되며, 어떤 작품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알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대요. 여기까지 내용은 예술 체험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의 인생, 뭐, 인생 영화가 뭐야? 뭐, 인생 노래가 뭐야? 이런 묻잖아요. 그게 정말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줬던 그 예술의 어떤 분야가 뭐냐, 이런 거죠. 자, 3문단입니다. 예술의 특성 2, 그리고 예술 체험의 효과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예술적 감동에 관해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했대요. 들어봤죠, 여러분? 예술적 감동. 이것은 감정을 정화하고 고상한 차원으로 인간성을 고양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카타르시스의 의미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효과로 제시한 이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은 오늘날 전 예술 장르의 미적 체험을 일컫는 중요한 개념이 됐대요.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갖는 가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 예술 장르에서 뭐, 뮤지컬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느꼈어.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럴 때 카타르시스 느꼈다. 이렇게 표현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릴케가 아폴론 토르소를 감상하고 나서 느낀 그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저 작품은 나한테 삶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대. 릴케가 느낀 예술의 감동입니다. 이렇게까지 느낀다고요? 삶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진정한 예술 작품은 사람들의 예술 감각을 일깨우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 작품 감상의 효과와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참그 예술 작품, 예술이 없었다면 삶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타이타닉에도 보면은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 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끝까지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가려고 하거든요. 아, 이제 우리도 좀 어떻게 좀뭐 피해보든 뭐 어떻게 해보자. 삶을 뭐 정리해서 해보자. 하고 안녕하고 갔다가 다시 모여요, 결국. 끝까지. 되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걸 느꼈어요. 예술이 참 멋있는 것 같긴 합니다. 5문단 내용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갈게요. 스텝 3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보기를 보면 조선 후기에 창작된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 소설이다. 그렇죠? 줄거리를 살펴보면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 기생의 딸 성춘향이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만 이몽룡이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잠시 이별한다. 그리고 남원에 새로 부임한 탐관오리 변사또는 춘향의 미모에 반하여 수청을 강요하나 성춘향은 일부 종사를 앞세워 거절하다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변사또를 파직하고 성춘향을 구출한다. 이 고전소설은 탐관오리가 횡행했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절개나 지조 등의 유교적 이념, 성춘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함께 신분 상승이라는 민중의 소망을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춘향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나눈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은 선이나 미의 예술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건 보면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선이나 미라고 볼수 있겠죠.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이별한 성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의 행태는 악이나 추의 예술적 요소다. 그쵸?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의 행태. 보면 인생의 어떤 그 더럽고 추악한 면모에 해당하니까 악이나 추라고 볼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춘향전에 반영된 유교적 이념, 뭐야, 절개나 지조라고 했는데 작품을 체험한 감상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작가의 정신이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는 것은 조선 후기 탐관오리가 횡행했던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해낸다? 여러분, 예술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3문단에 보시면 자신의 개성과 감정, 관점에 따라 새롭게 변형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춘향전에 미적 체험한 민중들이 신분 상승의 소망을 지니게 되었다면 감상자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쵸?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은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글 만나볼게요. 일단 독해지식부터 보면 관심 유발이라고 하는데 글을 쓸때 글쓴이는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해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새 대상을 소개한다거나, 속담 명언으로 글을 시작한다거나, 널리 알려진 말뜻을 일부러 반대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참신한 관점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글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유도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제목은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고 즐기다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미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게 제목의 내용이죠. 자,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즐기는 마음. 바로 중심 화제.
여러분들이 미술을 알기 위해 노력하게 되면 미술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놀라게 될 거래요. 여기까지 1문단. 미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은 이제 아는 마음이겠죠?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 미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알려주죠. 여러분의 생활용품인 옷, 가방, 신발 등이 모두 미술과 연관이 있고,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자전거, 상점의 진열장, 광고 포스터도 마찬가지래요. 이 정도면 우리 생활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치? 미술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아마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를 살 때에는 예쁜 것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심사숙고 뭐예요? 깊이 잘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요. 평소에 뭐 미술에 대해서 뭐 조예가 없다 하더라도, 아, 이게 예뻐? 이게 예뻐? 묻는단 말이에요. 더 예쁜 걸 사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움을 아는 그 마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다 여기까지. 일상생활 속의 미술 행위. 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어때? 맞아. 나도 그러는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아,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흥미 유발 요소 가운데 하나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넘어가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미술 행위인 것입니다. 지우개 하나를 고를 때도 예쁜 것을 고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미술 행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미술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고 나면 주변에서 볼수 있는 미술과 관련된 것들에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아름다운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자,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의 효과입니다. 이 문단,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마음 첫 번째,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아름다운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죠? 미술을 알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마음은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 느낀다는 건 뭔데?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그렇죠?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래. 어떤 것? 좋은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다. 추상화의 색상과 형태를 보면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전원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보면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 산수화를 보면 마치 내가 깊은 산속을 걷는 것 같다. 이런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느낀다의 예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뭐 전원 풍경을 그린 그림을 봤을 때 누군 외할머니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친할머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누구는 이모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느껴보는 것,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려 보는 것, 이게 느낀다라는 것. 이러한 느낌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넉넉하게 해준대. 그래서 좋은 거라는 거죠. 느끼는 마음의 효과입니다. 사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로움을 가졌다는 거래요. 여유가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조건이에요. 경직된 생활을 한 어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어? 왜? 어른들도 아름다움 많이 느끼는데? 좀, 글쓴이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지. 누가? 학생들이. 왜꼭 학생들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계속 어떤 추론적인 읽기, 숨겨진 내용, 생략된 내용을 찾으면서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비문학 독해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왜 학생들에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을까? 아마도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지금 되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글을 쓸때 예상 독자를 학생들로 설정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라고 표현을 한걸 거예요. 그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예쁘다라고 느꼈던 거랑 지금 어른이 되어서 예쁘다라고 느끼는 것, 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좀그 대상이 다르지 않나. 또 정도가 좀 다르지 않나. 이거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그 사춘기를 흔히 그러잖아. 뭐 낙엽이 구르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이런 거 보면 좀 감수성이 예민하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있겠죠. 어릴 때 키운 감성이 평생을 갑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인공의 아름다움, 어떤 대상을 통한 감동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이 느껴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 느끼는 마음.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마음 얘기 나와야죠. 세 번째는 즐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즐기는 마음이란 표현하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즐기는 마음의 의미네요.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만드는데 소질이 없는데 어떻게 즐기나요? 저는 표현할 줄을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 여기는 질문을 활용했네요. 미술을 알고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그 느낌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그 감정에 충실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느끼는 감정에 충실할 것. 그래서 세 번째 마음, 바로 즐기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스텝 3, 2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와 B를 평가한 내용 알맞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A는 옷이나 생활용품을 살때 참으로 탁월한 선택을 하는데 어떤?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의 물건을 잘 사지 않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에서 예쁜 것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저렴하게 샀다는 A의 말을 믿지 않을 정도래요. 되게 잘 고르나 봅니다. 그렇죠?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잘 선택하는 것이죠. 반대로 B는 예쁘다고 생각한 옷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입고 다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지만 안목이 낮은 선택. 아, 좀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하죠. 자, A는 미술행위를 했으나 B는 미술행위를 하지 않았다. 아니죠. B도 예쁘다고 생각한 걸 사긴 샀어. 다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론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고요. A는 B에 비해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미술 행위를 그쳐 보다 효과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요. A는 B에 비해 미술을 느끼는 마음이 많아서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느낌이 다양하다. 미술을 느끼는 마음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B는 A보다 즐기는 마음으로 미술 행위를 함으로써 더큰 만족감을 얻는 삶을 살고 있다. 더큰 만족감을 얻었는지 어쩐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고 즐기는 마음인지도 나오지 않았죠. B는 A에 비해 미술과 관련된 것들에서 깊이는 아름다움을 찾느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깊이는 아름다움을 찾느라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글 만나볼게요. 백영지 씨부터 봅시다. 한옥의 마루와 온돌입니다. 자, 한옥의 마루 모습이죠. 한옥의 특징 중 하나는 마루와 온돌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루는 지체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나 그 널빤지를 깔아놓은 곳을 의미한다. 한옥에서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는 큰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하며 이게 대청마루죠. 집의 중심이면서 모든 동선의 중심이기도 하다. 한옥의 마루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발전하였고 주로 여름에 그쵸? 여름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자, 온돌은 어때요? 따뜻한 기운이 방 밑을 통과하여 방을 덮이는 장치. 한옥의 온돌은 추운 북쪽 지방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음식을 만드는 일과 실내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대요. 자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서 음식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 따뜻한 기운이 방바닥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야. 온돌 끝까지 어디? 굴뚝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방을 데우는 거죠. 마루는 남쪽 지방에서 발전해서 북쪽으로 갔죠? 온돌은 추운 지방인 북쪽에서 발전해서 남쪽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두 개가 이제 오늘날 한옥의 특징으로 발전했다는 건데, 자, 그러면 글 내용을 봅시다. 한옥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풍경을 제공한다. 가변적이라는 거는 그 변하는, 그렇죠? 그래서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풍경을 제공한다. 다양하고 가변적인 요소는 한옥의 풍경 작용에서 잘 드러난다. 한옥의 풍경 작용 뭡니까? 제목에도 있죠? 이 글의 중심 화제네요. 집을 하나의 풍경 요소로 파악하여 생활을 즐기며 집과 주변 환경을 하나의 풍경화처럼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한옥의 풍경작용은 관찰자가 집밖 멀리에서 집으로 접근하면서 일어나는 작용과 관찰자가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작용으로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풍경작용의 유형인데 이렇게 개념과 유형을 먼저 설명했죠. 그럼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겠네요. 이어지는 내용 봅시다. 집 밖에서 일어나는 풍경작용은 뭔데? 전경에서 시작된대요. 전경은 뭐야? 먼 발치서 집의 전체 모습을 하나의 풍경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경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풍경이냐? 한옥이 산세, 산의 모양에 순응하고 어우러져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산세,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한옥이 있는데 이게 되게 튀거나 이게 아니라 이 산의 모양과 잘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풍경이 된다. 그런 다음 대문이 보일 만큼 집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전경 요소는 사라져. 그럼 어때? 대문을 통해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안 내부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뭐냐? 대문에서 집 안에 집 안까지 보이게 되는 풍경 작용이 되죠. 대문이 액자 역할을 해. 집을 큰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부분을 통해 집 안의 풍경의 일부를 초점화해서 마치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때 원근의 차이, 멀고 가까움의 차이나 시선의 각도에 따라 마당이 더 많이 보이고 행랑채가 더 많이 보이고 안채가 더 많이 보이고 이런 다양한 풍경을 드러낸대요. 자, 집안의 모습이 왜 다양하게 보이느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 한옥 풍경작용에서 전경에 대한 설명이죠. 이어서 볼게요.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풍경작용은 그럼 뭐냐? 한옥 풍경작용에서 이게 차경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한옥의 창이 대표적이다. 창은 외부로 향한 창의 설치 방향, 높낮이,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한 외부의 풍경을 빌려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차격이라고 해요. 빌릴 차자를 써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풍경, 작용, 차격입니다. 특히 창은 사람이 스스로 여는 정도를 달리해 변화무쌍한 풍경을 연출한다. 그런데 창은 스스로 풍경이 되기도 한대요. 자, 이렇게 창을 여닫는 정도를 달리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 있고요. 한옥의 창은 대개 창호지로 만들어지는데 창호지는 반투명이죠. 빛을 받으면 창살의 조형성, 창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한편 두짝으로 되어 있는 창의 경우 외부의 풍경과 나란히 병렬을 이루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두짝으로 되어 있으면 한 짝만 열면 열린 곳에는 밖의 모습이 보이고 안 열린 곳에서는 창살의 모습이 조형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아름답게. 자, 창호지에 어리는 빛의 종류와 색이, 계절적 상황 등에 따라 창의 색이나 분위기가 달라지며 감성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심미 요소로 둔갑해 버린대요. 창호지를 통한 다양한 풍경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3문단 풍경작용에서 차경과 창의 특성입니다. 이쯤 되니까 그 한옥에 좀 앉아서 이런 걸 실제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넘어갈게요. 한옥의 다층적 풍경작용은 관조의 입장에서 자연을 이해하려는 결과라고 할수 있대요. 그럼 관조가 뭔데? 자,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거야. 조용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걸 관조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시비 판단이나 이해 타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또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을 텅 비워 대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분석해서 우열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며 좋고 싫음의 차별도 하지 않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느껴보는 것. 그게 바로 관조입니다. 자, 이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져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즐기는 전통적 가치관을 구현한 것이다. 아울러 실용적 목적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냥 단지 예쁘라고 한 거냐? 아니야. 실용적 목적도 있대.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잘 받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집안 깊숙이 끌어들여 계절에 따른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옥 풍경작용의 실용성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3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한옥의 풍경작용은 집 스스로 풍경을 만들어 집에 그림을 가득 채우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한옥 풍경작용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시시각각 변하는 살아있는 실체죠. 아침, 점심, 저녁 햇빛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고,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거다 다를 것이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집과 사람, 자연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한옥은 다양하고 살아있는 풍경을 즐기며 사람이 살기에 즐거운 곳이라는 애착을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효과가 나와 있네요. 한옥 풍경작용의 목적과 효과였습니다. 자, 한옥 너무 좋은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문제 스텝 3, 2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제시된 사진은 한옥의 전통 한옥의 장점을 살려 현대적으로 건축한 한옥의 마루 모습이래요. 4개의 문 중에서 2개만 열었어. 햇볕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게 했죠. 문에 비친 햇빛을 통해 문살의 모습이 또 아름답게 나타나요. 열린 문을 통해 바깥의 경치 구경할 수 있게 했어요. 마루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경치를 풍경으로 빌리고 있다는 점에서 관찰자가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보는 풍경작용 맞죠? 사람이 문을 여는 정도를 조절한다면 자신이 보기 좋아하는 풍경과 보기 싫어하는 풍경을 가려내어 감상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까 그러니까 이쪽에 보기 싫은 게 있어. 그 여기는 문 닫으면 되고 여기는 보고 싶어. 그럼 문 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맞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어요. 자, 이 문제 뭐라고 나와? 윗글을 읽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문학 독해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윗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 배경지식이 작용해버리는 거야. 그럼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에는 뭐라 그랬냐면 창은 사람이 스스로 여는 정도를 달리해 그냥 변화무쌍한 풍경을 연출한다라고만 했지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보기 싫어하는 거는 뭐 가리고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헷갈리지 않도록 윗글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 열어볼까요? 심사숙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깊이 잘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를 살 때에는 예쁜 것을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 잘 생각할 것입니다. 가변적은 이 변자가 변한다는 거죠. 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 그래서 한옥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풍경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풍경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술 분야의 2개의 글더 만나보겠습니다. 꼭 읽어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구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권에 지금부터 집중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지권의 층상 구조까지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얇은 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내용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질문은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것, 뭐처럼 보이나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가 매일 밟고 다녔던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오늘의 질문은요, 암석을 이루는 광물,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은 암석과 광물 그 안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으면요, 바로 오늘 이 광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구계라고 하는 거 공부하면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지권에 대한 공부할 거예요라고 얘기했고, 그럼 지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 겉부분뿐만 아니라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지권의 층상 구조 이야기할 때네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얇은 딱딱한 암석 층이 있었죠? 얇은 층, 우리는 그것을 지각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양지각의 경우에 평균 5km, 그리고 그렇죠, 대륙지각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5km 정도의 두께를 갖는다라는 얘기하면서 가장 얇은 이 암석층을 우리가 바로 지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각 아래에서부터 지표면에서 2,900km까지를 지구 대부분의 부피, 그렇죠, 80% 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멘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 멘틀 역시나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멘틀 아래에서 지표면에서 5,100km까지 이 영역을 우리는 액체 상태로 추정 중입니다. 바로 외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도 높지만 압력에 대한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다시 고체 상태로 추정 중이었습니다. 내핵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층상 구조 중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도대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각은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암석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먼저 광물을 공부하고, 그 다음 암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공부 방향을 먼저

먼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암석을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알맹이, 광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광물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물이 무려 5천여 종이나 되거든요. 이거 다 공부해서는 여러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행인 것은 이런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아주 주된 광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암 광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십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몇 가지의 조암 광물들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런 조암 광물의 부피비 얘기할 때 1등과 2등까지는 꼭 기억하자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1등이 누구냐? 무려 여러분 퍼센트 보면 51%나 되거든요.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1등, 그래서 여러분 흰색 또는 약간 예쁜 핑크빛도 나거든요. 장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이거 투명한 바로 석영이라고 하는 것이 2등이 돼요. 그래서 장석과 석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암석은요, 얘네는 밝은색 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석의 색이 밝아질 수 있는 거죠. 먼저 정리할 것은 이런 조암 광물 중에 1등 장석, 2등 석영이 있는데 이 둘은 밝은색 광물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그 다음 휘석, 흑은모, 각섬석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셋은 어두운 광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지각을 이루는 건 암석이고 암석을 이루고 있는 건 광물. 광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암석을 이루는 크고 작은 알갱이 얘기하는 거고요. 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 1등, 2등까지는 기억하자고 했어요. 흰색 혹은 예쁜 핑크빛이 나는 장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었고요. 석영이 그 다음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이 둘은 밝은색 광물이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광물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거 알면 이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 색이에요. 그걸 우리가 광물의 색이라고 얘기하고 겉으로 보이는 정말 말 그대로 광물 고유의 색이 광물의 특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렇죠. 1등 했던 장석 한번 보세요. 흰색, 분홍색, 요렇게 보이는 거 있죠? 실제로 보면 장석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럼 핑크색에 바로 여러분 장석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2등이 누구였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석영입니다. 그래서 무색 투명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육각기둥에 그 크리스탈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또한 가지 방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무색 투명하거든요. 즉, 겉으로 보이는 색 그중에서도 밝은색 광물에 석영, 방해석, 장석이 있더라.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럼 뭐야? 석영과 방해석의 경우 둘다 무색 투명하네? 그럼 겉보기 색만 가지고는 이 광물을 100% 다 구별해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어두운 색 광물도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그 조암 광물의 부피비 보면서 흑은모에 대한 거, 각섬석, 그리고 감람석 봤었는데 흑은모 검은색, 각섬석도 검은색, 감람석은 굉장히 신비한 우리가 옅은 녹색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알쏭달쏭 예쁜 녹색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흑은모 그리고 각섬석 동일하게 검은색이 니까요. 아, 역시 겉으로 보이는 색, 광물의 색 가지고는 광물을 완벽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첫 번째 광물의 특성, 일단은 광물을 색으로 구별할 수 있구나.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색이 겉으로 보이는 색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초벌구이한 자기판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조흔판이라고 불러줄 거거든요. 이 조흔판에 그 광물을 긁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광물이, 그렇죠, 가루가 돼서 우리한테 보여지는데 이거 실험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분명히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여.

그런데 이거 조흠판의 글자나요? 그럼 광물 가루의 색이 흰색으로 나와요. 분명히 검은색이었던 적철석인데 이거 조흠판에 긁으면요, 적갈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철석이라는 것도 검은색인데 조흠판에 긁으면 검은색으로 조흔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겉보기 색이 같더라도, 조흠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 조흔색을 보면 그 광물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우리가 열심히 산에 가는데 뭔가 노란색 막 반짝여요. 그러면 이거 혹시 금인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겉에 보기에 금도 황동석도 황철석도 모두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금인지 아닌지 알려면 조흠판에 긁어보면 돼요. 조흠판에 긁었을 때 광물 가루의 색 역시 노란색이면 여러분 금 찾은 거거든요. 근데 녹흑색이다라고 하면 그거 황동석이구나. 만약에 검은색이다라고 하면 황철석이구나.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보기 색이 같은 경우에, 광물색이 같은 경우에 조흠판에 긁었을 때 광물 가루의 색, 조흔색을 확인하면 광물을 더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방해석 석영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해석 석영이 네, 무색 투명합니다. 그럼 이것도 조흠판에 긁으면 두개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석영의 경우에는요, 이 조흠판보다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조흠판에 아예 긁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석영의 경우에는 조흔색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방해석, 석영,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광물의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 굳기예요. 굳기가 뭐냐면 광물에 단단하고 그냥 무른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볼게요. A와 B를 긁었어요. 그랬더니 A가 긁혔어요. 그럼 지금 누가 더 단단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B가 A보다는 단단한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번에 B로 C를 긁었더니 B에 흠집이 생겼대요. 그럼 당연히 C가 B보다는 단단한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이두 개를 통해서 C가 가장 단단하고, 그 다음 B가 되고, 그 다음 A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A로 C를 긁었더니 C가 더 단단한 거죠? 따라서 A가 긁혔어요. 그 가루가 C에 묻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석영과 방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긁어보면, 여러분, 석영이 방해석보다 더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석이 긁히는 거죠. 어떤 게 방해석이고 어떤 게 석영인지 모를 때 서로 긁어보면 긁히는 게 있거든요. 긁히는 게 바로 방해석이고, 긁히지 않는 것이 석영이구나. 이렇게 광물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광물의 특성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자석처럼 이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 그거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러한 세부치를 끌어당기게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한 성질 가지고 있는 광물을 자철석이라고 하거든요. 자석처럼 철석 달라붙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클립 같은데 이렇게 대보면 정말 이렇게 딸려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광물 안에서 자성을 언급하게 될때 바로 자철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니까요. 자철석 하면 자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마지막은 바로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방해석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석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방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 보이는 색이 어땠었어요? 그렇죠. 무색투명으로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영과 방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조은색으로는 안 됐었고, 앞에서 하나 찾은 것이 굳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서로 긁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염산 반응을 이용한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염산을 묽은 염산 우리가 뿌려봤을 때 만약에 거기에 거품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아, 너 방해석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석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간단한 서술형 문항으로 정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광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석영과 방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실험 방법을 쓰세요 라고 한다면 굳기를 비교하는 거, 염산 반응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긁히면 방해석, 거품이 발생하면 방해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이제 광물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본 거예요. 광물을 뭐라고 했냐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알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광물들 모여서 암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암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암석을 공부하다 보면 세세한 암석의 이름 암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좁은 것에 매몰될 때가 있거든요. 먼저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암석을 공부하게 될 때 암석을 구분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항상 구분할 때는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암석을 무엇으로 기준을 세워서 분류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그 암석이 어떻게 생성되었습니까?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마그마가 식어져서 굳어진 암석이 있어요. 우리가 불화자 쓰는 거거든요. 뜨거운 것으로 이루어진 암석, 화성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불화자에 우리가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불로 이루어진 암석,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져서 된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이제 식는지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일단 식을 수 있냐면 지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하 깊은 곳에서도 여러분 아주 뜨거운 밥솥에서도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밥이 식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 여기 당연히 온도가 높지만 여기서 아주 서서히 식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식으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식는데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충분한 시간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광물 결정, 만들 시간이 많은 거죠? 따라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큰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심성암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아,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거 우리 심성암이구나 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하 깊은 곳에서만 식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그마가요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분출할 수 있죠. 그럼 지표면 온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식어버릴 수 있어요. 빨리 식으면 지금 광물 결정 이런 거 만들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은 그런 암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화산 분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그거 화산암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생성이 되었는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겼습니까? 아니면 급격하게 식는 지표에서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 생성 장소에 따라서 바로 냉각하는 속도가 달라지죠. 얘는 천천히 냉각하게 될 거고요. 지표는요? 아,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빠르게 냉각하죠. 그러면 그 광물 결정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죠? 이러한 지하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식으니까 광물 결정 만들 시간 많다고요. 결정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고 이러한 화산암 지표에서는요. 그런 거 만들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화성암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화산암 그리고 심성암 이렇게 볼 거고 각각의 암석에 밝은색 암석이 있고요. 어두운 암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암기할 때 제가 하나의 좀 스토리를 말씀해드릴게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반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유현이라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요. 정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과학시험 잘 보고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와도 잘 보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나와도 시험 너무 잘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유연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라고 물어보니까 비법을 알려준다면서 화요일날 자기를 따라가면 왜 이렇게 자기가 과학을 잘하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더니 유연이가 화요일마다 심화반에 가서 과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화요일에는요, 유현이 따라서 어디 가야 되냐면, 심화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암에 해당하는 밝은색 암석으로는 바로 유문암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화산암의 어두운 것에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 현무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심성암에서 밝은색 암석에는요, 우리가 내장재로 많이 쓰는 바로 화강암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성암에서 어두운색 암석에는 반짝반짝이는 반려암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암석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화요일에 유현이 따라 심화반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더 중요했던 생성 장소, 냉각 속도, 그거에 따른 결정 크기, 요 순서대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화산암은 일단 지표에서 급격하게 식는 거죠.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빠르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은 거 얘기하는 거고,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은 거 얘기하는데 가끔 여러분 혼동하는 게, 근데 현무암 크던데요? 여러분, 현무암에 나타나는 구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멍 말고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보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멍이랑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커져요. 그런 거에 반려암과 화강암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이 예시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써 화성암 끝났어요. 암석에서 사실 화성암 넘어가면 반 이상 넘어간 거거든요. 그다음 우리는 퇴적암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퇴적암은요, 말 그대로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암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쌓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쌓이고 다져지고 얘네들을 잘 붙여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렇게 굳어지면 퇴적암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퇴적암의 경우에는 퇴적물의 크기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파도 같은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해안가로 쭉 옵니다. 다시 물이 쭉 빠져나가죠. 그럴 때 무거운 거부터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럼 자갈 정도의 사이즈 큰 것들이 바로 해안가 가까이 떨어지게 될 거고, 모래는 조금 더 같이 먼 곳까지 이동하게 될 거예요. 여기 모래가 쌓이게 되고, 아주 고운 진흙은 더 멀리 함께 이동하겠죠. 그래서 진흙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자갈 정도의 사이즈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바로 자갈 역자를 쓰는 거거든요. 여감이 만들어지고, 모래는요, 얘도 한자어예요.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 만들어지는 거고, 진흙이 모여서 만들어지면 바로 이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지더라. 네, 그렇게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것을 퇴적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퇴적물들이 계속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암석이잖아요. 각각의 어떠한 다른 퇴적물들이 쌓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한테 층층이 어떤 줄무늬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퇴적암의 큰 특징인 층층이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층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퇴적물이 쌓이게 될때그 안에, 그렇죠, 생물의 유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잘 보존 되고 오랫동안 받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화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나누면, 자갈이 모여서 바로 여감, 모래가 모여서 사암, 진흙이 모여서 이암이 되고요. 혹은 종류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석회질 물질이 모여서 석회암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퇴적암의 특징으로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층리와 화석이 있습니다라고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성암과 퇴적암이 만들어졌어요. 한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가

0: 되는 게 아니라 열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서 변성작용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변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거나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여 열을 받아 성질이 변해서 생성된 암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강암은 우리가 화강편마암이라고도 부르는데 편마암으로 이 암은 편암을 거쳐서 편마암으로 이런 경우에는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사암이 규암으로 석회암이 대리암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열의 작용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열만 받은 거고 얘는 열과 압력을 받은 거죠?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여기 원래 암석 있었어요. 그리고 광물들 있죠.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되면 얘네 찍찍 이렇게 어떤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죠. 암석이 있고 그 안에 광물들이 있는데 압력을 받게 된다면 그 받은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변성암의 큰 특징인 바로 염리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의 특징이요. 암석이 이른 열을 받아서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아니면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작용, 바로 재결정 이라고 하는 작용도 변성암의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변성암,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하는 암석, 그리고 열을 받아서 변하는 암석, 그런 변성암의 특징에 염리와 재결정 작용이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암석이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그럼 볼게요. 마그마가 식어져서 굳어진 암석, 화성암이에요. 근데 이 화성암이 풍화받고 침식, 운반 받으면 퇴적물 되겠죠? 그럼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지면 퇴적암 될 거고요. 근데 얘가 아주 높은 열과 그리고 압력을 받게 되면 변성암 될 건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열을 받게 되면 그냥 암석도 싹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마그마가 되겠죠. 물론 중간중간에서도요, 화성암이 높은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암 될수 있고요. 변성암도 풍화 침식, 운반작용 겪으면 퇴적물이 될수 있죠. 어쨌든 이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계속 순환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이런 광물 암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철석 여러분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계 혹은 건축 재료로 우리가 활용되고 있고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첨단 기기 리튬 전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황동석, 구리 같은 건 전선의 재료로 쓰이고요. 석영이라고 하는 거좀잘 봐두실 건데 얘는 태양 전지판 반도체 재료로 활용이 되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화강암 이번에는 암석이에요. 화강암은 건축물 재료로, 대리암은 조각상 재료, 석회암은 시멘트의 재료로, 편마암은 정원석 재료로 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각각의 활용, 이런 활용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과 연결하거나 그리고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잘 공부를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광물과 암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 막상 평가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지 말라고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청심환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각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런 지각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었고, 또, 암석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두 개가 서로 다른 용어인 거 기억하시죠? 각각의 용어 넣어주시고요. 완성된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진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수학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수학 공책 한 면의 넓이를 측정할 때에는 제곱미터 단위가 가장 적절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X였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수학 공책 우리 친구들의 한 손에 잘 들어가죠. 이렇게 작은 우리 주변의 물건의 넓이를 측정할 때에는 제곱미터보다는 제곱센티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알맞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의 단위들을 모두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 6단원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보고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수학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재미있고 신나게 수학 공부하러 가보자고요. 네, 교재 96쪽의 단원평가 2회고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1번은 도형에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테두리 한 바퀴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자, 1번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 우리는 가로, 세로 먼저 쓸게요. 6 더하기 가로 10, 한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16 곱하기 2를 계산하면 32cm입니다. 라고 단위까지 잘 적어주도록 하세요. 32cm. 자, 그 다음 2번을 보니까 아하, 직사각형인데 여기 보니까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9 곱하기 4 계산하면 36cm입니다. 이렇게 36cm라고 금방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두 정사각형의 둘레가 같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자,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 두 정사각형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그 둘레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3cm이죠. 곱하기 변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정 팔각형이니까 3 곱하기 8은 24cm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도 24cm다 라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 네모 곱하기 변의 수 6개죠. 6을 한 값이 24이므로 네모는 4cm입니다. 라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4라고 구할 수 있는 거겠죠. 3번. 두 도형의 둘레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도형의 둘레를 모두 구해야겠죠. 여기 있는 것은 평행사변형이니까 5 더하기 9 여기에 2배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5 더하기 9는 14고 14 곱하기 2는 28cm죠.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8 곱하기 4를 해서 32cm라고 둘레를 구했습니다. 28 더하기 32 계산하면 60cm가 되겠죠. 4번. 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쓰세요. 자, 모는종에 나타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도형 안에 1제곱센티미터 이 한 칸이 몇 칸 들어가는지를 세어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칸 들어가니까 총 10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두 도형의 넓이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 또는 수를 써 넣으세요. 가와 나 모두 모는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도형입니다. 방금 4번에서 해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형 안에 1제곱센티미터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들어갔으니까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구했어요. 나는 가로, 세로 모두 3칸씩 있죠. 총 9칸이니까 9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나, 도형, 나의 넓이가 도형 가보다 얼만큼 더 넓다? 1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습니다. 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6번,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중 알맞은 넓이의 단위를 써 넣으세요. 1번을 보니까 축구 경기장입니다. 자, 축구 경기장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나 국가처럼 굉장히 너무 많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이가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제곱미터를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7500제곱미터. 자, 2번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넓이를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죠. 그만큼 굉장히 면적이 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보다도 제곱킬로미터의 단위를 쓰는 것이 더 알맞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7번, 두 넓이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자, 1번을 보니까 제곱센티미터가 있고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맞춰주어야 돼요. 자, 우리 100cm가 1m인 것을 활용해서 만 제곱센티미터는 1제곱미터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 124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왼쪽이 더 크죠. 자, 2번을 보니까 제곱킬로미터와 제곱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1000m가 1km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를 한번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붙어서 100만 제곱미터가 바로 1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이 왼쪽에 있는 6제곱킬로미터를 한번 제곱미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6에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붙여서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0이 다섯 개로 70만 제곱미터고 왼쪽에 있는 건 60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왼쪽이 더 크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가로가 8cm이고 넓이가 9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에 세로는 몇 cm인지 구하세요. 자, 쉬운 문제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나와 있습니다. 8cm 곱하기 세로, 네모로 둘게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바로 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럼 네모 구할 수 있겠죠.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96을 8로 나누어 줍니다. 계산하면 12가 되니까 아하, 세로는 12cm구나. 이렇게 세로 12cm입니다. 라고 답을 정리할게요. 9번. 둘레가 12c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정사각형과 같은 경우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그런데 둘레가 12cm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12 나누기 4를 해서 3 센티미터입니다. 라는 걸 구했어요. 아하,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3cm이겠구나. 자, 그럼 반대쪽 이쪽 길이도 3cm가 되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니까 33은 9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9제곱센티미터. 10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평행사변형과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할 때 마지막에 나누기 2와 같은 것들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그럼 1번 구해 볼게요. 밑변의 길이 7 곱하기 높이 5. 계산하면 35제곱.

35cm입니다. 이렇게요. 35제곱cm. 자, 그다음 2번도 봅시다. 2번은 지금 길이가 3개가 나와 있어서 우리 친구들 헷갈렸죠? 사다리꼴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자, 여기서 높이를 찾아줄게요. 12cm일까요? 9cm일까요? 그렇죠. 높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평행사변형의 두 밑변 사이에 수직인 선분입니다. 수직인 선분. 여기 수직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9cm니까 높이는 12cm가 아니라 9c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 세워볼게요. 밑변의 길이 4 곱하기 높이 9 계산하면 49, 36제곱cm가 되는 거죠. 자, 36제곱cm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11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4제곱cm일 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이 밑변의 길이니까 우리 밑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해두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모 곱하기 8을 한 값이 넓이 64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수에 8을 곱해야 64가 되나요? 그렇죠. 8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수는 8이니까, 아하, 밑변의 길이는 8cm겠구나. 8cm입니다. 라고 정답 금방 찾을 수 있겠죠? 12번에서 1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눈종이 위에 가나다라 서로 모양이 다른 삼각형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12번에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세 친구들이 지금 가나다라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넓이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 모눈종이의 한 칸의 길이가 1cm죠. 가 같은 경우에는 밑변이 2cm, 높이가 3cm니까 2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서 아하, 3제곱cm의 넓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나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써봅시다. 밑변 2cm, 높이 3cm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제곱cm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다는 아래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밑변 3cm, 높이는 2cm죠? 3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해서 마찬가지로 3제곱cm가 되겠네요. 자, 라는 위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밑변이 1cm고 높이는 4cm예요. 나누기 2를 계산하면 2제곱cm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모두 구했습니다. 정윤이, 삼각형 가와 나의 넓이는 같아. 가와 나의 넓이는 모두 3제곱센티미터로 같죠. 현아, 삼각형 나와 라의 넓이는 같아. 나는 3제곱센티미터고 라는 2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현아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현아. 그 다음, 정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각형 다가 삼각형 라보다 더 넓어. 다는 3제곱센티미터로 라인 2제곱센티미터보다 더 넓죠. 맞습니다. 13번. 삼각형 가와 라의 넓이의 차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 자, 우리 아까 넓이를 모두 구했어요. 가는 3제곱센티미터였고, 라는 2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차를 구하세요라는 건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라는 거니까 1제곱센티미터입니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사다리꼴 가나다의 넓이가 모두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나다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문제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다행히도 이 가나다 높이가 모두 얼만지는 모르지만 같아요. 가나다 모두 이 높이가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것도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하, 이세 개의 도형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한 값이 모두 같은 거구나. 이걸 활용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빈칸을 네모라고 두고

이쪽에 있는 빈칸은 세모라고 두었을 때 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11 더하기 네모는 같죠? 나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5 더하기 8입니다. 그리고 다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다의 윗변은 세모로 두었기 때문에 세모 더하기 10. 이값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네모를 구할 수 있죠. 11 더하기 네모는 13이고, 마찬가지로 세모 더하기 10도 13입니다. 자, 여기서 네모 구할 수 있죠. 네모는 2가 되고, 여기서 세모 구할 수 있죠. 세모는 3이 됩니다. 자, 여기 네모에 2를 써주고, 이쪽 세모 있는 쪽에 3을 써주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이 방법을 써두고, 아, 세 가지 도형의 높이는 모두 같으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계산한 값이 같겠구나.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15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마름모예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입으로 소리내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 나누기 2까지 해주어야 하죠. 자, 지금 한 대각선의 길이 반이 7cm예요. 그러면 한 대각선의 길이는 14cm가 되겠죠. 다른 대각선의 길이 반이 3cm니까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누기 2를 꼭 해주어야 하잖아요.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14 곱하기 6, 6, 4, 24, 2 올려주면 84가 되죠. 84 나누기 2 계산하면 42입니다. 따라서 마름모의 넓이는 4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마름모고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나와 있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보면 18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한 값이 54다. 됐죠? 네모 구해보도록 할게요. 18 곱하기 네모는 108이 되는 거예요. 자, 18에 어떤 수를 곱해야 108이 될까요? 그렇죠. 아하, 네모는 6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각각 구해보도록 합시다. 16번. 제인이 딸기 밭은 가로가 6,000cm, 세로가 3,500cm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제인이네 딸기 밭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쉽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함정은 바로 이 단위예요. 단위가 길이는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위를 각게 맞춰주어야 해요.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 조금 더 숫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6,000cm를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cm가 1m니까 60m가 되죠. 그 다음, 3,500cm도 미터로 바꿔주면 100cm가 1m니까 35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로, 세로의 길이를 미터로 바꿔주었어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60 곱하기 35. 자, 계산하면 2100이 나오거든요.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다 미터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100 제곱미터입니다라고 단위를 꼭 통일해서 적어주도록 합니다. 17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인데 천천히 그림을 우리 친구들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의 밑변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변을 밑변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변을 밑변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변을 밑변으로 둘 수도 있어요. 먼저 15cm 길이인 이 변을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는 여기 수직인 8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15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이쪽 15cm인 변이 밑변일 때 높이는 8cm이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하면 60제곱cm입니다. 자, 이번에는 길이 20cm인 이쪽 변을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네모 cm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60이다라는 식을 세워서 계산했을 때 네모는 6입니다라는 결과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네모 6cm라고 적을 수 있겠죠? 18번 사다리꼴 모양의 땅에 잔디를 심으려고 합니다. 땅의 둘레가 45m일 때 이번에 땅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둘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도형이 사다리꼴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둘레를 활용해서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17 더하기 8 더하기 15 더하기 네모를 한 값이 둘레 45m죠. 자, 그러면 여기 덧셈 계산해 볼까요? 17 더하기 8은 25고 25 더하기 15는 40이죠. 40 더하기 네모를 한 값이 45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5입니다.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5m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17 더하기 아랫변 15 곱하기 높이 5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17 더하기 15는 32죠. 32 곱하기 5는 2, 5, 10을 올려주면 160이고 160 나누기 2는 80이 되니까 80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80제곱미터라고 단위까지 알맞게 잘 적어주세요. 19번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인 마름모 한 개와 사다리꼴 한 개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넓이가 나와 있어요. 마름모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한 게 6인 거죠. 따라서 이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 첫 번째 곱하기 대각선 두 번째를 한 값이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가능한 숫자쌍을 이쪽에 적어보도록 할까요? 곱했을 때 12가 되는 거 1 곱하기 10이 되고 2 곱하기 6이 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와 6을 활용해서 한 대각선의 길이가 2,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6인 것을 활용해서 마름모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다리꼴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과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값이 6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1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서 여기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높이가 2cm라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바로 6이 되어야 하는 거죠. 2와 4라는 숫자쌍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윗변 2, 아랫변 4로 해서 높이는 2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20번 봅시다. 마름모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일 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이쪽이 6cm죠. 자, 그 다음 반대쪽도 6cm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다리꼴의 넓이이기 때문에 여기 사다리꼴의 높이를 네모라고 둘게요. 자, 식을 세워보면 먼저 마름모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2, 왜냐? 네모 곱하기 2가 이 한 대각선의 길이이기 때문이죠. 곱하기 6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한 것이 36이 됩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했을 때 네모가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사다리꼴의 높이가 3cm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식을 세우면 계산했을 때 21제곱센티미터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정리하고요. 수행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행평가 1번입니다. 고은이는 직사각형, 정육각형, 평행, 사변형을 합쳐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모양의 둘레를

0: 좋아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도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이 반대쪽도 20cm, 그 다음 여기는 정육각형이니까 모든 변이 다 4, 그리고 반대쪽도 4, 여기가 4니까 또 반대쪽도 4,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다른 변의 길이 17cm이고요. 이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바로 98cm라는 둘레가 나오게 됩니다. 2번, 태연이는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집 모양을 그리고 색칠한 뒤에 잘랐습니다. 잘린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잘린 부분은 바로 이 흰색 부분이에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사다리꼴의 넓이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 7 곱하기 7은 49제곱센티미터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3 더하기 7 곱하기 2 나누기 2 계산하면 1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 아래 있는 분홍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5를 해서 25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남은 흰색을 구하기 위해서 49에서 10과 25를 빼서 14제곱센티미터라는 정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공연을 위해 무대 뒷변에 사다리꼴 부분은 연두색, 삼각형 부분은 하늘색 천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이 사다리꼴 부분의 넓이가 45만 제곱센티미터일 때 하늘색 천은 몇 제곱미터만큼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윗변이 11m이니까 아랫변은 11 더하기 8을 해서 19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쭉 계산했을 때 넓이를 45제곱미터라고 바꿔주고 높이를 네모라고 해서 네모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11 더하기 19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45니까 계산했을 때 높이가 네모는 3이 나오죠. 따라서 이 삼각형 높이도 3이니까 8 곱하기 3 나누기 2를 계산해서 12제곱미터입니다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4번. 마른 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직사각형 가로, 세로의 길이의 각각 3배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해서 가운데 있는 흰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주어야겠죠.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1 곱하기 12 나누기 2를 계산해야겠죠. 126 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것의 3분의 1이 가로고 12의 3분의 1이 세로니까 계산했을 때 7 곱하기 4를 해서 28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쪽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26 빼기 28을 계산해서 98제곱센티미터라는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수학 단원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다른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수학 단원 모두 정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꼭 틀린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수학 단원 평가 문제없이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소. 그럴 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희망을 꿈꾸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속담을 만나보겠소. 함께 가시지요.
1: 큰일이야. 대사가 기억이 안 나.
2: 그래서요. 천천히 말씀을 해보세요.
3: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잠시 잊었군요.
1: 동료 배우가 기지를 발휘해준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겼네.
0: 오늘의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몹시 어려운 경우에도 헤쳐나갈 길은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주전 선수가 다쳐서 걱정했는데 후보 선수가 정말 잘 해주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2: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토끼전. 남의 용왕이 큰 병을 얻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듣는다. 용왕은 수궁의 신하들을 모아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나 모두 선뜻 나서지 않는다. 이때 별주부가 충성심을 보여 육지에 가겠다고 한다. 별주부는 육지로 올라가 토끼를 발견하고 수궁의 부귀영화와 벼슬을 약속하며 토끼를 떼어낸다. 토끼는 별주부의 말에 속아 용궁으로 가기로 한다.
4: 저 토끼의 간을 꺼내어라.
2: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정신이 아찔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꾀를 내었다. 토끼는 땅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5: 대왕님, 제 간을 원하신다니 진작 말씀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소신이 대왕님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면 어찌 간을 아꼈겠나이까? 하지만 소신의 간은 보통 짐승들과 달라 배가 좋은 날이면 꺼내어 맑은 물에 씻어 말렸다가 다시 넣고 납니다. 어제 마침 날이 좋아 간을 꺼내 화초 잎에 싸서 침농쿨로 칭칭 감아 소나무 가지 위에 걸어두고 왔나이다. 이 몸뚱이를 갈라보신들 뱃속에 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서 저를 육지로 돌려보내주시면 간을 즉시 가져와 대왕님께 바치겠습니다.
2: 용왕은 별주부에게 다시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 주어 간을 가져오게 하라고 한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과 별주부를 조롱한다. 토끼는 탈출이 불가능한 바닷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절대 권력자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은 바로 임기응변, 대담함이라고 할 수 있죠.
0: 오늘의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였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꿈꾸어야 하고 희망을 꿈꾸면 해결책이 보일 때가 있어. 그대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희망을 갖길 바라오. 그대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색을 띠는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으며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는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색은 이후 이온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걸음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걸음 종이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걸음 종이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용액 속의 이온들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전류가 흐르는 통로만 만들어줍니다. 집게를 전원장치의 전극에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걸음 종이의 한쪽은 플러스 극,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걸음 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용액을 걸음 종이의 중앙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색이 비교적 옅기 때문에 이 수용액으로 적신 걸음 종이를 위에 올려놓으면 걸음 종이를 기준으로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원장치의 전원을 켜서 전류를 흘려주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천천히 관찰하면서 해당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를 추론해보세요. 색의 이동 방향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 관찰 결과입니다. 오늘은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이동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는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색을 띠는 것들로, 구리이온은 푸른색을,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기 때문에 이 이온들의 이동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고,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흰발롱기예요. 저는 시흥에 살고 있고요. 이번 여름 저도 키키랑 워프랑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꼭 놀러오세요.
1: 우와, 우리 놀러가요, 놀러가.
2: 그러니까 우리 둘이 굉장히 재미있게 논다는 게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래서 우리랑 놀고 싶다는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지.
1: 그
3: 흰 발? 누구더라?
2: 흰발농계.
1: 흰발농계. 우리 흰발농계가 사는 어디 살았더라?
2: 시흥.
1: 아, 시흥.
2: 시흥.
1: 아, 처음 듣는 거라.
2: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구경도 제대로 못할 거야. 친구들, 어때요? 우리 재미있는 퀴즈로 시흥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시흥을 잘 알면 더 신나게 잘 놀 수 있으니까. 좋았어. 흥흥흥흥흥. 신나는 퀴즈로 흥이 나는 시흥을 알아보는 거야. 주주주주주 출발.
0: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도시 시흥.
1: 서울과도 가깝고 인천과도 가깝고 시흥으로 고! 고!
0: 육지에서 흥겹게, 바다에서 흥겹게, 갈매기도 흥겹게 끼룩끼룩 흥흥흥흥흥. 흥이 나는 시흥 퀴즈. 시흥 퀴즈를 시작할게요. 먼저 각오 한마디 부탁합니다.
1: 시흥에 대해 궁금한 걸 다 풀어주겠다.
2: 아주 자신감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 오늘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준 흰발농계는 시흥의 이곳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쭉 빠지고 난 후 생기는 곳입니다. 1번 사막, 2번 숲, 3번 갯벌.
1: 사막은 모래가 많은 데고, 숲은 나무가 많은 데고, 갯벌은 갯벌이 뭐지?
2: 네.
1: 3번 갯벌?
2: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보시죠.
0: 서해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과 바닷물이 나가는 썰물이 심합니다. 이렇게 썰물일 때 갯벌이 만들어지는데요. 시흥에는 바닷물이 육지 깊숙한 곳까지 드나들며

0: 하면서 생긴 진흙골이 있는데 이곳을 갯골이라고 하죠. 바로 요 친구가 흰발농개입니다.
1: 우와, 정답 맞췄다.
2: 우와, 다른 한쪽에 비해 한쪽 집게다리만 엄청 크고 하얗네.
0: 그래서 흰발농개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수컷만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수컷 흰발농개는 왜 이렇게 커다란 집게다리를 흔드는 걸까요?
3: 안녕하세요, 인사디.
0: 땡.
3: 어? 최도하기?
0: 땡.
3: 어? 춤추기. 오오오오오오.
0: 땡.
4: 아깝습니다. 기회를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보기도 있었는데 더 들으시지.
3: 아, 괜히 서두르다가.
2: 어? 그럼 왜 흔드는 건데요?
3: 궁금, 궁금, 궁금해.
0: 바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커다란 집게다리가 암컷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큰 집게다리로 암컷을 불러 짝짓기를 하죠. 갯벌은 사랑하며 생명을 키워가는 삶의 도전이랍니다.
2: 우와, 다른 친구들도 있네.
0: 시흥에는 이처럼 많은 갯벌 친구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3: 우와, 많은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놀면 정말 즐겁겠다.
4: 잠깐! 하지만 과거에는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흰발농개의 경우에는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살 곳이 점점 줄어들 뻔했죠. 시흥의 과거로 가볼까요?
0: 시흥 바다에는 길게 쌓은 시화방조제가 있습니다. 시화방조제를 두고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이 호수가 바로 시화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인공호수였죠. 그런데 그만 그 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2: 왜요? 왜?
0: 주변 공장에서 버린 배수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생물도 죽고 말았습니다.
2: 어떡해.
0: 그러나 이후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호수가 되었어요.
2: 정말요? 휴, 다행이다, 다행.
0: 또한 시화방조제에 지어진 조력발전소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도시 곳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2: 우와, 시흥에 가서 바다 놀러 가면 갯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기다란 방조제도 보고 찌지찌지찌지찌지 전기 만드는 발전소도 보고 우와, 정말 볼 게 많다.
4: 아, 아니에요. 시흥에 가서 바다만 보고 온다면 정말 섭섭하죠. 바다에 이어서 들로산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OX 퀴즈. 시흥에는 소래산이 있습니다. 이 소래산에 보물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아유, 산에 무슨 보물이 있어요.

0: 정답은 X.
1: 오, X. 좋아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러 소래산으로 출발.
2: 소래산에 올라가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부처의 모습으로 고려시대에 그려진 마예불상 입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3: 우와, 정말 보물이 있었네. 대단하다. 호호!
2: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이곳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아름다운 연못 관곡지예요.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연못에 피어있는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1: 마지막 문제는 보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0: 에? 보기가 없다고요? 서두르지 말고 집중. 어, 연못에 피는 꽃. 연못의 꽃? 정답! 연꽃!
1: 연꽃? 정답은 연꽃 맞습니다!
0: 와, 내가 맞췄다! 와, 와.
1: 진짜 좋다! 와, 워프!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나 맞췄어!
0: 시흥에 놀러 갔다 오면 다 맞힐 자신 있어요! 친구들, 나도 올라갈게.
1: 흰발롱개야, 우리 구경 갈게.
2: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도시. 어디를 가도 흥이 나는 시흥.

0: 러브푸드 최고야, 최고. 퀴즈도 잘 풀고, 생각꽃도 이렇게 잘 피우고, 최고,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최고!
2: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1: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오케이!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얘들아! 선생님이 이번에 현장학습을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해보라는데 어디가 좋을까?
1: 나는 무조건 놀이공원!
2: 나는 시장에 가고 싶어! 새로운 먹거리가 가득할 거야!
3: 나는 보물이 가득한 박물관! 우리나라의 역사도 공부하고 보물들을 보고 싶어.
0: 아, 보물이 많은 곳이면 내가 잘 알지. 바로 우리 할머니의 고향 목포. 우리 할머니가 목포는 보물이 가득한 도시인데 심지어 보물선도 있다 하셨어.
3: 와, 보물선.
4: 에이, 케비야, 너 허풍이 좀 심한 것 같은데.
1: 맞아, 그건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잖아.
0: 아니야, 우리 할머니 말이 거짓이라고?
3: 직접 가보면 안 되나?
1: 흠, 목포는 너무 먼 곳인걸.
2: 좋아, 내가 목포에 가서 보물선을 찾아볼게.
0: 정말이지?
3: 좋아, 기대할게.
5: 향긋한 냄새, 아, 좋다.
6: 선배님, 선배님!
5: 아우, 뜨거. 입청장 다 까졌네. 아이, 순호구나. 아니, 오늘은 무슨 일이길래 나의 평화로운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걸까?
6: 선배님, 제가 보물선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5: 뭐, 보물선? 에이, 우리나라에 보물선이 어딨어?
6: 오, 케비 말이 목포에 보물선이 있대요. 선배님, 당장 가요. 빨리 당장 가요.
5: 잠깐 있어봐. 목포면은 저기 전라남도 목포? 아이고, 거긴 너무 멀잖아. 이 차비며 밥값이며. 야, 네가 또 존 많이 먹냐? 안 돼.
6: 어, 선배님. 저 친구들한테 보물선 꼭 찾아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 선배님.
5: 아우, 그래, 알았어. 그럼 잠깐만 있어봐봐. 아이, 참. 네, 제임스 박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보물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제가 조사를 좀 하러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6: 오, 선배님, 우리 목포 갈 수 있어요?
5: 아, 보물선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좋아, 그렇다면 오늘은 보물 찾기 훈련을 하도록 하지. 자, 먼 길 가야 하니까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바로 가자고. 따라와.
6: 목포 간다! 같이 가요, 선배님!

0: 바다 냄새. 여기가 목포구나. 어? 어? 선배님, 저기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바다 위에 많은 배들이 떠다니고 있네요.
1: 아, 목포는 우리나라의 대표 개항도시 중 하나거든.
0: 개항도시요? 그게 뭐예요?
1: 바다에 항구를 열어 외국과 거래하는 걸 개항이라고 하는데, 1897년에 목포항이 개항되고 외국과 정식으로 무역을 하면서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의 쌀이나 곡식을 빼앗아 일본으로 보내는 창구로 활용된 아픔도 갖고 있단다.
0: 목포에도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남아있다니 너무 슬프네요.
1: 맞아, 순우야. 그런데 목포에는 슬픈 역사만 있는 건 아니야. 목포는 매력이 아주 많은 도시거든. 이 제임스 박이 목포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0: 우와!

0: 아니라 선배님! 그러면 보물은 언제 찾아요?
1: 순우야, 우린 지금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걱정 말고 따라와.
0: 보물이라고요? 네, 선배님! 같이 가요!
1: 여기요! 세발낙지 주세요!
0: 오, 선배님! 보물을 찾으러 간다더니 이 징그러운 생명체는 뭐예요?
1: 징그러운 생명체라니! 이건 목포의 보물 세발낙지야.
0: 네? 보물이라고요? 해산물이 아니고요?
1: 보물이지. 목포는 이 맛의 도시로 유명하거든. 이 목포를 대표하는 아홉 가지 제철 음식이 있는데 한자로 맛 미자를 써서 목포 구미라고 불러. 이 세발낙지는 그걸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
0: 저는 보물이라 그래가지고 금은보화를 생각했는데 실망 대실망. 선배님, 근데요, 이름이 세발낙지면 발이 세 개여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너무 많아요!
1: 준호야, 자, 낙지 다리를 잘 봐봐. 여기. 정말 가늘지?
0: 네!
1: 세 발은 발이 세 개라서가 아니라 한자로 가늘 세 자를 써서 이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진 낙지라는 뜻이야. 세발 낙지. 맛있겠다.
0: 선배님! 이걸 어떻게 먹어요?
1: 어떻게 먹긴? 이렇게 먹지? 잘 봐봐.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양념장을 착착 발라서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맛있겠다. 작게 총총총총 잘라서 고소한 참기름에다가 콕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봐야지. 차차. 맛있다. 순우야, 너도 한번 먹어봐. 자. 자, 맛있지?
0: 맛있네요, 선배님. 선배님, 근데 아까 목포 구미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여덟 가지는 뭐예요?
1: 나머지 여덟 가지 음식은 말이야.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 김치를 함께 먹는 홍탁삼합, 갈치조림, 민어회, 꽃게무침, 준치무침, 아구탕, 우럭당국, 병어회가 있어. 말만 해도 친구 있다.
0: 저는 보물은 금은보화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음식도 보물이라니! 정말 행복한데요?
1: 그렇지?
0: 네.
1: 목포에는 진귀한 보석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보물이 많다는 거.
0: 하지만 저는 보물선을 찾아야 해요. 친구들한테 보물선을 꼭 찾겠다고 했는데.
1: 그래? 좋아. 그럼 순호가 직접 보물선을 찾아볼까? 이게 바로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0: 네? 과연 제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용기를 내보자. 선배님, 우선 보물선의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물관으로 먼저 가볼까요?
1: 박물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바로 가보자. 바로. 가자.
0: 네! 이거 맛있던데? 목포근대 역사관 1관, 목포근대 역사관 2관, 목포 어린이 바다 과학관, 해양 유물 전시관. 선배님 어지러워요.
1: 선우야, 괜찮아?
0: 아니요 선배님, 여기 저기 박물관이 너무 많아요.
1: 목포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일본 영사관 같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그리고 이 건물들은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 이처럼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많은 문화재를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은 목포를 두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말하기도 해.
0: 우와, 건물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었다니. 도시 전체가 보물인 게 맞네요.
1: 정말 멋지지?
0: 근데요, 선배님. 보물선은 대체 어디서 보물선은 바다랑 관련된 거니까 해양 유물 전시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1: 좋아, 가볼까? 바로 가자고.
0: 네, 선배님. 우와, 보물선이다. 선배님, 여기 보세요. 찾았어요, 보물선.
1: 우와, 우리나라에 진짜 보물선이 있었구나.
0: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이 배 이름은 신안선인데 1975년 여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끌어올린 그물에 도자기가 걸려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대요.
1: 이야, 그거 참 엄청 진귀한 도자기였나 보네.
0: 네, 이 배엔 중국 도자기, 동전, 공예품, 향신료 같은 진귀한 물건이 실려 있었는데 약 700년 전 중국 원나라의 국제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한 배라고 해요.
1: 이야, 승우야, 이 보물선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알아냈구나. 좋아, 진짜 보물선을 찾아냈으니 자,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통과다.
0: 우와, 신난다. 보물선도 찾고 시험도 통과하고. 어서 친구들한테 보물선 찾았다고 알려줘야지.
1: 잠깐. 네, 제임스 박입니다. 목포에서 보물선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정보를 공유하죠. 네, 순우야.
0: 네!
1: 나는 얼른 보부를 하러 가야겠구나. 그럼 우린 다음 훈련 때 또 보자고.
0: 선배님! 여기 목포인

0: 20세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1: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2: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0: 개차 박사의 발명 연구는 계속된다. 내가 이번에는 말이야, 아주 놀라운 발명품을 또 만들 예정이지. 어떤 발명품이냐면, 너희들한테만 잠깐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 버튼만 딱 누르면 불이 났을 때 불을 순식간에 꺼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볼 거야. 내가 이 발명품만 발명하면 이 화재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지. 순호야, 어때? 개차 박사님 발명품 멋질 것 같지?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구한다. 이렇게 시스템을 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불이야, 불! 불이 났어! 어떡해, 불이야! 어떡해, 어떡해, 불이 났어! 꺼졌다, 꺼졌어. 어우,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 소화기에서 나온 가스가 순식간에 불꽃을 얼려주니까 불이 금방 꺼지네, 금방 꺼져.
1: 박사님, 그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불에 탈 때 필요한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꺼주는 거예요. 오늘도 박사님은 꿈틀꿈틀이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박사님의 꿈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사님 꿈속으로 떠나봅시다.
1: 인간이 불을 사용한 지는 100만 년이 넘었어요. 옛 인류가 불을 처음 접했을 때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불이 내는 열과 빛의 유용함을 깨닫고 점차 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하죠. 그런데 가스레인지나 버너 같은 도구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불을 얻었을까요? 처음에는 번개, 화산 같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불씨를 옮겼었는데 나중에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냈어요. 부드러운 나무판에 홈을 파놓고 단단한 막대로 홈을 앞뒤로 반복해 밀어 불을 붙였어요. 또 석영이 포함된 부싯돌과 단단한 철을 부딪혀 불씨를 만들었죠. 평범한 돌로는 불을 붙일 수 없었어요. 송곳을 회전시켜 불을 붙이는 활비비 같은 도구도 개발했답니다. 태양빛이 강할 때는 돋보기와 같은 물건을 이용해 불을 붙이기도 했죠.
0: 사람들이 불을 발견하고 이용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인류를 변화시킨 불에 대해서 순호와 함께 알아봐요. 불을 이용하기 전에 원시인들은요, 낮에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은 캄캄하고 무섭고 추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을 이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불을 켜두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불에서 나오는 환한 불빛 때문에 무섭지 않게 되었답니다. 밤에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범위가 넓어졌어요. 불을 이용하기 전에는 곧 해가 떨어질 것 같으니 돌아가지요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불을 이용하고 나서는 횃불을 켜고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었죠. 또 사냥도 더 잘 됐어요. 밤에도 불을 밝히고 사냥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동물들은 불에서 나는 연기와 불빛을 무서워했다고 해요. 호랑이 순호도 무서워. 다음으로 식생활도 변했다고 합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음식을 익혀 먹으니 음식이 더 연하고 맛있었겠죠. 그래서 덜 씹어도 소화가 잘 됐답니다. 따라서 장 운동에 쓰는 에너지와 강한 턱, 치아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대신에 뇌가 더 많이 발달할 수 있었죠. 그 에너지를 뇌가 대신 사용하여 뇌가 더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뇌의 발달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오랜

0: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불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불을 이용했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불로 변경의 외적이 나타났음을 알수 있었어요. 이것을 봉수제도라고 하는데요. 낮에는 눈에 잘 띄게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알렸답니다. 이렇게 연기가 폴폴 나면, 변경, 변두리에 외적이 나타났군,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 수도 있었고, 난방도 할수 있었습니다. 아궁이라는 것은요, 불을 피우기 위해 만든 구멍을 아궁이라고 해요.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고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이 열기는 구불구불 구두를 지나 방도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난방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는 이렇게 굴뚝으로 빠져나갔어요. 다음으로 다양한 금속을 녹여 튼튼한 금속 제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불로 철, 구리, 주석 같은 금속을 녹여서 튼튼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흙으로 빚은 그릇을 불에 구워서 더 튼튼하고 단단한 그릇을 만들 수 있었어요. 육이나 자기 같은 그릇이요. 특히 흙으로 빚은 그릇에 釉약을 발라서 구우면 더 튼튼한 자기가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훈제의 방법으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훈제오리 먹어본 적 있나요? 훈제라는 것은요, 연기를 피워서 그을리고 이제 말렸던 요리 방법이에요. 이렇게 훈제의 방법으로 요리를 보관하면 그 재료가 훨씬 더 오래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통해서 음식을 구워 먹을 수도 있었죠. 친구들, 우리 선조들은 불을 이렇게 이용했는데요. 이 불이요, 세상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꾼 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불은 세상을 바꿨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력, 가축, 물, 바람의 힘을 이용했지만 18세기에 불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증기기관을 이용한 여러 교통수단과 기계가 발명되어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지게 되었어요. 불로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불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화재를 막기 위해 노력했어요. 현재도 소방청을 중심으로 화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화재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석유, 가스, 플라스틱 같은 타기 쉬운 화학물질 사용이 늘고 전기 누전 사고도 많기 때문이에요. 또 접근이 어려운 고층 건물과 지하 시설이 들어서고 화재의 원인도 다양해지면서 불을 끄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0: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친구들, 불이 나면 불은 어떻게 끌수 있을까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요라고 하네요. 불을 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탈 물질을 제거하거나, 발화점 미만의 온도로 낮추거나, 그리고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화기는 어떤 원리로 불을 끄는 걸까요? 바로 소화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불이 탈때 필요한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간이 소화기를 만들어서 촛불을 꺼보도록 할까요? 이산화탄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꺼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수노와 함께 실험을 해볼 건데요. 준비물로는 페트병, 식초, 베이킹소다, 화선지, 실, 빨대, 고무 찰흙, 초가 필요해요. 수노와 함께 차근차근

0: 자, 이제 꽁꽁 묶은 것을 페트병 안에 넣어줄 거예요.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자, 넣고 이제 묶어줄게요. 묶었어요, 친구들. 그럼 이제 빨대를 페트병 안에 넣고 고무찰흙으로 막아줄게요. 빨대를 페트병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입구를 고무찰흙으로 단단하게 막아주세요. 이제 간이 소화기 만들기 완성이에요. 이제 이 간이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는지 실험해 볼까요? 이제 페트병을 기울여 볼게요. 페트병을 기울이면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겠죠? 그러면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빨대 구멍으로 나와서 불을 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었고,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끌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불을 사용하는 거니까 조심 또 조심 어른과 함께 해야 되겠죠?
1: 불이야, 불! 불! 꿈이었어, 꿈. 하지만 정말 굉장한 꿈이었지. 그러니까 불은 인류에 꼭 필요한 거였어.
2: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다루면 큰 화재가 나기도 하니까요.
1: 맞아, 맞아. 불을 이용할 때 꼭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돼. 우리 친구들도 자나깨나 불 조심. 불을 이용할 때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 그림은 옛날 사람들이 불을 피운 방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하자고. 우리 친구들 안녕.
3: 아, 이 소화기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지. 아, 무거워. 발 아파.

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후. 아, 오랜만에 수영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얘들아, 내가 오늘 시크릿 치즈 동물원에서 이 돌고래한테 또 수영 배웠잖아.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 시크릿 치즈 동물원 인어공주 누구? 나지. 아, 얘들아, 잠깐만. 이거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거? 누가 다이빙 했는데? 사막여우 너? 야, 너 물 싫어하잖아. 어? 뭐야. 팬더. 야, 판다 너까지 지금 다이빙 하는 거야? 아니, 오늘 뭐 바다에 뭐 있어? 바다에 뭐가 있는데? 어, 나 궁금하잖아. 안 되겠다. 나도 오늘 너 수영 좀 배웠잖아? 이 시크릿 치즈 동물원의 인어공주 심해 탐사 나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그렇지. 주주주.

0: 주주추수. 내가 또 딱 준비했지. 짜잔. 오늘의 주주추수는 짠. 바로 소금. 아, 블루 소금 쉐이크구나.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얘들아, 이거 오늘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소금 쉐이크 좀 짠맛이 나긴 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내가 오늘 이거 마시고 심해 탐사에 도전한다. 자, 그럼 주주 파워.
1: 11,000m 바닷속 맛 구현. 해저 감성 100% 탑재.
0: 자, 얘들아, 그럼 시작해볼까? 와, 뭐야, 이거 어딨지? 아, 이거 물안경은 아닌데. 아, 거기 깜깜할 텐데. 아, 내가 분명히, 아, 이거 조명을 갖고 왔는데 어딨지?
2: 뭘 그렇게 찾으세요? 어디 가세요?
3: 여행 가시는 거예요? 저희도 따라갈래요.
0: 아이, 여행? 그래, 뭐, 이것도 여행이긴 여행이지. 나 오늘 깊고 아주 어두운 심해를 탐험할 거야.
2: 심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심심한 바다인가?
3: 으이구, 심해는 깊은 바다를 말해.
4: 그런데 거긴 너무 깊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0: 무슨 소리. 사실 이 심해에도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심해를 알아보기 전에 바닷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사실 이 바닷속도 바다 위처럼 산도 있고, 그리고 평야도 있고, 그리고 계곡도 있다고. 특히 이 바다에 있는 산을 바로 해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그 산처럼 또 뾰족하게 생겼어. 아, 근데 생각해봐. 바다에서 등산하려면 너무 쉽겠다. 그냥 이렇게 막 수영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 바다에도 아주 평평한 평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심해초라고 하지. 어때? 진짜 평평하지? 그리고 바로 바다에 있는 계곡, 해구라고 해. 계곡은 굉장히 깊어. 거기로 가면 매우 깊고 깜깜해서 조금 무서울지도 몰라. 아, 저기 뭐 있는지. 저거 뭔지 알아? 저게 바로 화산섬이다. 화산으로,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인데, 맞아. 독도, 울릉도, 제주도와 같은 섬을 말하지. 우와, 진짜 깊다. 너무 깊어서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얘들아, 여기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야. 우리 아까 해구를 계곡이라고 했었지. 와, 이 해구는 얼마나 깊은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들어서 바로 거꾸로 이 해구 안에 집어넣어도 잠길 만한 깊이래. 그리고 이렇게 깊은 곳에는 수압이 너무 세서 이 사람이 견디기 힘들거든. 그래서 이 해구 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잘 탐사하기 힘들어. 그래서 바로 요즘은 아주 똑똑한 심해 탐사 로봇이 이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해구를 탐사하기도 한대.
3: 그럼 심해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0: 아유, 그럼. 이 심해에 내가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산다고 했잖아.
5: 오, 저기 봐봐. 오, 엄청 큰 대왕 오징어다.
0: 대왕 오징어가 얼마나 큰지 이 눈알이 바로 농구공 만화대.
5: 그 옆에 무시무시한 흡혈 오징어? 어떻게 가까이 가면 내 피 다 빨아먹는 거 아니야?
0: 얘들아, 걱정하지 마. 사실 흡혈 오징어는 죽은 플랑크톤을 먹고 산대. 근데 왜 이름이 흡혈 오징어냐고? 바로 이 오징어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보이는 이 가시 모양이 뱀파이어의 송곳니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거래.
6: 어? 아, 귀여워.
0: 얘들아, 저거 봐. 주머니기 오징어다. 너무 귀여워서 내 주머니에 쏙 넣고 싶어. 주머니기 오징어는 이 머리와 몸통의 크기가 비슷하대. 어, 그래서 귀여운가 봐. 근데 머리가 좀 너무 큰 거 아닐까? 어, 아이, 눈부셔! 눈부셔! 이거 뭐야? 이거 붉은 왕관 해파리잖아? 이 붉은 왕관 해파리는 바로 푸른색 빛을 환하게 발사한대. 그래서 적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대.
2: 어? 앵글로피쉬다! 머리 위에 빛나는 낚싯대처럼 생긴 걸로 먹이를 끌어들이는 물고기예요. 유령상어도 있네요. 원래는 뾰족코 푸른 은상어라고 하는데 공룡보다 더 오래 살고 있대요.
4: 으흐흐흐, 머릿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베럴아이다. 베럴아이처럼 눈에서 빛이 나면 깜깜한 밤에도 환하게 잘 볼 수 있을 텐데. 아이, 깜짝이야. 마귀상어다. 원래는 고블린 상어라고 하는데 너무 섬뜩하게 생겨서 마귀상어라고 불리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특별한 생물이에요.
0: 오, 저기 몸이 아주 말랑말랑한 바로 벨개비도 보여. 몸이 말랑말랑해서 이 깊은 곳에 있는 수압도 잘 견딜 수 있대. 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생물이 하나 보이네. 바로 고사어벌레. 고사어벌레는 얘들아 다리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 다리로 아주 우아하게 헤엄을 치면서 다닌다고. 어때? 나랑 좀 비슷하게 우아하지?
2: 우와, 심해에 이렇게 신기한 생물이 많다니 놀라워요.
4: 심해는 햇빛이 안 들어서 식물이 못 살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들도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
0: 그렇지 않지? 봐봐, 이렇게 심해에는 신비로운 생물뿐 아니라 아주아주 귀중한 자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심해에 있는 그 첫 번째 자원, 바로 망간단괴입니다. 망간단괴, 어, 뭔가 이렇게 까만색 먼지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이 망간단괴는 굉장히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야, 얘들아. 이 망간단괴는 좀 생소한 용어지만 이 니켈이나 코발트 등의 첨단 산업, 아주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거지. 망간 단계에 별명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검은 황금이야. 황금은 어때? 아주아주 귀하지. 근데 이 망간 단계도 매우 매우 귀한 자원이다. 아주아주 희귀한 자원인데도, 그런데 이 희귀한 자원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이 자원 어디에 있다? 바로 심해에 있다. 기억해줘.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자원은 바로 하이드레이트야. 우리가 보통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이 물질 뭐처럼 보여? 어? 얼음? 맞아, 맞아. 여기 있는 이 네모난 이 하얀색 물질은 바로 얼음처럼 보이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얼음에? 아, 불이 붙어있네. 어떻게 얼음에 불이 붙을까? 얼음 하면 엄청 차갑잖아. 불이 안 붙을 것 같은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별명은 바로 불타는 얼음이야. 왜 여기 불이 붙을까? 바로 이 얼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짜잔! 바로 가스! 뭐가 들어있어? 가스가 들어있대! 이 가스가 들어있어서 이것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불 붙여서 뭐 해요? 라고 물어보겠지? 자, 이거는 바로 이 불을 붙여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사용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래에 아주 아주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 무엇이다? 천연 가스다라는 거야. 그런데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알아? 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바로 독도. 이 독도 주변에 자원들이 많거든. 특히 그 자원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이드레이트가 그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줘. 자, 그런데 이렇게 심해에는 다양한 생물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아주 귀

귀중한 자원들도 많잖아.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은 오심에는 너무 깊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깊고 깜깜하면 햇빛이 안 들잖아. 그러면 식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식물들을 먹고 사는 뭐 동물들도 없겠지? 그래서 심해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햇볕이 들지 않아도 여기 봐봐. 이렇게 뭔가 굴뚝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보여? 자, 이게 바로 화학 에너지라는 거지. 이 굴뚝처럼 생긴 게 무엇이냐? 바로 열수 분출공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 열수. 열수는 뭐야?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을 어떻게 분출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열수 분출공에서 나오는 이 화학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 덕분에 햇볕이 들지 않아도 이러한 에너지 덕분에 생물들이 살수 있었던 거래. 어때? 이 미지의 세계, 심해. 정말 신기하지? 미지의 세계, 심해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오늘도 탈출을 위한 준비를 해볼까? 자, 포털을 열기 위한 마지막 과문! 주주 퀴즈! 에이, 쉽다, 쉬워. 이거 우리 배웠잖아. 바로 정답은 2번! 마리아나 해구! 보털아, 열려라! 나 오늘 탈출할 것 같아. 잠깐만! 근데, 뭐야? 왜 이렇게 깜깜해? 엄청 깊어 보이는데?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카박사? 우리 어차피 주주주스 많으니까, 그냥, 내일 탈출하자.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너무 깜깜한 것 같아. 그냥, 오늘 야근하고, 내일 탈출할게.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내일 탈출해야지.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구단원에 들어가는 시간이죠. 우리 구단원에는 문장의 형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일단 문장의 요소와 1, 2 형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유닛 3에 있는 부분도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1 형식, 2 형식 이렇게 해서 쭉 5 형식까지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잘 모른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장 구성이나 이런 요소 형식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닌데, 그래도 얘를 알고 있으면 어떤 다른 문법 요소를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동사의 특성이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보다 얘는 몇 형식 동사라서 그래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아, 이렇게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초를 좀잘 다지셔야 해요. 문장의 요소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나 다 아는데 싶어도 오늘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일단 문장을 구성하는 5대 요소라고 적혀 있는데 기본은 우리 딱세 개는 바로 떠올라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어가 있습니다. 보어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보어까지 이렇게 네 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수식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하는 것,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필수적인 아이거든요. 문장에서 어떤 형식에서 얘네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식어, 꾸미는 것은 사실 우리가 꾸미는 것은 필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쁜 볼펜을 이미 샀는데 내가 이 볼펜을 좀 꾸미고 싶다? 뭔가를 갖다 붙여요. 스티커를 붙이고 막. 꾸미는 것은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어도 마찬가지. 꾸며주는 말은 문장 구성에서 필수가 아니다. 선택적인 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필수가 아닌데 왜 쓸까요, 여러분? 문장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주려고. 자, 볼펜 왜 꾸며요? 예뻐 보이게 하려고, 그죠? 이 문장에 대해서 의미나 뭔가 자세한 설명 같은 걸 내가 좀 추가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수식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일단 우리 문장에 당연히 주체, 주인이 오는 거예요. 누가 뭘 했는지, 누가 뭘할 건지 하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에는 문장의 주체가 오는데 그 자리에는 명사가 오는 거죠. The teacher 이렇게.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를 한다. 이 행동을 하는 주체가 선생님, the teacher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동사는 서술어라고도 하는데 이제 서술하는 게 결국 말을 하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묘사는 이거 꾸며주는 묘사가 아니라 어떤 상태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읊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 동작을 서술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뭐뭐 한다,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무엇을 하는지 그 동작을 말해주는 거죠. teaches,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뭔가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되묻겠죠. 그렇게만 말하면. 뭘 가르치시는데? 라고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목적어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까지 있어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요. 무엇을? 과학을. 그쵸? 근데 이 목적어에는 하나의 목적어가 더 있어요. 한 종류가 더 있는데, 누구누구에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살짝 고치면 선생님이 가르쳐요. 우리에게 과학을. 누구에게 가르친다라고 할 때, 에게도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진짜 이 동작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인데, 우리가 좀 다르게 부르긴 하죠. 얘를 간접 목적어, 얘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건 또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어는요,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충은요, 여러분들 꾸미는 거랑 보충은 좀또 다르죠. 꾸미는 거 완전 선택사항.

근데 보충은요,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서 그걸 채워줘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어는 꼭 필요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is a teacher. a teacher. 초록색이 보어거든요. 근데 he is 이렇게만 문장을 할수 없잖아요. 그쵸? 그가 누구인지를 보충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가 선생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자, the teacher makes us happy. 자, 그 선생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좀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를 보충함으로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수식어는요,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또는 문장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new teacher.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가 되겠죠. 그리고 가르칩니다. 과학을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가르친다라는 거, 이 동사 가르치다라는 이 동사를 in school에서 좀 수식을 해주는 거죠. 내용을 좀더 추가해서 덧붙여 주는 거. 더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한번 구분해 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역할인지 미추친 부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I don't like fast food예요. 자, 일단 I don't like. 일단 모든 영어 문장은 뭐 일부 의문문도 있고 명령문도 있겠지만 기본형은 뭐예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을? 그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어야 하니까 얘는 뭐예요? 뭐뭐를, 즉 목적어 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elly cooks well. 일단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더라. 켈리는 요리한다. 자,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잘 요리한다라는 수식어구가 왔네요. 그쵸? 얘는 부사로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식어라서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밑줄 친 부분은 동사 V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I am Korean 이에요. 자, 주어, 동사, 비동사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국인인 거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는 주어 역할. 그리고 이 소파는 어떻게 느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얘도 주어 동사인데 그러면 소파는 어떻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상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소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I trust him. 나는 믿어요. 그를. 얘는 밑줄 친 부분은 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 쇼는 공연은 뭐 했다? 환상적이었다. 얘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쇼에 대한 보충 설명이므로 얘는 보어가 되겠고, We can't see anything. 자, 우리는 볼수 없다. 무엇을? 이렇게 되겠죠. 얘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라 and I. 자, 이렇게 주어에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라와 나는 are 이렇게 동사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밑줄친 부분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e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5분 후에 수업이 시작한다. 주어, 수업이. 동사, 시작한다. 어떻게 해요? 자, 수업, the class, 시작한다. start. 잘했죠? 자, 5분 후에 하면 여러분들이 after 5 minutes를 생각하기 쉬운데, 자, after 5 minutes라고 하지 않아요. 자, in 5 minut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 얘를 해석할 때 5분 안에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얼마 안에가 아니라 5분 후에라는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in 5 minutes 이렇게 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의 부모님은 두분다 선생님이시다. 나의 부모님은 주어가 되겠고요. 뭐뭐이다라는 동사는 주로 비동사를 쓰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두분다 선생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분은요, 두 분, both를 쓰는 거죠. 둘 다. 근데 얘는 이 주어의 앞에 써도 되고, 뭐 뒤에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얘를 묶어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both my paren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oth my parents 주어 are 비동사 teachers 보어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 음식은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이 음식은 주어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가 smell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떤 냄새? 안 좋은 냄새인 거죠. 그러면 이 음식은 주어가 되고요. smell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하면 뭔가 나쁜 부정 나쁜 형용사를 써야 하는데 뭐가 있어요? good이 있어요. 자, 그러면 good을 부정할 순 없으니까 여기서는 뭘 하면 돼요? 그렇죠. 동사를 부정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얘가 없으면 this food smells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smell이 있는 거 보니까, 동사 원형이 있는 거 보니까, 앞에 부정을 해주는 조동사가 도와주러 왔구나. 조동사 플러스 부정어를 붙여서 일반 동사를 부정하죠. 그래서 this food doesn't smell goo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하고 있다예요. 새들이, 노래한다는 sing인데요. 노래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진행이죠. 그죠? 그래서 birds are singing 이렇게 되고 나뭇가지 위에서 얘는 수식이에요. 그죠? 나뭇가지 위에서 얘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birds are singing 하고 맨 마지막에 on a branch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는 그녀에게 장미 백송이를 사주었다라고 했네요. 그는 사주었다. 자, 누구에게도 목적어고, 무엇무엇을도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사형식을 배울 때좀더 자세히 배울 텐데, 누구누구에게를 먼저 쓰고요, 무엇무엇을 뒤에 씁니다. 그래서 he가 먼저 오고, 동사 but가 오는 거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장미 백송이를. 이렇게 되죠. 따라서 순서는 he bought her 100 rose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드디어 1형식과 2형식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형식. 자, 1부터 5까지 이렇게 하는데 간단한 것부터 점점 복잡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장을 구성할 때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뭐랑 뭐로 시작해야 돼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요. 그 뒤에 그리고 뭔가 필수 요소가 붙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1형식은 그냥 진짜 딱 필수적인 주어 동사 끝인 거죠. 주어 동사 끝. 아주 간단한 1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 train arrived. 기차가 도착했다. 근데 제때 도착했다라고 하고 싶죠. 그러면 on time을 써요. 근데 얘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얘는 이 문장의 필수 성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냥 주어 동사로만 이미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자고 있는 중이다. 뭐더 이상 붙일 게 없잖아요. 그죠? 얘도 주어, 동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on the sofa 이렇게는 쓸수 있죠. 소파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 근데 얘가 필수적인 문장의 구성 성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형식을 보시면 이 형식은 이제 주어, 동사, 보어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삼형식이랑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거든요. 일단 둘다 주어, 동사 뒤에 뭔가가 와요. 근데 그게 보어냐, 목적어냐라는 거죠. 자, 일단 목적어가 하나일 때는 주로 뭐뭐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은 무엇무엇을로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돼요. 그럼 3형식. 아니다? 그럼 2형식.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 2형식을 보면 주어 동사가 오는데 목적어는 아닌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무엇을, 무엇을은 아닌데 뭔가가 필요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the train is예요. 자, 얘는 arrive라는 동사 대신에 is가 왔죠. 그래서 기차가 이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뭔가가 필요해. 근데 기차가 무엇무엇을 이다는 어색해요. 을은 아니야. 그럴 때가 이제 보어인 거죠. 기차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she became, 그녀는 되었다. 무엇을 되었다는 어색한데 뭔가가 되었는지는 필요해요. 그죠? 그럴 때 보어를 쓴다. a nur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오는 거고 얘가 없을 때좀 어색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을 얘기할 때는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뒤에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애가 사실 동사거든요. 그래서 도착했다, 도착하다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동사. 그래서 얘가 일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자, 비동사 같은 경우는 뭔가가 필요해. 주어를 보충해줄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식을 동사에다가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3형식도 보면 기차가 자, takes예요. 그쵸?
옌테이크는 뜻이 너무너무 많은데 뒤에 봤던

했더니 us예요. 아,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데려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산으로라는 것은 추가적인 내용이고, 무엇을 누구를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얘는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want도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부사 이런 애들은 수식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치사구 역시 수식어로 봐서 문장 구성 요소에서는 제외가 되더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네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만 필수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우리 A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성분별로 일단 구분을 해서 나눠요. 그리고 성분이 뭔지를 다 쓰는 거예요. 자, 보면 일단 주어 당연히 쪼개고요. 동사 쪼개고요. 나는 무엇을 마셨다 목적어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수식어구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he 주어겠죠? became 동사겠죠? a great scientis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끊는 건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그 became 그리고 되었다 뭐가 훌륭한 과학자. 그럼 얘는 뭐예요? 훌륭한 과학자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되었다까지만 해도 이상해요. 뭔가가 필요는 한데 목적어는 아니야. 걔는 보어라고 했죠. 주격 보어.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The show 주어죠. 그리고 동사 ends 끝난다. 그죠? 그리고 in hour. 그냥 공연이 끝난다. 공연이 끝났다. 이것만으로도 완전해요.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데 그냥 1시간 후에 끝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수식어구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water 주어죠. 물이 freezes. freeze 하면 얼다죠. 물은 얼어요. 자, 그리고 영도씨에서 얼어요. 자, 전치사구죠. 얘는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 동사 수식어구로 이루어진 문장이구나 알수 있고요. 그다음 her face turned red죠. 그녀의 얼굴이 자, turned는 뭔가 바뀌었다,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형용사를 써서 그녀의 얼굴 상태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빨간색을 바뀌었다. 이상하잖아요. 빨간색으로 바뀐 거잖아요. 뭔가 필요는 한데 을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보어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이죠. 그래서 turn도 이 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5번은 joy 그죠? 주어 그리고 looks 동사겠죠. 자, joy는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가 뭔가 좀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happy인 거죠. 그래서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진짜 빼도 상관이 없죠? 얘는 수식어고, 그럼 얘는 동사, 주어 동사예요. happy는 죠. joy는 뭐뭐 해 보인다 이렇게만 끝낼 수 없으니까 필요하겠죠? 근데 을은 아니니까 보어가 돼서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계속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제, 아, 어렴풋이 좀 알겠다. 이제 좀 구분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비도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하는 문제예요. 일단 우리말에 맞게 배열은 하는데, 자, 몇 형식인지도 우리가 한번 써보자 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보름달이 떴다예요. 하늘에. 그죠? 얘는 그냥 전치사구로 수식어구가 되는 거고, 자, 보름달이 떴다. 어떻게요? The full moon rose. 주어 동사. 완벽하네요.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다라고 했네요. 그들은 자, 뭐뭐이다. 비동사가 오겠죠. 근데 뭐뭐이다라고 끝날 수 없잖아요. 그쵸? 가장 유명한 가수들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 얘는 사실 그쵸. 한국에서 우리 하면 in Korea. 그쵸? 수식어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주어 동사 보어로 영작을 하면 they are the most famous singers가 되겠습니다. 실제 목적어는 얘인 거고요. 얘는 이제 또 수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주어 비동사 보어이니까 이 형식이 되겠네요. 그다음 테디는 오늘 늦게 일어났다. 테디는 자 일어났어요. 근데 늦게 부사잖아요. 오늘도 필수 성분은 아니죠.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테디는 일어났다, woke up. 늦게, late라는 부사까지 연결해주고, 얘는 일형식이다,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그

공포 영화는 정말 무서웠다. 뭐뭐 했다, 뭐뭐였다. 비동사 쓰면 되고요. 그냥 뭐뭐였다 이렇게 쓸수 없잖아요. 그죠? 무서웠다라는 내용이 필요해요. 형용사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the horror movie 주어 was very scary. 이제 얘는 부사로서 얘를 또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비동사 형용사 이 형식이 되겠고요. 자, 나의 언니는 고등학생이다. 나의 언니는 자 뭐뭐이다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 고등학생. 우리 언니가 어떤 상태인지 고등학생이라는 상태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얘는 보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my older sister 주어 is 비동사 a high school student 보어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주어네요. 그녀의 작은 아기가 자, 울고 있었다, 울었다인데 시제에 맞게 바꿔만 주면 돼요. 즉 주어 동사만 있어요. 자, 그러면 그녀의 작은 아기 her little baby가 되는 거죠. 그리고 was crying, 울고 있었다, 과거 진행으로 써주면 일형식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감각동사, 형용사 이렇게 갈 텐데, 사실 이 감각동사 자체가요, 여러분, 보세요. 보어를 취해요. 즉, 비동사는 뒤에 보어 와서 이 형식 동사. 얘도 이 형식 동사예요. 뒤에 보어가 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얘를 조금 구분을 해요. 일단 우리가 보어 자리에 선생님이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명사,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오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자, 근데 이 형식 중에서는 비동사들. 많이 써놨지만 여러분, 결국 다 비동사예요. 그죠? 수나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비동사예요. 자, 이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다올수 있는 반면에 감각동사라는 이 형식 동사는요, 항상 형용사만 그 뒤에 보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feel 뒤에 형용사, 우리 아까 앞에서 문제 풀때 예문으로 봤었죠? 어떠어떠하게 느끼다. 자, look,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어떠어떠해 보이다, 이런 표현이고, sound도 어떠어떠하게 들리는 것, 즉, 어떠어떠한 소리가 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mell도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라는 거죠. 자, smell 뒤에도 형용사, 그리고 taste도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라고 해서 뒤에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감각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만 쓰고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가 다올수 있는데 감각동사 뒤에 내가 명사를 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여기 예문을 볼까요? He looks smart해요. 그는 똑똑해 보여.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he looks like a smart person. 명사를 쓰고 싶은 거죠. 그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 그는 의사처럼 보여.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는 학생처럼 보여.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he looks를 쓰는데, like라는 전치사를 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he looks like a smart person이라고 해서 보어 자리에 얘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like가 있으면 명사를 쓰는 거고요. 감각동사 뒤에 like가 없다 그러면 형용사만 단독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외에 보어를 취하는 일반 동사와 그 의미, 즉 보어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 형식인 동사라는 거죠. 이 형식인 일반 동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become은 뭐뭐, 뭐뭐가 되다, 어떠어떠해지다라는 뜻이죠. 주로 비동사 자리에 얘를 대체해서 넣었을 때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e, become 보통 같은 비슷한 성질로 같이 쓰이고요. 그다음 keep 뒤에도 어떤 형용사가 오면 어떠어떠하게 유지하다. 그리고 turn, 아까 앞에서 봤죠? turned red, 그죠? 어떻게 변하다, 어떠어떠해지다라는 의미로 역시 뒤에 보어를 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get 형용사도 우리 많이 봤어요. 뭐뭐해지다라는 뜻이고, remain도 형용사 오면 뭐뭐 한 채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appear 뒤에도 역시 보어가 와서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예문을 많이 보면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틀린 부분의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라 라고 했네요. 자, why do you look so sadly today? 자, why do you look? 너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그렇게 슬퍼 보여? 라는 거니까 look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sadly 쓸수 없고요. sad가 와야겠죠. 자, 그 다음 this milk smells. 우리 smell 감각동사 뒤에 뭐 온다고요? 형용사 와야 되는데 sourly가 왔어요. 그죠?

되죠. sou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유는 시큼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I don't feel comfortably. 여기도 feel이라는 감각동사 뒤에 부사가 올수 없습니다. 그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comfortable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4번, the mushroom soup까지 주어죠. 그죠? 그 버섯 수프가 어떠한 맛이 나다. salt는 소금. 명사예요. 명사 올수 없어요. 형용사 뭐예요? 약간 짠, 소금 맛이 나는 할 때, salt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밑줄 긋고 고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은 Your car doesn't sound like very good 이라고 했습니다. 자, 너의 차는 doesn't sound가 동사잖아요. 자, 감각동사 뒤에 like가 왔다? 그럼 그 뒤에 뭐 온다고요? 명사. 근데 얘는 뭐예요? very good이죠. 그죠? 그래서 sound like가 아니라 그냥 사운드를 써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6번. The cloud looks a ship 이라고 했어요. 그 구름이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양은 명사. 그러면 얘랑 지금 이제 완전 반대가 된 거죠.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왔다? 그러면 like가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looks가 아니라 looks like 이렇게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B도 한번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했고요. 그 장난감은 주어 있습니다. 자, 뭐뭐하게 보였다, 뭐뭐하처럼 보이다, look의 과거형을 보면 쓰면 되겠죠? 그리고 진짜 자동차예요. 그럼 명사잖아요. 그쵸? real이 왔지만 car, 명사예요. 그럼 뭐예요? like가 필요한 거죠. 그쵸? So, like a real car. 이렇게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toy looked 동사 like a real car. 이런 구성이 되겠고요. 나는 그들을 보면 기분 좋게 느껴진다. 자, 나는 그들을 보면 여기 있어요. 그들을 볼 때는 있고요. 자, 기분 좋게 느껴진다의 주어도 I고요. 기분 좋게 느끼다. feel이란 동사를 쓰고 뒤에 형용사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feel good이 되겠고. 자, 라면은 늘 냄새가 좋다라는 거죠. 좋은 냄새가 난다. 어썸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라면 always 3인칭 단수니까 smells awesom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너는 공주처럼 보인다. You look이 올 텐데 명사예요. 그러면 you look like a princess 이렇게 되겠고 그것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 자, 뭐뭐하게 들리다. 사운드인데 strange 형용사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it may sound strange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이스크림은 우유 맛이 난다. 어떠한 맛이 나다? taste를 쓰면 되겠죠. 그죠? 3인칭 단수 주어이니까 taste 쓰고요. 우유는 명사예요. like milk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틀린 부분 고쳐라. 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 했죠. 형용사 대신에 다른 걸 보통은 써놔요. 그쵸? 그래서 너는 매우 긴장돼 보인다 오늘 이라고 하는 거죠. look 뒤에 이제 very는 형용사를 꾸미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4번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nervously가 아니라 ly를 떼고 nervous, 긴장한 이라는 형용사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거나 꼭 이렇게 밑줄에 긋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형용사 자리에 다른 걸 쓰고 뭐 틀린 걸 고르라든지 틀린 게 뭔지 고쳐라 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 2형식과 감각동사까지 함께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문장의 형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와, 시간이요 진짜 빨라요. 이번 시간이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시간이 아니고 바로 전 시간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어느새 사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함께하는 49번째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지금 법과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몽땅 풀어볼 겁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우리 또 열심히 이번 시간 공부해 볼 건데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 차근차근 문제를 풀며 함께 복습해 보자고요.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단원 정리평가 2회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부터 한번 구경해 보죠. 가는요, 안전띠 매기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자동차를 타면 안전띠 항상 잘 매겠죠? 잘 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안전띠를 매게 돼 있어요. 안전띠를 잘 매지 않으면요, 법에 의해서 처벌,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맞지만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를 또잘 매줘야 되겠고요. 자, 나는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는 모습이에요. 자, 왕왕왕왕 강아지가 있는데 아이고야, 똥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똥을 헤헷 잘 치워야지 하고 치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반려견의 똥을 치우는 것, 이런 것도 모두 법에 의해서 지켜야 하는 행동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줄을 하고 있죠.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는 것도 동물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반려견의 배설물을 잘 치우는 것, 또 목줄이나 가슴줄을 잘 하는 것, 이런 것도 또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꼭 지켜줘야겠습니다. 자, 1번. 가. 어린이가 탄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지켜야 하고요. 어린이가 탄 경우에만? 아니요. 항상 지켜야 합니다. 3번.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치워야 된다니까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사람보다 반려견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5번. 둘 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강제성이 있는 규범을 지켜야 하는 상황 맞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강제성이 있는 행동 규범,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요. 따라서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입니다. 둘의 상황과 관련 있는 것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부터 보죠. 법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 이거 우리 또 배웠죠? 이것은 바로 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과 도덕 모두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켜야 하는 어떤 행동 기준, 규범은 맞지만 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은요,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제재, 처벌까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도덕과 관련한 설명이고요. 니은, 국가가 만든 규범인 법이 적용되는 사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동물보호법. 디귿, 법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역시 이것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법과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풀어보는 2번 문제였네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한다. 맞아요.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2번. 반드시 강제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맞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제재,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4번. 법은 한번 정하면 사회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이 법의 성격 배울 때 배웠는데요. 법은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사회가 변하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법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 4번이 알맞지 않네요. 5번. 아, 법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짐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바뀌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 다음 그림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림 하나 이렇게 주고요. 이 그림과 관련 있는 법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법의 이름을 보고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예상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 점원이요.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뭐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회용 컵 사용했죠. 근데 이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한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것과 관련 있는 법, 1번 저작권법. 이것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관련이 있고요. 2번 학교 급식법. 말 그대로 급식과 관련 있는 법입니다. 3번 소비자 기본법. 말 그대로 소비자와 관련 있는 법. 4번, 자연환경보호전법, 환경을 보호하는 법. 5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법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법은 뭐예요? 일회용 컵을 사용 못해요. 왜 사용 못하게 할까요? 환경 때문이겠죠?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환경에 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일회용 컵을 이렇게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제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과 관련 있는 법은 환경과 관련 있는 자연환경보호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법의 역할 크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권리 보호, 두 번째는 사회 질서 유지인데요. 이 개인의 권리 보호, 그러니까 뭐 개인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법으로서 해결해 주는 역할. 이것이 또 법의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떠올리며 법의 역할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자, 서술형이니까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개인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해결해 준다. 뭐가? 법이 해결해 준다. 법의 역할 중에 개인의 권리 보호를 떠올리며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개인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해결해 준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이 판사가 모모 씨는 모모 씨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하세요라고 이렇게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개인 간의 갈등, 다툼을 해결해 주기도 하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상황에 적용된 법과 관련이 없는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또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부터 한번 보죠. 자, 모니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쫙 키우니까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아, 소비자 24, 소비자 포털, 소비자 정보 쭉쭉쭉 나오고요. 여기, 요 메뉴예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상담 및 피해 분쟁이에요. 상담 피해 구제 안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소비자로서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올리면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요. 피해를 구제해주는 그런 절차를 안내해주기도 하나 봅니다. 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요.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맞고요. 소비자 이익을 중요하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을 마련해서 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 4번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주고요. 소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자, 나는요, 이 경찰관이 이렇게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사는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보죠. 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한다. 맞고요. 2번. 교통 질서를 유지한다. 맞고요. 다. 범죄나 사고를 예방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나다.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맞고요. 5번. 가나다는 특정한 사람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법의 역할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법의 역할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배웠던 내용.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 질서 유지. 자, 선택지 보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2번, 편리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 사고, 화재 등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침해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5번, 질병이나 감염병 확산을 막아주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 법의 역할은 맞는데, 라를 보겠습니다. 자, 라는요, 이렇게 지금 막뭘 뿌리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 바로 소독약을 뿌리고 있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 방역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역 활동과 관련 있는 법의 역할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병, 감염병 예방 따라서 5번. 질병이나 감염병 확산을 막아주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또 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으로 5번 골라주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해결해봤고요. 계속해서 9번 문제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쓰시오라고 있는데, 자, 볼까요? 과로는 국제연합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문으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것은요, 어떤 선언입니다. 선언이고요. 이 선언은요, 1948년 2월 10일에 여기 나와 있듯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어 발표가 되었고요. 여기 내용에는요,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인권의 의미와 내용과 관련한 30개의 조항이 잘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선언이냐? 바로 인권선언인데, 세계인권선언이 정답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정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통해 우리 친구들은, 아하,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인권이고, 그리고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문, 세계인권선언이구나. 함께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법 배울 때 헌법 배웠죠. 헌법이 뭐예요? 법 중에 법, 최고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원칙이 헌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 중에 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고 누려야 할, 존중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내용도 어디에? 바로 헌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내용.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자유롭게 행동하고 여행도 가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생님은요,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이렇게 한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적어 주세요.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내용이 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뭐 또는 뭐 성별, 국적, 나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권리이다.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인권 보장의 모습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요, 직원 채용 공고이고요. 그 아래에 성별, 나이, 장애 제한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런 내용이죠. 자, 1번 선거권 가지고 투표에 참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 3번 자신이 원하는 학 학교를 선택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이것은 관련이 없고요. 5번, 성별, 나이,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 제한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인권 보장의 모습과 관련이 있겠죠. 정답으로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이번에는 이 그림에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로 알맞은 건 묻고 있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인권 보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 사례예요. 그림을 보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계단을 바라보며 아이고, 나는 휠체어 때문에 올라가기 힘드네. 경사로나 뭐 휠체어 리프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번,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지 않은 거, 편리한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 디지털 격차로 인해 개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 모두 인권 침해 사례가 맞지만 이 그림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이동과 관련한 2번이 정답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는데요. 보죠.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인권, 방금 이야기했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침해라고 합니다. 맞고요. 성별, 나이, 장애, 피부색 등에 관한 편견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확고한 어떤 행동, 생각, 이런 고정관념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인권 보장이 아니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답은 리을이네요. 바로 법이나 제도,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요. 아이, 뭐야. 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려. 화내고 있는 모습. 내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인권 침해. 나, 피부색이 다른 친구와는 놀지 말자. 색깔이 다르다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친구를 차별하는 그런 사례, 인권 침해 사례. 자,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를 탈수 없어 곤란한 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힘든 거, 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이 낡고 오래되어 불편할 때가 많은 거,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친구들한테 놀림 받는 거, 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존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인권 침해 사례이고요. 1번에 단순히 동생과 놀다가 싸워서 엄마께 혼나는 거,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성하고 동생을 보살펴야지 인권 침해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인데요. 가나에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어요. 자, 보죠. 공공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2번.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 3번. 낡고 오래된 놀이 시설을 교체한다. 4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만든다. 이런 건 어때요? 막 시설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사회의 노력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가나는 어때요? 친구가 막내 사진 올리는 거,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친구가 이런 피부색 때문에 다른 친구를 놀리고 따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요, 사회의 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있겠죠. 바로 5번처럼 말이죠.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볼 때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요.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투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 있는 해결 방안 찾아볼 때 관련 있는 단계를 묻고 있습니다. 단계. 우리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단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표하고 있는 건 무슨 단계야? 이런 문제인데요. 선택지부터 보죠. 1번, 문제 해결 방안 실천하기. 2번, 결정하기. 3번, 문제 상황 및 원인 파악하기. 4번, 실천 후 평가하기. 5번, 해결 방안과 근거 제시하기인데요. 자, 먼저 정답을 고르기 전에 이 선택지를 보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골라보죠.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3번이죠. 문제의 상황과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황과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방안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그 결정 방법 중 좋은 방안으로 바로 이 투표가 있겠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가장 좋은 방안을 결정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결정되었다면 실천하고요. 실천한 후에 평가까지. 이게 4번이 제일 마지막에 와야 할 단계겠네요. 그러니까 이 투표와 관련 있는 단계는 바로 결정하는 단계에 문제 해결 방안 결정하기가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만든 사회 보장 제도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사회 보장 제도는요, 말 그대로 제도, 뭐 보험, 뭐 무료 예방 접종 이런 것이 사회 보장 제도이고요. 시설, 뭐 설치물 이런 것들은 공공 편의 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자 블록이라던가 청소년 문화 시설은 공공 편의 시설이지만 국민 건강 보험, 무료 예방 접종, 실업자 직업 교육,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이런 것들은 모두 사회 보장 제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고르면 니은, 그리고 디귿, 그리고 리을, 그리고 비읍까지 네 개를 모두 골라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성격이 다른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는 거, 장애인의 교육에 참여하는 거, 아동인권 교육에 참여하는 거, 인권의식 개선을 캠페인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개인의 노력이죠. 개인의 노력. 그런데 4번 보세요. 노인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사회의 노력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바로 4번이 정답이죠. 정답으로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아있는데요. 19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있지 않은 친구 묻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1번. 지연이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요. 2번. 준영이는 인권보호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어. 그래요. 친구들을 놀리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3번, 소외.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래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고요. 서유리,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다툼이 생겼을 때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0: 하면 또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겠죠. 다가서는 것이겠죠. 따라서 서유리가 알맞지 않습니다. 현우,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알리는 활동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바르게 실천하고 있네요. 따라서 정답으로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지연이, 준영이, 소혜, 현우처럼 이런 노력을 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있겠죠? 좀 부족했다면 이번 시간 이후에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인권보호 실천 방법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도 할수 있죠. 인권 사진전, 인권 포스터 그리기, 인권보호 표어 만들기, 인권보호 동영상도 만들고, 인권 관련 신문 기사를 살펴보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과 관련 있는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달라서 더욱 빛나는 우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요.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권 존중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거 뭐예요? 누르면, 띡 누르면, 이제 막 영상이 막 재생이 됩니다. 재생 버튼이죠? 그러니까, 아, 영상을 만들었구나. 무슨 영상? 인권보호 동영상을 만들었구나. 따라서 알맞은 것, 4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할수 있는 것이지만, 이 그림과 알맞은 건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 정리 평가 이외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헤어지기 전에 또한 가지 남았죠. 짜잔!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번엔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친구들, 내가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법을 만들고 싶나요? 뭐,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법도 좋습니다. 그 이유까지 어디다가 여기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술형 문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보죠. 그럼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안녕.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단원평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감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내용입니다. 3단원 소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있죠? 오늘 단원평가 2회 문제 만나보고요. 수행평가 내용까지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3단원 단원평가 2회 만나볼게요. 3단원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 리본 6.33m를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지게 되는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할 때에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떠올려서 해결을 했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적용한 것이 바로 길이의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1m는 100cm잖아요. 또는 1cm는요. 바로 0.01m다 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1m는 100cm이므로 6.33m는 633cm가 되죠. 633 나누기 3을 생각해보면 그 몫이 211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명이 가지게 되는 리본의 길이는 211cm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위만 바꿔주면 됩니다. 바로 2.1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6.33 나누기 3은요, 결국 2.1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연수의 나눗셈을 소수의 나눗셈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70.7 나누기 7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나왔죠. 네, 맞아요. 바로 우리 소수를 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자, 70.7은 소수 한 자리 수잖아요. 그럼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0분의 707이다. 자, 그러면 10분의 707 나누기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707이 7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자는 707 나누기 7이 되고 분모는 그대로 10이라고 쓰는 겁니다. 707 나누기 7을 계산을 해보면 7일은 7이죠. 그 다음 7을 하나 또 내려요. 그러면 7일은 7이니까 아, 몫은 101이네. 분자는 101이 되고 분모는 그대로 10이죠. 그럼 10분의 101이잖아요. 그럼 10.1이 되는구나. 이렇게 70.7 나누기 7의 몫을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일 거예요. 46.8 나누기 9입니다. 그러면 9, 5, 45를 해주고 46에서 45 빼니까 1, 여기에 8을 내려요. 18이죠. 그럼 9이 1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거, 몫의 소수점의 위치 맞춰서 찍어주는 거죠. 5.2예요. 다음 2번, 37.1 나누기 7입니다. 그러면 7, 5, 35이니까 37에서 35 뺐을 때 2, 1을 내리죠. 7, 3, 21, 그 다음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5.3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소수점의 위치라고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정답이에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도착한 빈칸에 알맞은 나눗셈의 몫을 써넣으시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계산식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것이 편하겠죠. 먼저 3.25 나누기 5를 계산해 볼게요. 3.25 나누기 5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그럼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세요. 그 다음 5, 6에 30이죠. 빼면 2, 5를 내려요. 5, 5, 25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은 0.65입니다. 그 다음 4.92 나누기 6이에요. 4.92 나누기 6입니다. 그러면 4, 여기 4.92가 6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일단 0을 먼저 쓰고 68에 48이죠. 빼면 1, 2를 내려요. 6이 12예요. 그래서 0.8이죠. 마지막 10.23 나누기 11입니다. 역시 나누어주는 수가 더 작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11 곱하기 9는 99죠. 102에서 99 빼면 3, 3을 내려요. 11 곱하기 3은 33이기 때문에 몫은 바로 0.93이 됩니다. 자, 이제 사다리 타고 내려가 볼게요.
3.25 나누기 5는요, 자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바로 여기에 0.65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4.92 나누기 6의 몫은요, 자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바로 여기에 0.81을 쓰면 되겠네요. 마지막 10.23 나누기 11이에요. 자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여기에 0.93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5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1.8 나누기 5의 계산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지 세로식으로 한번 볼게요. 1.8 나누기 5예요. 1.8이 5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자, 5, 3, 15예요. 18에서 15 빼면 3이죠? 그럼 더 나누기 위해서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는 겁니다. 5, 6에 30이에요. 그래서 몫은 0.3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보이지 않는 0이 오른쪽 끝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 0을 써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넓이가 7.4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펫이 있습니다. 이 카펫의 가로가 4미터라면 세로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가로는 4미터래요. 그러면 세로는 모르니까 우리가 네모미터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원래는 우리가 카펫의 넓이를 4 곱하기 네모를 통해서 구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7.4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네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4를 4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7.4 나누기 4를 계산합니다. 4, 1은 4, 빼면 3, 4를 내려요. 4, 8에 32, 빼면 2.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4, 5, 20이죠. 빼면 0. 자,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85가 됩니다. 그래서 1.85 미터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접시에 크기와 무게가 같은 쿠키 4개를 담아 무게를 재어보았더니 263.8g이었습니다. 빈 접시의 무게가 50.2g일 때 쿠키 1개의 무게는 몇 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빈 접시의 무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쿠키가 담겨있는 이 접시 무게 전체에서 빈 접시의 무게를 먼저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63.8g에서 빈 접시의 무게 50.2g을 빼주는 게 먼저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나요? 213.6g이 된 거예요. 이건 바로 쿠키 4개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쿠키 하나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213.6을 4로 나누어 줘야 돼요. 4, 5, 20, 빼면 1, 3을 내려요. 4, 3, 12, 빼면 1, 6을 내려요. 4, 4, 16이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53.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쓸까요? 그대로. 쿠키 4개의 무게는 전체 무게에서 빈 접시의 무게를 빼줍니다. 그게 바로 213.6g이에요. 쿠키 1개의 무게는요. 213.6g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53.4가 되고요. 쿠키 1개의 무게 53.4g 이렇게 써주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세로 셈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6.3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6, 1은 6. 그 다음 3을 내렸는데 3이 6보다 더 작잖아요. 그럼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나서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립니다. 6, 5, 30이죠. 자, 그러면 몫에 소수점까지 올려 찍어주면 1.05가 되겠네요. 다음 8.12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4, 2, 8이고요. 1을 내렸는데 1이 4보다 더 작죠.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 하나를 더 내려요. 4, 3, 12 빼면 0이죠.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춰서 2.03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9번이에요. 곱셈식에서 지워진 부분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우리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네모다라고 해볼게요. 네모 곱하기 15가 90.15래요.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90.15를 15로 나누어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90.15를 15로 나누어주자. 자, 90에는 15가 6번이 들어갑니다. 15 곱하기 6은 90이에요. 자, 15를 그대로 내려요. 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먼저 썼죠. 15 곱하기 1은 15예요. 그래서 6.01이 됩니다. 정답 6.01.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수는 여러분 네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번입니다. 길이가 13.72m인 끈을 세 군데 잘랐더니 잘린 끈의 길이가 모두 같아졌습니다. 잘린 끈 하나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본 친구들 13.71을 혹시 3으로 나누지 않았나요? 자, 3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렇게 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 군데를 잘랐대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몇 조각이 되었죠? 맞아요. 네 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잘랐다? 그럼 네 조각이 되겠구나. 13.72를 4로 나누어야지 잘린 끈 하나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구나. 그럼 4, 3, 12 빼면 1, 7을 내려요. 그 다음 4, 4, 16이죠. 빼면 1, 2를 내려요. 4, 3, 12 뺐더니 0.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3.43이 됩니다. 단위 미터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에 잘린 끈이 총 몇 조각이 되는지를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음 11번 나눗셈의 몫이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각각 계산한 다음에 큰 순서대로 써볼게요. 먼저 기역입니다. 67.8 나누기 6이에요. 6, 1은 6. 6, 1은 6. 뺐더니 1, 8을 내려요. 6, 3, 18이죠? 자, 몫은 바로 11.3이고요. 니음, 23.9 나누기 2입니다.
일은 이. 그 다음 일은 이. 빼면 1, 9를 내려요. 2구, 18이죠.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면 2, 5, 10. 그래서 11.95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 56.6 나누기 5예요. 5일은 5. 그 다음 5일은 5. 빼면 1, 6을 내려요. 5, 3, 15죠.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리면 5, 2, 10이고요. 그래서 몫은 얼마? 11.3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눗셈이 몫이 큰 순서대로 쓸 거예요. 가장 큰 것은 11.95죠? 그럼 니은 가장 먼저. 그 다음 11.32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래서 디귿.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3을 써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역이라고 순서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2번부터 13번입니다. 서윤이가 3일 동안 기록한 운동일지를 보고 울음에답하세요. 아, 서윤이가 줄넘기 방송댄스 배드민턴을 했다라고 하네요. 12번, 줄넘기를 1분 동안 했을 때 소모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줄넘기를 우리 15분 동안 했는데 45.15킬로칼로리를 소비했대요. 자, 그럼 1분 동안 소비한 칼로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모한 열량을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45.15를 15로 나눠줘야 돼요. 15 곱하기 3은 45이고요. 자, 1을 내렸어요. 작죠? 그러면 몫에 일단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른 수 하나 더 내려 써줍니다. 15 곱하기 1은 15예요. 자, 그러면 몫은 3.01이 되죠. 그래서 줄넘기를 1분 동안 했을 때에는 3.01킬로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13번이에요. 1분 동안 소모한 열량이 많은 운동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줄넘기는 우리가 구했어요. 얼마만큼 소비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3.01킬로칼로리만큼 소비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송댄스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방송댄스 78.39 나누기 13이죠. 13 곱하기 6을 했더니 6, 3, 18, 1, 6은 6. 그래서 78이에요. 자, 3은 13보다 작으니까 0 쓰고 다음 자리 하나 더 내려요. 13 곱하기 3은 39죠. 그래서 6.0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드민턴은 1분 동안 하면 얼마나 소비할까요? 118.2 나누기 20을 해볼게요. 20 곱하기 5를 했을 때 바로 100이 되죠. 빼면 18, 2를 내려요. 20 곱하기 9는 180. 빼면 2, 0을 하나 더 내리면 20 곱하기 1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바로 5.9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게요. 1분 동안 소모할 열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방송댄스죠. 방송댄스. 먼저 쓰고. 자, 그 다음 5.91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럼 배드민턴. 마지막으로 3.01 소비한 줄넘기를 써주면 되겠죠. 줄넘기. 이렇게 써주면 열량이 많은 운동부터 순서대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각자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순서만 나열해보세요. 14번. 분홍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제곱센티미터일 때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분홍색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몇 배인지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2.19 곱하기 6.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96에 54, 16은 6, 그 다음 26, 12. 그러면 바로 13.14가 되는데요. 13.14가 3의 몇 배인지 알기 위해서는 13.14를 3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3, 4, 12고요. 빼면 1, 1을 내려요. 3, 3은 9죠. 빼면 2, 4를 내려요. 3, 8에 24. 아, 그래서 4.38배구나. 4.38배.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먼저 이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구한다면 나중에 나눗셈은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15번입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하시오. 자, 큰 수, 작은 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 7 나누기 2예요. 자, 7이 더 크기 때문에 7 나누기 2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7 나누기 2는 2분의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분자 합물이 똑같이 5를 곱했을 때 10분의 35이니까 아, 3.5네. 3.5.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15 나누기 6이죠? 왜냐면 15가 더 크니까요. 그러면 6분의 15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3으로 약분을 하면 2분의 5죠. 그러면 10분의 25다. 그러면 2.5라고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 2.5라고 써주면 정답이죠. 다음 16번이에요.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자, 선생님께서 7 나누기 2는 2분의 7이다 라고 먼저 분수 형태로 몫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꾼 다음 소수로 나중에 바꾸셨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9 나누기 2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2분의 9라고 나타내죠. 자, 이제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 볼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합니다. 그러면 10분의 45. 자, 이제 소수 한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4.5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 말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이 과정이 똑같아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7번, 달걀 4개의 무게가 209g입니다. 달걀 1개의 무게는 몇 g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4개의 무게가 209g이다. 그럼 4로 나누어주면 1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잖아요. 209 나누기 4를 계산합니다. 4, 5, 20이죠. 빼면 9예요. 다음 자리수 내리면. 그러면 4, 2, 8. 빼면 1이에요. 더 나누고 싶죠. 소수점 찍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럼 10이죠. 4, 2, 8이에요. 빼면 2, 또 0을 하나 더 내려서 써볼게요. 20이니까 4, 5, 20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올려서 찍었을 때 52.25가 된다. 단위는 그램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입니다.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4를 곱하였더니 27.36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바르게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계산을 최소한 두 번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 곱하기 4를 했더니 27.36이 되었대요. 그럼 27.36을 4로 나누어서 어떤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27.36 나누기 3이다. 4, 6에 24 빼면 3, 3을 내려요. 4, 8에 32 빼면 1, 6을 내려요. 4, 4, 16. 아, 그랬더니 6.84네요. 그러면 어떤 수는 6.84다. 그러면 바르게 계산을 해야겠네요. 바르게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르게 계산. 6.84를 뭘로 나눠요? 4로 나눠요. 4, 1은 4. 4, 7에 28. 그 다음 4를 내리고 4, 1은 4. 그랬더니 바로 1.7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어떤 수를 네모라 하면 네모 곱하기 4는 27.36입니다. 네모는 27.36 나누기 4이므로 6.84다. 바르게 계산하면 6.84 나누기 4이니까 1.71입니다. 그래서 1.71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19번, 어림하여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하는 거예요. 자, 5.96 나누기 5입니다. 그럼 5.96을 우리 약 6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 나누기 5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잖아요. 아, 그러면 몫이 1보다 더 크겠구나. 자, 그 다음 7.28 나누기 8입니다. 그러면 7이라고 우리가 한번 어림을 해보죠. 7 나누기 8.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으니 몫이 1보다 작겠구나. 3.32 나누기 4예요. 그러면 3 나누기 4다 라고 어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으니까 1보다 작을 것이다. 9.09 나누기 9예요. 자, 이것은 약 9 나누기 9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1이 되는데요. 자, 9.09가 9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산 결과는 1보다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모두 찾아라. 그렇죠. 기역 찾았고요. 그 다음 리을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역, 리을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어림셈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2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림셈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에 맞게 소수점을 찍으시오. 12.2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2를 자연수로 어림해 보는 거예요. 그럼 12.2가 아니라 10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12 나누기 3

3이지? 그러면 몫은 약 3일 거야. 3, 0, 5가 있다면 소수점은 3 뒤에 이렇게 찍어서 3.05다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단원평가 2회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넓이가 40.8제곱센티미터인 정오각형을 5칸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전체 넓이가 40.8제곱센티미터래요. 5칸으로 똑같이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이 한 칸만큼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40.8 나누기 5를 통해서요. 5, 8에 40이고 8을 내리고 5일은 5 뺐더니 3,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5, 6에 30이구나. 아, 그러면 한 칸은 8.1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색칠 한 칸이 두 칸이잖아요. 그러면 8.16 곱하기 2를 했을 때 16.32가 되는구나.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정화각형을 똑같이 다섯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의 넓이는 바로 40.8 나누기 5, 즉 8.1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색칠된 두 칸의 넓이는 8.16 곱하기 2이므로 16.32제곱센티미터입니다. 16.3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모루철사를 모루철사 10.36m로 토끼인형 7개를 만들었고 모루철사 6.42m로 곰인형 6개를 만들었습니다. 토끼인형과 곰인형을 각각 한 개씩 만든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의 합은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이런 경우는 토끼를 만드는 데 든 모루철사의 길이, 그 다음 곰인형 하나를 만드는 데 든 모루철사의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토끼를 만들 때는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10.36 나누기 7이죠. 7일은 7, 그 다음 7, 4, 28 빼면 5, 6이 내리죠. 7, 8에 56. 자, 그래서 우리 1.48m가 필요했을 거고요. 곰인형 하나를 만들 때에는 6.42m로 6개를 만들었대요. 6, 1은 6, 4 내리고 0 쓰고 하나 더 내려주세요. 6, 7에 42. 자, 그랬더니 1.07m만큼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 두 개만 더해주면 됩니다.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2.55가 되는 거죠. 자,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토끼 인형 한 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는 10.36 나누기 7, 그래서 1.48m이고 그 다음 곰인형 한 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는 6.42 나누기 6이니까 1.07m이다. 그래서 토끼 인형과 곰인형을 각각 한 개씩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의 합은 1.48 더하기 1.07이니까 바로 2.55가 되는구나. 2.55m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각자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말로 풀어서 쓰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수카드 4장 중 3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를 남은 수카드의 수로 나누었습니다.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주어진 카드는 2, 4, 7, 9예요. 자, 세 장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래요. 그럼 가장 큰 수는 뭘까요? 가장 큰 수는 9.74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요? 바로 9.72가 됩니다. 자, 그럼 남는 수 카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9.72를 뭘로 나눠요? 그렇죠. 4로 나눠주는 거죠. 9.72 나누기 4입니다. 4, 2, 8, 빼면 1, 7을 내려요. 4, 4, 16 빼면 1, 2를 내려요. 4, 3, 12 뺐더니 0. 그래서 2.43이 되는 거죠.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소수는 9.74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소수는 뭐라고요? 그렇죠. 9.72입니다. 따라서 몫은 9.72 나누기 4. 그래서 2.43이 됩니다. 정답은 2.4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가장 큰

0: 소수가 아니라 두 번째로 큰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둘레가 34cm인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4개 찍었습니다. 점 사이의 간격은 몇 cm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둘레가 34cm래요. 자, 점을 4개를 찍었어요. 점 사이의 간격을 구하고 싶으면 둘레를 바로 간격의 수 4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34 나누기 4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8에 32 뺐더니 2죠. 자, 소수점 찍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0입니다. 그러면 20이죠. 4, 5, 20이니까 8.5가 바로 정답이 된다. 자, 풀이를 쓸 때에는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 4개를 찍으면 4개의 간격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주면 좋아요. 간격이 4개다. 따라서 점 사이의 간격은 34 나누기 4. 그래서 8.5cm입니다. 8.5cm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수행평가 문제는 모두 서술형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말로 풀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인형 8개의 무게가 12.4kg입니다. 인형 1개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단원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학 4단원 단원평가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우와! 어어! 아, 다리가 안 빠져!
3: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이 만주방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우리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죠? 우리 실전책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잘 정리해서 문제로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해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핵심 복습을 먼저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단원 정리 한번 쫙 해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선생님이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거예요. 빈칸도 많이 뚫어놨어요. 그다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볼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언제? 맞아요.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핵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 건데요. 이제 우리 단원의 제목만 봐도 알아요. 말의 재미가 솔솔. 그러니까 말의 재미를 느껴보았죠. 여러 가지 말놀이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우리 여러 가지 해봤어요. 다섯

불자 말놀이, 꼬리따기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 말 덧붙이기 놀이, 그리고 같은 소리가 나는 낱말들, 첫 소리가 같은 낱말들 쭉 이야기하기. 진짜 많이 했죠? 그럼 대표적인 말놀이들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말놀이는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는 놀이입니다.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간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그래, 말의 꼬리를 잡는다라고 해서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라고 했죠.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의 예를 선생님이 이 아래에 준비해 보았어요. 어떻게 놀이를 할 것이냐? 바로 사과는 빨개. 맑았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러면 빨간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빨간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빨가면, 딸기. 그 다음, 빨가면 딸기? 딸기는 빨간 것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딸기는 작아. 작은 것을 떠올려 볼까요? 작으면, 아기. 이런 식으로 꼬리를 계속 따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여러분 알수 있겠나요? 그래요. 작으면 아기. 그 다음 어떻게 시작해요? 아기는으로 시작해야죠. 아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작은데, 귀여워. 아기는 귀여워. 그러면, 그 다음, 귀여운 무언가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귀여운 것? 귀여운 것 무엇이 있지? 귀여우면, 강아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여러분 또 강아지의 또 다른 특징을 떠올려서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 꼬리따기 말놀이를 쭉 이어서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꼬리따기 말놀이는요,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그냥 말하는 것도 좋지만, 노랫말처럼 불러주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것처럼,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사과. 이렇게 연달아서 노래를 해보는 거죠. 재밌겠죠? 친구들과 함께 꼬리따기 말놀이 꼭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우리는 다른 놀이도 배워보았어요. 어떤 놀이냐? 바로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 어떤 놀이? 그렇죠.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에서는요, 질문과 대답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요. 하나는 뭐니? 질문하고, 그 다음, 숟가락 하나? 라고 대답하죠. 그 다음, 옆으로 가보면, 둘은 뭐니? 라고 또 질문해요. 그 다음, 젓가락 둘?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주고받는 말놀이에요. 그러면 둘은 뭐니 다음엔 셋은 뭐니겠죠? 셋은 뭐니? 세발자전거 바퀴 셋. 넷은 뭐니? 코끼리 다리 넷.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꼭 이렇게 하나, 둘, 술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것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동그라미는 뭐니? 네모는 뭐니? 라고 모양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할 때에는 우리 동그라미 모양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야겠죠. 동그라미는 뭐니? 여러분 머릿속으로 동그란 것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그란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동그라미는 뭐니? 동전.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인 것 무엇이 있나요? 동전 말고도? 그래요. 벽시계? 동그라미. 자동차 바퀴? 동그라미. 아니면 보름달? 동그라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네모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네모 떠올려 봅니다.
국어책?

네모, 색종이 네모. 선생님은 색종이를 골라볼게요. 색종이 네모. 그러면 네모는 뭐니? 다음에 세모는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빨강은 뭐니? 파랑은 뭐니? 라고 색깔을 묻고 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빨간색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빨강. 우리 주변에서 빨간 것 무엇이 있을까? 빨강은 뭐니? 딸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선생님은 우체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체통. 빨강. 그 다음, 파랑인 것 무엇이 있을까? 파랑인 것? 그래, 바다. 파랑. 이렇게 말이죠.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말놀이를 하면요. 여러분들 친구와 사이도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말놀이도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친구가 한 말을 반복.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인대요. 어떤 말놀이일까요? 말을 덧붙인다? 그래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죠? 말 덧붙이기 놀이는요, 어떻게 하느냐, 노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앞 친구가 말한 내용을 먼저 반복하고, 그 다음 자신이 새로운 낱말을 넣어서 한번더 이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예요. 그럼 이 다음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앞 친구가 한 이야기를 먼저 반복을 하고, 그 다음 새로운 내용을 넣어야겠죠?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도 있고, 그 다음 친구가 말한 것 바나나도 있고, 새로운 것 떠올려 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요. 딸기도 있고, 이렇게 말이죠. 여긴 없지만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글이 다써 있으니까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것 같죠.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 놀이를 하다 보면요. 완전 기억력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어떤 말 했지? 그 다음 저 친구는, 저 친구는 바나나라고 했나? 딸기라고 했나? 저 친구는 망고라고 한것 같은데. 기억력이 진짜 좋아야 해요. 그러니까 앞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기억한 다음,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하면 말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20명이서 같은 반에서 이런 놀이를 하면요. 한 바퀴를 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는 모둠원들끼리, 그러니까 한 4명, 5명 정도 같이 이 놀이를 해보면 두 바퀴도 돌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친구들과 말놀이를 하면 대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일단 그래요. 바로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말놀이를 하자라고 하면요. 친구들이, 선생님, 국어 시간 너무 재미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국어 시간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3교시, 4교시까지 계속 국어만 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정도로 말놀이는 참 재미있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하고 함께 즐겨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놀이를 하면 어떤 점이 또 좋을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익힐 수 있냐면, 우리가 공책을, 책을 보고 또는 공책에다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점이에요. 선생님, 이건 공부하는 거 아니고 노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말놀이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낱말 익히면서 즐겁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놀이 좋은 건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말놀이는 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요. 앞사람이 하는 말에 이것 해주는 겁니다. 무엇? 바로 집중이죠, 집중. 앞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꼬리따기 말놀이도 어렵고요. 말덧붙이기 놀이 당연히 못합니다. 주고받는 말놀이도 앞 친구의 질문이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말놀이를 할 때에는 무엇이나 무엇을 생각하며 말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규칙. 그리고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놀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놀이를 할때다 마찬가지예요. 규칙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놀이에 참여하면요. 이 놀이가 원활하게 흘러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명이서 말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계속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놀이는 못하고 계속 규칙과 방법만 설명하다가 시간이 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규칙 방법을 생각하면서 놀이에 참여하기. 그다음 우리는 또 어떤 내용을 알아보았나요? 말놀이 말고도 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느낌을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원한 책 그리고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 이 그림책들 만나보았죠? 만나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재미있을까? 어느 부분이 재미있지? 하면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재미있었어. 왜냐하면 이런 이런 부분이 새로웠거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에는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시원한 책에서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느낌을 담아주는 거죠. 생각과 느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 느낌 나눌 수 있을까? 자신이 읽은 책에서 좋아하는 문장을 찾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재밌었던 부분이니까 어떤 장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서 좋아하는 문장을 직접 찾아도 돼요.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에서 어떡하지? 심심하면 상상해. 이 문장이 좋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까닭같이 말한다면 진짜 100점 만점이에요. 그럼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아주 잘 나눌 수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책을 읽을 일이 있다면 책을 읽고 함께 앉아서 생각, 느낌을 말해보세요. 바로 그게 독서를 즐겁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확인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말놀이를 잘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말놀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1번, 규칙이나 방법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어때요? 그래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규칙, 방법을 잘 생각하며 말해야 말놀이를 잘할 수 있어요. 끊이지 않고 아주 잘 진행을 할수 있는 거죠. 2번, 앞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특히나 앞사람. 어때요? 말놀이를 잘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죠. 뒷사람의 말보다는 앞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앞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합니다.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말놀이마다 말놀이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것 1번, 2번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핵심 내용 복습해 보았어요. 어때요? 머릿속이 쭉 정리가 되나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반점학 문제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은 학교 시험 반점학 1번부터 5번까지만 만나볼 거예요. 휴, 다행이죠. 오늘 우리 20문제 다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먹어도 됩니다.

우리 1번부터 만나볼게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와, 시가 나왔네요. 익숙한 시입니다. 가는 비가 내리는 날이야. 우산을 쓸까 말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는 비라는 것은 학교에 가다, 집에 가다라는 가다가 아니죠. 가늘다라는 것은 두껍지 않다는 거예요. 얇다는 겁니다. 자, 가늘게 내리는 비는 가랑비. 국숫발 같이 가늘다고 가랑비.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는 이슬비.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이슬비. 여러분, 이 시의 제목 기억나죠? 그래요. 바로 가랑비와 이슬비였어요. 이 시에서는요, 가랑비와 이슬비가 어쩌다가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을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시였습니다.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가랑비와 이슬비 중더 가는 비는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가랑비와 이슬비, 어떤 비가 더 가늘었나요? 자, 먼저 가랑비는 그냥 가는 비예요. 그런데 이슬비에 대한 설명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라고 했죠? 더 가는 비는 바로 이슬비입니다. 이슬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2번. 이 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나요? 내용이 머릿속으로 쑥 지나가죠.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나? 1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까닭?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까닭 나왔나요? 아니요.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2번. 비로 시작하는 다양한 낱말들. 아니요. 비로 시작하는 다양한 낱말들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랑비, 이슬비, 오히려 비로 끝나는 두 가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3번. 재미있는 비의 이름과 그런 이름이 붙은 까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어때요? 정답 여기에 있었죠? 가랑비, 이슬비라는 비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름이 왜 붙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죠. 자, 그럼 우리 가랑비, 이슬비만 알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비의 이름 말해줬었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 가지 비의 이름과 비의 이름이 붙은 까닭.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바로 단비가 있었어요. 단비 하면 가뭄의 단비라는 것이 떠오르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자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굉장히 건조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네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내리는,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불러요. 그 다음, 잔비는요, 여름에 내리는 비예요. 여름에 내리는 비인데 왜 잔비일까? 원래 여름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휴, 낮잠을 자야겠다. 여름에 일을 쉬고 낮잠을 잘수 있게 해주는 비라서 잔비라고 불렀죠. 그 다음 찬비는요, 말 그대로 차갑게 느껴지는 비를 말합니다. 차가워. 그럼 찬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장대비는요, 장대라는 건 어떤 막대기 같은 걸 말해요. 그런데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다라면 장대비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여우비도 있었어요. 여우비 기억나나요? 네, 여우비는요, 여우의 특징과 비슷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여우는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행동도 굉장히 잽싸고 빠르거든요. 마치 그런 여우처럼 볕이 나 있는 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날, 잠깐 비가 오다가 그쳐요. 그러면 이거, 여우비네라고 부릅니다. 여우비. 그 다음, 채찍비라고 하는 것은요. 채찍은요, 여러분, 무언가를 때리는 이런 기다란 물건이거든요. 채찍비라는 건 마치 채찍을 이렇게 내리치듯이 굵고 세차게 쏟아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 안개비예요, 안개비. 안개비는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의 이름을 잘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건 상식이니까.

꼭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두세요. 다음 3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친구들과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을 모두 고르세요. 와, 말놀이 하면 좋은 점 모두 고르라고요? 그럼 우리 사실 이 문제요. 1번부터 5번까지 복이 없어도 술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첫 번째, 재미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왠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낱말이 꼭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낱말들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고르는 문제 아니어도 서술형이어도 쓸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함께 말놀이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좋은 점 맞아요. 2번, 소중한 추억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말놀이는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3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을 익힐 수 있어요. 낱말을 익힐 수 있어요. 좋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심지어. 4번,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을 반성할 수 있나요? 말놀이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건 일기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다음 5번이에요.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5글자 말놀이를 할 때에도 다양한 말로 내 생각 표현할 수 있었죠? 이것도 바로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모두 골라라. 1번, 3번, 그리고 5번까지 이렇게 3개나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 4번부터 5번 문제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빨개로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이거 바로 알수 있어요. 어떤 말놀이인가요? 그래요. 바로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리는, 그래서 쭉 이어서 말하는 꼬리따기 말놀이였죠. 꼬리따기 말놀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리고 그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죠? 아, 사과와 딸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빨갛다는 공통점이 있지. 그럼 딸기랑 아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아, 둘다 작다는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작아. 작으면 아기. 아기는 귀여워. 귀여우면 곰인형. 곰인형은 포근해. 포근하면 봄. 분명히 사과로 시작했는데 봄으로 끝났네요. 비슷한 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꼬리따기 말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4번 문제예요. 이와 같은 말놀이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친구. 이와 같은 말놀이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였죠. 어떤 친구가 제대로 설명했을까요? 준영,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야 해. 어떤가요? 맞아요.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를 하는 방법 준영이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근우, 앞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가야 해. 어? 이건 어떤 말놀이예요? 그래요. 이 말놀이는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예요. 우리 시장에 가면, 운동장에 가면 이런 말놀이들 해보았죠? 바로 근우는 말 덧붙이기 놀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호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반대되는 특징이 아니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을 떠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준영이네요. 준영. 이렇게 이름을 써주자. 5번이에요. 이 말놀이의 방법을 떠올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코끼리 코는 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길어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 모두 다 정답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여줄게요. 코끼리코는 길어. 그럼 긴걸 떠올리는 거죠. 길면 바나나.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의 또 다른 특징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나나는 노래, 노란색이니까. 그러면 노란 것 무엇이 있을까요? 노란 것을 떠올려서 노라면 주변에서 노란색인 것? 무엇이 있지? 아, 봄에 피는 개나리. 그럼 또 개나리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개나리는 예쁜 꽃이니까 그 다음 또 이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예쁘면 누구? 바로 엄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엄마는 포근해.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말놀이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학기시험 만점 문제 우리 5번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놀이죠? 그래요.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에요. 동그라미는 뭐니? 자전거 바퀴 동그라미. 네모는 뭐니? 국어 교과서 네모. 세모는 뭐니? 이것 세모.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학교시험 만점왕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문제들 함께 풀어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시간인데요. 친구들, 우리 3단원의 내용 전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 공부하고 위도, 경도 공부했었죠.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대륙과 대양, 그리고 각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3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단원 정리평가 1회, 단원 정리평가 2회 7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게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사회 공부 혜은 선생님과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양한 공간 자료가 나옵니다. 간은 어떤 공간 자료인가요? 그래요.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나는 뭐예요? 지구본이죠. 지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모형입니다. 자, 각각의 특징들 있었는데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는 세계지도입니다. 자, 세계지도의 특징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1번,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이다. 이것은 디지털 영상 지도죠? 아니고요. 2번, 확대와 축소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영상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3번,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세계지도는요, 종이니까 접거나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건 지구본이죠. 아니고요.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어렵다. 친구들, 지금 전 세계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지요? 아니고요. 5번, 둥근 지구의 모습을 줄여서 평면에 나타냈다. 맞죠? 평면에 표현했어요.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자, 알맞은 거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설명 보고 세계지도인지 지구본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둥근 지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지구의 모습을, 둥근 지구를 작게 축소한 것으로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나 면적이 실제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둥근 지구의 모습을 축소해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이죠. 이거 뭐예요? 지구본이죠?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적어줄게요.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공간 자료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이 공간 자료는 딱 보니까 뭐예요? 디지털 영상 지도다. 자,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장소, 정보 검색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검색창에 장소를 적고, 내가 보고자 하는 장소를 적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장소로 휘리릭 가서 그 장소의 모습을 아주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또 경로 탐색 기능도 있고요. 지도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백지도, 영상지도, 위성지도, 다양한 종류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확대 및 축소 기능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영상 지도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럼 1번 최신 정보가 반영된 지도야? 맞아요.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서 찍은 영상을 바탕으로 만든 지도잖아요. 인공위성 그리고 항공기는요, 주기적으로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반영된 지도가 맞습니다. 자, 미주 지도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때 좋죠. 왜냐하면 지금 확대 및 축소 기능 있잖아요. 여기 더하기 기호 누르면 어떤 장소에 가까이 들어가서 그 장소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범규, 장소에 어떻게 가는지 길찾기 할수 있죠. 경로 탐색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 현정이 전 세계 모습을 한눈에 보기 어렵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 자, 아닙니다. 지금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지도 종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때 세계 지도로 선택을 해서 본다면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가요?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디지털 영상 지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어렵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이것은 지구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5번 진수,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에서 얻은 정보를 디지털화한 것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 경도로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북, 위, 동, 경, 어디에서 어딘지, 즉, 몇 도에서 몇 도인지 숫자를 적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기 위해선 일단 우리나라 동서, 남북 끝지점을 찾아야죠. 자, 우리나라 동쪽 끝지점 여기고요. 서쪽, 그리고 남쪽, 북쪽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도부터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북위예요.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때문에 여기에 N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친구들. 이 N이 북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북쪽, North. 그리고 자, 지금 북위, 위도를 읽기 위해서는 지금 가로선인 위선을 읽어줘야 되죠. 자, 남쪽과 북쪽 끝을 보면 33도, 북위 33도에서 43도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따라서 북위 기역은 뭐예요? 33도에서 니은 43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위도는 자, 이제 경도. 우리나라는 동경입니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요. 동경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알파벳 E가 적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스트, 동쪽. 자, 동경이고요. 자, 지금 서쪽과 동쪽 끝에 그어진 경선을 보고 읽어줄 수 있겠죠? 자, 서쪽, 동쪽 경선을 보면 124에서 132라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동경 124에서 132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봅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기역 부분을 보면 친구들 위도를 보세요. 북위 60도에서 여기가 북위 90도죠? 북위 60에서 90 사이예요. 그렇다면 기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고위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위도 지역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보면 됩니다. 1번, 고위도 지역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2번, 사계절 내내 반팔, 반바지를 주로 입는다? 친구들, 고위도일수록 기온이 낮다라고 했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 부근, 저위도 부분은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춥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많은 열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요. 하지만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 열 에너지가 넓게 퍼져요. 따라서 기온이 낮다라고 했어요. 기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추운데 사계절 내내 반팔 반바지를 주로 입는다? 아니죠. 자, 3번 여름철에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고위도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백이 뭐예요? 흰 백, 그리고 야가 밤야. 그러니까 밤에도 환한 거예요.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여름에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자, 4번 다른 지역보다 추워서 기온이 낮다라고 했죠. 추워서 모자를 쓰고 두꺼운 털옷을 입습니다. 자, 5번 반면에 겨울철에는요.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극야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고위도 지역의 겨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극야, 극단적인 밤이다. 그러니까 낮에는 좀 해가 떠서 환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밤이에요. 낮에도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운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따라서 고위도 지역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에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세 개 지도가 있는데요. 나라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지금 기역은 어디예요? 러시아고요. 니은은 오스트레일리아. 자, 디귿은 캐나다네요. 그쵸? 그리고 리을은 브라질이고요. 자, 미음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 대륙에 어떤 나라가 있지를 잘 공부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면적이 비교적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각 대륙의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나라들의 이름은 지도를 보고도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지도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래요. 뭐예요? 그린란드죠. 덴마크 자치령이고 여기보다 크면, 그러니까 그린란드보다 크면 우리가 대륙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그린란드 어디 있습니까? 미음입니다.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미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린란드가 덴마크 자치령이라고 했는데요. 자치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국방이나 외교 같은 부분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살림살이 같은 것들은 그린란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린란드에도 정부가 있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덴마크 자치령, 뭐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것들은 덴마크가 이제 맡아서 하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린란드 정부에서 살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알맞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계절이 같다. 자, 기역은 북반구, 니은은 남반구예요. 자,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죠? 자, 2번 디귿은 아시아에 속한 나라이다. 자, 디귿은 지금 캐나다입니다. 이 대륙은요, 북아메리카 대륙이죠. 아시아에 속한 나라 아니고요. 자, 3번 기역 니은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자, 지금 우리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남반구예요. 그쵸?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나요? 기역은 북반구잖아요. 니은은 남반구지만 틀렸죠. 자, 4번 리을, 미음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자, 리을은 여기 있어요. 미음은 여기 있어요. 자, 미음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맞지만 자, 지금 리을은요. 남반구와 북반구에 약간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남반구죠. 그래서 아니고요. 5번 리을은 본초 자오선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 지금 본초 자오선이요. 경도 0도잖아요. 여기죠.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동쪽은 동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도 180도까지 우리 친구들이 찾아줘야 돼요. 여기가 180도죠. 자, 그럼 이만큼이 동경이에요.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서경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세계지도가 여기가 이어져 있는데 잘렸기 때문에 여기도 서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알파벳을 보면 2, 2, 2, 2, 2라고 써 있죠. 동경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W, W, W, W라고 써 있죠. 서경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 자, 그러면 지금 리을은요. 본초 좌우선의 서쪽에 위치하는 서경이 맞죠? 지금 앞에, 밑에 알파벳을 봐도 W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자, 만화가 나오는데요. 한번 만화 장면을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곳은 비행기를 타는 공항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족이 공항에 왔어요. 여행을 가려나 봐요. 자,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도착했어. 남반구로 여행을 갔네요. 오스트레일리아로.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반팔을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출발할 때는 이제 더운 여름이었나 봐요.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장면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는 여름이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니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죠.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에 있어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죠. 우리나라가 여름이었다면 오스트레일리아는 겨울인 거예요. 즉,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거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라서 그렇단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지. 자, 계절이 반대인 까닭을 적어주면 되는 거네요. 자, 남반구와 북반구는 왜 계절이 반대이지요? 맞아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은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를 정말 빠뜨리면 안 돼요.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위치가 달라지죠. 공전을 하면 과학 시간에 공부했어요. 지구가 위치가 달라지면서 각 위치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의 그 양과 각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9번에서 10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는 24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해요. 즉, 하루 동안 한 바퀴 회전하는 거예요. 자전 얘기하는 거죠. 자, 때문에 경도 몇 도마다 몇 시간씩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24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해. 그럼 360 나누기 24를 계산하면 뭐가 돼요? 15가 되죠? 즉, 1시간에 15도씩 24시간 하루 동안 돌기 때문에 한 바퀴 360도를 도는 거잖아요. 즉, 때문에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15, 1이 되겠죠. 15, 1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어서 읽을게요. 국가나 지역마다 해당 지역을 지나거나 가까운 경선을 기준으로 삼아 공통으로 사용할 기준 시각을 정하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해요? 표준시라고 하죠.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말은 표준시가 되겠습니다. 표준시. 자,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중앙을 지나는 중앙경선은 아니지만 그 경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이런 거, 기준시각, 그것을 표준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11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읽어볼게요. 지구는 큰땅 덩어리와 큰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이게 대륙이고 이게 대양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자, 지구 표면에서 땅은 약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30%, 바다는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정답 30, 70, 정답은 2번.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대륙 총 4개로 나뉜다? 우리 5대양? 7대륙이라고 했어요. 7개. 자, 모두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남반구에 있는 대륙도 있죠. 자, 3번. 가장 작은 대륙은 오세아니아 대륙이 맞죠? 자,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대륙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우랄 산맥, 파나마 지역, 이런 것들. 5번. 바다로 둘러싸인 넓고 큰땅 덩어리를 대륙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13번도 풀어볼게요. 자, 15번까지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 자, 지금 공간 자료 있습니다. 가는 태평양, 나는 북극해, 다는 인도양, 라는 대서양, 마는 남극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지금 5대양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13번, 가나다라 마중,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양은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큰 대양이래요. 이것만 봐도 우리 친구들 알수 있겠죠? 첫 번째로 큰 대양, 태평양. 두 번째로 큰 대양, 대서양. 세 번째로 큰 대양은 인도양이라고 했어요. 자, 인도양,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둘러싸여 있어요. 자, 여기 인도양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둘러싸여 있죠? 정답은 인도양,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가나다라 마중 아시아 대륙과 접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지도를 주었기 때문에 훨씬 쉽게 풀수 있어요. 자, 일단 태평양은요, 아시아 대륙과 접해 있죠. 지금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여기에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쵸? 접해 있어요. 자, 그리고 북극해는요, 아시아 대륙과 접해 있네요. 자, 인도양도 아시아 대륙과 접해 있죠. 자, 그런데 라는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과 접해 있지 않고요. 자,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과 접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라와 마네요. 정답은 4번, 5번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가와 맞닿아 있는 대륙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는 뭐예요? 태평양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본다면 태평양이 있으면 이쪽에 아시아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쪽에 오세아니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뭐 있죠? 그렇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데 유럽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위치 기억해서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차근차근. 자, 16번입니다. 대륙과 그 특징이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두 번째로 큰 대륙? 맞죠? 오세아니아,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거 맞죠? 대부분 남반구예요. 자, 북아메리카,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거 맞죠? 자, 남극 대륙은요, 남극해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유럽, 북아메리카와 연결되어 있는 대륙이에요. 북아메리카와 연결되어 있는 대륙은 남아메리카 대륙이죠? 틀렸어요.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다음 중 기역에 속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기역은 어떤 낱말일까요?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북쪽을 북반구, 북반구, 북위라고 하죠. 북위 혹은 북반구. 자, 그러면 북반구에 속한 나라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칠레는 남반구죠. 영국 북반구잖아요. 그쵸? 자,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대륙이니까 남반구. 오스트레일리아도 오세아니아 대륙, 남반구.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남반구예요. 칠레도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죠. 자, 따라서 북반구에 속한 나라는 영국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친구들. 다음 나라들이 속한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일본, 인도, 몽골, 베트남 하면 아시아 대륙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아시아 대륙. 1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은 아시아 아닙니다. 오세아니아이고 아시아는 가장 큰 대륙이죠. 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이 아시아 맞고요. 북아메리카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건 남아메리카 대륙이죠. 자, 남극해, 태평양, 인도양과 접해 있는 건 오세아니아 대륙입니다. 자, 대륙의 대부분이 남반구에 속해 있나요? 아시아는 대부분이 북반구에 속해 있었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 2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자, 지금 나라 영토 모양을 보니까 장화 모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 그쵸? 유럽에 속한 나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 반도 지형이구나. 영토 모양이 장화를 닮았습니다. 자, 이 나라 어디예요? 그렇죠. 5번, 이탈리아라는 거 우리 친구들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두 나라의 공통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공통점. 자, 첫 번째, 러시아는요,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자, 그리고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즉,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공통점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정보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튀르키예는 나라의 일부가 유럽에, 다른 일부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대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지금 두 나라는 모두 두 개의 대륙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그두 개의 대륙이 무엇이죠?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을게요. 두 나라 모두 유럽과 아시아에 영토가 걸쳐져 있는 나라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회 풀어봤고요. 이어서 2회 7번까지 해결해 볼게요.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1번, 기역, 니은, 디귿이 설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기역은요, 인터넷에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대요. 자, 지금 공간 자료가 적혀 있는데요. 뭡니까? 인터넷에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자료는 디지털 영상 지도이지요. 자, 그리고 니은은요, 세계 여러 국가의 모양과 면적을 실제와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대요. 지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모형, 공간 자료 뭐예요? 지구 본이 되겠죠? 자, 디귿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를 한눈에 볼수 있대요. 한눈에 볼수 있는 거 세계 지도의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기역의 단점을 알맞게 설명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은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가, 부피가 커서 다 가지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이것은 지구본의 단점이죠. 자, 나, 땅과 바다의 모양 등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계 지도의 단점이었고요. 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기기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죠. 왜냐하면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기가 꼭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건 디지털 영상 지도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알맞게 설명한 것 기호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세계 지도에서 면적, 모양 등이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는 이유를 쓰래요. 자, 지금 세계 지도는요, 지구를 이렇게 잘라서 펼치면 위아래에 빈 공간이 생기죠. 이빈 공간을 채워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하기 위해 펼치면 빈 공간이 생기고 이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육지나 바다를 늘려서 그리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4번에서 5번입니다. 다음 지도 보고 물음 답할게요.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골라봅시다. 자, 가는요, 고위도네요. 가는 남반구에 해당한다. 가 북반구고요. 자, 나는 고위도 지역에 해당한다. 자, 지금 나는요, 30에서 60 중위도입니다. 다는 중위도 지역에 해당한다. 자, 다는요, 0에서 30 저위도죠. 라는 저위도 지역에 해당한다. 라 여기 있는데요, 0에서 30 저위도 맞습니다. 마는 북반구에 해당한다. 마는 지금 남반구죠. 적도 기준으로 남쪽.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가나다라 마중 다음 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방문지로 알맞은 거. 자, 나는 겨울철에 해가 뜨지 않아 밤처럼 어두운 극야 현상 보고 싶어. 자, 이것은 고위도 지역에 가면 됩니다. 따라서 고위도 지역 가에 가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지구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세로선이에요. 이거 뭐예요? 경선의 기준, 본초 좌우선이죠.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본초 좌우선입니다. 경도, 영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0: 7번입니다. 경성과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경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죠. 우리 경도는 시간에, 시차에 영향을 준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자, 그리고 2번. 경선은 남극과 북극을 이은 선이다. 자, 이 설명 보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남극과 북극을 이은 선? 우리 과학 시간에 자전축이라고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자전축도요, 남극과 북극을 이은 선이죠. 그런데 자전축은요, 이 지구를 관통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경선도 생각해 보면 지구 표면을 따라서 남극과 북극을 이은 세로선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표현도 맞고요. 3번, 경도는 경선에 있는 숫자를 보고 알수 있죠. 4번, 경선은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그어진 세로선입니다. 자, 5번, 기준선에서 남과 북으로 떨어진 정도를 알려주는 게 경도예요? 아니죠. 남과 북으로 떨어진 정도를 알려주는 건 위도예요. 경도는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7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친구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정.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밥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네,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네. 아,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0: 아, 맞아요.
1: 네,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0: 아, 네. 저는 외동이거든요.
1: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네. 외동도 나름대로 안 좋은
1: 있죠.
0: 것들이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0: 네.
1: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0: 아,
1: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그럴
1: 그쵸.
0: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또
1: 억울했거든요.
0: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에이,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0: 아,
1: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짜잔! 너 외동이지? 부럽다.
0: Sorry?
1: 응?
0: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I'm sorry. Yeah. You are lonely?
0: Lonely?
1: You are alone.
0: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0: Oh, no brothers and sisters, yeah.
1: Yeah. So I love your situation.
0: You love my.
1: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You know,
0: 아,
1: yeah.
0: you envy me. Okay.
1: 네.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0: I wish I had a
1: A
0: sister.
1: sister?
0: Yeah.
1: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0: What?
1: 몰라서 그래.
0: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0: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0: Oh.
1: is so hate.
0: You hate it?
1: Yes.
0: Sharing?
1: Share? No.
0: I'd rather share
1: Mm?
0: than be lonely.
1: What?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en be lonely.
0: Lonely is worse than
1: You're lonely?
0: sharing.
1: You're lonely?
0: Yeah.
1: Oh, I'll be your sister.
0: Really?
1: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0: 네.
1: 아우.
0: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뭐,
1: 예.
0: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Yeah.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오.
0: 너 외동이지? 아,
1: 오.
0: 부럽다.
1: 와.
0: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1: Oh.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이렇게
0: 처음
1: 하면
0: 들어봤죠?
1: 처음
0: 네.
1: 들어보죠?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자, 부럽다. You.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0: 네,
1: 알거든요.
0: 부럽다.
1: 예.
0: 뭐죠?
1: I envy you.
0: Envy you.
1: 예.
0: Okay.
1: Envy. 그래서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0: 네.
1: NB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0: 와,
1: 오.
0: 천재, 천재. 자,
1: 예.
0: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1: 네,
0: 오케이.
1: 확실해요.
0: Al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1: 응?
0: Oh, I envy you. 정답? 맞습니다.
1: 유.
0: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오케이, 부러워하는 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난
1: 난 너가
0: 내가
1: 부러워.
0: 부러워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거는 뭘까요?
1: 나는 너가 질투나.
0: 질투나. 자, 보세요. 얼핏 들으면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쵸?
1: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네.
0: Right. 원래 조금 그 심리학 쪽에서도요. 엔비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1: 네.
0: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그죠,
0: 그래서
1: 그죠.
0: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때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1: 오.
0: 어,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일부러

0: 질투가 안 남에도
1: 예.
0: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1: 아.
0: 슬기 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1: 아니죠.
0: 아니죠.
1: 너무
0: 오히려,
1: 부러워서.
0: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1: 응.
0: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써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런 게 있죠.
0: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어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1: 네.
0: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 네.
0: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인데.
0: 그렇죠.
1: 네.
0: 그 뒤에 뭐가 붙었죠?
1: Right?
0: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1: 확신.
0: 확인.
1: 확인.
0: 확인이에요.
1: 네.
0: 확인.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 네.
0: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1: 네.
0: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형 있지? 맞지? 맞지?
1: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0: 그냥
1: brother.
0: 그냥 you
1: You
0: have a
1: have a brother, right?
0: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1: 네.
0: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1: 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0: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1: 안
0: 겁니다.
1: 되죠.
0: 주의하셔야 돼요.
1: envy you.
0: envy you. Alright.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1: 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0: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1: 네.
0: 저도 사실은 굉장히
1: 예.
0: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1: 오.
0: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좀
1: 네.
0: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1: 아하,
0: 아무튼 so
1: 맞아요.
0: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1: 네.
0: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1: 나는 바래요.
0: 바래요. 뭔가를
1: 네.
0: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1: 그쵸.
0: I hope. 이건 뭐예요?
1: I hope도 바라는 건데,
0: 네.
1: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0: 맞아요.
1: 예.
0: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1: 오.
0: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Yeah.
0: 내가 뭐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1: 네네네.
0: 이거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다 I hope를 쓰는 겁니다. Right?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1: 네.
0: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1: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은 큰일 나죠.
0: 지금 당장 있는,
1: 예.
0: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이라고 하는 거. 지금 시스터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는 거예요.
1: wish.
0: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했는데 내일 갑자기 너 시스터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1: 오, 그럴 수
0: 때문에
1: 없죠.
0: 그래서 I hope 내일쯤 시스터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Okay. So
1: 예.
0: 내가 이미 시스터가 있는데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hope 가능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1: 예.
0: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1: 네.
0: 오늘은

0: 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0: 아,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1: 네.
0: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0: 지금 있어요?
1: 없어요.
0: 없죠. 지금
1: 아.
0: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여, 어, 자기야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1: 바로 있었으면
0: That's right.
1: 좋겠구나. 아,
0: So what do you
1: 성격이
0: say?
1: 급하다. 응. I wish I had a girlfriend.
0: 그래서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1: Yeah.
0: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어,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수 있나요? 안
1: 안
0: 되죠.
1: 돼요, 절대.
0: So, 내가 너라면 좋겠다.
1: I wish I were you.
0: 그죠? I am you가 아니라
1: 네.
0: I wish I were you.
1: 어.
0: 그런데, 어?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1: 왜
0: were요?
1: worry
0: 할
1: 됐죠?
0: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1: 예.
0: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1: 위시 다음이라서.
0: 네.
1: 아.
0: I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1: 아,
0: keyword 이렇게 돼요.
1: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갖다가
0: Exactly.
1: 넣는 거군요.
0: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 귀엽다.
0: 이렇게 생각하면
1: 아,
0: 되는데
1: 네네.
0: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1: 네.
0: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1: 아.
0: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1: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0: 많이
1: I was
0: 씁니다.
1: you로.
0: I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1: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0: 비동사를 쓸 때는
1: 네.
0: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1: 아,
0: 때문에 이제는
1: 맞아요.
0: 더 괜찮아졌죠.
1: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자,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had a girlfriend.
1: Well, I wish I had a 어디죠? Well, I had a girlfriend.
0: Okay.
1: 예.
0: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I wish I were you.
1: I wish I were
0: Alright,
1: you.
0: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것뿐입니다.
1: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예.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0: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1: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0: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1: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0: 끊어주세요.
1: 시스터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0: Sharing.
1: Sharing everything. 다
0: 나누세요.
1: 나누는 거. 여기까지?
0: 네.
1: 에,
0: 누구랑?
1: with my sister.
0: 오케이. 나누세요.
1: 네.
0: 그게 뭐예요?
1: 그게 주어.
0: 그게 is a 뭐라고요?
1: Is a 악몽.
0: 그렇죠.
1: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0: 오케이.
1: 예,
0: 왜
1: 제가 좀,
0: 악몽을 잘 하시죠?
1: 악몽은 제가 잘 꿔요.
0: 아, 잘 꾸는군요.
1: 예,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0: 오케이.
1: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0: 오케이.
1: R.
0: Alright.
1: Yeah.
0: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바랬거든요.
1: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0: 오케이.
1: 네, 아는
0: 자,
1: 거는 알아야지.
0: 확실한 거
1: 예,
0: 확실.
1: 그럼요.
0: 리얼하게.
1: 네.
0: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1: Yeah.
0: 자, 악몽 전문가이신가 봐요.
1: 저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키가 이래요. 네, 모르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 꾸면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악몽이에요.
0: 한 2m 돼야 정상인데.
1: 맞아요.
0: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1: 늦어.
0: 우와, 이러면서 맞아요. 가는 거. 네.

0: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1: 그럼요.
0: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1: 당연하죠.
0: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Oh, my sister is a nightmare.
1: 아, 그래요?
0: 이렇게도 씁니다. 네.
1: 오.
0: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또 하나 있습니다.
1: 오.
0: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0: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1: 이거는
0: 아이고
1: 뭐냐면요.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0: 그렇군요.
1: 예.
0: 네. 자, 제가
1: 페인 인더
0: 힌트를
1: 티.
0: 드렸음에도 티스로 쓰신
1: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0: 저 여기 아니라 여기를
1: 아,
0: 만졌습니다.
1: 이거예요?
0: 네. 아이고 목이야 이러거든요.
1: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1: 예.
0: 그래가지고
1: 연결돼
0: 연결이 돼
1: 계세요?
0: 있거든요.
1: 예.
0: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1: 네.
0: 같이 nightmare과 같은 표현. So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1: 예.
0: 얘는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문법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1: 네.
0: 모든 것을 나누는
1: 겉.
0: 것이라고 했죠.
1: 네.
0: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1: 네.
0: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1: 겉.
0: 것 이렇게
1: 맞아요.
0: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1: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0: That's
1: 같아요.
0: right, that's right.
1: 네.
0: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1: 예.
0: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Learning English.
0: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1: Learning
0: Learning
1: English.
0: English.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1: Working with him.
0: 그렇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1: Working
0: with
1: with
0: him.
1: him.
0: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1: Yeah.
0: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우,
1: Wow.
0: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1: 오, 이거 거짓말이에요.
0: 아, 잠깐만요.
1: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저
1: 오해 마세요.
0: 잠깐만요. 오해가 될
1: 네.
0: 수밖에 없는 게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1: A nightmare.
0: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1: 네.
0: So,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저 잘못 봤나요?
1: 아,
0: 네.
1: 맞아요.
0: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1: 네.
0: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1: 아,
0: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좀
1: 그쵸.
0: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1: 어, 정말 외롭나
0: 저
1: 보다.
0: 완전 공감이에요.
1: 어, 그래요. 우리 마우스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0: 자, 요거를
1: 외로운, 외로.
0: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1: I'd rather share.
0: 그게
1: 예.
0: 뭐예요?
1: 나는 차라리 나눌래.
0: 오케이.
1: 예.
0: 뭐보다요?
1: 뭐보다 외롭게.
0: 오케이.
1: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0: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1: 그쵸? 이 노래
0: Right.
1: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1: 그건 저도 잘 몰라요.
0: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1: 네.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1: 오,
0: 맞습니다.
1: 오늘 괜찮은데요? 컨디션
0: 높잖아요.
1: 좋아요.
0: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1: 어?
0: 여기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1: 나눠 쓰는 게 낫다.
0: 맞아요. rather
1: 예.
0: 여기 볼게요. 이거는 I would가 붙은 겁니다.
1: I would군요.
0: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이요.

0: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1: 아.
0: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거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1: 예.
0: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1: 어.
0: 이럴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이거는
1: 네.
0: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So 여기서는 나머지 option은 then be lonely.
1: Lonely.
0: 외로운 게 나머지 옵션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1: 예.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1: 네.
0: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1: 오.
0: 근데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1: I'd rather live alone.
0: That's it.
1: 오호.
0: I'd rather live alone.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1: I'd rather
0: 그만두는 게
1: quit
0: 뭐죠?
1: the job.
0: 그냥 quit.
1: Quit.
0: I'd rather quit.
1: Yeah.
0: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1: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0: something like
1: 뭐 그런
0: that,
1: 거
0: right?
1: 있죠.
0: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0: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1: Then.
0: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1: 아,
0: Okay? So
1: 그렇구나.
0: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1: Rather 뒤에도 동사
0: 이런 식으로 동사
1: 원형이고.
0: 원형입니다. 여기서는
1: 네네.
0: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1: 예.
0: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0: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you.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평소문 right?
1: Yeah.
0: 확인하는 느낌. 너 외동이지?
1: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0: Okay. 너형 있지? 형제 있지?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Mm-hmm.
0: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읽어볼게요.
3: You a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다음은요. ing.
1: Yeah.
0: 명사 만들어 볼게요.
1: Okay.
0: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1: Yeah.
0: 걔랑 그랑 일하는 건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1: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You got it.
1: Wow.
0: 읽어볼게요.
3: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5: Well, I wish I had a sister.
4: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5: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6: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Mm-hmm.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6: Mm-hmm.
2: Mm, lonely.
0: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0: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아, 한국에 사는 건 멋져.
1: 어허.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건가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이번 시간 선생님을 만나러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 포텐이 확 터질 테니까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이번 시간에도 문법 공부 계속할 텐데요. 여러 가지 문법 요소 중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 피동 표현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인용 표현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인용 표현? 인용이라는 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용 맞습니다.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상황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기대되죠, 이제? 인용 없이 말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공부는 중요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막 해요. 발표를 막 해요. 그런데 친구들 반응 어때요? 물론 좀 극단적이긴 하다. 실례다. 바울 앞에서 이렇게 하품하고 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인용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졸리는 상황이 됐고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탁 끌어왔네. 그리고 하지만 저는 그 상상력을 키우는 기반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였어요. 선생님이 그 인용 표현의 효과를 신뢰도 업 그랬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딱 인용하는 순간 관심이 생겨. 졸다가도 막 깨. 누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관심이 생겨. 흥미를 유발하죠. 그리고 여기 말했던 것처럼 신뢰도가 올라가. 그 말의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결과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죠. 뭔가 설득하는 상황이라면 설득력을 더 높여줄 수 있거든. 이게 인용 표현의 사용 효과인데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겁니다. 본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인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인용 표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인용 표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 끌어다 쓴다. 이게 인용이에요. 끌 인자, 쓸 용자를 써서 인용이에요. 끌어다 쓰는 걸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끌 인자, 쓸 용자. 선생님이 쓴 거랑 똑같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끌어다 쓴다는 거야.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걸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오, 어렵지 않다. 오, 이번은 쉽게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용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려고 하네요. 인용 표현의 두 가지 방법. 직접, 간접. 쉽네.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쉬워요. 그 방식이 약간 다르니까 이건 좀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기는 방식 그랬는데, 기왕이면 여기다 직접 이렇게 하면 더 선명해지겠네요. 직접 옮겨. 그러면 직접 인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방법. 인용보인 큰따옴표를 써야 돼요. 큰따옴표. 그 다음에 인용조사라고를 뒤에 붙여요. 라고를 붙인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친구가 어제 이제 큰따옴표 직접 인용이니까 큰따옴표 잊지 마세요. 내일 뭐라고 쓸까? 너에게 갈게. 좀 이따 고치는 연습을 해볼 테니까 너에게 갈게. 큰따옴표. 그 다음에 뭐? 조사? 라고. 그쵸? 라고 말했다. 이렇게. 큰따옴표라고. 잊지 마세요.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면 친구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하니까 그만큼 생동감과 현장감을 더 느끼게 할수 있다는 효과도 있어요. 중요하다고 알아두세요. 그다음 간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겼다. 이걸 좀더 쉽게 이제 간접 할게요. 간접. 직접 옮기면 직접 인용. 간접적으로 옮기면 간접 인용. 쉽네. 그쵸? 직접 간접.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인용부호가 있다 없다. 큰 따옴표니까 이건 작은 따옴표인가? 이게 아니에요. 인용부호가 없다. 없어요. 아까 조사라고를 썼는데 이번에는 조사고를 사용해요. 그리고 간접 인용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생동감, 현장감 그러면 직접 인용.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거기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간접 인용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 큰따옴표와 라고를 써서 직접 인용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 인용된 부분만 한번 바꿔볼게요. 친구가 어제 말한 거니까 내일은 언제야? 오늘이지, 오늘. 요거, 이 부분 바꿔, 이 부분 바꾸면, 오늘, 큰 따옴표 쓰면 안 돼요? 작은 따옴표 그럼 쓰나요? 아니에요. 오늘, 너에게, 그러면 말을 듣는 사람 나지, 나. 그쵸? 나에게로 바꿔야 돼. 나에게. 갈게 그랬으니까, 친구는 나에게 가는 거지만, 내 입장에선 친구가 나에게 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오겠다고, 고를 쓰나. 오겠다라고 하면 다된 밤에 재 뿌리는 거야. 그쵸? 오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용 표현을 왜 쓰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동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정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용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저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렇죠? 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말못 믿어?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권위자에 기대해서 또 유명한 사람에 기대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전문가의 말이나 글을 가져와 신뢰도를 높여줘요. 믿지? 믿을만 하겠지 하면서 신뢰도를 높여줘요. 그리고 자신이 전하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인용 효과가 이런 겁니다. 인용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의할 점, 주의할 점.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주의할 점이 꼭 있어요. 첫 번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힌다. 어디에서 가져온 글이나 말인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인용을 해놓고 마치 자기가 한 말처럼 속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안 되죠. 출처를 분명

0: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본래 의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의도는 A였는데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말을 B처럼 비틀어가지고, 그쵸? 왜곡해가지고, 손상해가지고, 훼손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의도를 살려서 인용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핵심 내용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 인용표현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어려운 내용 없었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용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다 끌어다 쓴다. 끌인 자, 쓸 용 자. 기억나죠? 끌어다 쓴다. 인용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써야 되고, 그 뒤에 조사라고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현장감과 생동감을 살려준다. 이렇게 했고, 간접 인용은 인용 부호 없었어요. 작은 따옴표 아니에요. 없어요. 조사, 고를 사용한다.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인용 효과, 신뢰도를 높여주고 의견을 강조한다. 간단하죠? 인용할 때 주의사항, 정확한 출처 명시하고 원래 의도를 훼손하는 거안 돼.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나가니까 준비하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 많죠? 엄마, 선생님, 친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힘이 되었던 말을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가 한 말인지도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힘들 때일수록 밥은 꼭 먹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큰 따옴표 조사라고까지 붙여가지고 완벽한 직접 인용 표현으로 댓글에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인용 표현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선생님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1: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신나고 즐겁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사단원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북이 교재를 통해서 남은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풀어보며 사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북이를 공부합니다. 친구들, 북이 교재 25쪽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번 문제까지 해결했었죠. 자, 오늘 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풀어보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 10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아래 글을 딱 봤더니 이거 어떤 글이에요? 우리 정말 여러 번 읽어서 이제 한 번에 대답할 수 있죠. 바로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라는 글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했었는데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볼게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 까닭이 앞에 나오지요. 무엇을 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서 안내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이런 내용, 우리 듣기 자료 들을 때 먼저 이런 거에 주목하라고 했죠. 자,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스 승하차 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릴 때 주의사항인 거예요.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출입문을 이용하실 때에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 자, 순서대로 질서 지켜서 너 오르고, 그 다음 친구 오르고, 차례차례 오르내리자.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버스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 첫 번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뛰거나 밀치지 말고, 뭐 하자? 양보하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뛰면서 타면 안 돼요. 친구를 밀치면서 아, 빨리 가! 빨리 내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양보하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자. 이겁니다. 자, 이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다음으로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러면은 먼저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을 말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면 또 다른 주의사항, 다른 관점에서의 주의사항을 말한다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이죠?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이 앉은 무엇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자, 안전띠 버스에서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앉는 자리에 있죠. 자, 우리가 앉는 자리를 뭐라고 하죠? 그래요. 좌석이라고 합니다. 좌석.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자, 버스를 탄 뒤에 안전사항이에요. 안전띠 매세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딸칵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띠 매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죠. 여기까지. 그리고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안전사항이죠. 자, 버스가 움직일 때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화장실 따위의 급한 어떤 것이 있을 때에는 자, 화장실처럼 급히 해야 할 일, 뭐라고 합니까? 자, 볼일이라고 하죠. 자, 급한 볼일이 있을 때에는 자,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도 참지 말고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라.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께서 불편한 점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 자, 이와 같은 규칙들을 기억하며 가시는 곳까지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버스 탑승 안전수칙을 알아봤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과 버스를 탄 뒤의 안전사항을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요. 이 글의 구조가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글이라도 여러 번 읽고 연습을 하면 그 힘이 생겨서 우리가 새로운 글을 읽을 때도 그 글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 이거 읽었던 글인데 뭘또 읽어요, 선생님? 이러지 말고 한번 읽었던 글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읽었을 때 내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여요. 그렇게 독해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안전띠를 매는 방법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자, 글에 나와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무슨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죠? 그래요. 딸칵 소리가 나게. 자, 딸칵 써볼까요? 어떻게 적어요? 딸.

이렇게 적죠. 양쪽 뒤를 딸칵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소리까지 나야 완전히 고정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7번 문제입니다. 자, 간은 언제 지켜야 할 안전사항입니까? 자, 간은 이 내용이에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뭐할 때는? 버스가 움직일 때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지켜야 할 안전사항이냐면 버스가 움직일 때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버스를 탈 때? 타고 내릴 때 아니고요. 자, 운동을 할때 아니죠. 자, 버스가 움직일 때.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4번. 걸어서 이동할 때 아니고요. 5번.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쓰시오. 자, 여기 기역의 뜻과 니은의 뜻이 있어요. 자, 이 뜻을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으래요. 자, 보기에 있는 낱말은요. 볼일, 좌석, 안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다 보았던 낱말이죠. 뜻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의 뜻.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 자,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에서 내가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는 뭐라고 하죠? 좌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 좌석이죠. 좌석. 자, 니은. 니은의 뜻. 해야 할 일을 말해요. 자, 해야 할 일. 화장실과 같은 급한 볼일, 해야 할 일. 엄마 볼일 있어서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 할때 볼일이에요. 자, 해야 할 일, 볼일. 자, 이때는요, 볼일 붙여 쓰는 겁니다. 볼일 띄어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해야 할 일을 뜻하는 볼일은 붙여서 볼일. 이렇게 적습니다. 볼일. 됐나요? 자, 그러면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버스 탑승 시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설명한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가장 글첫 부분에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찾으세요. 뭐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그래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안전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10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 이 얘기 했었죠. 2번, 출입문은 앞쪽에만 있다. 자,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3번,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삐, 삐, 이런 얘기 했었나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새롭게 알수 없죠. 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4번, 버스 탑승 시 안전수칙이 있다. 맞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알게 되었고. 5번, 이동 시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맞아요. 버스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말라고 했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화장실과 같은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라라고 했죠. 자, 그 말이 뭡니까? 자, 이동할 때는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번부터 15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글, 나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된장을 만드는 방법의 일부분입니다. 자, 먼저 가 부분부터 읽어 볼게요.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자, 지금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었죠? 자, 따라서 메주를 먼저 만들어서 잘 말려라. 자, 어떻게 만들어요? 찌은 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말려요?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 자, 꾸덕꾸덕 하다, 물기가 거의 없게 하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요. 그리고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자, 친구들, 띄우다!

뭐예요? 발효시킬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가 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서 잘 말려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으로, 자,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메주를 만들어서 잘 말린 다음에 이제 메주를요, 볏짚으로 묶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래요. 지금 순서가 눈에 보이지요? 자, 뒤에는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두면,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이 미생물이 된장에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분을 사람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자, 이러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띄운, 그러니까 잘 발효시킨 메주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리래요.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친구들, 왜 메주를 씻어요? 그렇죠.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메주를 씻어야 합니다. 먼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글 읽어보았습니다. 친구들. 자, 이어서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아,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지금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먼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요 하면서 지금 메주로 된장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항아리에, 자,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모아한대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발효시켜서 맛이 돌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삭힌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왜 붉은 고추와 숯을 넣나요? 자, 뒤에는 그 이유가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메주로 된장 만드는 방법, 마지막 방법,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뒤에는 왜 이걸 하는지 이유가 설명된 거예요. 자, 붉은 고추와 숯은 잡균, 잡다한균을 없앤대요. 또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넣어주는 거래요. 자, 그래서 20일에서 30일이 지나면 이제 이 항아리에서 메주를 건져내요. 자, 이제 그 건져낸 메주를 뭐 해서? 발효시켜서 이제 드디어 뭘 만드는 거예요? 된장을 만든다. 자, 이렇게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쵸? 자, 라. 또,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뒤에 있는 문장은요, 조상들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조상들이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다고 했는데, 저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냐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어요. 자, 이런 거죠.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글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낱말도 조금 어렵고 약간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은 글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글일수록 우리 친구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읽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도 파악을 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 독해력이 쭉 올라갑니다. 알았죠? 자, 이 글, 그래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다시 읽어봤어요. 계속 읽을 때마다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럴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입니다. 된장을 만들 때 다음 과정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된장을 만들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때 어떤 장소에서 하냐는 거예요.
자, 글에 나오죠. 자, 먼저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려요. 자, 꾸덕꾸덕해지다라는 것은요, 물기가 있는 것이 조금 굳어지다입니다. 자, 그럼 메주를 꾸덕꾸덕할 때까지 어디에서 말려요? 아까 글에 나왔죠? 따뜻한 곳에서 말리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주를 볕짚으로 묶어서 매달아 놔요. 어디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볕짚과 공기 중에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 가 문단 읽었습니다. 중심 문장도 찾았었죠?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 자,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은요, 메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메주를 어떻게 말리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죠? 자, 그럼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1번, 찌은 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빗습니다. 자, 이것은 메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문장이고, 2번,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 자, 어떻게 말리는지 설명한 문장이죠? 자, 중심 문장 아니고요. 3번,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려라. 자, 이것이 중심 문장이었죠.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다음의 뜻을 참고하여 기억에 들어갈 낱말을 쓰시오. 자, 뜻 볼게요. 김치나 젓갈 등의 음식물을 발효시켜 맛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뭐 한다? 그렇죠. 삭힙니다가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삭힙니다.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맛이 들게 하는 겁니다. 자, 삭힙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삭힙니다. 뜻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 붉은 고추, 숯을 넣어 삭힙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14번. 니은이 없애주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니은은 붉은 고추와 숯입니다. 자, 뒤에 나와요. 무엇을 없애주는지. 잡균을 없앤대요. 잡다한균을 없앤대요. 또, 냄새를 제거한대요. 제거하는 게 없애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붉은 고추와 숯이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은 잡균과 냄새라고 할수 있죠? 자, 냄새 맞습니다. 메주 아니고요. 잡균 맞아요. 된장 볕집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라에서 우리 조상들이 장독을 소중히 관리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지 보기의 낱말을 이용하여 쓰시오. 자, 라 문단 보면 우리 조상은 장 만드는 재료를 정성껏 손질하고 장독을 소중히 관리했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장독을 소중히 관리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뭐 했네요? 자, 뒷문장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보기의 낱말을 이용하여 쓰래요. 자,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문장 보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햇볕과 바람을 쐬어 장이 잘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풀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적으라는 거네 하면서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까지 가지고 와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 왜 내겠어요, 친구들? 우리 적으면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으면서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맞춤법은 어떻게 쓰는지, 햇볕,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이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그럼 연습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지, 그냥 뭐 이게 정답을 맞추는 것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15번. 어떻게 합니까? 꼭 적어요. 글자로. 알았죠? 선생님이 같이 적어줄게요. 자, 친구들, 연필 들고 적습니다. 자, 문장 적는 거 귀찮아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자, 적어보자 할 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알았죠? 자, 긍정적으로. 자, 적을게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자, 적으면서요. 생각하면서 적으세요. 그냥 생각 없이 글자, 따라 쓰는 친구들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적으면서 생각합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장 항아리 뚜껑을

자, 뚜껑 이렇게 쓰는구나. 뚜껑을 열어.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 그 다음 어떻게 하지? 햇볕과. 자, 티읕 받침. 바람을. 자, 바람을 쐬다 할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바람을 쐬어.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친구들. 장이 잘 발효. 발효. 이런 낱마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 아니면 써볼 일 있겠어요?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화이팅! 선생님이 응원해요. 알았죠? 자, 15번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에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내 감자가 생겼어요의 일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할머니, 꽃이 없으이 할미도 모르겠네. 적인가? 다 캐면 소리 감자 표날 테니 기다려봐라. 할머니는 맨 앞이랑에 앉아 감자를 캐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다음이랑, 엄마는 그 다음이랑에 앉았어요.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어요. 조금 뒤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쌓였어요. 자, 수북이 쌓였다는 것은요, 좀 많이 볼록하게 쌓였다는 거죠.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였어요. 하지만 표 나는 감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감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치!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휙 던졌어요.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어요. 소라, 그람은 못 쉰다. 그렇게 감자 던지면 안 돼, 이거죠.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할머니가 머릿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럼 또 누가 또 가꿨어?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가랑비랑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라고 했어요. 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 그리고 이슬, 그리고 떼약볕, 여름철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도 같이 감자를 가꾼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 읽었었죠? 자, 그러면 16번부터 문제 풀어봐요. 다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보고 먼저 일어난 일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1번.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였대요. 2번.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쌓였대요. 자, 그러면 할머니 뒤에 쌓이고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인 거죠. 자, 읽으면서 순서를 정리합니다. 자, 3번.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어요. 이거 내가 감자 던져서 그런 거죠? 소리가 던져서. 4번.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어요. 던졌더니 감자가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진 거죠. 자, 5번.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거 뭐예요? 이제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이랑에 앉아서 감자 캐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았어요. 시간이 흐르자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쌓였고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수북이 쌓였죠. 자, 그런데 표 나는 감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고 그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떨어졌죠. 자, 이 순서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일어난 건몇 번이다? 5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7번입니다. 자, 기억의 바로 뒤에 한 소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이겁니다.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자, 이렇게 묻고 할머니께서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나의 행동을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의 행동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어요. 자, 이게 소리가 한 행동이죠? 자, 감자 심었다 아니고요. 감자 하나를 획 던졌다 아닙니다. 아무 감자나 막 뽑아봤다. 이게 정답이죠. 자, 가족들이 캔 감자를 옮겼다. 이랑에 앉아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자, 이것은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정답 몇 번? 3번. 18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떼약볕 이랑이라는 낱말 뜻 이제 알아요. 논이나 밭을 갈아 고를 타서 두드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 뭐예요? 이랑이죠. 흙을 쌓아 만든 곳은 이랑이고, 쑥 들어간 곳은 고랑. 자, 여름날에 강하게 내리쬐는 몹시 뜨거운 볕, 떼약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할머니가 함께 감자를 가꾼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할머니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죠. 소라, 그러면 못 쉰다.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그럼 또 누가 가꿨는데? 그때 할머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랑비, 이슬, 떼약볕.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꽃 아니고요. 이슬과 가랑비 맞습니다. 자, 이렇게 2번, 3번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자, 친구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리가 감자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 행동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소리가 감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감자를 아끼는 마음은 아니죠. 막이 감자 저 감자 막 뽑습니다. 그냥 자줏빛 감자 찾으려고. 그리고 자줏빛 감자를 못 찾으니까 골이 나서 감자를 던졌어요. 친구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던질 수 있나요? 던질 수 없죠. 자, 그런데 소리가 감자를 던졌다는 것은 감자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소리가 감자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 행동을 찾았으래요. 자, 그러면은 글에서 그대로 찾아서 적어야 합니다. 자, 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어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감자 하나를 던졌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감자 하나를 획 던진 소리인데요. 나중에는 두더지 덕분에 자줏빛 감자를 발견하고 어떡해요? 자, 그 감자를 포깃째 들어 올리면서 할머니께 자랑하죠. 이것 봐! 하면서.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소리의 행동을 통해 감자를 대하는 소리의 태도, 자연을 대하는 소리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우와, 4단원 마무리했는데요. 선생님과 공부하니 더 재미있고 더 쉬웠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잘 알고 있죠?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5단원 새롭게 들어갑니다. 5단원은 더욱더 재미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생이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프랑스 혁명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프랑스 영명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영명하면 정말 중요한 정치기구, 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인데요. 그리고 나폴레옹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교환을 통해 이 내용들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와 함께 교환에 주목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발단입니다. 우선 계속된 전쟁이 있었고 왕실의 사치가 지속되어 재정 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프랑스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분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크게 국왕 밑에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1신분은 성직자로 대표되었고, 2신분은 귀족, 그리고 3신분은 시민, 농민, 노동자 등으로 구성되었죠. 그런데 이 1, 2신분은 전체 인구의 2%예요. 그런데 이 2%가 전체 토지의 약 40%

싸고 갈등이 일어나요. 먼저 1, 2 신부는 신분별 투표를 하자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신분끼리 투표한 결과, 2신분끼리 투표한 결과, 3신분끼리 투표한 결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아무리 3신분이 반대해도 1, 2신분이 찬성하면 결국 1, 2신분의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제3신분이 이렇게 신분별로 투표하지 말고 머릿수별로 투표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3신분은 새로운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 이렇게 발표하죠. 제대로 된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고요. 이를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이러자 국왕이 탄압을 시도해요. 그러자 파리 시민들이 무기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혁명이 본격화됩니다.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국민의회는 봉건적인 특권을 폐지합니다.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직자라서 귀족이라서 가지고 태어난 특권을 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는 혁명의 이념이 됩니다.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내 사유재산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는데요. 또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입법의회가 구성됩니다. 입법의회 시기는 어땠을까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의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자기네 나라에까지 미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압박했거든요. 그러자 프랑스가 선전포고하며 전쟁, 즉 혁명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혁명을 막으려는 나라들과 프랑스에서는 이 혁명을 지속하려는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전쟁이 계속되자 물가가 상승했고 시민들이 봉기하여 왕궁을 습격합니다. 이로써 왕권이 정지되고 새로운 국민공회가 수립됩니다. 이 국민공회 시기를 볼까요? 국민공회 시기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공화정은 무엇인가요? 공화정은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표가 있죠. 이로써 루이 16세인 왕이 처형됩니다. 이후 로베스피에르 중심의 급진파가 아주 무서운 정치, 공포 정치를 시행해 나가요. 하지만 공포 정치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반대파에 의해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하고 총재 정부가 수립됩니다. 총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라는 뜻인데요. 5명의 총재가 통치하는 총재 정부 시기가 지속되었지만 국내외의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통령 정부가 수립되었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함께 볼게요. 먼저 프랑스 혁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의회입니다. 국민의회에서는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요. 또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죠. 한편, 이 헌법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 바로 입법의회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의회 시기,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즉, 혁명을 막으려는 나라와 혁명을 지속하려는 프랑스 사이에 혁명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지속되자 시민들은 봉기했고, 결국 왕권이 정지되고, 새로운 국민공회가 수립되죠.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합니다. 이후 공포 정치가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반대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게 되었고 총재 정부가 수립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라의 위기로 국내외의 혼란이 지속되었고
이로써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하여 통령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이후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재정 위기 속에서 루이 16세가 과로를 소집하며 시작하였죠. 무엇인가요? 네, 삼부회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국민의회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과로를 발표하였는데요. 과로는? 네, 바로 인권선언입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억압하려 하자 파리 시민들이 왕권에 반발하여 과로 감옥을 습격하였습니다. 이 감옥은? 네,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교역과 문화 교류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구체적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송나라와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알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역이 확대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송의 경제와 해상 교역의 발전이 교과서의 변화상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정치사, 중국의 정치사를 좀 가르쳐야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송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했는지, 이 과정에서 북방민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해상교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송나라와 북방민족을 몰아내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은 세계사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만 그 제국들이 강하긴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강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몽골 제국은 해당 지역, 한 지역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거의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문명 국가들의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은 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과 그 과정에서 동서가 어떻게 문화교류를 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중국과 이제 그 서아시아 유럽 간의 그런 교역로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원길도 있고요. 비단길, 즉 사막을 이용하는 비단길이 있고요. 바닷길, 세 가지가 있는데 비단길 같은 경우는 뭐 한나라라든지 당나라와 같은 강한 이제 중국 왕조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 상선들, 상인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존재했거든요. 혹은 바닷길에서는 해적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상인들이 언제나 좀 불안에 떨고 위협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몽골 제국이 되면서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왕조처럼 실크로드의 일부분만 차지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실크로드에 있는 모든 종착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이 시기 때 자유롭게 동서 교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화의 이제 발전이 더 빠르게 된다. 융합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보면 되게 신나게 하고 있죠. 도적들이, 아, 상인들 공격해서 내가 돈벌수 있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몽골군은 칸께서 그대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를 배우기 전에는 언제나 흐름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헷갈려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한부터 갈 건데, 후한 시기 때 황건적의 난이 발생했었죠. 농민 반란인데, 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들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삼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게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삼국시대라고 했었죠. 그러한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현제가 아니라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분봉받은 왕들 혹은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또 혼란스러운 틈이 타서 만리장성 북쪽에 사는 다섯 개 북방민족 5호가 침략하게 되면서 진나라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 동진시대가 열리게 되고 다섯 개의 북방민족은 만리장성 남쪽에 16개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5호 16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남북조 시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부귀, 효문제 기억해야 됩니다. 한화 정책을 하면서 선비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국가가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는 대운하와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통해서 멸망했고, 그 뒤에 등장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는요, 주변 국가들을 잘 제압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됐는데,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바탕으로 절도사 세력이 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 계층들이에요. 이제 각지에 있었던 군인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 이 당나라도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나라에 이어서 다섯 개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들을 5대라고 부릅니다. 다섯 개의 왕조를.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 중원이랑 화북 지역은 다섯 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주변 지역에는 또 10개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를 십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5대 십국시대라고 하는데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온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그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이어서 5대 십국시대라고 한세 번째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혼란을 극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의 건국 부분을 보면 조강윤이라고 한 사람이 카이펑을 수도로 건국하게 됩니다. 이 카이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남과 화북 지역에 연결하는 대운하가 있죠. 그 대운하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국을 했는데 5대 십국의 분열을 수습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공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가 그 조강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세계를 통일하고 나, 저, 그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제 열심히 나와 전쟁해줬던 공신들, 이들이 오래 가고 싶은데 이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중국 역사상 통일하고 나서 그런 공신들의 반란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강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왕조들은 그 공신들을 제거하면서 성장했거나 혹은 제거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아서 멸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강윤은 어떻게 했냐면 정면 돌파합니다. 자기가 이제 열심히 전쟁했던 공신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한잔 합니다. 술 한잔 하면서 내가 그대들 덕분에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황제, 천자가 되었다. 그대들 덕이다. 근데 오히려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공신들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니까 너네들이 이제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의 평화와 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공신들이 그 말을 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자신들의 군사권

권을 다음날 이제 황제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신들을 숙청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여러 이제 돈과 부귀영화를 주면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문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절도사로 인해서 당나라에 혼란이 발생했고 급기야 당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군인들, 즉 무신들이 아니라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 문치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군을 주력 부대를 좀 유력한 장군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황제 직속으로 두게 되고요. 과거제를 개혁해서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황제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게 되고요. 중요한 한계점은요. 이렇게 이제 무신들, 절도사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반란의 위험은 없는데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북방민족이 이때 많이 침입하게 되고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하지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많은 비단과 은을 제공하고 군사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문치주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 그 변화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계속 북방민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자, 이 개혁에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가 되는데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것, 상품의 유통을 국가가 관리할 것, 그 다음에 농민을 군에 편성하여 훈련을 시키거나 치안을 유지할 것, 이러한 정책들을 썼는데 당시 보수파들이 이거를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개혁이 실패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뺏기고요.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송나라를 이전의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이만, 지금의 항저우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남송시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한석의 개혁도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치주의와 왕한석의 개혁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밑줄친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한석이란 인물은 송나라의 관리인데 1021년에 태어나서 1086년에 죽었습니다. 뭐 주요 활동은 여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번, 황건적의 난으로 정치가 혼란해졌다. 시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황건적의 난, 후한 때죠. 틀렸습니다. 금나라의 공격으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 헷갈릴 것 같은데 왕한석의 개혁을 실패하고 나서의 일이니까 틀렸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갑자기 서양사 왜 나왔죠? 틀렸죠. 고조선 등과의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한나라 무제 때 일이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매제도 실시했습니다. 5번,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북방민족 어떻게 침략했는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 거란족이 대표적입니다. 거란족은 동쪽에 있던 발해와 여진을 침략하게 됐고,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도 차지하면서 중국의 위협이 됐었습니다. 자, 요 나라 한번 보면, 요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하며 건국했고요. 연운 16주, 즉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송나라와 지속적으로 대립했습니다. 또한 서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서하는요, 탕구트족이 건국했는데 비단길의 길목에 위치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했고요. 송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 요나라와 서하 그리고 이제 송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균형을 깼던 국가가 바로 여기 있었던 이 여진족입니다. 이 여진족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거란족을 몰아내고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까지, 특히나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까지 지배하면서 금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 금나라가 발전하면서 수도를 카이펑에서 이만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 시대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 보면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건국합니다. 처음에는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어요. 송나라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거란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나라, 여진족과 힘을 합쳐서 없애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금나라가 힘이 더 셌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면서 화북 지방을 차지했다. 만리장성 남쪽까지 엄청나게 많은 차지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는 이때 군사적으로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약했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농업이 발달했는데 새로운 품종의 벼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사법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작물들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할수 있고요. 바로 나오죠. 상공업 발달. 수공업,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특히 비단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때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이때 등장했던 게 상업에 좀 원활하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교자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세계 최초의 지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동전을 사용하면서 상품화폐 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됐고요. 이때 대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대도시는 카이펑, 항저우와 같은 송나라,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해상무역의 발달,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조선수요가 항해술이 발달하고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고려, 일본, 인도양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국제적인 무역항이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항저우와 치안저우와 같은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두 도시가 의미가 있는 거는 항저우 같은 경우는 남송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치안저우는 그 이후로도 계속 국제적인 무역항이거든요. 명칭 정도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금과 교역을 관리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의 동서교류의 차이점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했다면 정말 잘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한나라와 당나라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육로교통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송나라 때는 서하와 뭐 요나라, 금나라와 같은 북방민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비단길에 좀 주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때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졌다라고 한 차이점도 있으니까 함께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리학과 서민문화가 발달했는데 사대부가 성장합니다. 사대부는요, 사와 대부를 쪼개서 보셔야 돼요. 사는요, 선비라는 뜻이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는 간직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이 이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면서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했던 유학의 종류가 바로 성리학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사람, 즉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상했고요. 이러한 성리학이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뭐 한반도라든지 일본에 있는 여러 정치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합니다. 왜? 경제력을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구어체 소설이라든지 수필, 도시 공연장에서 오락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과학기술도 발전합니다. 화약, 나침반, 할판 인쇄술과 같은 좀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송나라 시대 때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실용화까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건데 송대 상업 활동의 발달로 여러 곳에서 도시가 발전했대요. 특히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청명상하도를 통해서 카이펑의 청명절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그림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등 당시 대도시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서민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도 이런 청명상하도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의 내용은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제 송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맞고요. 서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맞고요. 농업에서 모내기법 보편화된 거 맞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자가 사용되었다.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등장하는 게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금나라와 남송이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금나라 입장에서는 또 외적, 그 외부의 적들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몽골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이간질하면서 그들이 세력이 확장되는 걸 견제했습니다. 그런 견제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태무친입니다. 이 태무친이 여러 어릴 때부터 되게
힘든 게 많았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되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몽골 제국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하와 우리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면서 견제했던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또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칭기스칸이 죽은 후에는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라고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울루스라고 하는 게좀 낯설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몽골 제국도 뭐 여러 국가, 단 정치체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정치체가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다. 같은 제국이긴 한데,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울루스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는 칭기스칸과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수 있는데,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금나라를 결국 정복하는데 성공하고요,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까지 정복하면서, 뭔가 이때까지 등장했던 여러 왕국들을, 여러 제국들을 다 지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쿠빌라이 칸은요, 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칸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즉위하기 전부터 막 대립이 많았어. 그거를 극복하고 칸이 되고 나서 수도를 중국이었던 대도로 옮깁니다. 이 대도가 지금은 베이징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중에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울루스를 이제 원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원나라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던 남송을 제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남송을 공격해서 결국에 남송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는 이민족으로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요 나라, 금나라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국 전역을 지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몽골인은 소수고 한족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활용해야 되고 이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몽골 제국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름 두 개,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민족의 지배 방식은 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족들은 보면 알겠지만 소수고요. 지배를 받는 그런 피지배 민족은 언제나 다수거든요. 이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은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자, 촉이 딱이라고 하는 거에서 알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몽골인이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몽골인 여기 있죠. 그리고 제국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종들,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약간 구분하는 거죠. 몽골인 바로 밑에 있었던 계층이 생목인이라고 하는 계층인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행정이라든지 재정 업무들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밑에는 한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인은 좀 여러 민족입니다. 어떤 거냐면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금나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려인들, 그러한 민족들을 한인이라고 불렀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인이 누구냐면, 이름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남송, 끝까지 원나라, 즉 몽골 제국에 저항했던 남송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을 남인이라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인과 남인은 몽골인과 생목인에 비해서 좀그 간직 진출 어려움이 있었다,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원나라 경제와 사회 부분인데, 경제는요, 남송의 발전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되고 목화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면진업과 상공업 등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때도 지폐가 사용되는데 명칭은 교초라고 부릅니다. 송나라 때는 교자, 원나라 때는 교초. 그리고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됐고, 구어체 소설, 희곡, 잡극 등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교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몽골은 좀 왕위

이제 황제, 관의 자리를 계승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 왕조나 우리 한반도에 있는 왕조처럼 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좀 부족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 분쟁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다른 왕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웠고, 지폐를 남발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하게 됐고, 자연재해와 뭐 이러한 혼란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이런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의 반란을 빨간 색깔 두건에 썼다라고 해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황건적의 난도 있고 홍건적의 난도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후한 때, 홍건적의 난은 원나라 때. 자, 이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그들로 인해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과서의 흐름상 중요했던 포인트가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 부분입니다. 자, 여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앙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이 역참은 쉽게 말하면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가 있고, 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역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국 차원에서 역참을 설치했고, 상인들 혹은 사신들,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내륙의 대운하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상인들이 안전하게 많은 물자를 운송하게 되면서 물자 교류가 제국 내에서 엄청 활발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저우와 치안저우 등의 항구 도시가 성장합니다. 남송 때 발전했던 그 항구 도시가 여전히 발전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에 흉노족, 초원길만 썼고요. 한나라, 당나라, 비단길이 메인이었습니다. 송나라, 남송, 바닷길이 메인이었는데, 몽골 제국 이걸 다 합니다. 왜? 유목민족으로서 초원길 이미 장악하고 있고, 금나라와 송나라 남송 장악했으니까, 비단길 장악할 수 있죠. 남송까지 장악했으니까, 인도양, 바닷길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역참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증, 패자였고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인 대도. 바다 그 초원길을 바탕으로 쭉 가기도 하고 그 비단길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저우와 치안저우를 바탕으로 바닷길도 발달합니다. 이 바닷길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좀 지리적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몽골 제국이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큰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를 알수 있겠죠.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인들이 중국 왕조 중앙아시아의 국가, 서아시아의 국가까지, 그다음 유럽까지, 동유럽과 러시아까지 차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대제국 건설하면서 도로망 정비를 잘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해졌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몽골 제국은 관용적인, 간대한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티베트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마니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게 됐고요. 원거리 여행이 활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여행가가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상인인데 이제 몽골 제국에 와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몽골에서 관리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뭐 몽골에서 봤던 거,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책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동양에는 금으로, 이제 집이 완전 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됐고, 이게 신앙로 개척 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는 아랍인이에요. 이제 그 서아시아 사람인데,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선교사, 카르피니 등이 몽골 제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원거리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때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 제국 들어오면서 이제 몽골에도 되게 국제적인 모습, 당나라의 장안도 국제적이었지만 더 국제적인 모습이 띄었던 게 몽골 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슬람의 천문학과 역법을 참고하여서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했고요. 중국의 화약 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좀 근대 문화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발전들이 나침반, 그
그다음에 화약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몽골 제국 시기 때 넘어오게 되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좀 단점 같은 것도 있는데,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지역 간의 교류가 적다 보니까 전염병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좀 확산이 덜 됐는데, 몽골 제국 때는 전염병의 확산이 이전보다 넓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인이 마르코 폴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전 세계 가장 진귀한 물건들이 모여든다. 인도에서 나는 보석, 진주, 향신료 등을 볼수 있으며, 비단을 실은 술에는 1000대가 넘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유럽인들의 환상을 깨워줬던 것이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나라에서 나올 거 이제 첫 번째가 몽골 제의주의이고 두 번째가 동서교류인데, 첫 번째 몽골 제의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몽골인과 한인 사이에 있었던 것, 생목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원대에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 남인이고요. 대부분 여진인, 거란인으로 구성되었다. 한인, 바이샤는 인도죠. 피지배 계층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1번이고요. 자, 밑줄 친 이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국 내부에 광대한 도로망을 통해 카르피니 같은 서양의 선교사가 방문했다. 이제국에는 남중국에서 여러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해까지 이르는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도 번성하였다. 이러면서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이 형성되었는데, 몽골 제국이죠. 역참에 설치하였다? 맞고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룽먼 등의 석굴 사원은 남북조 시대고요. 유교 견전의 옛 글자를 해석하는 한 훈고학이 등장하였다? 한나라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강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여보, 당신은 그 파라군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1: 아니.
0: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2: 16년 전 아이들을 위해 지은 놀이터 같은 집.
0: 숨바꼭질 잡기 놀이 할 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1: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2: 아이들이 자란 만큼 집도 함께 나이 들었죠.
0: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큰딸은 결혼식을 이 마당에 살 거다.
2: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새롭게 그려가는 집의 두 번째 시간.
1: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2: 그러게요. 나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거려.
3: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2: 30년이 지나 집안이 여전히 동심의 음악처럼 흘러넘치는지.
4: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2: 세월 따라 집이 낡아가도 영원히 바르지 않을 추억을 이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먼저 광릉 수목원을 품고 있는 동네 포천시 소흘읍에 왔습니다.
5: 아, 여기가 광릉 수목원 인근이라 옛날에는 생태 보존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점점 근생이나 도로도 새로 생기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탐구할 집은 근방이 허허벌판일 때 동네 처음으로 지어진 집이라는데

0: 왜요?
1: 이 집이네. 아, 이 동네에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오래된 것 같네요. 단층으로 주변에 이게 조경이 확 둘러싸여 있는 거 보니까.
0: 지붕 위를 훌쩍 뛰어넘은 나무들을 보니 정말 세월이 느껴집니다.
2: 계세요?
3: 소장님, 돌담길 따라 쭉 올라오세요.
0: 돌담이 어딨나 했더니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군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4: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예. 아이고, 목소리가 성우시네요.
4: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0: 아까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서양식 주택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 한옥 구조의 집이었네요. 고풍스러운 기품이 느껴지는 집,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1: 와, 이 집이 정말 오래된 집 같이 딱 느껴져요. 색발의 모습도 너무 좋은데.
4: 이게 지금 31년 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1: 그러면 몇 년도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4: 95년도에 지었죠.
1: 와, 95년도.
4: 여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1: 그럼 그때 한 30대.
4: 예, 30대 아마.
3: 37, 33.
1: 37, 33.
3: 어렸다.
1: 그때 몇 살이셨어요?
3: 저는 그때 5살.
5: 4살.
3: 네, 4살.
1: 4살.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1년 전에 어린애들을 자연스러운 환경에 키우려고 서울에서 여기 이사 와서 집을 지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6: 아이들이 잘 자라준 둥지 같은 집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아내 정현옥입니다.
4: 그 당시에 아마 규제가 심했어요. 수목원하고 강릉 때문에. 그래서 깡촌 중에 깡촌인데.
6: 밤에는 정말 반딧불이가 창가에 와서 앉았고, 저희 집에서 한저 봉선사 앞 산까지 전부 다 논이었어요.
4: 아무것도 없었죠.
6: 아무것도
4: 가로등도
6: 없었어요.
4: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6: 저희 집을 위해서 그때 전봇대가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0: 논 200평을 사서 땅을 메워 지은 집. 젊디젊은 부부의 선택에 철없다, 물정 모른다 한마디씩 했다죠.
6: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크게 꾸짖으셨어요. 남들은 시골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 집 사는데 너는 왜 서울 아파트 팔아서 그 깡촌에 가느냐. 너 나중에 후회한다. 조금 살다가 팔고 나가라.
1: 한옥 방식의 중목 구조 방식의 그다음에 약간 유럽 스타일의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집인데.
4: 제가 되게 한국을 좋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수용을 하고 섞어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옥을 똑같이 짓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식으로 한번 해보자.
1: 퓨전!
4: 섞어찌개로 한번.
1: 섞어찌개로.
0: 그냥 대충 섞어찌개가 아니라 김포공항 팔각정을 지은 장인들에게 의뢰해 제대로 단단하게 지어 올렸고요. 스페니쉬 기와인가 싶었던 지붕은 붉은 진흙을 빚어서 구운 명품 오지기와랍니다.
1: 그래서 집안도 너무 궁금한데
3: 네,
1: 좀 소개 좀
3: 한번,
1: 부탁드릴게요.
3: 네.
1: 예. 우와. 야, 이 진짜 크다.
0: 서양식 거실이 아닐까 했는데 한옥 대청마루처럼 소파도 따로 없는 널찍한 좌식 거실이었군요.
1: 이 정도 크기의 거실이면 정말 크거든요.
4: 그렇죠.
1: 최근에 지은 한옥도 이렇게 큰 공간 안 나와요. 그때 당시 이렇게 큰 거실을 만드시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4: 제가 군함매라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 오시면은 또 형제들도 모이고 하면은 이러다 보니까 집이 좀 커졌어요.
3: 여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넓게 느껴.

0: 있었어요. 저희 집이 손님이 되게 많이 오는 집이었는데, 여기 오면 항상 막 20명, 뭐 30명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 풍경? 네, 그게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예.
1: 이 마루는 오래 안된것 같은데, 이건 새로 하신.
2: 네,
3: 이건 새로 하신
2: 예,
3: 거라고.
2: 새로 했어요.
1: 아, 이거 비싼 거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따님이 돈도 대줬습니까?
2: 아니요,
0: 고르기만 제가 골랐어요.
2: 다른 고르고, 예, 공사하는데 감리를 했지요.
4: 얼마 전 낡은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사단장을 했다는데요. 복도만큼은 30년 전 마룻장 그대로 남겨두었답니다.
1: 근데 이런 창이나 이런 거는 진짜 이거 우리 고향집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요거.
4: 와, 이건 거의 유물급 아닌가요? 유리창도 30년 전 그대로. 아우, 정말 귀하네요. 이집 삼남매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품어준 채 스냅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가득이랍니다.
2: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여름이면 여기에 돗자리 피고 앉아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이제 큰딸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랫소리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게 집 안에서 듣는 거하고 마당에 나와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깔깔 웃고 여기 유성이 떨어지는 날별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5: 이 집에서 자란 걸 인생의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하는 첫째 이윤지입니다.
6: 둘째 여빈입니다.
7: 막내 이호규입니다.
5: 수국나무가 그 한쪽 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수국나무 그 꽃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가장 이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뻤던 자연 환경.
0: 이 인근에서 저희가 제일 넓은 집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희 집 오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지그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었죠. 다른 집에서 겪을 수 없는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리고 약간 그 순환이 되는 구조거든요.
7: 제가
0: 친구는 진짜
7: 진짜 많이 뛰어다니고
0: 싱싱이 타고 다니고
7: 나무 바닥을 뛰는 그런 느낌? 아래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뛸때 꽁꽁꽁꽁 끽끽끽 하면서 이제 뛰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좀 생생해요.
4: 이 사랑스런 꼬마 아가씨는 누군가 했더니 이댁 맏손녀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첫째 윤지 씨는 휴가 때마다 한국에 온답니다.
8: 그러니까 30년 넘은 앵무다.
5: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얘도 이 공간을 알고 그러면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제 나이가 됐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9: Sehr schönes Gebäude, das noch in sehr gutem Zustand ist und in noch sehr viel Leben herrscht, das noch bewohnt wird.
4: 같은 추억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큰 축복이라 여긴답니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한옥 구조의 집이지만 주방은 아파트 못지않게 모던하네요. 식탁 옆으로 통창도 큼직하게 냈고요.
1: 진짜 깔끔한 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요건 리모델링 때 조금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2: 네, 여기가 제일 많이 고친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 벽체가 있었는데 털어내고 기둥만 남겼어요.
4: 예전 모습 보니까, 어우, 정말 잘하셨네. 기둥만 남긴 것도 멋스럽고요. 그런데 주방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셨대요?
0: 집이 30년쯤 되니까 또 나무 목조 구조의 집이다 보니까 너무 낡은 데가 많아서 기둥이 많이 썩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니즈가 있었고 저도 흔쾌히 고치자.
4: 특히 바닥이 많이 썩어 있었죠. 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부모님을 위해

0: 둘째 여빈 씨가 주도해 새 단장을 진행한 거랍니다.
1: 원래는 이 포도 없애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겨놓자. 집에 흔적이니까.
2: 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 올리는 용으로도 쓰고 여긴 또 앉아있으면 음식 이렇게 건네주는
3: 네. 네. 네. 옛날 정지문 같이.
0: 기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 아일랜드 서랍도 옛 기둥에 딱 맞춰 주문 제작했답니다. 중정을 감싸는 디귿자 구조의 집. 길게 이어진 복도가 집안의 동선을 연결해 줍니다.
4: 우리 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복도거든요. 한번 걸어보시죠.
5: 진짜 걸어보고 싶었어요. 와, 이 감성, 이 삐걱거림. 와, 와, 좋다.
0: 그 옛날 다 같이 양초 칠하던 학교 복도. 딱 그 감성이네요.
2: 복도만 있고 좌우로 다 이렇게 외부로 열려 있네요. 요즘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도는 버려지는 공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도는 가장 추억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추억 많으시죠?
3: 많죠. 애들도 여름 되면 여기다가 욕 깔고 자고. 여기서 누워서 자고.
4: 네. 차 마시기 제일 좋은 네. 공간이죠. 앉아가지고
3: 비 오는 날 네. 네. 밖을 내다볼 수도 있고.
1: 남동생은 그 싱싱이를 타고 복도 끝에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를 네. 한 30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네.
2: 근데 리모델링 하실 때 보통 이런 게 좀 추우니까 이런 거 좀 시스템 창으로나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 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0: 얇은 옛날 유리창이잖아요. 게다가 헌문이라 겨울에 외풍이 심할 텐데.
1: 창문을 되게 바꿔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추운 집이니까 또 에너지 효율도 막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창으로 굉장히 바꿔주고 싶어 했는데 처음에는 샤시 전문점에도 막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이 집에 맞는 창호가 없었어요.
3: 창호를 고치면 지금 현대식 창호 갖다 붙이면 저희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집의 분위기하고 너무 딴 분위기가 되니까 못 고치겠더라고요. 겨울철 한철만 고생하면 봄, 여름, 가을은 실크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렇죠. 저 창이. 네.
0: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유통기한이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을 집이지만 이곳에서 계속되는 가족의 계절들은 여전히 싱그러운 거려.

0: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풀세트 자개농.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이제 형제분들이 너무 어머님의 그 유품이니까.
2: 다른 형제들은 이건 놓을 데도 없고 또 아파트 사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분위기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다 가져왔죠. 우리 집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0: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60년 몇 년도에 어머니가 그 대구 그 가구 거리 가가지고 아주 좋은 그 골라가 사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0: 집은 30몇 년 됐는데 가구는 또 60년이 넘었네요. 가족의 박물관을 만드시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네요.
3: 오래된 것일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지 가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이어간답니다.

0: 이 공간에도 역시 가족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진열돼 있네요.
1: 여기가 서재네요. 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2: 애들이 여기서 책도 네. 읽고 그림도 그리고 저희 집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이 아, 예, 같이 예. 책 읽고.
1: 아, 이 벽지는 지금 30년 전 그 그대로.
2: 네. 처음 지었을 때 이 벽지였는데 이건 그냥 기념으로 네. 뒀어요.
1: 실제 나뭇잎으로 만든 것 같은 나뭇잎이죠. 이렇게 네. 지금 막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있고 하네요.
0: 요즘 세상에 이런 벽지 정말 귀하다. 구석구석 30년 세월이 스며있네요.
2: 저는 꼭 어느 부분은 내가 집 지었을 때 있었던 그 상태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천장 그 위에 있는 닭지도 제가 안 손을 안 댔어요. 그 30년 된 종이거든요. 60년 되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60년 저 한지가 견딜까. 그 우리 애들이 팔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말라고. 엄마 그 집 팔지 말고 나중에 우리 달라고.
3: 해외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한국이 소중하고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준다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하고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 한국에 가면 영원한 게 하나 있다.
4: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과 옹기종기 이 집에서 많이 지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여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5: 저는 죽어서도 여기 나무에 앞에 여기 앞에 나무에 심기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될 것만 같고 뭐, 올해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사실 여기서 하고 싶었고 저는 저를 만든 것의 8알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혼이 자란 곳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집을. 그러니까 약간 제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영혼이 자랐다. 그런 형태가 만들어낸 내용들이 내 영혼을 자라게 했다.
0: 다섯 명 둘러앉던 식탁에 새 식구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6: 저 왔습니다.
7: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0: 올 가을에 정식으로 이 집 식구가 되는 예비 둘째 사위랍니다.
7: 혜성이가 와.
8: 사촌 하나 달래.
7: 아니. 봄에 와가지고 텃밭도 읽어주고 같이 오일 스텐 다 바르고.
8: 이거 뭐 다 발랐어?
9: 혜성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7: 해봤대. 처음에 맞죠?
9: 밭을 만들고.
10: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시작이 좀 빡시다.
11: 나름 도시에서 살아서 뭐 모종 심고 이렇게 밭 가꾸는 거 해본 적 사실 없는데. 네, 여기 오면서 새로운 거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10: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8: 근데 우리 아빠는 여기서 살았는데 그거 해봤나?
11: 어때 같이 했었는데.
0: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소감 어때요?
11: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계속 한 곳에 있었다기보다는 이사를 좀 다녔었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요만큼, 이 동네에서는 저만큼 약간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나의 노스텔지아와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자라오셨던 가족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미래의 가족들까지 되게 네, 좋게 다가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0: 아이들을 키워낸 둥지에서 또다시 이어갈 찬란한 이야기들. 사랑이라는 푹신한 지푸를 깔아두고 언제 돌아와도 품어줄 준비되어 있답니다.
2: 저는 항상 이 집을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의 성장사하고 다 우리를 지켜봤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저는 이 집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속으로.
0: 앞으로의 30년, 그 너머의 시간까지 기대되는지 그때는 이 텐마루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으려나요?

0: 대리석에. 와, 이거 징크인데, 이거 지붕재로 안 쓰고 외벽재로. 와, 엄청 강렬한 색에 진짜 개성 있어 보이는 집인데.
1: 이 징크 외벽은 뭔가?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혹시 조형 미술을 하는 분의 집인가?
0: 오, 이 집이 맞네. 어, 돌담도 진짜 분치 있다. 와, 주택이 공공시설처럼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1: 내 눈에는 뭔가 미술관 같은데요. 느낌이 딱 왔어요, 왔어. 이 집 주인장 예술가라는데 500원.
2: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나요?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아, 예. 네, 아니, 여기 마을 입구에 올라오는데 주택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해요. 사선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뭐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4: 네, 사실 제가 설계했어요.
2: 아, 요 우리 같은 계통.
4: 네, 그래, 아, 건축사입니다.
2: 아, 이거, 아이고, 우리. 네.
4: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이 이제 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 예, 예. 어떤 형태로 지울까, 어떤 우리 컨셉, 개념을 잡을까 하다가 지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예. 지렁이라는 것이 이제 땅 속만 헤집고 다니면서 기름지게 만들잖아요.
2: 하죠.
4: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예. 보통 땅을 막 파헤치고 어떻게 생채기를 내잖아요. 예, 예. 그 가운데 내에서 지렁이와 같은 그 긍정적인 예. 부분을 한번 담아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지렁이가 한자로 토룡, 그렇죠. 네, 토룡. 네, 네, 그래서 네. 보면은 그 저기 용의 그 뭐야?
2: 아, 용비늘이 요 있네요.
4: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1: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만요. 그나저나 건축가도 예술가 맞죠?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16년 전에 그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태촌에 와서 아주 재미나고 유머러스한 행복을 담는 집을 만들었고요. 이제 16년이 흘러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집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 건축주 김원기입니다.
5: 네, 한국옥입니다.
6: 경기도 광주 오시기 전에는 어디 살고 계셨어요?
5: 네,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분당에 학군이 아주 좋죠. 근데 제가 그때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정말 삶에서 행복을 줄까?
6: 그래도 남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는 그런 걱정 있잖아요. 이사 가는 게 맞을까?
5: 남편이 어릴 때 안동에서 그 파락군 희문 중고를 다니기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파락군 희문고를 나와서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물었어요.
2: 아니?
5: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태촌으로 간다.
2: 하나 제일 궁금한 거. 네. 대문이 없는 집, 그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왠지 들어오라고 만든 대문. 이건 처음 봤어요.
4: 아이들이 가는 동선, 아이들이 집에 오는 동선을 최대한 담고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담장을 막 스치면서 작대기가 드르르 가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2: 네.
4: 그래서 그 집이 주는 그 촉감을 한번 살려보고 싶었어요.
1: 담장의 형태부터 재료까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와 경험이 기준이었군요.
2: 16년 동안 어떻게 이게 뭐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지 또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네. 집이 한번 너무 궁금해요.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5: 네. 네.
1: 또 어떤 기발한 공간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걸요.
2: 와, 야, 이게 현관 들어오자마자 완전 입체적으로 꺾여 있고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엄청 개방적으로 돼 있고 아 여기 바로 주방이 나오네요. 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야 주방도 아니 오래된 집인데
4: 반갑구만.
2: 아니 이거 네. 애들 숨바꼭질을 어릴 때 엄청 맞아요. 좋아했겠어요.
1: 맞아요. 이제 겨우 현관 한 발짝 들어섰는데 뻔하지 않은 순환식 구조에 어머 집이 벌써부터 재밌는데요.
5: 숨바꼭질 할 때 진짜 숨바꼭질 잡기

0: 우리 할때 진짜 못 잡았어요. 빼글빼글 돌더라고. 이런 공간에서 자라면 애들이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집에 대해서 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아, 내가 건축가의 첫 번째 집인데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건축적으로 재미있는 집이 나올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집.
2: 여기 아일랜드는 또 저쪽 마당 뷰하고 저 자연 뷰하고 그다음 거실 쪽 저기도 미술관 같은 느낌도 나고.
3: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여기 있고 네. 거실하고 붙어 있잖아요.
2: 그렇죠, 한 통.
3: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음식 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설계를 했는데 집사람은 여보 이러면 불편하지 않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4: 제 이사 와가지고 청소할 때요. 네. 저 계단이 있어가지고 청소기 몇 번 바꿨죠. 네. 엄청 저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투덜댔어요.
3: 그거 아니지.
0: 두 번째 계단은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린아이가 떨어질까봐 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1: 세상은 도전이고 여기에 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험, 그 다음에 운동, 그런 것들을 집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주방에서 몇 계단을 오르는 거실인데요. 거실 부분을 땅에서 띄워서 지은 덕분에 전망대처럼 시원한 풍경을 누린답니다.
2: 지금은 여기가 그 남편 건축주분의 어떤 취미 공간과 서재 겸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4: 막내가 출산하고 5개월 후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여기를 그렇죠. 다 채워놨었어요. 네. 장난감하고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걸 딱 붙여가 여기를 파티 네. 공간으로 만들어요.
5: 동네 아이들 모두의 키즈카페 같던 공간. 매일매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네요.
1: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저기 있잖아요. 네. 저기에 보면은 애들이 요만했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2: 낙서한 것도 다 있고 네, 다 있네요. 네,
1: 그래서
2: 네.
1: 저건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유지시켜야겠죠.
5: 이 기둥에 낙서를 들여다볼 때면은 아이들 복장이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지곤 한답니다. 놀이터 같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삼남매. 이 집이 아이들을 키워낸 거죠.
2: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1: 아빠의 놀이터로 바뀌었어요.
2: 컨셉은 유지하고 있네요. 예, 계속 독립된 놀이터였는데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아빠의 놀이터로.
4: 불만이 있었죠. 얘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전 얘 들어온 지 한 5년쯤 됐을 텐데 아직 얘 작동법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얘한테
3: 사랑을
4: 줬다.
2: 아, 얘한테 줬다.
4: 어느 날 저기에 왜 출입금지라는 그거 있잖아요. 붙이는 거.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 커튼을 촥 치죠.
2: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4: 그리고 얘 음악이 그냥 막 빵빵빵빵.
5: 혼자 있고 싶을 때 일부러 싸움 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이들 장난감 치운 자리에 아빠의 비싼 장난감을 풀 세팅하고 여유롭게 누리는 음악 감상 타임.

0: 이거 누구 노래예요?
1: 딸내미. 첫째 딸내미 노래예요.
2: 첫째 딸은요, 한국 대중음악상 신인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뮤지션이랍니다.
1: 저는 주택에서 살았던 것이 아무래도 걔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큰 비중,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0: 따님의 뮤지션은 정말 지분이 상당히 있으신 거네요.
1: 딸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2: 어릴 때부터 자연을 즐겨 그리던 둘째 딸은 화가로 성장을 했대요. 이 특별한 집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 거겠죠.

0: 안녕하세요. 이 집을 팔지 말자고 결사 반대하고 있는 둘째 김나현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천장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보던 시야에서 더 넓어지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장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뭐가 달리면 어떨까? 엄청 긴 종이로 복도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림 그리면 어떨까 이런 것도 너무 상상이 되고.
1: 지금 이곳에서 자라지 않고 여전히 도심지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0: 너무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2: 하, 이게 십몇 년간의 이 시간이 이 마루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3: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네요.
2: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공적 공간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사적 공간이네요.
4: 그렇죠. 방에 애들 방이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아.

0: 야, 여기가 진짜 이 공간이 진짜 핵심이네요.
1: 중정 이렇게 바라보이고 거실에 누가 있는지 손님이 누가 왔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2: 2층은 당시 사춘기 절정이던 두 딸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첫째가 독립을 한 후 각 방의 주인이 한 차례 바뀌었대요.
0: 다른 집하고 가장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들 방을 가장 독립적이게 양끝으로 배치하고 복도를 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아, 맞아요.
0: 의도가 있으셨죠.
1: 아이들 네. 사이에도 네. 간격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죠. 네. 각자의 방에 각자의 테라스가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2: 널찍한 각자의 테라스는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 건축가 아빠의 깊은 마음이랍니다. 아이들이 예술가로 자란 데는 아빠의 지분이 큰 게 확실한 거요.
3: 뭐 좀 물어볼게요. 팔지 말라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4: 이것보다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더 맞는 집은 없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아빠가 설계하셨고 직접 삶의 일부였고 제가 나누는 공간이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추억들이 쌓였고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를 빼놓고 집을 말할 순 없죠. 아무리 더 좋은 집이더라도
1: 쭉 보면 복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복도들에서 이 복도를 다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에 계획을 했냐면 아 갤러리처럼 꾸몄으면 좋겠다.
2: 계단도 복도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머무는 공간이길 바랐답니다.
5: 막내가 태어나면서 저는 막내랑 침대 없이 이불만 그렇죠, 펴놓고 그렇죠. 뒹굴 수 있게. 그럼 여기다 낮잠을 재우면 네.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서 여기를 아장아장아장 여기까지 걸어와요. 부엌에 있는 네. 저를. 저기서 아이가 걸어오면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이 여기가 추억이 많아요.
5: 네, 요 공간이 네, 아이를 보면서 제가 활짝 웃고 네.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오고. 그러니까.
0: 한번 들어가 볼게. 아, 안방은 그냥 뭐 널찍하게 뭐 돼 있는데, 근데 안방에 이게 다가 아니고 저쪽으로 아, 네.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있네요.
2: 네. 안쪽에 지하 공간이 있었네요. 아니 집의 컨셉이 지렁이라더니,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 집 볼수록 참 재밌고 매력적이다.
0: 진짜 처음에는 이 공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안방 들어와 보니까 안방을 통해서 깊숙이 지하로 내려와서 이런 공간이 있네요.
1: 아, 깊숙하진 않지. 얼마나 되면 딱 1200이 내려오거든요. 네. 1200이면은 한 7계단 정도 딱 네. 내려와가지고 이제 네. 3분의 1이 잠긴 거예요. 네.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햇빛을 보면서

0: 꽃이 보이잖아. 어? 꽃이 딱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 여기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네. 명상에도 좀 도움이 되고.
1: 그냥 나? 아침에 딱 예, 일어나면 고요하게 그냥 생각을 딱 정리하기 네. 딱 좋아요.
2: 아이들만 생각한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군요. 명상과 독서를 좋아하는 아내가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심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3: 빛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창을 열면 꽃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화단이.
2: 창문 넘어 눈높이에 딱 들어오는 꽃 한 송이까지도 남편의 마음이 담긴 치밀한 설계인 거죠. 아내의 취미방을 지하로 낮추고 그 위로 오두막을 얹었는데요. 거실과 다리로 연결을 했답니다.
4: 와, 여기가 사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잖아요.
0: 집 안에 다리가 있어요. 오작교처럼. 이게 보면 지금 비가 오지만은 이게 보는 이 촉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택에서 별로 없잖아요. 저는 보통 양말 벗고 다니잖아요.
5: 벗을까요?
0: 벗어.
2: 맨발로 자연을 딛는 공간. 투박한 나무의 촉감이 전해져 오네요.
4: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가 원래 여기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심으신 건가요?
0: 여기 우리 집에 네.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경수로 손목만한 왕벚나무를 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심었어요. 네.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숲이 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벚꽃이 완전 그 솜사탕처럼 완전 하얗게 덮어요.
2: 와, 만개한 벚나무처럼 아이들도 이 터에서 꿈을 꽃 피웠겠죠.
0: 아주 작은 나무, 어마한 나무, 이렇게 손목만큼 가늘게 나무를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심었어요.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때는 작았지만 나무는 이제 집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집과 함께 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4: 혹시 여기는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저 바깥 마당인데 저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필로티 밑에.
2: 구석구석이 재미있는 공간이 화수분 같은 집. 여기는 또 뭘까요?
0: 그러니까 마을의 초입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주택에서 과연 실험이 가능할까? 이게 먹힐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근데 거실이 위에 떠 있잖아요. 그죠? 레벨이 높아서. 그래서 밑에 공간이 필로티가 공간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그러한 공간으로 한번.
2: 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인 만큼 이 앞으로 오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작은 쉼터를 내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 아래 마을 정자 같은 공간이로군요.
0: 풍수의 제일 조건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람 중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와 기운은 가장 아침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보면 애들이 제잘거리고 학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줄줄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교양학보다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운을 막 순증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죠.
2: 오두막으로 건너가 봐야죠. 오, 아늑하다. 숲속 트리하우스 같네요. 이 집에서 가장 쟁탈전이 치열했던 공간이라는데요. 지금은 부부의 다정한 데이트 장소로 쓰인답니다.
1: 이 집만의 독특함. 처음에는 이 집이 공동체라서 다른 집하고 안 닮았다고 사실 동네에서 약간 눈총을 줬는데 이 사람이 계속

0: 내로 지은 거에 대해서 저는 밀어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이곳에서 만든 추억들이 제 인생의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값지구나.
1: 굉장히 파격적인 주택이거든요. 진짜 아이들 공간을 저렇게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구성한 집들은 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개성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지었어요. 아까 아내 건축주분 말씀에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그 옛날의 모든 서사와 행복이 다 공기방울에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표현. 그런 표현과 감성이 있는 저 아빠 엄마 밑에서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짜 밑거름이 탄탄한 감성과 이런 걸 느끼면서 성장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 집을 이어받아서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너무 궁금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게 되면 가족들의 서사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의 추억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공간 구성,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 구성.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2: 지난 16년 동화 같은 시간을 선물해 준지 천일야화처럼 끝없는 장면들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3: 10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또 아이가 생기겠죠.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고, 빨가벗고 골프도 치고, 뭐 목욕도 하고, 여기서 막 기어오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줄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그 추억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데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세상 값진 그 축복의 토대를 손수 쌓으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 집에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그 축복의 유통기한도 영원히 네버엔딩이겠죠.
4: 뭔가 집은 거의 못 가봤거든요. 기대가 커요. 어떤지는.
5: 7년을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6: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겠다.
5: 인연이지 않은가 싶어요.
7: 정말 사랑방이 맞나 봐요. 저희 다 커플 됐어요. 이러면서.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8: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9: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0: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8: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9: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8: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선배님, 아니 근데 빨리 먹어야 하니까, 아니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이걸 자꾸만 듣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뭐든지 잘해내고 싶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MZ세대라고 해서 당차고 당돌할 것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법만 터득하면 사회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회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건 좀 실현 가능성이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빨리 먹어야 하니까 샌드위치가 낫지 않아? 아니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이걸 자꾸만 듣잖아요. 그럼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근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 앞부분마다 아니 근데 라는 걸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지금 이 후배가 내 말을 반박했네? 내 말에 반기를 드네? 그것보단 이게 낫다라는 의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굳이 앞사람의 의견을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면 데이터로 먼저 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거든요. 앞으로는 아니 근데를 빼고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의도와 성과 그리고 더 적극성이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로봇 청소기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로봇 청소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점은 청소기의 흡입력이었고요. 고객 불만족이 가장 높았던 점은 배터리였습니다. 이 결과를 연구개발팀에 보낸 상태이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보고에 속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3개월 동안 사용한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고객은 하루에 한 번씩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300명 중에 80% 이상은 1등으로 뽑은 점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잘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로 고객 300명 중 50% 이상은 배터리의 성능을 더 개발해달라는 의견이 높았고요.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팀과 협업을 끝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6화 원칙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은 어떤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더 깔끔한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장님이 결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장님이 좀 바빠 보여서 눈치가 보이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요. 혹시 부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격식 있어 보이겠지? 이런 거는 후순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혹시 다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중요하지 않고요. 예절보다는 일이 되는 게 먼저이고요. 부장님한테 자기 일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바쁜 부장님을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장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결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5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부장님께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장님이 바빠도 지금 당장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일을 더 잘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상사와의 소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하트를 보낸다든가 또는 유료로 결제한 이모티콘을 막 보내죠.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물결표를 막 쓰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느낌표를 여러 개를 붙이는 분도 있죠. 발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말로

더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물결표 제거하고요. 마침표 찍은 다음에 감사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를 도와주신 덕분에 팀장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모두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직원이 나에게 어떤 고마움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자신이 도와줬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8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닛 6부터 11까지 굉장히 많은 유닛을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포인트는 바로 다양한 접속사의 쓰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양한 접속사를 공부해 봤죠.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다양한 접속사를 공부해 볼 건데, 어떤 엄청난 문법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접속사가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되는지, 어떤 맥락을 만들어 주는지를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닛을 많이 다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접속사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오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유닛 6 여러 의미를 지닌 접속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이러한 접속사는요, 한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영어도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s가 그 친구예요. as라고 하는 건 함에 따라 할수록이라는 의미부터 할 때, 하면서까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과서에서는요,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독립적인 문법 항목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접속사의 의미만 제시를 했지만, as가 전치사로도 활용이 돼요. 그만큼 많이 쓰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접속사들을 공부를 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맥락을 보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이라면, 함에 따라 할수록이라고 해석을 하겠구나. 그리고 뭐네 번째 문장, 할 때, 하면서와 같은 시점을 나타내주는 접속사로 쓰이는구나. 등 계속 해석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해석을 할 때도 매끄럽게 연결해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ince도 그렇고 while도 그런데, 우리 while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시간의 배경을 나타내주는 하는 동안, 하면서란 의미로 쓰이는 건데, 아래 보면 하는 반면이라는 반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놓쳐요. 예를 들어, While my sister is good at math, 내 여동생은 수학을 잘하는 반면, I'm hopeless.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Hopeless 하면은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가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반면에라는 의미로 어떤 상황을 대조적으로 드러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while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하고요. 우리는 2번만 볼 거지만 여러분들은 나머지 문제도 다 차분히 풀어야 합니다. You can have tea. 너는 차를 마실 수 있어. While, even though you are waiting. 네가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말이야. 그러면 while을 골라줘야겠죠? Even though는 심지어 무엇일지라도 비록 무엇이지만 이라는 의미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이다. 자, 이어지는 be.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과 접속사를 이렇게 각각 활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엇함에 따라 더 현명해진다. He gets wiser. 비교급을 또 활용해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합니다. get older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할 거고요. 무엇함에 따라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는 바로 세개 중에서 as입니다. as를 넣어주어서 as he gets older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 접속사 as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함에 따라 무엇한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럴 때도 쓸수 있는 게 바로 as입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건 앞에서도 get 뒤에 s를 붙여준 것처럼 주어에 맞춰서 s를 뒤에도 붙여주어야 한다. 이어지는 워크 문제 똑같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과 접속사를 각각 활용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토니는 개를 좋아하는 반면 그의 누나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한다. 토니는 개를 좋아한다. 그의 누나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한다. 라고 하면 확실히 그 의미가 대조됩니다. 그럴 때쓸수 있는 반면이란 의미의 while을 활용해 줘야겠죠. So while Tony라고 한 다음에 like를 어떻게 써야 할까? likes라고 하는 3인칭 단수동사 형태로 써줘야 돼요. So while Tony likes dogs, 개를 좋아하는 반면 이 뒤에 내용은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다.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이어지는 이제 유닛 7, 명사절 접속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that을 제시합니다. 접속사 that은요, 무엇하다는 것, 무엇이라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뒤에 절, 즉, 주어와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사처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에요. that절,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나와 있죠.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처럼 that절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가 늦게 일어난다는 것, that he gets up late라고 하는 밑줄 친 부분이 주어로도, 목적어로도, 보어로도 쓰이는데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일 때는 that을 무엇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1학년 때 문법 포인트로 제시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쓰는 that절은요, 가짜 주어라고 되어 있죠? 이른바 가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써줍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아래처럼 it을 써주는 겁니다.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필요해요. 그 주어 자리에 it이라고 하는 형식상의 주어를 넣어주고 의미상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각각 부르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일부의 밑줄을 문장 요소로 한번 찾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때 주어면 S, 보어면 C, 목적어면 O를 각각 써주면 되는데 3번 문제를 보고 할 겁니다. It is true.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진짜 주어의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괄호에 있는 부분을 진짜 주어이다 라고 방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은 S, 주어입니다. 어떤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고, 물론 대절을 주어로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부에 해당하는 is true보다 너무 주어가 길어져 버리죠. 그런 걸 영어에서는 좋지 않은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it을 먼저 써주고 진짜 주어를 뒤로 미룬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it을 그것이라고 그냥 해석을 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문법 교재에서는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정답과 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it이 가주어인지 아니면 그냥 대명사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면서 자연스럽게 뒷부분과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그냥 나중에는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B는 우리말과 같도록 접속사 that 그리고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2번과 5번은 볼 겁니다. 놀라운 소식은 그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다.
논란 소식은 이 부분이죠. 그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것. 이걸 이제 뒷부분에 완성해주면 되는데, 대절로 쓰면 됩니다. that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잡아야겠죠. 그들이면은 they이고, 금메달을 따다라는 표현은 win이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they won the gold medal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win은 땄다라고 하는 말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win은 이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메달을 따다라고 할 때도 쓰이는 동사이다. 하나 더 가보죠. 피카소가 스페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It's widely known. 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으로 시작했다라는 건 아마도 가주어, 진주어를 쓰라는 거고, 피카소가 스페인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 부분을 이제 대절로 바꿔주면 됩니다. That Picasso be born.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Picasso was born in Spain. 이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내신 기출 문제는 밑줄 친 대세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대세 생략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 동사의 목적어로서 대절이 기능을 할 때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도 골라야 합니다. 3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agree. 동의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뒤에서 하고 있어요. 대절이. 그러면 이때 대신 무엇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왜냐? 생략을 해도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준다? 3번으로 골라주는 거고, 1번의 이 대절은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대절은 가주어, 진주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크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2번과 6번을 풀어볼 건데, 접속사 that과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할 겁니다. 저는 그녀가 옳다고 믿는다. 믿는 내용을 뒤에 써주면 돼요. believes that. 그리고 right은 옳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she's right 혹은 she is right 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어지는 6번. 그가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은 충격적이다. 어떻게 내 이름을 잊을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죠. It is shocking. 이수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뒤에 진주어 써줘야겠죠. So that 다음에 주어가 he고요. forget의 과거형을 써줘야 합니다. forgot my name 이라고 진주어를 완성해준다. 자, 이어지는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는요. whether와 if입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을 만들 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이런 이름으로 이 접속사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걸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명사절을 완성할 때는 접속사 whether 또는 if를 쓰는데 잘 보면 차이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는 if를 쓰지 않고 목적어와 보어 자리에는 if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엄격한 어법 그런 책에서는 목적어로만 whether나 if, whether 대신에 if를 쓸수 있다라고 하고 또 책에 따라서는 보어로도 if를 쓸수 있다 혹은 어떤 책은 쓸수 없다 이렇게 막 분분하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확실한 목적어를 기억하는 거죠. 목적어 자리로서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 때는 whether 대신에 if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확실히 주어로서 기능을 할 때는 whether 자리에 if를 쓸수 없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whether는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든 아니든 간에 양보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 거고요. whether는 의문사처럼 뒤에 투부 정사를 쓸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투부 정사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형태를 연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whether to go or stay라고 할때 갈지 있을지 여기에 머물지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whether가 if에 비해서 더 넓은 범위로 활용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A번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빈칸에 if와 whether가 모두 가능하면 이렇게 쓰고, if만 가능하면 I, whether만 가능하면 W를 쓰는 겁니다. 1번과 2번만 볼 거예요. 나는 궁금합니다. You have a twin sister. 쌍둥이라는 의미죠. twin 하면은. 그래서 쌍둥이, 뭐 자매겠죠. 쌍둥이 자매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wonder라고 하는 말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wonder 뒤에 목적어 역할하는 거니까 if도 될 거고요, whether도 됩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2번도 똑같아요. I don't know. 알지 못한다, 모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무엇을 모른다? If whether they have been to Busan. 그들이 부산에 가본 적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다라는 거고,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I, W, if나 whether가 둘다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이제 B번 볼게요. 괄호 안의 말과 접속사 if나 whether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5번 보면은 우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절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if가 아닌 whether를 활용을 할 거고, 완성해 보면 whether we are ready or not. 이렇게 or not을 넣어줌으로써 안 됐든 간에까지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줄 수가 있다. 자, 워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조금 빨라요. 왜냐하면 다양한 접속사를 한 번에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따라와야 합니다. 네가 그걸 받아들일지는 너의 선택이다. 라고 할때 접속사 if나 whether를 활용해야 하는데, 주어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 자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if는 안 되고요, whether를 활용할 겁니다. 받아들이다 라고 할때 accept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하래요. 그러면 whether you accepted. 그것이라고 하는 목적어까지 잘 써주어서 주어를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다. 자, 이제 접속 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쭉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장 앞에 접속 부사를 쓸때 앞에 문장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자,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접속사라는 건 결국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건요, 예시, 반대, 결과, 추가적인 이야기, 다른 이야기, 전환과 같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라고 한다면 앞부분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고, 예시를 왜 들어요?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그때 쓰는 표현인 것처럼 나머지 이러한 접속 부사들도 각각의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골라야 할 때는 반드시 앞에 말과 뒤에 말의 맥락과 의미 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 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야 하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중요한 접속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빈칸에 however, thus, besides 등 알맞은 것을 고르 쓰라고 하네요. It was very hot.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We went hiking. 우리는 등산을 하러 갔대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 어떤 말이 와야 할까요? 아,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등산하러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정답을 however 라고 써주면 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의미를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연결어가 자연스럽지? 어? 이거구나. 그러면 정답을 이렇게 써야지 라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2번 볼까요? I like doing sports. 나는 스포츠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결정했대요. 결심했습니다. To join the tennis club.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말은 앞에 상황을 먼저 던져주고, 그 결과, 그래서와 같은 말이 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세개 중에서 정답을 고른다면, thus를 고르는 겁니다. thus는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하는 말로 결과를 뒤에 이어주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해석을 해보고 자연스러운 걸 고른다. B 한번 볼까요? 문제 자체에도 문맥에 맞게 라고 하는 말을 던져주었습니다. 맥락을 잘 고려하라는 거겠죠. 알맞은 접속 부사를 골라보겠습니다. The ticket is hard to get. 표는요,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 표를 얻기,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하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게다가 비쌉니다 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겠죠. 그때 쓸수 있는 건 in addition 이라는 말이에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들어가기 어색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in addition, 게다가 있잖아 라고 하나 더 얹어주는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구하기도 어려운데 게다가 비싸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5번 볼까요? My friends, 내 친구들은 have various hobbies.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

지민이는 농구하는 것을 좋아해. 다양한 취미라고 소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민이의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앞부분에 대한 어떤 걸,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부사를 고른다면, for example를 골라주면 돼요. 예를 들어, by the way라고 하는 건 그런데 라는 말로 화제를 바꿀 때 쓰는 말입니다.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걸 골라야 합니다. 그럼 역시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러나의 의미로 바꾸어주는, 흐름을 전환해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she was sick. 그녀는 아팠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부사를 고른다면 1번과 2번은 전부 however를 쓸 수가 있다. 그런데 3번을 보면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학교에 늦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에서 본 다양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부사가 들어갈 수 있지. however를 쓰면 어색하다. 정답을 3번으로 이렇게 의미를 기반으로 골라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죠. 역시나 의미를 보면 돼요. 택시를 타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각할 것이다. 이때 명령문이 있어요. 명령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각각의 의미를 전달할 때, 그렇지 않으면에 해당하는 접속사는 or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면 여기는 끊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라는 거니까 그냥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접속부사를 고르라는 거예요. 잠깐 명령문 얘기해 봤고요. 제가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에 otherwise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otherwise you'll be late 하는 거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연결해서 하고 싶을 땐 take a taxi, comma 찍고 그냥 or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줄 수도 있다. 3번 볼게요. 그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라고 할때 어떤 접속부사를 써줄 수가 있을까? As a result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result는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자,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명령문 뒤에 and와 or을 각각 넣어줄 수가 있는데, and는 명령을 지키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or라고 하는 건 명령을 지키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if나 unless를 활용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제를 풀어오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빈칸에 and와 or 중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Hurry up. 서둘러라. 그 뒤에 내용 볼까요? You'll get there in time. 정시에,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할 거야. 서둘러라. 그러면이 맞나요? 그렇지 않은 면이 맞나요? 그러면, 명령을 따른다. 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번 볼게요. Close the door, window. 창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You'll catch a cold. 너는 감기에 걸릴 거야. 창문을 닫지 않는다면이라는, 그렇지 않다면의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or라는 걸 골라주면 돼요. 이렇게 명령문 다음에 and인지 or인지 골라야 할 때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상황을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서 고른다. B로 한번 가볼까요?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는데, 이 명령문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요? if나 unless를 활용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그러면 너는 건강을 유지할 거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공식처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해석만 해보면 돼요. 너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너는 건강을 유지할 거야.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if를 써주면 된다. 공식처럼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명령문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쉬어라. 휴식을 취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치게 될 거야. 라는 말일 거니까 여기는 or를 써야겠죠. 친구들에게 친절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그러면 그들을

뿐만 아니라 be도라고 할 때, as well as를 활용해 쓸수 있는데, 그때는 be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a가 와요. 그래서 a와 마찬가지로 be도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각각의 상관 접속사로 이루어진 말이 문장의 주인공일 때는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란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로 취급을 해줘요. 하지만 either A or B부터 not only A but also B까지는요, B의 수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동사와 가까운 주어의 수를 일치시킨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건, not only but also B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A뿐만 아니라 비도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as well as라고 있을 때도 앞부분인 be의 수일치를 꼭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수일치를 시켜야 할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C의 2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나둘다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고 할때둘 다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관 접속사 중에서 both A and B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both를 먼저 써줄 거예요. 그리고 you and I라고 되어 있죠. 둘 다란 의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복수로 취급을 한다. 뒤에는 are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responsible for라고 나오면 무엇에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his accident,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상관 접속사 잘 쓰고 그리고 수일치까지 잘 시켜야 한다. 자, 이어지는 D번입니다.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오르면 동그라미, 표시하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는 건데요. 1번을 볼 겁니다. 그들은 좋아합니다. Both singing and dance. 여기서 무언가 잘못된 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Both A and B라고 이렇게 할 때, 여기를 ing로 썼죠. 왜? lik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춤추는 것둘다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기도 잘 바꿔줘야 합니다. 이때 A와 B를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형태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dance를 dancing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like는 ing를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도 쓰는데, 왜 여기는 그러면 to dance가 아니라 dancing이라고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 짝이 되는 a와의 형태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dancing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a와 b의 형태를 맞춰주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짝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거나, 걸어 갈수 있어, 걸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A 또는 B라는 의미로 either A or B라고 쓸수 있어요. 첫 번째 빈칸은 either를 고를 거고요.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야, 네 거야 라고 할 때, A가 아니라 B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 not A but B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 풀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는 but이 들어가야 합니다. 똑같네요. 아이고, 얼쏘가 아니라 벗이죠. 벗만 봤네요. 그런 말에서 정답이 나왔지만 우리 한번 세 번째 문장까지 보고 갈게요.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다라고 할때 부정의 의미를 neither가 완성해 주는데 neither A nor B라고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상관 접속사 써볼 거예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영리하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영리하다. B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well as를 써주면 되고요. 해석할 때도 영리하다. 무엇할 뿐만 아니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라고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해석해주면 돼요. 4번. 아빠도 엄마도 집에 계시지 않는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데 동사는 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neither A nor B를 쓰라는 거죠. So neither my dad nor my mom. 그리고 수일치 이렇게 시켜준다. neither란 말이 나와 있으면 부정의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접속사를 쭉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다양한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문제 풀어오면서 복습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자, 오늘 북원에서 독서 감상문 계속 또볼 거예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의 공기템은 독서 감상문. 그럼 이번 시간의 공기템은 똑같지롱, 똑같지롱. 맞아요. 이번 공기템도 독서 감상문입니다. 책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쓰는 독서 감상문. 그런데 이번 독서 감상문은 조금 달라요. 아주 달라요. 어디가 다를까요? 바로 이렇게 달라요.

자, 지난 시간에 아주 모범적인 독서 감상문 한 편을 우리가 감상을 했죠. 자, 기억나요? 일단 제목이 아주 멋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독서 감상문의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대표할 만한 그런 대표할 만한 그런 그 제목을 여기 딱 넣었었어요. 나도 발표하기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책을 읽게 된 까닭을 썼죠. 자, 그 다음 무엇을 썼더라? 책의 내용을 대강 써주었어요. 왜? 이 책을 안 읽어본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곳을 찾아서 써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거나 느낀 점. 이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결심했던 것, 깨달았던 것, 뭐, 바람, 이런 것들 또 여기다 다 넣을 수 있죠? 인상 깊었다는 건 기억에 남는 것,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자, 이러한 짜임새로, 독서 감상문을 쓰면 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공기템이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보는 이 독서 감상문은, 아주 흔한 감상문이에요. 독서 감상문인데 어떤 점에서 약간 아쉬운가? 예,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아, 여기가 좀 아쉽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자마트를 읽고. 요 괜찮아요. 이런 제목도 아주 흔하죠. 내가 읽은 책 제목을 여기다 먼저 탁 넣어주는 거예요. 요걸 읽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사자마트를 읽었다.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라는 가게를 열었다. 사자마트는 사자씨의 이름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자씨의 이름이래요. 이 마트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마트 주인 이름이 사자예요. 사자. 아, 사자? 사자 마트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야. 야, 우리 저기 가서 사자. 야, 우리 이것도 사자, 저것도 사자, 그 사자. 예,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었죠. 마트 이름을 진짜 잘 지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오. 마트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면서 이제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이 겉모습을 보니까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약이 뭐예요? 나쁘다. 안 좋다. 이게 고약이에요. 험사구다. 얼굴이 고약하게 생겼군. 얼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무섭게 생겼다. 인상이 안 좋다. 이런 거죠.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자마트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부르게 된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다. 전기가 나갔대요. 우리 보통 정전됐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럴 때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혀주었다는 거예요. 촛불이 켜진 마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자씨가 고약한 게 아니라 친절하고 다정하고 물건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절하고 다정하게 물건을 설명하며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나오면서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자씨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사자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예,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잘 표현해줬네요. 그냥 이것만 보면은 사자마트라는 책을 한권다 읽은 것 같아. 와우. 굉장히 그 세세하면서도 친절하게 이 내용을 잘 풀이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자마트의 이 사자씨가 고약한, 성격이 고약한 사람인 줄 알고 손님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전기가 모두 나갔을 때, 즉 정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자씨가 친절하고 다정하게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자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내용인데? 내용을 아주 잘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자마트를 어떻게 해서 읽게 되었는지 이 까닭이 없네요? 그죠? 곧바로 문제인데? 인상 깊은 장면도 여기 안 나타났네? 그리고 사자마트를 읽고 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없네? 그냥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어. 뭐, 여기서 끝났네? 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어요? 자, 봐요. 제목을 보라고요. 사자마트를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감상문이죠? 근데 이건 감상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글쓴 사람의 감상이 없으니까. 감상이 뭐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독서 감상문 할 때, 그 감상이 뭐냐면 인상 깊은 장면, 생각이나 느낌 요런 게 바로 감상이거든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감상문의 중요한 곳인데 중요한 점인데 여기에는 내용만 있고 감상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쉽지. 근데 보통 여기에 힘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감상문 써봐 그러면 여기에 힘을 많이 주고 그냥 정말 느낀 점은 한두 줄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자, 독서 감상문의 제목과 읽은 책의 제목을 각각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독서 감상문의 제목은 사자 마트를 읽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읽고 감상 써야 되는데 감상이 없네. 예. 읽은 책의 제목은 사자 마트.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글쓴이가 읽은 책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쓴이가 읽은 책, 사자마트죠? 사자마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사자씨가 연 가게 이름이 사자마트.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사자씨의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동네의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고, 그럼 다 맞네? 그럼 5번이 정답인가 보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지 못했다. 오해. 잘못된 이해지? 예.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가지고 있던 그 오해를 끝까지 풀지 못했다. 사자씨는 고약할 거야.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다. 아니죠? 나중에 이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5번. 이 독서 감상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이거는 없네. 어디 갔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다야? 막 이렇게. 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골라볼까요? 일단, 책의 내용. 아주 잘 썼어. 이만큼이나 썼어. 자, 책을 읽은 까닭. 없네. 부족한 부분 쓰라 그랬지? 에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예, 이거 안 부족해. 정말 많이 썼어요. 부족한 부분. 책을 읽은 까닭을 어디에 봐도 없어. 그쵸?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넣어줬다.

없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요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감상문이 아니라 그냥 독서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요 부분. 인상 깊은 장면과 그 까닭. 이게 바로 감상이니까. 이게 감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거나 느낀 점. 네. 크게 보면 인상 깊은 장면도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 중에 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기억할 만큼 굉장히 깊게 생각한 거니까. 예. 요게 크게 보면 감상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이 쓴 글이, 자신이 글쓴이라면 내가 이 아까 그 사자마태를 읽고 이그 독서 감상문을 쓴그 글쓴이라면 기억을 읽고, 이거 사자마태죠?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뭐, 여러분 생각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나도 한 친구를 사귈 때그 친구의 행동만 보고 오해한 적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라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나도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이건 예시예요.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건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네. 여기에, 그냥 내 생각이면 다 정답인가요? 그러고 막 엉뚱한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왜? 이 글쓴이가 이것을, 사자마트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지 써보는 거니까 이 사자마트의 내용, 그 다음에 주제. 이 주제는 뭘까요? 주제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주제는, 이거 쓰면 돼요. 글쓴이의 뭐, 생각.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마트를 쓴 작가 있잖아요. 작가의 생각과, 연관이 되는, 네, 관계가 있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마트의 그 주제, 사자마트에서 이글쓴 사람, 즉,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련돼서 쓰셔야지, 이건 내 생각 쓰면 다 맞나? 그럼 막 엉뚱한 얘기 막 쓰시는 친구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 이건 정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사자마트에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써 주셔야 정답이 된다. 이 말이죠? 다음은 사자마트를 읽고 다른 친구가 썼어요. 아, 이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아쉬운 점이 많으니까 내가 써볼게! 하고, 다른 친구가 쓴 독서 감상문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대요. 자, 다 글을 읽고 물음이 한번 답해 볼게요. 독서 감상문 제목은요, 이렇게 정했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자,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기가 제목이에요. 그러면, 사자마트를 읽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보충 제목이라고 해요. 보충 제목. 자,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궁금하죠?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뒤에다가 보충해 주는 제목을 넣어준 거예요. 나 사자마트 읽었거든? 하면서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예. 자, 까닭도 여기다 넣어준대요. 도서관에서 사자마트라는 책을 보고 나도 모르게 책장을 넘기게 됐어. 왜냐하면 책의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 사자마트? 오, 이건 도대체 무슨 제목이지? 끌리는데? 뭐, 이렇게. 표지 그림도 있는데, 와, 표지 그림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된 거야. 여러분도 보면 제목에 끌리는 그런 책이 있고, 책 표지를 보니까, 오, 이거 재밌겠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책을 제목, 뭐라고 쓸까? 책을 읽은 까닭, 뭐라고 쓸까? 내가 이걸 왜 읽었다고 할까? 뭐, 멋진 이야기 없을까? 어떤 드라마틱한 뭐가 없을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재밌어서요. 제목이 재밌어서요. 그림이 좋아서요. 그냥 그거 써도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책의 내용 쓴다고 했죠?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를 열었어. 하지만 사자들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며 가게를 찾지 않았다. 그래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 기다렸어. 어느 날 동네에 정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사자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됐지.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단다. 이게 내용이야. 더 간단하죠?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지만 있어야 될건다 들어갔어. 그죠? 여기 정전은 뭐 아까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었잖아요. 이 정자가 재밌어요. 한자로 이 정자가요 머문다는 뜻이에요. 멈춘다, 멈춘다, 머무른다. 전기가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잖아요. 근데 오다 멈춘 거야. 우리 집에 안 와. 이게 정전이에요. 예, 네, 재밌지 않아요? 전기가 오다가 멈췄어. 그래서 어? 불이 안 들어와? 이게 정전이에요. 어쨌든 앞에서 제목 넣었고, 그 다음에 까닥, 책을 읽은 까닥 넣었고, 책의 내용까지 넣었어. 오, 잘 나가고 있어.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 넣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씨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진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와, 정말 기뻤다?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그림에 사자씨 모습이 꼭 사자처럼 생겼더라고.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써주면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려고 해. 뭐 이런 말들. 예. 굉장히 그 책에 나타난 교훈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준 거죠. 네.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난 보지 않으려고 할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겠어. 그 사람을 좀더 오래 두고 볼 거야. 뭐 이런 것들. 예. 맞아요. 사람이요. 얼굴만 보고는 몰라요. 그왜 있잖아요. 그 요만한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니네, 예, 유괴범을 그려봐. 이런 예를 해본다는 거예요. 예. 유치원 아이들한테, 얘들아, 니네 유괴범 한번 그려봐. 유괴범이요? 그러면 뭐라고 그린대요? 이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요, 이러고 있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막 이렇게 지금 이막 어떤 애 뿔도 그린대, 막 이렇게 이 유괴범이에요, 그런대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유괴범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 거야? 착한 사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자마트만 봐도 이해가 되죠? 글쓴이가 기억을 잃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뭐예요? 사자마트죠? 자, 왜 잃게 됐대요? 표지 그림이 귀여워서, 책 제목이 재밌어서,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가와 또 나죠? 예,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독서 감상문의 제목을 찾아 쓰시오. 뭐였지? 예, 그냥 찾아 쓰면 돼요. 외울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사자마트를 읽고,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쓰죠. 뭐뭘 읽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자마트,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왜? 사자마트는 책 제목이고, 그 책을 보고 내가 글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글을 하나 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자마트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독서 감상문에 쓴 책의 내용에 알맞게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네, 사자씨가 사자마트를 열었어.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 기다렸어.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어. 요거 다다. 맨 끝에 있어야 된다. 그죠? 가게 문을 열었다. 요거 가맨 앞에 있네.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해서 가게를 안 찾아갔어. 동네에 정전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사자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어. 뭘까요? 예, 겉모습만 보고 가게를 찾아가지 않았다. 요거죠? 문을 열긴 했는데. 그래도 사자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발생했어. 그죠? 그래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사자씨가 촛불을 다 켜놓으니까 마지막에 가게를 찾아가게 되고, 사자씨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 보고 오해가 풀렸어. 뭐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
이 글의 제목은 책의 주제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예, 책의 주제. 이 말은 작가. 여기서 글쓴이, 책 글쓴이죠.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또는 작가의 생각. 요걸 뭐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주제라고 한다. 주제. 예, 이 주제란 말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 책의 주제가 뭐야? 이 말은 이 책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작가의 생각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글의 제목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거잖아요. 책의 주제와 관계가 있으면서도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 오. 글쓴이는 사람들이 사자씨의 겉모습만 보고 무서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 이거 아니었죠? 자, 그래서 병우가 아주 예, 훌륭한 말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독서 감상문의 짜임을 한번 훑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자, 독서 감상문 쓰는 과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독서 감상문의 짜임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친구 셋이 모였습니다. 아, 난 말이야. 주인공이 꿈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의 책을 읽었거든. 나도 주인공처럼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뭐야? 아, 그러니? 나는 말이야.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는 이야기를 읽었거든.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 나는 주인을 찾아 여행하는 동물의 이야기를 읽었어. 우리 집 강아지가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과정을 지금 먼저 거치고 있나요? 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서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벌써 내용을 딱딱딱 먼저 첫 부분에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을 뒤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었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 생각과 비슷해서 진짜 신기했어. 이거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책의 내용과 공감하면서 책을 읽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책의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잘 공유를 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계속 우리 얘기한 거죠? 제목 써라, 까닭 써라, 내용 써라, 인상 깊은 장면 써라,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 써라. 이건 계속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어떤 과정이 있나 또 볼게요. 자, 1의 그림에서 새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봐라.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아름답습니다. 자, 1의 그림에서 친구가 기억과 같이 신기했어. 이렇게 느낀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에 신기했다라고 했죠? 책에 나온 인물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생각. 예,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요 가장자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내용 써야죠. 까닭도 써야죠. 제목 써야죠. 생각이나 느낌 써야죠. 다 써야 돼요. 알맞지 않은 것은 횟수. 나 이거 100번 읽었다. 이거는 독서 감상문 내용에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을 썼을까요?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돼. 이런 뜻일까요? 뭐 어쨌든 정답은 3번. 자신이 독서 감상문으로 쓰고 싶은 책 제목과 그 까닭을 쓰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쓴 것이 정답이에요. 여기 내가 독서 감상문으로 쓰고 싶은 책을 누군가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아무거나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할머니와 하얀 집을 읽었거든요. 왜이 독서 감상문으로 이 책을 쓰고 싶냐면요. 호기심이 많은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을 잘 살려서 독서 감상문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뭐 이런 거. 우리 집이 그 고양이를 그세 마리 키우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에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까닭은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뭐 저는 이거 말고요, 강아지 똥 읽은 걸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강아지 똥 쓰고, 그다음에 강아지 똥이 자신을 희생해서 민들레 꽃을 피운 게 정말 기.

0: 되게 남아서요. 뭐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사실 강아지 똥이 멋있죠. 강아지 변 그러면 아니야. 그죠? 똥이 뭐야, 똥이? 아이, 변이라고 해. 이거 아니잖아. 그쵸? 그말 맛이 안 나요. 강아지 똥이어야 해.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죠. 자, 이제 점검하기까지 이제 우리가 봅니다. 아까 우리 그 독서 감상문 쓰기까지 봤잖아요. 근데 쓰고 나서 딱 공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기 내용이 나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쓴 것을 한번 검사해 보는 거예요. 잘 썼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나?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기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해 본다. 자,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예, 아니오. 갑니다.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나요? 네. 책을 읽은 까닭이 잘 드러나나요? 네.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썼나요? 그럼요.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썼어요? 아우요. 그렇고 말고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썼나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자,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나요? 아니요. 그럼 책의 내용을 대표하거나 책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네, 알았어요. 책을 읽은 까닭 썼어요? 아니요. 그럼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기로 읽었는지 생각해 봐요. 네. 책 내용을 정리해서 썼어요? 아니요. 아유, 그러면 책의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떠올려서 써보라고요. 알았어요. 자, 인상 깊은 장면 썼어요? 아니요. 아, 세상에.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고 그 까닭을 써보라고요. 알았어요. 책을 읽고 떠오른 장면, 생각, 느낌 썼어요? 아니요. 아우, 도대체 뭐야?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책을 읽고 깨닫거나 타지만 점을 생각해 보라고요.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고쳐 써야죠.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했으면 고쳐 쓸것 있으면 고쳐 쓰고 발표까지 하세요. 자신의 독서 감상문을 점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책 내용을 정리해서 썼는지 확인하고, 읽은 까닭이 드러났는지 확인하고, 인상 깊은 장면을 까닭과 함께 썼는지 확인하고,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썼는지 확인한다. 여기까지 잘했는데?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썼는지 확인한다. 요게 조금 아니죠? 간단하게보다는 감상문이란 말이죠. 독서 감상문. 책의 내용에 비중을 너무 두지 말고, 생각이나 느낌. 요걸 감상이잖아. 그쵸? 이 감상에 힘을 좀 실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예, 간단하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하면 더 좋겠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기억. 이것을 떠올리고 그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란 얘기잖아요. 책을 사서 읽은 것을 떠올려야 될까요? 재미있는 장면, 슬픈 장면, 감동적인 장면을 떠올려야 될까요? 이방이요.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70번. 다음은 독서 감상문을 쓰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정 쭉 봤어요. 독서 감상문으로 쓸, 일단 책을 정해야겠죠. 읽은 책. 독서 감상문에 쓸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쓰면 되는데, 쓴 것이 다가 아니야. 독서 감상문을 일단 검사해봐야 돼. 한번 쭉 읽어봐야 돼. 이걸 우리는 점검한다라고 표현하죠. 독서 감상문을 그래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 보충할 부분은 고쳐 쓰고 발표하면 끝! 공기문입니다.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뭘까요? 책 표지에 도깨비 표정이 재밌어서 이 책을 골랐다고요. 책을 읽을 까닭일까요? 생각하거나 느낀 점일까요? 책 표지에 도깨비 표정이 재밌었다? 이런 건가? 이런 걸까? 이런 걸까? 뭘까?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뇌과학자가 되는 길을 언제 선택했냐고. 그럴 때면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뇌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길을 과연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언제 선택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뇌를 뭐 연구하고 싶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던 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차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뇌가 길을 찾는 법을 연구하셨고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던 존 오키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던 타이밍은 그 교수님도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한치 앞 길이 보이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학문을 시작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 때 나는 이 연구를 할 거야. 이 연구를 하면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길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내가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 뒤에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어떤 학문적인 커리어에서도 그 어떤 직업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비행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던 뉴욕에 있던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제대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씩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된 과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박사님, 뇌과학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솔직한 답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길을 개척하면서 갔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길인지 길이 맞는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디 TV나 유튜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제 길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생활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산 광안리에서 횟집 뒷방에서 그릇 씻고 요리 도와드리면서 먹고 잤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3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있기 싫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왜 하필 독일이냐?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를 다니면 생활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계속 학비도 나오고 장학금도 나오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졸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학과에 입학했던 동료들이 거의 400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석사 졸업까지 간 친구는 50명 좀 넘어요. 모든 과목 중에 딱 한 과목만 과락이 돼도 바로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보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 두세 분이 쫙 앉아서 오픈북 테스트를 구두 면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못하면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공립대학교에서도 내가 다니던 과는 다시 입학을 못해요. 저는 구두 면접까지 가서 턱걸이로 살아남는 시험을 10개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겨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뭔가 교수님의 미움을 크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면접시험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날 미워하니까 떨어뜨리겠지라는 공포심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험 보는 거를, 과제 제출하는 거를 미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제 제출하고 시험 들어가서 통과만 하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하나, 딱 한 과목,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과목을 못 통과할까 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수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그 공포 때문에 미루기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박스로 보내온 라면만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커튼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이 과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그냥 세상이 암흑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친구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려서 매일 아침 와서 저보고 뛰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햇볕을 쬐자 이래서 저를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더니 심리상담 치료 받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이 동네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 가자라고 저랑 같이 다른 도시에 대학교로 아예 적을 옮겨서 새 시작을 하는 길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다 소용없이 느껴졌고, 그냥 숨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뇌과학자로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뇌를 분석하고 그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 줄 겁니다.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거의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뇌의 상태가 되면 보상회로의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예상할 때, 예측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고, 이것은 뇌에서의 뉴클리어스 아큐머스, 측정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우울한 뇌는 이 보상회로의 작동이 점점 저하되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석사 졸업하면은 진짜 기쁠 것 같아. 이 상상을 할 때 보상과 관련된 신호인 도파민이 나와야 그래 졸업하자.

그래, 과제 제출하자. 그래, 석사 졸업하고 어딘가 월급 잘 받는 데 가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보상회로의 저하, 도파민 분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예상을 안 합니다. 미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지면서 미래는 두려운 것, 도망가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뇌는 나는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뇌 안에서는 항상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교수님도 날 미워하니까 나를 인생 나락으로 쳐넣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신호들만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전두엽의 기능이 연결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우울한, 불안한 뇌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뇌의 변화가 또 있어요. 뭐냐? 새로운 경험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기억 시스템이 망가져서 교수님이 나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저처럼 과제 제출 안 하고 2년이 지난 상태면 이 학생이 누군지도 교수님이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 안에서 이 교수님은 영원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든 내가 시험을 보면 나를 떨어뜨릴 것만 같고 나는 매일 밤 모든 세상이 망할 거야, 나는 파멸할 거야 라는 파국적 사고 안에 갇혀서 반추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뇌는 이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피하고 항상 안 좋게 돌아가던 생각 회로 안에만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무리 말과 논리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설득하려고 그래도 우울한 뇌는 그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아요. 반면 나의 뇌를 바로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친구가 끌고 나가서 억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뇌는 뛰기 싫은데 반발하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뇌에는 어떤 업데이트 신호가 가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넘어지면 안 돼. 더 잘 움직여야지.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뇌가 행동 모드, 움직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까 우울한 뇌가 보였던 모든 특성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메말라 있는 땅이 이제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기억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나의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의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매일 아침 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뇌가 이 갇혀있던 메말라있던 토양으로부터 햇볕이 들면서 이 생각의 포커스가 좁아져 있던 것이 서서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갇혀있는 뇌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달리기라고, 아니면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닝, 운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숨차

0: 정도로 20분, 3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BDNF라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신경 생성 인자가 나와요. 뭘 하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번 망가지죠. 술 마셔도 망가지고 어디 다쳐도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망가지는 세포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탄력성이라는 것,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그것들을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기능인데요. 이 신경가소성과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물질은 근육을 쥐어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을 20분, 30분 이상씩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IGF라고 하는 이리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근데 흥미롭게도 정말 숨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나잖아요. 한 30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운동의 효과가 대략 48시간 정도까지 내 뇌 안에서 일종의 불안, 스트레스의 백신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왜 뛰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다면 그 이후로 다음 날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불안을 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인 백신의 역할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라도 하면 좋고 그 뭐라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기 좋은 러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그 달리기는 여러분의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뇌를 바꾸는 것은 행동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다면 길은 뛰어야 생긴다. 가야 생긴다, 달려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잘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미래가 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3: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4: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웨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강의를 꾸준하게 보고 계시는 친구들은 느끼시죠? 아, 이제 조금 더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겠는데, 이제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데, 나 조금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끼죠. 매일매일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약간 묘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특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playroom,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They then went to the dining room.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looking feast. There were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The mice helped themselves.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자, 그 다음은 그들은 crept into. creep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creep이라는 것은 살금살금 움직이다. 맞죠? 혹은 기어가다도 되고요.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Into the living room. 어떻게 해요? 거실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방금 약간의 위험이 있었죠. 집에 있는데 부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 쥐 두 마리, 즉 도시지, 시골지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양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컵 밑에 숨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실로 이동합니다. 시골지 입장에서는 도시에 처음 왔는데 이 고양이가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겠죠. 우리 시골 집에는 전혀 고양이 같은 거 없는데, 위험 요소가 없는데 도시는 집은 좋고 한데 고양이가 있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뭐 고양이 한 마리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실로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There were people there. 자,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은 익숙하죠. 이게 뭡니까? Watching, 보고 있었죠. A bright, bright은 밝은, glowing이라고 하면 빛나는, glow가 빛나다 이거든요. 그래서 ing가 붙어서 빛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밝고 빛나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TV, 텔레비전이 되겠죠.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은요. 아직까지 너무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네요. 사람들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뭐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In the playroom, 그리고 놀이방에서는 아, 다행히 거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제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놀이방에 가니까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있어요.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라고 돼 있네요. 시골지는 시골지가 막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그 장난감 놀이방에서. 그런데 knock over이라고 하면 쓰러뜨렸습니다. A tower. tower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탑 같은 타워입니다. 탑이었죠. 어떤 타워나 탑이냐면은 of building blocks. 쌓기 나무. 쌓는 블럭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블럭들을 쌓아서 만지고 놀수 있는, 그래서 뭔가 탑을 만들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쌓기 나무나 혹은 쌓는 블럭들의 타워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which라는 것이 바로 a tower of building blocks가 되겠죠. 근데 그 블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Came tumbling down. 어떻게 됐다고요?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 떨어지다. 그렇죠. 쥐가 뭔가 블럭 같은 것들 막 쌓아놨는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휘청하는 게 아니라 굴러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겠죠. Crash, 우당탕 혹은 쾅이라는 소리가 나겠죠. 아,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 떨어지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아,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좀더 자세하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콤마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있는 거, 이걸 영어 원서나 이야기책이나 우리 지금 이것도 이야기책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살짝 이제 문법을 씌워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특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살짝 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큰 차이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두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이게 첫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완전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에 점이 있네. 콤마가 있네. 저게 다릅니다. 맞죠? 즉, 뭔가 여기에, 이 문장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딱이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점이 찍혀 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제가 읽을 때도 조금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뭔가 쉼표에서 콤마가 있을 때 살짝 끊어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고 여기 학생들이 20명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단어 시험을 쳤어요. 단어 시험. 우리 지금 영어 하고 있으니까 단어 시험을 10개를 쳤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통과했냐면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어 시험에서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단어 시험을 10개짜리 단어 시험을 치는데 8개, 즉두개 틀린 것까지는 통과. 3개부터는 오늘 청소. 이렇게 제가 규칙을 정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 통과한 학생들은 어땠냐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0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한 10명이 통과했어요. 딱반 정도가 통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e students는 10명이 되겠죠. 20명 중에 열심히 공부한 그 10명은 시험에서 통과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달라요.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콤마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워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없애고 한번 보겠습니다. The students passed the exam. 아, 제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학생 20명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 통과했대요. 즉, 20명이 있는데.

0: 이 20명이 다 통과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무엇을 했냐면, 근데 이 학생들은 who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 콤마가 없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 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이게 뭐냐면,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거든요. 학생이 20명 있었죠? 그런데 콤마가 없으면 그 중에 10명으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20명 전체가 아니라 20명 중에서 열심히 공부한 10명은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10명으로 어딘가로 좀 좁혀준다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법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요거는 the students,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더라. 근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서 통과했어. 이렇게 계속적 용법, 해석을 할때 쭉쭉쭉 계속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뭐 했다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렇게 이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이 아니고 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더라라는 것이죠. 해석을 할때 뭔가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계속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여기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은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아이들은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잠시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들어보고 그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playroom,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y went to the dining room. 자, 그런데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냐면 이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관계대명사의 한정용법, 제한적용법이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내용이 어땠냐고요. 관계대명사가 도시지 집 안에 있었지는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도시지와 시골지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까 전에 놀이방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골지가 돌아다니다가 이 뭔가 쌓기 나무나 쌓기 블럭들 그거를 무너뜨렸어요. 타워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좀 조마조마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went to the dining room. 식사하는 방이죠. 식당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식사하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On the table. 와, 근데 거기에 식탁이 있었는데, 테이블이 있었는데, 식탁 위에는 they found a delicious looking feast라고 돼 있네요.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맛있게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feast라고 하면, 잔치 음식, 진수성찬. 그렇죠. 와, 이거 맛있겠는데. 으아. 치킨, 피자, 샌드위치, 파이, 케이크, 미역국, 불고기, 갈비탕.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와, 초밥 맛다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한상 차려져 있는 것이죠. There were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그렇죠. 샌드위치랑 파이들이 있었고요. 케이크와 비스킷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친구들 이 sandwich 읽을 때 D는 묵음입니다. sandwich라고 읽지 않습니다. sandwich라고 있습니다. sandwich. 그렇죠. D 발음은 없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파이랑 케이크랑 비스킷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은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모든 것들은 먹기에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차려져 있어요. The mice, 그쥐 둘은 help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도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는데 뭘 도와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냠냠냠냠냠. 야금야금야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Help one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흔히 쓰는 표현이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help one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them, 둘이잖아요. 그래서 help themselves라고 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 처음에 고양이를 마주친 것 빼고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뭔가 조마조마한 듯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시골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과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도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They then went to the dining room.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looking feast. There were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The mice helped themselves.
1: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reep. Creep.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Glow. Glow.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Gaze at. Gaze at.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Tumble. Tumble.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Feast. Feast.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looking feast. Help oneself. Help oneself. The mice helped themselv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room이라고 할 수 있겠죠. room, 방이에요. 저도 지금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촬영장, 촬영방이죠. 자,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뜻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cleaned my room. 그렇죠. 오늘 저는 제 방 청소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방을 청소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방.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 방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라고 돼 있죠. There's 뭐뭐가 있다. 항상 있다. Room이라는 것은 방이 있다. 자, 일단 방으로 보겠습니다. 혹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를 위한? 향상 혹은 향상, 성장을 위한 공간이나 뭔가 방은 남아있다. 즉, 예를 들어서 제 영어 실력이 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면은 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죠.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지라고 하죠. 남아있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나의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아,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도 맞죠? 원래는 여기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있겠죠? 그렇죠. 그게 여지라고 표현하죠.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심리적인 그런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school room students in dormitories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room이라는 것은 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는 room 한다.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room 한다 라고 돼 있죠. 아, 숙박시키다. 기숙사에서 뭐합니까?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잖아요. 맞죠? 먹이는 건 뭐 식당에 하더라도 어쨌든 잠자리를 숙소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어디에서? 바로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재운다. 숙박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room. 기본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과학 3단원 핵심 정리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3단원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우리 2단원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우리 3단원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하나하나씩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단원에서는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 주변의 식물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물 관찰을 굉장히 쉽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쉬운 식물 관찰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식물을 함부로 밟거나 꺾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함부로 꺾으면 여러분들 식물이 다치게 되겠죠. 또한 우리 식물에는요, 물과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함부로 내가 꺾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전달이 어렵겠죠. 그래서 식물이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꺾거나 밟으면 안 되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요, 식물을 관찰할 때 긁히거나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3번과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어떤 식물들은 여러분들 독성이 있거나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물을 관찰할 때 긁히거나 찔리면 우리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나쁜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식물 관찰할 때는 반드시 긁히거나 또는 찔리지 않도록 안전한 옷차림 상태로 식물을 관찰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냄새를 맡거나 입에 넣는 것 역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입에 넣었다가 잘못해서 먹기라도 한다면 독이 있는 식물이라면 정말 큰일 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행동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관찰이 끝나면 여러분들 손에 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주변에 대표적으로 학교 화단이 있고 공원도 있죠. 자, 화단이나 공원에 가면 여러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소나무나 작약, 민들레, 은행나무, 도끼풀, 단풍나무, 무궁화, 장미, 민들레처럼 여러 가지 식물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식물들을 분류를 해볼 건데요. 그냥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잎을 관찰해서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 가지 잎의 생김새를 우리가 관찰을 해볼까요?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벚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토끼풀에 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잎의 모양이 여러분들 다 똑같은가요? 아니죠. 제각기 조금씩 다른 모양의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벚나무는 잎의 끝부분이 여러분들 어떠냐면 굉장히 뾰족하지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아, 톱니 모양입니다. 즉,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강아지풀 볼까요? 자, 강아지풀은 잎이 여러분들 벚나무와 비교하면 가늘죠.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나무 잎을 보면요. 자, 은행나무 잎은 조금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무슨 모양이냐? 바로 부채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펼친 모양. 요런 모양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고, 잎의 끝부분은 여러분들 물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소나무의 잎은요, 바늘처럼 가늘고 길쭉한 게 특징이고요. 우리 단풍나무 잎은 마치 손바닥을 핀 것처럼 생긴 모양이죠. 그리고 가장자리는 벚나무와 마찬가지로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끼풀을 한번 볼까요? 자, 토끼풀.
이 잎은 한 곳에 세 개씩 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또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세잎클로버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나고 끝이 어떠냐면 둥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보시면 톱니 모양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식물 잎의 생김새 중에서 식물의 잎은 전체적인 이런 모양 또는 가장자리 모양 이렇게 생김새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 잎의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동물을 분류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물을 분류할 때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 동물을 분류할 때는 이 분류 기준의 결과가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고, 절대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물을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도 누가 분류해도 같은 분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자, 그렇다면 뾰족한 것과 뾰족하지 않은 것, 잎을 우리가 관찰해서 분류를 할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잎의 모양이 예쁜가? 또는 내가 좋아하는 모양인가? 이런 것은 기준이 여러분들 굉장히 주관적이고 결과가 여러분들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은 분류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합한 분류 기준을 세워서 우리 식물의 잎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류 기준,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자, 이 분류 기준 적합한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누가 분류하더라도 그 분류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분류 기준은 우리가 아주 적합한 분류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분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자,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것에는 벚나무, 단풍나무, 토끼풀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여러분들 강아지풀, 은행나무, 소나무가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있고 생김새에 따라서 풀과 나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풀과 나무 굉장히 비슷하지요. 자, 공통점도 있고 눈에 띄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요,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대표적인 공통점이 될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풀의 경우에는 줄기가 가늘고 키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나무는요, 줄기가 여러분들 굵고 단단해요. 그리고 키가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대체로라고 했으니까 모든 풀, 모든 나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했을 때 풀에 속하는 것과 나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풀에 속하는 것에는 강아지풀, 명아주, 민들레, 애기똥풀과 같은 것이 우리 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 우리 나무라고 할수 있는 것에는 소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신갈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1쪽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학교 화단이나 공원에는요, 소나무, 작야, 민들레와 같은 다양한 이것이 살고 있다. 자,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곳에 나와 있죠. 소나무, 작야, 민들레. 그러면 도대체 소나무와 작약과 민들레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 셋은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나요? 맞아요. 바로 이 셋은 모두 식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따라서 우리 1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식물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힌트가 나와 있네요. 먼저 첫 번째,
잎이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잎이 초록색인 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잎이 초록색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조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이 굉장히 특이한 조건인데요. 부채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잎이 생긴 거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떠올려 보면 바로 은행 나뭇잎이 부채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 중에서 소나무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바늘처럼 아주 가늘고 끝이 뾰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4번, 강아지 풀의 잎은 여러분들 어땠나요? 그쵸. 가늘고 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식물을 관찰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었어요. 자, 선택지를 보면서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보면 1번 보겠습니다. 식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자, 식물 중에는요,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독성 있는 식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죠. 자, 주의할 점으로 알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식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단순히 가려운 것을 떠나서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옳은 주의점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장미와 같이 가시가 있는 식물을 조심한다. 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뾰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곳에 닿으면 여러분들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다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심하면 그 다친 상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되죠. 자, 옳은 내용이고요. 4번 볼까요? 식물을 소중히 여기며 관찰한 태도. 우리가 관찰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5번 보면 식물을 밟고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식물을 밟거나 함부로 꺾으면 안 되는 것. 우리 아까 주의점에서 살펴봤었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잎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오른쪽 잎은 여러분들 바로 단풍나무 잎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것이 단풍나무 잎인지 아닌지 몰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되니까요. 1번 볼까요? 잎의 끝이 둥글다. 아니죠. 잎의 끝이 여러분들 뾰족하죠. 따라서 옳지 않고요. 2번.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 톱니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깊게 갈라져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손바닥을 쫙핀 것과 같은 모양이죠.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물의 잎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물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잎의 끝부분은 뾰족하다. 그 뾰족한 잎 잎을 가진 몇몇 식물들이 있었지? 자, 후보군이 일단 첫 번째 후보군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힌트 볼까요? 잎이 한 곳에 두 개씩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잎이 한 곳에 두 개씩 붙어 있다? 이렇게 하나에 두개 붙어 있는 잎? 어떤 건지 점점 정답 감 오는데요. 자,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또는 두 가지 힌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수 없을 수 있으니 세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하대요. 이제 알겠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한 곳에 두 개씩 붙어 있고 전체적인 모양 가늘고 길쭉한 거. 여러분들, 어떤 식물의 잎인가요? 맞아요. 정답은 소나무지요.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소나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6번 보면 잎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이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분류 기준을 정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류한 결과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즉,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쁜가, 큰가, 작은가,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봤는데, 크기가 큰 거, 색깔 진한 거, 예쁘게 생긴 거, 모양이 아름다운 거, 1, 2, 3, 4번 모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은
적합하지 않은 기준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5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자, 이렇다는 것은 정말 관찰했을 때 톱니 모양인 것과 톱니 모양이 아닌 것은 누구나 똑같이 분류해낼 수 있는 것이죠. 정답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적합한 기준은 5번이 되겠죠. 우리 이어서 7번 문제 볼 건데요. 자, 7번, 8번 이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7번 보면 위 식물의 잎을 분류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보았냐?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쭉한 잎을 찾으면 되겠죠. 왜? 그렇다에 해당하는 식물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 친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우리 강아지풀 여러분들 길쭉한 모양이네요. 또 있습니다. 어떤 식물의 잎이 길쭉한 모양인가요? 맞아요. 바로 소나무지요. 따라서 우리 7번에 이 기준에 맞게 그렇다에 해당하는 식물 고르면 강아지풀과 소나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8번 보도록 할까요?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분류했나 봤더니, 벚나무와 토끼풀은 그렇다로 분류를 했네요. 아, 그럼 벚나무와 토끼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강아지풀과 은행나무, 소나무는 이 토끼풀이나 벚나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에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벚나무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벚나무는 일단 끝이 뾰족해요. 자, 근데 끝이 뾰족하다는 만약에 기준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소나무도 끝이 뾰족하죠? 강아지풀도 끝은 여러분들, 이렇게 끝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이 아닐 거예요. 자, 벚나무 잎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맞아요. 가장자리가 여러분들 톱니 모양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토끼풀 역시 잘 관찰해 보면 토끼풀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은행나무나 강아지풀, 소나무는 끝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우리 8번 알맞은 기준 쓰면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의 분류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까닭 쓰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식물의 분류 기준이 문제에 나왔다. 그럼 기억해둬야 될 것은 분류 기준이 될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분류 기준이 될수 있는 조건.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식물의 분류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관찰한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잎의 색깔이 아름다운가? 잎의 모양이 보기 좋은가? 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또는 보기 좋은지 보기 좋지 않은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9번 문제의 정답을 쓰면 사물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 기준으로 알맞지 않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식물의 잎을 분류한 결과예요. 자, 잘못 분류한 식물의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기준이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문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식물의 분류 기준을 할 때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야 되죠. 사람마다 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뾰족한 거는 주관적인 거 아니고 뾰족한 것과 뾰족하지 않은 것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아, 옳은 분류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 옳은 분류 기준을 가지고 보니, 자, 그렇다. 모양이 뾰족한가? 그럼 우리 모양 뾰족한지, 끝 모양 뾰족한지 볼까요? 벚나무? 뾰족하군요. 자, 강아지풀 여러분들 뾰족합니다. 소나무 어떤가요? 소나무 역시 뾰족하네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인 우리 식물의 잎을 볼게요. 은행나무? 끝이 뾰족하지 않아요. 맞네요. 토끼풀 역시 끝이 뾰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단풍나무 잎을 보니까 단풍나무 잎은 이렇게 끝이 여러분들 어때요? 뾰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 분류 기준에 맞게 하지 않은, 잘못 분류한 것은
단풍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10번 정답 단풍나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을 여러분들 생김새에 따라 기역과 니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 자, 식물을 생김새에 따라서 풀 또는 나무로 여러분들 분류할 수 있죠. 자, 풀과 나무의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 차이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 또는 나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에는 풀과 나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답은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12번 문제, 강아지 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강아지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잘 떠올려 봐야 되겠죠? 아, 강아지 풀 어떻게 생겼지? 선생님의 특별한 그림 솜씨로 한번 강아지 풀을 그려볼까요? 자, 강아지 풀은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생겼는데요. 자, 이 강아지 풀에 요렇게 생긴 이 인데, 자, 강아지 풀에 대한 설명. 자, 줄기가 가늘다. 자, 우리 풀이잖아요. 자, 우리 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풀은 나무에 비해서 대체로 줄기가 가늘지요. 아, 그러니까 우리 1번은 알맞은 설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볼까요? 자, 잎이 좁고, 맞아요. 강아지 풀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다른 이런 넓은 잎을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잎이 좁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긴 편이죠. 따라서 우리 옳은 내용 2번 맞고요. 3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자, 우리 나무도 그렇고요. 풀도 그렇고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공통점이었죠. 자, 따라서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잎과 줄기가 잘 구분된다. 자, 잎과 줄기가 잘 구분되는 것 역시 우리 풀과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따라서 4번 역시 맞습니다. 자, 근데 5번을 보면 줄기가 단단하고 갈색 또는 회색이라고 했는데요. 자, 줄기가 단단하고 갈색 또는 회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풀이 아니라 나무에 대한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 옳지 않은 것 5번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식물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문제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땅에 뿌리를 내린다. 자,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여러분들, 강아지 풀이나 소나무나 무궁화나 모두 뿌리를 내리죠. 아,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데 조금 더 힌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보도록 할까요? 잎이 넓고, 자, 잎이 넓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굵다. 자, 그러면 풀과 나무 모두가 맞는데, 자, 줄기가 굵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일단 풀은 탈락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강아지 풀은 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와 무궁화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더 숨어 있죠. 어떤 힌트? 바로 잎의 모양입니다. 자, 잎이 넓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소나무는 잎의 모양이 어떻지요? 맞아요. 마치 바늘처럼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죠. 아, 그럼 소나무 역시 정답이 될수 없겠군요. 자,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들 맞아요. 바로 무궁화가 되겠죠? 그래서 13번 정답 무궁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15번 연결된 문제 풀 건데요. 먼저 14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모습이에요. 자, 은행나무, 강아지 풀, 밤나무가 있군요. 자, 위 식물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써볼 거예요. 자, 이세 개는 나무와 풀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나무와 풀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두 가지 크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징 말고도 어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지요? 맞아요. 풀이나 나무 모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잎과 줄기

토지의 구분이 쉽다로 쓰던지 또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를 여러분들 쓰시면 서술형 문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위 식물을 여러분들 풀과 나무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풀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우리 친구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풀은 여러분들 나무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맞아요. 풀은 여러분들 줄기가 어땠나요? 가늘었죠. 나무에 비해서 대체로 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크기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나무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반면에 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 줄기가 여러분들 단단하고 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대체로 풀에 비해서요. 그리고 풀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키는 또 어떤가요? 그렇죠.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걸로 봤을 때 우리 은행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잘 살펴보면 가지 이 줄기 부분 여러분들 이 강아지 풀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굵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특징 또 있어요? 그렇죠. 키도 굉장히 다 크죠? 강아지 풀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무와 풀 분류해 보면 풀에는 어떤 것이 해당돼요? 강아지 풀이 해당되겠고요. 자, 우리 나무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은행나무와 밤나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15개의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최종 미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바로 이건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여러 식물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누었었나요? 풀, 나무로 나누었어요. 자, 풀은 대체적으로 우리 줄기가 가늘고 키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우리 나무는 줄기가 굵고 그리고 키가 어땠나요?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 친구들 관찰할 때의 주의점 잘 떠올려 가면서 집 근처에 있는 화단이나 또는 공원에 나가서 볼수 있는 나무, 풀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풀을 내가 관찰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나무로 관찰했는지 그 관찰한 것을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줄수 있게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이 식물에 대한 내용, 핵심 내용 정리도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15개의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이 식물과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 분자에 이어서 또 다른 종류의 입자인 이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과학 퀴즈 시간에는요, 좀 과학스러운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비커에다가 소금물 그리고 증류수를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액체에다가요, 우리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려주는 전기 전도도 측정기를 꼽아볼 겁니다. 만약에 전기가 흐르면은 이 측정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삐 소리가 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류수부터 담가봅니다. 자,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네요. 자, 그럼 그대로 얘를 빼서 소금물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불이 들어오면서 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류가 통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순수한 증류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소금을 녹인 소금물에서는 전류가 흘렀을까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액체는 다 전기가 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차이에 의해서 어떤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어떤 것은 흐르고 이랬던 것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이온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온 과연 어떤 입자일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의 출발도요. 역시나 또다시 원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에서 무언가 한끗의 차이가 생기면 이온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한끗 차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자의 구조 복습이에요. 이제는 막 지겹죠? 이제 보자마자 바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자는요, 이렇게 우리가 원자 모형을 동그랗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이자였어요. 그래서 크게 원자핵,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원자핵을 또 한번 뜯어다 보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원자핵의 질량이 너무너무 커서요. 그 주변을 조그만한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죠. 자, 원자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랑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언제나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원자는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원자의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외력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원자핵이 움직이기 쉬울까요? 전자가 움직이기 쉬울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왜요? 원자핵은 이 원자 전체의 99.9% 이상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무겁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자는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쉽게 변화될 수 있어요. 즉, 이 원자 바깥으로 심지어 나가거나 혹은 바깥에서 전자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었던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외부에서 얻어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이 평화가 깨지고 뭔가 하나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 전하를 띤 입자가 바로 이온인 겁니다. 이온? 별거 없어요. 원자에서 한끗 차이, 즉, 전자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이온이라는 입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게 되면 전기적인 중성이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전의 원자와 다르잖아요? 그쵸? 다른 성질을 갖게 됐으니까 우리 이 입자를 다르게 부르자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을 그냥 우리가 이온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원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이 전자의 어떠한 변화 때문에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온의 정확한 정의부터 출발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상황과 전자를 얻어서 가지고 오는 이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띠게 되는 이 전하가 달라지겠네요?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이온의 형성 과정부터 볼게요. 자, 어떤 원자가 하나 있었대요. 원자 하면은 전기적으로 뭘 띈다? 중성을 띈다. 자, 그래서 평화롭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자를 바깥으로 이렇게 뿅 잃어버리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 원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았는데 마이너스 전하량이 빠져나갔으므로 상대적으로 우세한 건 누구? 네, 플러스 전하량. 따라서 이 입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지면서 이 입자는 전하를 띠게 됩니다. 즉,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입자를 지금부터 원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양이온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전자를 얻어오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원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역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겠죠? 평화롭게 중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외부에 어떤 전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우세해져요? 마이너스 전하가 더 우세해지게 되죠. 따라서 이 입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지면서 음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전하를 띠는 입자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음이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지면서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자를 외부에서 얻어오게 되면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커지게 되면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 한국말 표현 때문에 그래요. 자, 전자를 잃어버렸대요. 자, 잃어버렸으니까, 뭔가 빠져나갔네? 그러면 음이온 아니야? 이런다고요. 안 그럴 것 같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을 한 번만 하면은 당연한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이 전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또 마이너스 전하를 띤이 전자가 더 늘어나게 됐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더 우세해져서 음이온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 생성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온의 생성 과정, 양이온, 음이온 구분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상태일 때랑 이온의 상태, 한끗 차이라고 했잖아요. 자, 얼만큼의 차이인지 한번 우리 표로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리튬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리튬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량은 총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의 개수도 3개래요. 마이너스 1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총 3개이므로 총 마이너스 3 전하량을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전하는 0이 되어서 원자 상태에서는 중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 이 원자 상태였던 리튬에서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원자핵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전자가 하나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니까 전하량을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해서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이온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리튬 원자라고 쓸수 없는데 뭔가 차별성을 둬야겠다라고 해서 양이온의 표시를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음이온을 볼게요. 자, 산소 원자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소가 원자일 때는요, 양성자의 개수가 8개래요. 그러니까 총 플러스 8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전자 수도 8개입니다. 그러면 총 마이너스 8 전하량을 띠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8, 마이너스 8, 0 해서 중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의 중성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산소에 전자가 두개더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8개였는데 10개로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전하량을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해서 어떻게 돼요? 네, 중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하가 더 강하게 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뭔가 그냥 산소라고 쓸수 없는데 뭔가 다르게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쓴게 바로 이렇게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처음 보니까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자, 이거를 쓰는 것도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온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을 표시하고 이름을 적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먼저 원소 기호를 똑같이 써줘요.

그리고 나서 이온은 전하를 띠잖아요. 따라서 그 전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바로 이온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 쓰는 방법, 그리고 음이온 쓰는 방법, 각각 구분해서 또 어떻게 쓰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양이온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이온이잖아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른쪽 위에다가 플러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런데 양전하를 띈다는 것도 중요한 정보지만 전자가 몇개 나가서 양전하를 띠게 됐는지 그 양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함께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부호를 적어주게 됩니다. 단 숫자 1이 올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리튬 이온을 볼게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나가서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우세해져서 양이온이 됩니다. 하나가 나갔기 때문에 원래는 1 플러스라고 써야 되지만 우리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그냥 리튬 오른쪽 위에 플러스 기호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요, 그냥 뒤에다가 쉽게 이온 자를 붙이면 됩니다. 너무 쉽죠? 리튬 이온. 자, 그러면은 칼슘이 이온이 될 때를 볼까요? 자, 칼슘을 보니까 칼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져서 양이온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 정보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숫자 먼저 제공합니다. 그래서 2 쓰고 플러스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플러스 2라고 쓰는지 2 플러스라고 쓰는지 이거거든요. 우리 수학 기호와는 다르게 우리 과학은 좀더 멋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르게 숫자부터 쓰고, 그 다음에 부호가 온다. 이 순서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다 이온자를 붙여서 칼슘 이온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이온에 이름 붙이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음이온은 어떻게 쓸까요? 자, 음이온 보니까 플루오린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플루오린 원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자가 하나 달라붙은 거예요. 자,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왔네요? 음이온이 더 우세해지겠죠? 그래서 한 개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됐습니다라고 쓸 건데 우리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그냥 F 쓴 다음에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전하 부호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가 이온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산소 원자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외부에서 전자가 두개 들어왔습니다. 자, 두 개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됐으니까 E 쓰고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음이온들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뭐뭐 화 이온을 붙입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이것도 양이온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부를 때 일부러 좀 다른 규칙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이는 반면 음이온은 뭐뭐 화 이온으로서 좀 음이온인 티를 내준 거죠. 그런데 자, 이때 우리가 보통 뭐 산소, 수소, 뭐 질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자로 끝나는 것들은 소자를 뺍니다. 그래서 산소화 이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소자를 빼고 산화이온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린은 우리 소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화이온만 붙여서 플루오린화 이온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아, 음이온이구나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의문이 들 거예요. 아, 이 이온이 어떤 이온들은 이렇게 항상 양이온이 되고 어떤 이온들은 항상 음이온이 되고 그럼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인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 맞습니다. 원자의 종류마다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친구, 잘 얻어오는 친구, 이러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온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왜 어떤 친구는 전자를 잘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왜 어떤 친구는 잘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또다시 전자의 배치에 대한 이런 심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 배치를 설명하지 않고 이온을 이야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온식을 외워라 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이제 이해와 암기를 좀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참고로 우리 이전에 배웠었던 이 원소 주기율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은요, 우리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 그리고 암기를 할때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팁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주기율표를 가지고 왔어요. 1번부터 20

그리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의 궤도가 두 겹이면 2주기, 세 겹이면 3주기, 4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로족, 이 세로에 있는 같은 족끼리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전자들은요,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워야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궤도 1번에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헬륨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전자가 두 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1주기가 끝나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총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가 세 개로 늘어가는 3번은요, 이렇게 이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세 번째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수소도, 리튬도. 똑같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한 개네요. 그래서 이 1주기 친구들은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다한 개인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2주기 친구들은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개수가 다두 개인 친구들이에요. 자, 화학은요, 항상 전자의 이동으로 막 결합을 했다가 어떤 반응을 했다가 이러는 전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의 배치에 따라서 성질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이온 얘기하는데 갑자기 꺼냈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자들의 배치는요, 이 가장 바깥쪽 껍질을 꽉 채웠을 때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이 18쪽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가장 바깥쪽의 껍질이 꽉 차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전자를 주고받지 않고 혼자서 원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부터 다시 보시면은 3번은 가장 바깥 껍질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해가지고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다찬 게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다찬 게 8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헬륨과 네온, 아르곤은 모두 다 가장 바깥 껍질이 가장 꽉 차서 반응하지 않는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1주기에는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3,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뭐냐면요. 결국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1 전하를 띠는 게 가장 안정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리튬도요, 플러스 1 전화 띄고요, 나트륨도 플러스 1, 칼륨도 플러스 1을 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2주기 애들은요, 두 개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2 전하를 띠는 게더 안정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릴륨은 2 플러스, 마그네슘도 2 플러스, 칼슘도 2 플러스의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집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음이온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전자를 얻어와서 가장 바깥쪽 껍질을 채우는 것이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 경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쪽에서는 바깥쪽 껍질에 7개의 전자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더 들어오면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플로린화 이온이 됩니다. 염소도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염화 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산화 이온, 그리고 황화 이온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만 아시면 되냐면 결과만 그럼 아시면 돼요. 결국 암기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온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1족 원소들 다 보세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을 뜹니다. 그쵸? 수소, 그리고 아까 리튬도 있었고요. 칼륨 있었고, 나트륨 있습니다. 그리고 은도요. 이온이 되면은 플러스 1 전하를 띠는 은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2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들인데요. 구리, 그리고 바륨, 마그네슘 다 2족 친구들이었죠? 그쵸?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도 2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이온은 전자 3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바로 암모늄 이온인데요. 자, 이런 건 뭐냐면요. 여러 개의 원자가 붙어서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이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는요. 얘네들을 보이지 않는 괄호로 묶어가지고 이 전체 덩어리가 플러스 1 전하량을
달래띠는 양이온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암모늄, 이온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다 양이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전자를 얻어오는 음

이온 한번 볼게요. 염화 이온, 그리고 아이오딘화 이온 다 17쪽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전자 하나를 얻어오는 게더 유리한 그런 안정적으로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하나를 얻은 마이너스 1 전하량을 가진 음이온이 되고요. 자, 황화 이온은 두 개를 얻어서 2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진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여러 개의 원자들이 달라붙어서 하나의 이온 역할을 하는 다원자 이온이 등장을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붙어서 수산화 이온, 그리고 탄소와 산소가 붙어서 탄산 이온, 그리고 황과 산소가 붙어서 황산 이온, 질소와 산소가 붙어서 질산 이온,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 과 망가니즈산 이온, 그리고 크로늄산 이온, 이렇게 다양한 다원소 이제 이온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음이온에서 좀 이런 다원소 이온들이 많죠. 자, 그중에서도 우리 과망가니즈산 이온은요, 우리 보라색을 띄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색깔 변화를 확인하기 좋아가지고 많은 재료로 쓰기 때문에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자주 등장하는 요 이온 정도는 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 선생님이 암기해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이온이 있구나, 이러한 이유에서 전자 배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온이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론으로 이루어진 물질끼리 서로 결합도 할수 있는데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체 플러스 전하량이랑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체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소금 있죠? 소금 딱딱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자, 사실 걔를 들여다보면요. 나트륨 이온, 즉,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이 나트륨 이온과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된이 이온, 얘네들끼리 서로 전자를 하나 주고받으면서 단단하게 결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NaCl 염화 나트륨입니다. 자, 황산구리는요. 구리이온이랑 황산이온이 이두 개의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온을 가지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전하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이온은 앞에 나왔던 전자 그리고 분자와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진짜 얘 이온 맞아?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요. 전류를 걸어가지고 전하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온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요.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은 반대쪽인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우리 자석이 N극이 S극에, S극이 N극에 끌리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인 구리이온은 반대극인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고요. 음이온인 황산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이 내용은요, 우리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서 실험을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초 탐구 문제 풀면서 이온에 대한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이온은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이러한 이온들은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가 같지 않고 무언가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하를 띠어서 이온이 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두 수가 같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뜨면서 원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구리이온은 수용액에서 녹아 있을 때 푸른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이 구리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이온이 녹아 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보내줬어요. 자, 그러면 음이온은 반대극인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X입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이온의 이온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이온이 원자 상태였을 때는 칼슘 원자였을 거예요. 거기서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우세해져서 양이온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 맞는 설명이고요. 우리 양이온의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뒤에다가 이온자만 붙이면 됐어요. 따라서 이온의 이름 칼슘 이온 맞습니다. 자, 이러한 이온은요.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얻어서가 아니라 두 개가 빠져나가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며 이온에서 전자 수가 지금 양성자 수보다 더 많은 것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양성자 수가 더 많아서 플러스가 더 우세해져서 양이온이 됐으므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7번인데요.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옳게 연결하시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복습하면서 바로바로 딱 연결될 수 있도록 친숙해져야 돼요. 선생님이랑 연습해 볼게요. 수소 이온은요, 우리 수소 이온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로, 마그네슘 이온은 Mg 2 플러스로, 산화 이온은 산소가 이온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음이온이기 때문에 화 이온을 씁니다. 소자를 뺐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에서 소자를 빼고 화 이온을 붙이면 염소에 음이온이 나옵니다. 따라서 Cl 마이너스가 되고요. 질산 이온은 질소와 산소가 붙은 다원자 이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NO3 마이너스라고 써주시고요. 과망가니즈산 이온, 실험에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건데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음이온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과학 실험에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과연 왜 순수한 증류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소금물에서는 전류가 흘렀을까요? 이온을 넣어서 대답해 보기로 해요. 자, 정답은요. 네, 순수한 증류수는요, 물 분자만 있어요. 물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배웠어요. 소금, 염화, 나트륨이었죠? 이게 물에 녹게 되면은 다시 얘네들이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염화 이온으로 분리가 되면서 전하를 띤 입자, 즉 이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전기가 통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해볼까요? 순수한 물 분자,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물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이온의 특성을 넣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아주 100점 만점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어지는 분자와 이온에 대한 내용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44강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이제 듣기와 말하기죠. 자, 조금은 좀 가볍고 덜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즐겨 보시면 좀 어떨까요? 자, 오늘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거냐면 I don't know if I can do it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은 이제 강의 진행해 나가면서 이 문장을 왜 제가 뽑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대화문을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문을 다루고 자, 그다음에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여러분들 대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때려잡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다시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풀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아, 오늘은 문제풀이가 마지막 말에 대한 자, 응답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자, 싫어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대화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보다도 선택지 다섯 개에 대한 것이 항상 문제다라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7초거든요. 대화가 끝나고 다음 문제를 시작하는 그 사이가, 퍼즈가 일시정지의 구간이 한 7초 정도쯤 되는데 그 7초 동안에 이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다 못 읽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의 유형은 듣기 시험이 딱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좀 미리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쓰고 시간이 좀 남았다 싶으시면 선택지를 미리 읽고 가능하다면 그 옆에다가 한글로 요약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 1번은 이렇습니다. Can I borrow? 내가 빌릴 수 있을까? One of them. 자, 그 중에 하나를 뭔가를 그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 그렇구나. 두 번째는 Why don't you read the book? 너 왜 그 책 안 읽니? 이건 직역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정말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공부 좀 해 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 왜 그 책 안 읽어? 그러면 그 책 좀 읽어라 라고 하는 제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감사 표시네요. 자, Thanks for taking care of my sister. 내 동생 좀 돌봐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I hope your grandparents will get better so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et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도 이렇게 쓰이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get은 이제 만능 동사에 가까운데 뒤쪽에 보호를 취하게 되면 become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부모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곧 더 나아지시기를 나는 희망해. 이렇게. 자, 뭐 글쎄요. 요거는 상대에게 덕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마지막은요. Don't worry. 저거는 이제 위로가 되겠네요. 걱정하지 마. I can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뭐와 관련해서? 뭘 가지고? With your studies. 네 공부 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네 공부와 관련해서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너의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어.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까? 우리는 선택지를 미리 읽어봤다라고 하니까,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대화만 잘 들으시면서 적절한 반응을 잘 골라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고 돌아오실게요. 자, 시작합니다.
1: Hi, Laura. How was your weekend?
2: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It was really hard.
1: What happened?
2: She kept crying. I tried to calm her down, but nothing worked.
1: You really had a hard time.
2: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I don't know if I can do it.
1: I have some books about how we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Maybe they can help you.
0: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여러분도 한번 잘 골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자,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하나하나 좀 들어가면서 자, 내용을 한번 좀 뽀개볼까요?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i, Laura.
0: 쉽죠? Hi, Laura.
1: How was your weekend?
0: 이 정도는 여러분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이렇게 안부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화가 보통 10단 이상 이렇게 이어질 때는 밍밍하게 대화가 이어지면 무슨 10단이나 할 얘기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대화들,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갈등이 있고요. 갈등의 해소까지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대부분의 대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들으셨을 때 처음에 안부를 물었지만 아, 이번엔 무슨 갈등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갈등의 내용에 주목하시면서 다음 내용도 가겠습니다.
2: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0: 자, 요 정도까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Parents visiting grandparents in Kingston. 충분히 잘 들으셨을 거예요.
2: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0: 됐죠?
2: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0: 자, so I had to? 못 들으셔도 돼요. So I had to, so I had to, so I had to. 거의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뭐를 해야만 했어의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이 뭐였나요? So I had to? 내가 뭐 해야만 됐었죠?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충분히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들이에요. 근데 여동생을 내가 돌봐야만 했었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요 전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0: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 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Contents words가 아니면 강하게 읽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 알겠죠? 네.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죠.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Okay. 자, 그래갖고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갈등은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2: It was really hard.
0: 드디어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It was really hard.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 그렇죠. 어린아이 보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 What happened?
0: 무슨 일이 있었는데?
2: She kept crying.
0: 자, 어렵지 않죠? 자, what happened? She kept cr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keep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형이 kept가 되겠어요. She kept crying. She kept crying.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울어요. 자, 직역하면 울기를 지속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우, 그래요. 어린아이가 한번 울면 정말 당황스럽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죠? 예. 네. 자, 드디어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솔루션으로 갈 거니까요. 일부의 내용을 못 들으셨다라고 해도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 보셔요.
2: I tried to calm her down, but nothing worked.
0: 자, 포인트는 뭐예요? I tried, nothing worked. 이거 아니에요? I tried, 내가 뭐뭐뭐를 시도했어요. But nothing worked.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중간에 I tried to calm her down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친숙치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괜찮아요. 일부분을 못 들은 거는 전체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울었고요. 내가 뭘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건데요. Calm down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alm이라고 하는 표현은 형용사로는 고요한 자, 동사로는요, 뭐뭐뭐를 고요하게 만들고 진정시키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down은 아래쪽에 진정시키니까 당연히 이제 내려오겠죠. 업됐던 것이, 그죠? 네, 그래서 calm down이 되는데 중간에 목조가 꼈어요. calm her down. 이렇게 되는 것이죠. I tried to calm her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2: I tried to calm her down. I tried to calm her down.
0: I tried to calm her down.
2: I tried to calm her down.
0: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녀를 제가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2: But nothing worked.
0: But nothing worked. 어떤 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계속적으로 지금 갈등이고요. 아직까지 해결책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또 가보시면요.
1: You really had a hard time.
0: You really had a hard time.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너 정말 어려운 시간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 내용은 뭘까요?
2: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0: 잘 들으셨나요? 자, 뭐가 들려요? Now, worry about next time. 나머지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야, 난 다음번도 걱정이다, 얘. 이런 얘기예요. 맞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0: 여기까지. Now I am worried about next time인데요. 자, 누가 I am에서

0: 저 M 같은 단어 못 들었다고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Now I'm worried about next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번도 걱정이다, 얘. 예. 근데 다음번이 뒤쪽에 이제 수식하는 어구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의 호흡상 저는 못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0: 자, I have to look after her. I have to look after her. Take care of는 굉장히 익숙하죠. 누구누구를 돌보다. 근데 look after는 어때요? 어쩌면 여러분들 덜 익숙한 소리였을 수 있어서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누구누구를 돌보다라고 할 때, take care of도 좋은데, look after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자, 이론적으로 배우셨지만,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 다음번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꽤 깁니다.
1: Now
0: Now
1: I'm
0: I'm
1: worried
0: worried
1: about
0: about
1: the
0: the
1: next
0: next
1: time
0: time
1: I
0: I
1: have
0: have
1: to
0: to
1: look
0: look
1: after her.
0: after her.
1: I don't know if I can do it.
0: 자,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 문장은 오늘 제가 key sentence, 핵심 문장으로 여러분께 제시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였나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1: I don't know if I can do it.
0: I don't know if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if에 주목하시면서 이 문장에 대한 암기를 제가 요청 드리려고 해요. if를 맨날 조건의 의미로 파악해서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1번, no는 타동사입니다. 뭐뭐라면 이건 부사절이에요. 우리는 목적어절, 즉 명사절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미 이론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 배우셨어요. 문법 시간에는. 그래서 that만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whether나 if도 쓸수 있다라고 했죠. 자, whether나 if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고요. 내가 그것을 할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를 자, 실제로 만나셨고요. 자, 이런 것들은 케이스가 하나 이렇게 나왔을 때좀 달달달달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특히 뭔가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의 표현. 자, 다음에 if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럴 때도 많이 쓰고요. I don't know if. 자, 이렇게 확신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의 표현 뒤에 if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I don't know if I can do it. 저 if I can은 또 강하게 발음 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I don't know if I can do it. 요 정도의 리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1: I don't know if I can do it.
0: I
1: I
0: don't
1: don't know
0: know
1: if
0: if
1: I
0: I
1: can
0: can
1: do
0: do
1: it.
0: it.
1: I
0: I
1: don't
0: don't
1: know
0: know
1: if
0: if
1: I
0: I
1: can
0: can
1: do
0: do
1: it.
0: it.
1: I
0: I
1: don't
0: don't
1: know
0: know
1: if
0: if
1: I
0: I
1: can
0: can
1: do
0: do it.
1: it.
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장은 오늘의 타겟 문장. 그러니까 암기 문장으로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목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죠? 내가 그걸 할수 있을지도 나는 모르겠다.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마지막에는 뭐가 등장한다고요? 반드시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솔루션이 등장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1: I have some books about how we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0: 또 호흡이 약간 길었는데요. 자, 끝까지 다못 들으셔도 사람에게는 추정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I have some books about blah, blah, how.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내가 about 이하에 대한, about 이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을 좀 가지고 있거든. 이게 솔루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호흡이 길어서 못 들으셨더라도 정신줄만 놓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some books about.
1: I
0: I
1: have
0: have
1: some
0: some
1: books
0: books
1: about
0: about
1: how we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0: how we should take care of the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지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신난다. 네, 솔루션입니다.
1: Maybe they can help you.
0: Maybe they can help you. 아마 그 책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이거 답을 못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청을 하는 게 맞죠. 야, 그책좀나좀 빌려줘라. 이게 지금 주관식 아니에요? 그러시면 선택지 중에 뭐예요? 당연히 1번에도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납득이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정답 1번까지 저희가 좀 골라봤고요. 자, 이제는, 자, 이 모든 내용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 읽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Hi Laura, how was your weekend?
2: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It was really hard.
1: What happened?
2: She kept crying. I tried to calm her down, but nothing worked.
1: You really had a hard time.
2: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I don't know if I can do it.
1: I have some books about how we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Maybe they can help you.
2: Can I borrow one of them?
0: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조금 가벼운 우리가 이제 듣기와 말하기로 이제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어때요? 이것도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어서 분량이 조금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겟이 되는 문장들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 계속 여러분들이 접하고 암기하시고 하면서 좀 느는 그런 기색이 좀 느껴지나요? 저는 좀 그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어휘입니다.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 그랬죠? 내일 만나서 어휘 공부 즐겁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6: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실 거죠? 그럼 합격하시고 내년에 이제 중개사무실을 오픈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오픈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린 그걸 입지라고 하죠. 입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호입니다. 입지. 입지가 뭐죠? 입지. 위치. 그런데 이 위치를 주장한 학자들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용어 정의.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내용들에서 나오는 용어, 그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추창했던 그때 당시에 남부 독일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혹시 느껴지십니까?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의 결론이 육각형의 구조를 가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부 독일을 대상으로 했고요. 중심지가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심지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인데요. 자, 그림상 이게 중심지예요. 여기가 중심지. 주변 지역들요. 그래서

중심지가 주변 배후지에 배후지.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상권이란 뜻입니다. 상권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공간적인 과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전제하세요. 여러분들은 라면을 한 봉지를 사려고 해요. 어디 가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슈퍼를 이용하시겠습니까? 30분 거리에는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슈퍼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없다는 얘기죠. 이때 이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라면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 거리. 자,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요 범위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거리라는 뜻이구나. 거리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방법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거리. 그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상점. 상점 입장에서 슈퍼와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는 단순하게 따져도 백화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냥 인위적인 숫자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동네 슈퍼는 50명의 고객이 온다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백화점은 200명이 와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 50명, 200명이 분포되어 있는 그 공간적인 범위, 그것을 최소 요구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최소 요구치란 상점이 중심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자, 지금 컬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안에 있는 선하고요, 밖에 있는 선하고 비교하면, 하나는 재화의 도달 범위고, 하나는 최소 요구치입니다. 어느 게 재화의 도달 범위고, 최소 요구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 유지를 한다면. 밖에 있는 큰 동그라미,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결과,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는 세팅시켜서 하나로 딱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란 소비자가 어느 특정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구수.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어느 게 글자수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공간적인 범위가 더 넓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용어 하나를 볼까요? 자, 그림에서만 딱 보세요. 중심지와 배후지. 배후지라는 말은 상권이라고 했다. 상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자, 다른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림만 딱 보시면서 한번 둘을 비교해 보자고요. 중심지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 지역입니다.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심지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연상하세요. 그림을. 그림을 연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지문을 단순히 외우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심지야. 배후지야. 그럼 중심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용역이 서비스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요. 그럼 이번에는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지에 의해,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지의 성립 조건. 앞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은 다양하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 표현은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같은 표현이죠. 중심지. 여러분이 먼저 정의해 보세요. 중심지가 뭐였죠?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요. 우리 배우지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재화의 도달 범위, 소비자가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결론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하나씩.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범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거리가 안 보이죠?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최소 요구 범위라고 했으니까 2번인 것 같죠?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이것이 뭐라고요? 최소 요구 범위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최소 요구치겠네요. 1번과 2번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중심지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은 이거는 배후지의 정의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일단 범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거리가 있는 거는 좋아요. 일단 1단계까지는 옵니다. 근데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합니다. 최소 요구 범위의 정의가 이겁니다. 다른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 정상 이윤 거리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5번으로 가봅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중심지 재화나 서비스.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아닌 것 같죠? 중심지에서 배후지죠. 단순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요? 용어정의. 항상 나오는 게 용어정의.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거 누구의 이론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러한 용어들로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상업 입지론입니다.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공업 입지는 뭘까요? 공장. 공장은 어느 위치에 입지하면 좋을까? 여러분,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공장은 그렇죠? 바다 가까이. 어떤 공장은, 그쵸? 비행장 가까이. 어떤 공장은 노동을 확보하기 쉬운 곳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학습합니다. 각각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버는 뭐라고 주장한 거죠?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 거기가 최적의 입지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레시는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곳. 결론은 수요자가 있어야 물건을 팔아먹겠죠. 그곳이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가장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겠네요.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든지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총수입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레시고, 반면에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베버입니다. 여러분, 유치한데 일단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비용이죠, 비용. 비협이죠. 여기도 베버도 비협이고, 자, 유치한데 그냥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 봅시다. 베버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레시는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다 맞죠? 결론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레시는 딱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레시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베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베버가 주장했던 항목을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우리 시험 15회 때까지는 매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뜸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베버의 주장은 이겁니다.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버는 고민이 뭐냐면 이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을까? 아니야. 공장이 원료 가까이 가는 게 좋아.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단어 그대로 원료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간다.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시장 지향형 입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울 거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원료가 있는 곳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오려면 원료 수송비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지고 갈 때는 이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발생할 거예요. 각각 수송비는 지금 이렇게 발생한대요. 이 경우라면 공장 어디로 입지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원료 지향을 하면 수송비 20원을 절약할 수 있고,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장이 시장 지향을 해버리면 15만 원 절약할 수 있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정확합니다. 원료 지향이죠. 그럼 결론을 정리합시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죠?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비교해서 결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림을 통해서 과정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공장이 원료 지향하는 게 좋을까? 시장 지향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송비다. 근데 그 결론은 수송비가 많은 쪽으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원료 지향.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시장 지향. 자, 두 번째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량 감소. 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적어볼까요?
제품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아,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저 앞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뭘 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원료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원료가 100g이에요. 근데 앞에 제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 제품의 중량이 60g이 된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가자 그랬죠. 그러면 원료는 100g, 제품은 60g. 그럼 어느 쪽이 무겁나요? 그렇죠?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원료가 무거우면 당연히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또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즈 만드는 경우요. 우리는 치즈의 원료를 우유라고 하죠. 우유 가지고 치즈를 만들 때 우유 1000g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면 치즈의 그람수가 적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치즈 공장을 어디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까? 대관령 가까이 가 있는 게 유리하다. 자, 이런 것이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이겠죠. 그래서 먼저,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요? 앞에 제품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시험은 중량 감소, 중량 증가니까 구태여 둘 다 하지 말고요. 혼란스러우니까 한쪽만 딱 선택하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 아, 그럼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원료 지향 입지하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결론부터 보세요. 편제 또는 국지 원료라는 말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 자,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석이죠. 석회석은 산이죠, 산.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석회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석회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원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원료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게 좋다. 반면에 보편 원료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원료. 그럼 공장이 어디에 입지를 해 있던 그 원료를 구하는 게 쉽다고요. 그럼 공장은 가급적이면 시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시장 가까이 가서 원료도 쉽게 얻고 판매도 쉽게 하고 결론은 수송비를 모두 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알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오는 개념을 하나 좀 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책을 넘기다가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는 것들은 아, 이것은 분수 형태로 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원료 지수입니다.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분수 형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을 뭘 물어보느냐?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고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래요.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막 외우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암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한 가지만. 다시 뭐라고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그럼 알고자 하는 게 원료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가야죠. 원료 중량. 그럼 분모는 제품이겠죠. 자, 왜 이런지를 보세요. 가장 기본적 개념이 이거죠.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결론은 둘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원료하고 제품하고. 그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원료 올라가고 분모는 제품.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원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있었고 보편 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보편 원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결과 1보다 크다. 뭐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거울 때는 앞서 보편 원료는 공장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장. 시장 지향 입지가 됩니다. 근데 1보다 작다? 그럼 제품이 무겁다는 말이죠. 제품이 무거울 때는 시장이죠. 자, 다시 표현해서 보편 원료가 들어가면 1보다 크든 작든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먼저 1이다. 1이면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죠. 각각의 중량이 동일하다면 각각의 수송비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공장 어디에 입지하든 상관없다. 자유지향 입지입니다. 그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크죠. 국지 원료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료지향. 반면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지향 입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합니다. 원료지수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아, 분수 형태로 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두 번째,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제목이 원료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원료겠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원료는 원료인데 원료의 종류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국지 원료도 있고 보편 원료도 있고 이 중에서는 국지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대화 중에 수송비가 나오고 중량이 나오고 이럴까? 그 개념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버는 이렇게 주장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합시다. 그러면서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송비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비, 인건비를 말하죠. 세 번째가 직접 이익. 수송비는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노동비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아, 물론 우리 개개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좋지만 기업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 직접 이익이라는 것은 공장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가령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게 들어간 부품을. 그럼 공장 어디 입지하시겠습니까? 땅값이 싼 파주? 안 됩니다. 그런데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울산으로 가고 울산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직접이. 자, 근데 이때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하나는 무게. 무게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입지 중량. 자, 유치한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료지수, 입지 중량. 이 단어가 주는 느낌. 어떤 단어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입지 중량. 아, 그러면 원료지수는 기준이

0: 1이었으니까 입지 중량은 기준이 2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앞서 국채 원료 중량 똑같네요. 분모 보세요. 똑같네요. 분자 한번 더 보세요. 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세팅할게요. 그러면 앞서 했던 원료 지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품 중량분의 제품 중량이 되면 뭐죠? 1이겠죠. 원료 지수가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1. 입지 중량 1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기준이 2가 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2가 되면 자유지향이고요. 2보다 크면 원료지향이 되고, 2보다 작으면 시장지향 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하니까 기준이 1인지 2인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베버가 주장했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러면 베버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베버는 공장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 근데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함께 해볼까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그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최적 입지다. 그 결과론에 계속해서 지금 수송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송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결론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 원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거리하고 무게하고. 즉, 거리가 멀면, 예를 들어서요, 원료와 시장이죠. 근데 시장이 거리가 더 멀어요. 어쩔 수 없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둘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거리하고 무게하고. 무게다, 중량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입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입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용어 정의, 그리고 베버의 최소 비용에서는 이게 시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원료로 가는 게 좋은지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바로 두 번째 시간, 방정식과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실 겁니다. 방정식과 함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출제도 많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함수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정식부터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두 문항에서 네, 많게는 네 문항까지도 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정식은 역시나 계통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1차 방정식을 정말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는 게 거의 매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도형 단원의 문제를 풀 때에도요,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방정식은요, 실제로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공부하시면 되고, 이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제곱근의 풀이, 이어서 근의 공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중학교 3년 과정의 방정식을 전부 다 간단한 문제들은 풀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1차 방정식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2차 방정식도 같이 보실 텐데,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정확히 되어 있다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차 방정식은 실제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네, 방정식을 풀수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양쪽에 문자가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기본기가 필요해요. 기본기 첫 번째는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등식의 성질이다. 보이시죠?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네, 등식의 성질. 말 그대로 등식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 등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호가 있어요. 그쵸? 등호가 있고,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좌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가 우변이라고 해요. 이렇게 좌변과 우변, 등호로 연결된 식을 우리는 네,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식을 배울 때는 양팔 저울을 같이 비교해서 교과서에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걸 우리가 3은 3과 같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네, 기호로 연결한 것을 등식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언제나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같은 이 양팔 저울에다가 똑같은 추를 그대로 올리는 건 더하기죠. 더해도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3이 있을 때 양변에다가 이렇게 같은 수 1을 더해도 같은 수가 되겠죠. 같은 수 1을 빼도요. 꼭 1이 아니더라도 항상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같은 수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모두 된다. 그래서 이번엔 2로 해볼까요? 똑같이 곱해 주시면 네, 같은 수 6과 6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기도 해보실 텐데요. 이번엔 3으로 나눠 볼게요. 똑같이 좌변도 우변도 모두 다 1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냥 보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보여드린 것처럼 써가면서 아, 등식에다가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즉 4층 연산이 전부 다 되는구나. 이때 0으로 나누는 건 우리 숫자 수에서는 네, 약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누는 숫자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러한 등식의 성질이 일단 기본기로 갖춰져 있으셔야 되고요. 네, 이것만 안다고 되진 않습니다.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항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항이라는 개념은요, 등식의 성질을 응용한 성질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어떻게 이동을 한대요. 근데 이동을 하는 규칙이 있겠죠.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 이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위에 있는 등식이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하는데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5를 지금 우변으로 이항한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이동하는 걸 이항이라고 하는구나. 아, 마이너스 5가 이항되니까 플러스 5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 지금 양변에 같은 수 5를 더한 것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요.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식의 성질과 이항까지 공부가 된다면, 네, 조금, 한 가지만 더 배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이 기본기니까요.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방정식의 해를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방정식의 해란 무엇이냐? 바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린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은 3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참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앞에서 정리하신 등식의 성질 이항을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내 방정식의 해를 이해해 보는 시간.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 1을 더하면 3이 될까요? 네, 바로 계산되시죠? 숫자 2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x는 2라는 값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셨을까요? 그럼 x는 1은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x에다 1을 딱 넣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이 네, 2가 되고 우변은 3이 되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정식의 해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같이 보자면 2x는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이 될까요?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이 되죠? 네, 3.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은요, 간단하게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3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볼 텐데요. 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확한 숫자들이 보이시는 경우엔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앞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네,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정식을 하나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 기출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EX-3은 5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는 무엇을 구할 거죠? X의 값이죠. 그래서 앞에 정리되었던 긴 문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가 X를 구할 거니까 좌변에는 문자가 있는 항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문자가 있는 항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x만 남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있는 이 항은 어떻게 해요? 우변으로 2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풀이는요,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으로. 왜요? 왜냐하면 미지수 x의 값을 구할 거니까 x는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주시고 숫자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거 EX-3은 5였는데요. 이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2항할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5는 그냥 적어 놔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을 2항하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플러스 3이 되겠구나. 이렇게 2항 사용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EX는 얼마가 되죠? 네, 숫자 8이 됩니다. 근데 우리 x 구할 거잖아요. x는 얼마?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되는데, 2와 x 사이에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제가 앞에,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있는 2를 없애고 싶으시면은요, 양변을 숫자 2로 나눠 주셔야 돼요. 좌변만 나누시면 안 되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도 똑같이 숫자 2로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럼 좌변의 2는 이렇게 없어져서 1이 되는데요. 숫자 1과 x의 곱은 1은 생략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x는 4라는 해를 갖는다라는 걸 푸실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방정식의 원래 풀이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으로, 숫자는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x의 계수. x 앞에 곱해진 숫자를 우리는 x의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때 x의 계수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보셨고요. 우리 앞에서 방정식의 해에 대한 이해에서 하셨듯이 여기 있는 숫자를 전부 다 식에 대입하셔서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방정식은 푸실 수도 있습니다. 검산하는 방법이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복잡한 방정식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우변에도 문자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미지수는 전부 다 좌변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물결로 그은 건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우변으로. 그래서 원래 좌변에 있는 3x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x가 좌변으로 2항될 거예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대로 바뀐다.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등호 그려주시고요. 원래 있던 숫자 3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네,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2항할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정리해 보자면 EX는 숫자 네, 8이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계수 2로 나눠주시면 X는 4라는 해를 구하실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 푸신 이후에는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4를 원래 방정식에 대입하셔서 검산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방정식의 기출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고요. 1차 방정식은 내 출제가 자주 되기도 하고 1차 방정식의 풀이는 기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2차 방정식의 풀이 보실 텐데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근이 주어져 있고 다른 한 근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인수분해가 딱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가끔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이식을 곱으로만 표현해 놓은 것을 우리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곱으로 표현한 식이 0이 된다라는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있어야지만 곱해서 0이 되겠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를요, 앞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실게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나와 있는 얘가, 네,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꺼내주시면 바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끝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곱해서 0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A가. 지금 A가 X-1이니까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1차 방정식의 풀이 이용하셔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해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해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기출문제 같이 보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는 A는 0 또는 B는 0이다를 사용하면 되니까 네,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X-2는 0이다 또는 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해결이 될 거고요. 따라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 주시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때 한 근이 마이너스 5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다른 한 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바로 2번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네,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에 이어서 함수도 같이 정리해 보실 텐데요. 함수는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주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조검정고시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를 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용어들을 충분히 아신다면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을 읽는 방법들. 그래서 좌표 평면을 읽는 거, 좌표에서 점을 찾아내는 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정비례 반비례 함수까지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 정비례 함수가 주로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문항이 번갈아서 한 문항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함수 값이라는 것을 우리 구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인데요.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는 아주 기본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하지만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주제는요. 1차 함수에서 한 문항, 2차 함수에서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서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요, 주로 기울기와 절편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의 전반적인 그래프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좌표 평면과 1차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25년 이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함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읽는 간단한 문제가 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좌표를 어떻게 읽는지 약속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A라는 점이 어디 있죠? A라는 점은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읽는 방법만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좌표 평면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개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요, 두 개의 수직선, 그러니까 X축 그리고 Y축 두 개의 수직선을 수직으로 만나도록 겹쳐 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우리 좌표를 읽는 방법은 X와 Y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쌍으로 표현했다, 순서가 있다라는 말은요, 앞에 X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써 있는 뒤에 있는 것이 Y좌표다라고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X좌표는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느냐? 여기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이어서 Y좌표는 Y축에다가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좌표는 뒤에다가 적는다. 간단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좌표축이 나와 있을 때, X축, Y축이 있을 때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좌표를 읽어주시면 그게 바로 X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쭉 내려서 얘를 읽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Y좌표가 되니까 순서대로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제가 여기다 그려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내렸을 때 X좌표가 1이고, Y에다 쭉 내렸을 때 Y좌표가 2가 된다. 그럼 우리 순서쌍은요, 1,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좌표평면에서 또 하나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분면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이 자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순서대로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혀 있지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요, X와 Y좌표가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양수, 그리고 2사분면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음수죠. 왜냐하면 0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니까 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요,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4분면에서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들을 읽어주실 수 있으면 네, 4분면을 구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러한 용어들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A점의 좌표를 읽어라 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A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X좌표는 X축에다가 내려주셔야 돼요. 가까운 거 아니고요. X축에다 반드시 그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주시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먼저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Y좌표는 Y축에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A 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같이 살펴보셨지만, 그래도 좌표를 읽을 줄 아셔야지만 앞으로의 함수들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1차 함수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 기출문제를 제가 두 개를 준비해 왔어요. 1차 함수에서는 주로 이두 개의 주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회에는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기울기를 묻는 문항이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2024년 1회 문항인데요, 여기에서는 Y절편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 A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Y절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1차 함수는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기울기와 Y절편, 이두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다라고 하면은요, y는 하고요, 오른쪽에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으로 연결된 걸 우리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이 1차 식인 걸 우리는 1차 함수다. 그럼 2차 식인 건요, 2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요. 자, 이때 이 x, 1차 항 앞에 계수 a가 보이시나요? 여기 붙어 있는 이 A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X의 계수라고 하는데요. A의 역할은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뒤에 있는 이 숫자, 더해져 있는 숫자 B는요. Y절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리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누구다?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다. 그리고 네, y절편은 누구다? 바로 네, 옆에 더해져 있는 숫자다. 그런데 기울기가 뭐고 도대체 y절편이 뭐지? 그쵸?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기울기란 무엇이냐? 우리 1차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직선의 형태로 그려져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1차함수를 그려주시면 쭉 직선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직선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기울어진 정도가 그때그때 다르겠죠? 제가 하나 그려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1차함수는요.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도 있겠죠. 그때그때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다. 그럼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산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이만큼 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높이가 여기 높이가 높다고 해서 기울기가 가파른 산일까요? 아니면 짧다고 해서 완만한 산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기울기가 급한데 이런 산도 있을 수 있어요. 얘보다는 더 급하게 올라가겠죠. 경사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자,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이 높이로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가로가 움직인 이 비율, 이걸 비율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함수에서는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x의 증가량,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는 옆으로 움직이는 게 x축의 방향이죠. 여기 x축, 그다음 위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는 y축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그냥 y만 보는 것이 아니라 x 증가량, 그러니까 옆으로 얼만큼 갔느냐 분의 y의 증가량이다. 이렇게 비율로 표현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울기라는 것의 원리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예를 들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0,2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울기는요. 이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의 x 증가량. 옆으로 몇칸 갔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옆으로 몇칸 갔죠? 세칸 갔죠. 네, 오른쪽으로 세칸 갔습니다. 함수에서는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양의 방향, 왼쪽은 음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 점에서 이렇게 가려면 위로는 두 칸을 갔겠죠. 0에서 2까지. 그래서 y의 증가량은 위로 갔을 때는 플러스, 아래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기울기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까지는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는요, 바로 1차 함수의 x 계수가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y절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y절편은 네, 한번 지워볼게요.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y축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는 구간이 있어요. 이 점. 이 점의 y좌표를 우리는 네, y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여기가 숫자 2라고 적혀 있다면 이 그래프의 y좌표는 얼마예요? 4, 2가 되는 거죠. X절편은요,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절편이라는 용어와 Y절편이라는 용어, 그리고 기울기라는 용어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기울기란 무엇이다?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는 누구다? X 앞에 곱해진 숫자, x의 계수를 뜻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뭐라고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뜻하며 어떻게요? 옆에 더해져 있는 숫자를 말한다. 이렇게 위치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1차함수식을 저와 함께 구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1차함수가요? 1차함수라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 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에. y절편은 3이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적어주시면 될까요? 여기 보이시죠? y는 ax. a는 누구라고요? 기울기. ax 더하기 y절편. 그대로 적어주시면 1차 함수식이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하신 후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4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a는 뭐라고요? a는 기울기다. 그래서 기울기를 그냥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니까요.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갈 때 x 옆으로 몇 칸 갔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가니까 몇 프로? 두 칸 갔어요.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위로는 몇칸 갔을까요? y의 증가량은 네칸 갔죠. 자, 이렇게 해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바로 기울기고, 2분의 4는 약분해주면 숫자 2가 되니까 기울기는 1번이다.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1차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인지 이 공식까지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같이 보실 텐데요. 이번 그림은 1차함수의 그래프이다. 이때 이 1차함수 그래프에서 무엇을 구하래요? y 절편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아까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1차함수 그래프에서 여기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가 y 절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정답은 숫자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함수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같이 공부해 보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에게 지정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0강이고요. 파트 3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장문 듣기 들어갈 텐데, 단문 듣기보다 조금 더 들을 게 길죠. 그래서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토익적인 스킬이라고 할까요? 제가 스킬이라는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푸는 요령으로 잘못 듣더라도, 어쨌든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파트 3, 파트 4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파트 2가 조금 더 네, 고득점의 변별력을 주고요. 네, 파트 3, 파트 4는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아, 그렇다고 막 엄청 쉽고 나중에 뭐 속았니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점수를 단기간에 얻기에 굉장히 좋은 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파트 3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명이죠. 혹은 뭐 가끔씩 세 명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두 명입니다. 두 명의 대화를 듣는 거예요. 남의 대화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맞는 정보를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그런 파트가 되겠고, 총 13세트가 주어집니다. 가장 문제 수가 많죠. 총 39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은 디렉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한 세트 끝나고 다음 세트까지도 시간이 조금 주어집니다. 네, 그때는 세 문제, 그 다음 세 문제를 읽고 네,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정답 선택 시간도 생각보다 길어요. 네, 깁니다. 그래서 빠르게 듣기를 다 끝냈으면 빠르게 문제를 체크를 하시고 네, 그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대화의 길이도 뭐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막 길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꼭 문자 선택지를 미리 읽고 여러분들이 핵심입니다. 파트 7과 다르게요. 우리 파트 7은 문자 선택지를 미리 다 꼼꼼하게 읽고 독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시간이 꼭 부족하겠다라는

나와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파트시 파트폰은요, 문자 선택지를 읽는 시간에 주어지죠. 네, 그리고 독해랑 다르게, 독해는 내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독해 글을 보고 이걸 동시에 볼수 없거든요. 네, 눈이 두 개라고 막 한쪽 눈은 독해 글을 보고 한쪽 눈은 문제를 보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트시 파트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문제와 선택지를 보면서 동시에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읽고 키워드를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동사 밑줄 명사 동그라미, 보통 이제 동사 밑줄 명사 동그라미, 동사 밑줄 명사 동그라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들으시면서 미리 캐치해둔 키워드를 순서대로 하나씩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네, 미리 읽어놨었던 선택지의 키워드를 들으면서 하나씩 캐치를 하시는 겁니다. 네. 세 문제는 거의 순서대로 단서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패러프레이징도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미리 잡아놓은 키워드를 하나씩 정답으로 체크하는 네, 그런 연습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다못 듣더라도 그냥 단어 하나만 듣고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적인 연습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출 유형과 빈출 정답 패턴은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고, 파트 3 문제 1부는 정답의 단서를 누가 말해주는지 문제에서 미리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delivery? 남자 대사 속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남자 대사 속에서 직접적인 단서가 나올 텐데, 걔 중에 조금 고난도 문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무조건 남자 대사, 무조건 남자 대사. 네. 물론, 10중 8구 그렇습니다만은, 나머지 한두 문제, 고난도 문제들은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한 것을 남자가 받는 식으로써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 네, 그리고 마킹도 이제 에이스는요, 여러분들, 파트 1, 2는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마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되, 파트 3, 4는 이건 약간 조금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문제에 집중하고, 엘지가 끝나고 한 2분 동안 일괄적으로 마킹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 지금 초급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초급자분들께는 권장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엘지 점수가 안정적으로 450 이상이 나온다. 네. 그러면 파트 3, 4도 동시 마킹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것도 힘든데, 동시 마킹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본인의 페이스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분류해 드린 것이지, 이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래요. 뭐, 엄청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AC 끝나고 마킹 한 2분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막 가끔씩, 막 고사장에서 막 AC가 먼저 진행되고 IC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뭐 음향 사고 같은 게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이요. 제 경험상 한 100번 시험 치면 한번 정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IC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AC를 뒤에 하고 끝나자마자 그대로 시험 끝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러면 동시 마킹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잘 발생되진 않더라고요. 자, 패러프레이징 연습. 그죠? 단서를 정확하게 듣고도 재표현된 문장을 제대로 매칭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정답에 근거가 되는 문장과 선택지의 정답 문장을 오답노트에 작성해 두시고 매일매일 어휘적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가 이런 식으로 재표현되는구나.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휘적인 연습을 하셔야지만 내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문제 유형별 공략.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은 두 가지 구조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긴 것을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주제 목적과 함께 일반적인 정보들이 주어지는데, 주제 목적을 중심으로 화제에 대한 정보 주어지겠고, 장소에 대한 정보도 주어지고요. 그죠? 주제 목적에 따라가지고, 파트 4에서는 청자에 대한 정보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초반에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즉, 주제 목적을 파악을 하시다 보면, 나머지 일반적인 정보들은 자연스럽게 입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I'd like to get a refund. 저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 물건들, 신발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신발이죠? 내가 샀었던 신발들을 당신의 가게에서 어제라는 것은 일단 대화의 주제는 환불이라고 바로 볼수 있겠고요. 말하는 이게 남자라고 친다면 남자의 신부는 구매자가 되겠고, 반대로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여자는 판매자가 되겠고, 대화의 장소는 신발을 사고 파는 가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써 주제, 목적에 의해서 일반적인 화자, 청자, 장소에 대한 정보들은 모두 연관이 되어 있더라. 자, 이런 유형들이 주제, 목적을 묻는 것들입니다.

0: 메일링 디스커싱이라든지 메일링 어바웃이라든지 why is the woman calling? 왜 전화를 하는지라든지 아니면 what is the purpose?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로서 첫두 문장 내 정답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 90% 이상이다. 뭐 이런 예문들은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많은 문장 주제들이 있겠죠. 뭐 I don't think I can come to work today. 전 오늘 출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Because of the medical check, 건강 검진 때문에. Could you please cover my shift? 제 shift를 cover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 근무 시간을 대신 커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Work schedule change, 근무 일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주제를 잡으실 수 있겠고요. Have you heard? Mr. Curry has been promoted. 네, Curry가 승진되었다라고 했을 때내 동료의 새로운 자리, 뭐 이런 식으로서 재표현, paraphrasing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화자 장소 문제도 역시 뭐 who question이라든지 아니면 where question으로서 문제는 빠르게 그냥 who, 뭐 남자 혹은 여자 이런 식으로서 잡으시면 네, 빠르게 질문 파악되시겠죠. Where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그냥 어디에서 화자들이 근무를 합니까?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네. 그래서 의문사만 잡고도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직접적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파트 3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주제 목적에 연관된 게 많은데, 파트 4 나중에 하시겠지만, 파트 4는 이제 본인이 혼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초반에 주제 목적과 함께 화자 장소가 모두 나오는 겁니다. Hello, this is Stefan. As you are an investment consultant, 당신이 투자 상담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서 당신에 대한 정보, 남자 대사 속의 당신이기 때문에 여자의 직업이 이런 식으로서 재표현되어서 정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As란 게 뭐뭐로서 신분, 자격의 전치사인데요. 그 뒤에 주어에 따라 가지고, 네, 주어에 따라 가지고 누가 어떤 신분인지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장소 역시 초반에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뭐, here at, 여기 어디 어디에서라든지 아니면 welcome to, 환영합니다. 여기 오신 것을. thanks for coming to,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제, 목적을 파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Hello, I'd like to buy a bottle of ABC tablets. ABC 약한병 사고 싶습니다. Here's my prescription. 여기 제 처방전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지금 현재 주제는 의약품 구입이 되겠고, 장소 약국이 되겠고, 말하는 사람은 환자, 듣는 사람은 약사, 이런 식으로서 모든 정보가 연관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소에 따른 어휘들, 여러분들, 역시 예시일 뿐이니까요. 어휘력이 핵심이고, 듣는 것은 내가 아는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빈출되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교재, 이건 샘플이고요. 교재 훨씬 더 많이 정리해드렸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모르는 것들은 형광펜으로 체크하시면서,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공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실 텐데,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첫 번째 세트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1: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Hey, Josie, do you know where the copy paper is stored? I'm confused because the office structure has changed.
3: Maybe you can find it in the cabinet in the utility room. I think remodeling this old office was a great decision. It seems like we've moved to a new building.
2: I think so, but the lounge was more spacious before the renovation. Since the office space has been expanded, the lounge has become narrow, so it's a little bit stuffy. I can no longer have a coffee break in the staff lounge.
3: Well, then how about going to the new cafe downstairs? The space is large, and our office staff can get discounts there.
0: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최근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지가 그렇게 막 길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remodel an office.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익혀 나가셔야 되는데 이세 개의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죠. 그 키워드죠. 당연히 지금은 remodel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을 리모델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막 쪼잔하게 함정 나오진 않을 테니까. 두 번째는 프로모셔널. 이벤트가 지금 키워드가 되겠고요. 근데 세 번째는 뉴 CEO. 자, 네 번째는 머지. 이런 식으로서 명사 혹은 동사 쪽에 가장 중요한 덩어리가 들어갑니다.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이 여러분들의 완벽함을 만들어 줄 겁니다.
2: Hey, Josie. Do you know where the copy paper is stored?
0: 자, do you know where the copy paper? 우리 파트 2에서 연습했었던 문장들이 파트 3, 파트

0: 거의 그대로 녹아내려져 이쪽에서 간접의 문으로서 지금 어디에 지금 카피 페이퍼가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카피 페이퍼, 초반 소재.
1: I'm confused because the office structure has changed.
0: 자,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I'm confused. 왜냐하면 이 사무실 구조가 변경되었거든. 사무실 구조가 변경되었거든.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단서를 조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2: Maybe you can find it in the cabinet in the utility room.
0: 자, 항상 이제 영어는요, 네, 가장 이 우리말처럼 이렇게 쭉 그냥 쭉 진행된 게 아니고 강세가 존재하죠. 단어 내에도 강세가 있고요. 단어 간에도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받는 단어들이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좀 길어질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maybe you can find it in the cabinet 이게 아니고요. 네, maybe you can find it in the cabinet in the utility room 이런 식으로써 강세를 받는 단어들이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라가면서 의미를 잡아나갑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룸에서 캐비넷에서 그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2: I think remodeling this old office was a great decision.
0: 자, 우리 선택지에 1번에 remodel이라고 캐치했었던 단어가 초반에 그대로 들렸었었죠.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옛 사무실을 remodel 했었던 것은 정말 좋은 결정이었었어서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2: It seems like we've moved to a new building.
0: 우리가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한 것처럼 보여지네요. 라는 문장까지. 자, 두 번째 문제. 여자 대사 속에서 여자가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남자가 했었던 소재를 뭐 대명사 등으로 받는 게 아니라면요. 자, used to 부정사라는 것은 과거에 무엇을 하곤 했었다라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과거에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보시는 겁니다.
1: I think so, but the lounge was more spacious before the renovation.
0: More spacious, 더 넓었었다는 거죠. 그 보수공사 전에 더 넓었었습니다. 왜지?
1: Since the office space has been
0: expanded, 확장이 됐었기 때문에
1: the lounge has become narrow.
0: 라운지가 narrow, 더 좁아졌다라는 그런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1: So it's a little bit stuffy.
0: 약간 조금 복잡하고 약간 답답한데.
1: I can no longer have a coffee break in the staff lounge.
0: 자, no longer라는 것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커피 브레이크를 네, staff lounge 휴게실에서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쉬었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네. 회사가 노린 게 이건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커피 브레이크를 저는 더 이상 못 한다는 것은 과거 했었다는 거겠고요. 자, 커피 브레이크 선택지 역시 커피라는 단서가 주어집니다. 우리 A번은 older beverage. beverage라는 것도 역시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A번은 주문을 한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 두 개가 조금 비슷한 게 있으면 한번더그두 개의 선택지를 더블 체크하셔가지고 의미적인 구분점을 찾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답 D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후반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 Well, then how about going to the new cafe downstairs?
0: 자, 세 번째 문제는 남자가 무엇을 제안을 하는지죠. 남자의 대사 속에서 요청 제안 문장. 요청 제안 문장은 파트 2에서 많이 연습했었던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 Well, then how about going to the
0: How about ing? 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죠.
2: Well, then how about going to the new cafe downstairs?
0: 아래층에 있는 새로운 카페를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른 장소 시대 보시라라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근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 The space is large, and our office staff can get discounts there.
0: 스페이스는 넓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무실 직원들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자, 전체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중얼중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처음에 잘안 되실 때는 눈으로 보시면서 중얼중얼 따라서 읽는 것도 괜찮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보고 스크립트를 안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한 박자 느리게 뒤따라가는 섀도잉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 같이 한번 더 들어보실게요. 한번 다 같이. 개인적으로 따라가 보실게요. 시작.
1: Hey Josie, do you know where the copy paper is stored? I'm confused because the office structure has changed.
2: Maybe you can find it in the cabinet in the utility room. I think remodeling this old office was a great decision. It seems like we've moved to a new building.
1: I think so, but the lounge was more spacious before the renovation. Since the office space has been expanded, the lounge has become narrow, so it's a little bit stuffy. I can no longer have a coffee break in the staff lounge.
2: Well, then how about going to the new cafe downstairs? The space is large, and our office staff can get discounts there.
0: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세트, 4번 문제 세트도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문제 풀어보실게요.
3: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4 through 6.

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1: Hello, Eleanor. This is Andrew Reyes from Haper. After weeks of meetings, we judged you to be the best candidate among all the applicants. So, if you're still interested in the position of accounting director, I'd like to suggest working with us.
2: Thank you for calling. Andrew, I'm so glad to hear that decision. Bu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surprised to hear the location of the office where I would be working. I'm not sure of such a long commute every day.
1: I'm well aware of it. Since we moved our headquarters, a few employees have expressed the same difficulty as yours. Then how about this? We can get you a 2-year contract apartment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office. Would this make the situation more favorable to you?
3: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4번, 어떤 포지션인지, 여자가 어떤 자리에 지원했는지,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보실 때 알 수 있는 점은 역시 어떤 소재인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자가 어떤 자리를 지원했냐라는 것은 일단 구인 구직에 관련된 소재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자가 지원했었던 자리가 되겠고 초반에 들리는 소재입니다. 막 파트 3, 파트 4는 뭐 여러 개의 자리를 막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헷갈리게 구성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굉장히 좀 약간 더러워지죠. 그렇게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네 개의 단어들이 모두 한 단어짜리들 혹은 두 개의 단어짜리들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문제를 들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1: Hello, Eleanor. This is Andrew Reyes from Haper.
3: 자, 지금 이거는 남자가 자기소개를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여자라고 해서 여자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런 것들은 남자 여자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1: After weeks of meetings, we judged you to be the best candidate among all the applicants.
3: 자, 강세를 느끼시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1: After weeks of meeting.
3: After weeks of meeting. 네, 수주간의 미팅 이후에.
1: We judged you to be the best candidate.
3: 자, we judged you to be the best candidate. 그죠? We judged you to be the best candidate.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We judged. You to be the best candidate. 이런 식으로서 강세를 받는 단어들이 의미를 가진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강세를 받는 거고 그걸 따라한 게 듣기의 과정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1: Among all the applicants.
3: 자, 모든 지원자 사이에서 당신이 가장 최적의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요.
1: So, if you're still interested in the position of accounting director.
3: Accounting director. 바로 들렸죠? Accounting supervisor.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디렉터 자리에 관심 있으시다면
1: I'd like to suggest working with us.
3: Suggest working with us. 우리 함께 근무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그죠? Suggest ing. ACE 공부하시면서 네, RC에 대한 문법적인 특징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reconciling. Recommend, reconcile, consider, suggest는 ing, 동명사 목적어를 썼죠. 일단 첫 번째 문제 A번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Why is the woman unsure? 여자가 왜 지금 unsure? 부정적인 소재는 저는 셈으로 표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한번 흉내 내보시죠. 자, accepting the job을 accepting한 데 대해서 무엇을 지금 확신을 얻어야 합니까? 선택지가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키워드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qualification. 첫 번째는 자격상에 대해가 걱정스럽습니다. 네, 두 번째는 go abroad often, 자주 해외로 가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lengthy commuting, 긴 통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offer from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 네 개, 이 정도만 잡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키워드를 잡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것은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ank you for calling. Andrew, I'm so glad to hear that decision.
3: 일단 기쁘죠, 그죠? 뭐 붙었다, 깊은 거죠.
2: But to be honest,
3: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 I was a little surprised to hear.
3: 자, but 이 이미 벌써 소재가 역접이 되면서 정답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가 부정적인 소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2: I was a little surprised.
3: 저는 약간 놀랐었습니다. 무엇을?
2: To hear the location of the office where I would be working.
3: 자,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의미를 형성하죠?
2: To hear the location of the office.
3: Hear the location of the office.
2: To hear the location of the office where I would be working.
3: Where I would be working 이런 것까지 그죠? Surprised. Hear the location of the office where I would be working까지 네 그죠? 놀랐습니다. 듣게 되어서.

0: 장소를, 무슨 사무실 장소를, 어떤 사무실이죠? 제가 일하게 될 장소가 되겠습니다. 왜 놀라운 거죠? 네. 갑자기 멀리 가시나?
1: I'm not sure of such a long commute every day.
0: 이렇게 저는 긴 통근을 매일매일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살짝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떤 part를 남자가 discuss,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지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네 가지 선택지, 여러분들 잘 캐치하셨을 테니까 바로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I'm well aware of it.
0: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 Since we moved our headquarters,
0: 자, 우리가 headquarter, 본사를 이전했었던 이래로요.
2: A few employees have expressed the same difficulty as yours.
0: 몇몇 직원들이 표현했었습니다. 무엇을? 같은 어려운 점들을 너의 것과 같은, as yours, 너의 걱정과 같은 것들 표현했었습니다.
2: Then how about this?
0: 자, 여기서부터 세 번째 문제 흐름이 있죠.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2: We can get you a 2-year contract apartment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office.
0: 자, 보세요. 일단 걱정하면 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협상의 우위, 협상의 기술이에요.
2: We can get you a 2-year contract apartment
0: 2년짜리 계약의 어파먼트를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2: within walking distance
0: 자, within walking distance라는 것은 걷는 거리 이내에 있는, 그죠?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내에 있는
2: of the office.
0: 사무실에서. 약간 그런데요. 너무 일과 내 주거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어쨌든 뭐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겠는데.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것은 지금 housing option. C번이 정답이 됐었던 겁니다.
2: Would this make the situation more favorable to you?
0: 네, 그러면 이게 당신의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이런 것까지. 자, 세 문제 흐름 잘 파악해 보셨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7번 문제 세트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문제 먼저 읽어 주실게요. Go.
3: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4: Hello, this is Sparkle Dental Clinic. I am contacting you since there is a problem with your reservation on Friday. Your doctor, Julia, needs to cancel all appointments for the day due to a sudden surgery schedule. We are very sorry, but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for more urgent patients. We'd like to change your booking. When is it possible for you?
1: I'm going on a business trip abroad next week, so it'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right now. Can I just see another doctor on Friday?
4: Wait a minute. You can see Dr. Jackson only at 9 a.m. Is this okay with you?
1: Oh, it's more convenient because I go to work at lunch. Well, I'll do that.
4: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See you then.
0: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남자가 연락했었던 이유겠죠. 어쨌든 남자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 선택지 네 가지의 키워드는 잘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4: Hello, this is Sparkle Dental Clinic.
0: 일단 남자가 먼저 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덴탈 클리닉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덴탈 클리닉, 남자의 신분이 나왔었죠.
4: I am contacting you since there is a problem with your reservation on Friday.
0: 네.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당시 이야기에 있어가지고 금요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점
4: Your doctor, Julia, needs to cancel all appointments for
0: cancel all appointments 모든 예약을 취소해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4: the day due to a sudden surgery schedule.
0: 네, 긴급한 수술 스케줄 때문에 예약 취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불안하죠.
4: We are very sorry, but
0: 굉장히 죄송하고요.
4: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for more urgent patients.
0: 더 긴급한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해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4: We'd like to change your booking.
0: 자,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예약을 변경하고 싶습니다를 가지고요. 지금은 변경 요청하는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 When is it possible for you?
0: 언제 가능합니까라고 추가적인 질문까지.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이제 여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여자의 질문거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무엇을 물어보는지. 역시 남자의 대사를 듣고 나오는 여자의 대사 속에서 두 번째 문제 흐름이 바로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1: I'm going on a business trip abroad next week.
0: 다음 주 출장을 가는데,
1: So it'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right now.
0: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지금 결정하는 게 힘들 것 같네요.
1: Can I just see another doctor on Friday?
0: 다른 닥터를 볼수 있을까요? 다른 닥터, 덴티스트를 만난다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왜 그러면 여자가 모니터링을 선호하는지, 이제 시점적인 소재가 나오는 곳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4: Wait a minute. You can see Dr. Jackson only at 9 a.m. Is this okay with you?
0: 자, 시간 얘기 나왔었었죠.
1: Oh, it's more convenient because I go to work at lunch.
0: Because I go to work at lunch.

0: 점심에 오후에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 시간 났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A번으로 시간에 대한 소재를 얘기했었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키워드 체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 Well, I'll do that.
2: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See you then.
0: 자,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세트만 더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문제 풀어보실게요. Go.
3: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4: Hello, I want to make a reservation for a flight bound for London. Are there any available tickets departing in the morning?
1: Unfortunately, all the flight tickets to London that day are sold out because there's a marathon in London this weekend. The earliest available flight now is on Saturday morning.
4: That'll be too late. I think I should have reserved a ticket early, right?
1: I guess so. If you use our mobile application, you can make a reservation more easily.
0: 조금 익숙해지시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대화가 벌어진 장소였었죠. 에어포트, 공항에서 발생됐었던 대화, C번 정답이 됐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역시 문제점의 problem and solving이라는 흐름을 갖고 있는 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인지라고 했을 때는 모든 좌석이 점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거, 그죠? 모든 좌석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팔렸다라는 소재가 이런 식으로 네, paraphrasing 됐었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추천합니까? 라는 것은 application이라는 소재가 그대로 선택지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인 흐름을 잠시 연습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발전적인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다뤄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지성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에 합격하실 거죠? 그럼 합격하시고 내년에 이제 중개 사무실을 오픈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서 오픈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린 그걸 입지라고 하죠. 입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입지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호입니다. 입지. 입지가 뭐죠? 입지. 위치. 그런데 이 위치를 주장한 학자들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용어 정의.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내용들에서 나오는 용어, 그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추창했던 그때 당시에 남부 독일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혹시 느껴지십니까?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의 결론이 육각형의 구조를 가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부 독일을 대상으로 했고요. 중심지가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심지가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인데요. 자, 그림상 여기가 중심지예요. 여기가 중심지. 주변 지역들요. 그래서 중심지가 주변 배후지에, 배후지.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상권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공간적인 과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전제하세요.

단어가 보이면, 아, 글이라는 뜻이구나. 글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거리를 벗어날 생각은 방법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거리, 그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상점 입장에서 슈퍼와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는 단순하게 따져도 백화점이 많겠죠. 그래서 그냥 임의적인 숫자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동네 슈퍼는 50명의 고객이 온다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백화점은 200명이 와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 50명, 200명이 분포되어 있는 그 공간적인 범위, 그것을 최소 요구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최소 요구치란 상점이 중심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자, 지금 컬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안에 있는 선하고요, 밖에 있는 선하고 비교하면, 하나는 재화의 도달 범위고, 하나는 최소 요구치입니다. 어느 게 재화의 도달 범위고, 최소 요구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 유지를 한다면. 밖에 있는 큰 동그라미,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결과,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표현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는 세팅시켜서 하나로 딱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란 소비자가 어느 특정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구수.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어느 게 글자 수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공간적인 범위가 더 넓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용어 하나를 볼까요? 자, 그림에서만 딱 보세요. 중심지와 배후지. 배후지라는 말은 상권이라고 해요. 상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자, 다른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림만 딱 보시면서 한번 둘을 비교해 보자고요. 중심지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 지역입니다.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심 지역. 자, 그러니까 그림을 연상하세요. 그림을. 그림을 연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지문을 단순히 외우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심지야. 배후지야. 그럼 중심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용역이 서비스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역. 그럼 이번에는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다시 한번 볼까요? 중심지에 의해,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지의 성립 조건. 앞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 표현은 다양하겠죠.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된다. 이 표현은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같은 표현이죠. 중심지. 여러분이 먼저 정의해 보세요. 중심지가 뭐였죠?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요. 그럼 우리 배후지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요. 재화의 도달 범위, 소비자가 제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거리. 결론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최소 요구치, 상점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하나씩,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범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거리가 안 보이죠?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최소 요구 범위라고 했으니까, 2번인 것 같죠?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이것이 뭐라고요? 최소 요구 범위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최소 요구치겠네요. 1번과 2번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중심지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은 이거는 배후지의 정의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일단 범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거리가 있는 거는 좋아요. 일단 1단계까지는 옵니다. 근데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자, 표현을 보세요.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합니다. 최소 요구 범위의 정의가 이겁니다. 다른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 정상 이윤, 거리,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5번으로 가봅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중심지 재화나 서비스.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아닌가죠? 중심지에서 배후지죠. 단순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입지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고요? 용어 정의. 항상 나오는 게 용어 정의.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이거 누구의 이론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러한 용어들로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상업 입지론입니다. 이번에는 공업 입지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공업 입지는 뭘까요? 공장. 공장은 어느 위치에 입지하면 좋을까? 여러분,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공장은, 그쵸? 바다 가까이. 어떤 공장은, 그쵸? 비행장 가까이. 어떤 공장은 노동을 확보하기 쉬운 곳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업 입지로는 우리 시험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을 학습합니다. 각각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버는 뭐라고 주장한 거죠?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 거기가 최적의 입지야. 이렇게 주장한 거죠. 레시는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곳. 결론은 수요자가 있어야 물건을 팔아먹겠죠. 그곳이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가장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둘 중에 한 가지겠네요.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든지 총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총수입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레시고, 반면에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베버입니다. 여러분, 유치한데 일단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비용이죠, 비용. 비협이죠. 여기도 베버도 비협이고, 자, 유치한데 그냥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 봅시다. 베버는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레시는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다 맞죠? 결론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레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레시는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베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베버가 주장했던 항목을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우리 시험 15회 때까지는 매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도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떠밀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베버의 주장은 이겁니다. 원료가 있는 원료 산지에서 공장까지 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야 되죠.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페버는 고민이 뭐냐면 이 공장이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을까? 아니, 아니야. 공장이 원료 가까이 가는 게 좋아.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겁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단어 그대로 원료가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간다.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공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시장 지향형 입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울 거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원료가 있는 곳에서 공장까지 원료를 가지고 오려면 원료 수송비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지고 갈 때는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발생할 거예요. 각각 수송비는 지금 이렇게 발생한대요. 이 경우라면 공장 어디로 입지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원료 지향을 하면 수송비 20원을 절약할 수 있고,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장이 시장 지향을 해버리면 15만 원 절약할 수 있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정확합니다. 원료 지향이죠. 그럼 결론을 정리합시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죠?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를 비교해서 결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간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림을 통해서 과정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 공장이 원료 지향하는 게 좋을까? 시장 지향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송비다. 근데 그 결론은 수송비가 많은 쪽으로.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원료 지향.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 시장 지향. 자, 두 번째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량 감소. 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적어볼까요? 제품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아,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저 앞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뭘 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원료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원료가 100g이에요. 근데 앞에 제품이 있다 그랬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고요. 제품의 중량이 60g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공장이 들어가자 그랬죠. 그러면 원료는 100g, 제품은 60g. 그럼 어느 쪽이 무겁나요? 그렇죠.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원료가 무거우면 당연히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결론은 이렇게 또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저 만드는 경우예요. 우리는 치저의 원료를 우유라고 하죠. 우유 가지고 치저를 만들 때 우유 1000g을 가지고 치저를 만들면 치저의 그람수가 적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치저 공장을 어디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까? 대관령 가까이 가 있는 게 유리하다. 자, 이런 것이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이겠죠. 그래서 먼저,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요? 앞에 제품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시험은 중량 감소, 중량 증가니까 구태여 둘 다 하지 말고요. 혼란스러우니까 한쪽만 딱 선택하세요.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 아, 그럼 제품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원료의 중량이 무겁다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원료 지향 입지하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결론부터 보세요. 편제 또는 국지 원료라는 말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 자,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뭐죠? 석회석이죠. 석회석은 산이죠, 산.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석회석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석회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원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원료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들어가는 게 좋다. 반면에 보편 원료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원료. 그럼 공장이 어디에 입지를 해 있던 그 원료를 구하는 게 쉽다고요. 그럼 공장은 가급적이면 시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시장 가까이 가서 원료도 쉽게 얻고 판매도 쉽게 하고 결론은 수송비를 모두 다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세 가지 개념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알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이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오는 개념을 하나 좀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책을 넘기다가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는 것들은, 아, 이것은 분수 형태로 해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원료 지수입니다.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분수 형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을 뭘 물어보느냐? 분모에 무엇이 들어가고 분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래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막 외우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암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한 가지만 다시 뭐라고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그럼 알고자 하는 게 원료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가야죠. 원료 중량. 그럼 분모는 제품이겠죠. 자, 왜 이런지를 보세요. 가장 기본적 개념이 이거죠.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그럼 결론은 둘을 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원료하고 제품하고. 그 제목이 원료 지수니까 원료 올라가고 분모는 제품.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원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있었고 보편 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에 보편 원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결과 1보다 크다. 뭐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죠. 보편 원료가 무거울 땐 앞서 보편 원료는 공장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장. 시장 지향 입지가 됩니다. 근데 1보다 작다? 그럼 제품이 무겁다는 말이죠. 제품이 무거울 때는 시장이죠. 자, 다시 표현해서 보편 원료가 들어가면 1보다 크든 작든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국지 원료, 편제 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먼저 1이다. 1이면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죠. 각각의 중량이 동일하다면 각각의 수송비가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공장 어디에 입지하든 상관없다. 자유지향 입지입니다. 그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큰 겁니까? 분자가 크죠. 국지 원료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료지향. 반면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시장지향 입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합니다. 원료지수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세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딱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무슨 지수로 끝나면, 아, 분수 형태로 하라는 말이구나. 이제 두 번째,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제목이 원료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원료겠죠. 그러니까 원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제품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원료는 원료인데 원료의 종류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국지 원료도 있고 보편 원료도 있고 이 중에서는 국지 원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계속 대화 중에 수송비가 나오고 중량이 나오고 이럴까? 그 개념 하나를 보겠습니다. 배부는 이렇게 주장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곳에 공장을 입지합시다. 그러면서 배부가 주장했던 비용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수송비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비, 인건비를 말하죠. 세 번째가 직접 이익. 수송비는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노동비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아, 물론 우리 개개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좋지만 기업은 또 상황이 다르겠죠. 직접 이익이라는 것은 공장이 함께 모여 있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가령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들어간 부품을. 그럼 공장 어디 입지하시겠습니까? 땅값이 싼 파주? 안 됩니다. 그런데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울산으로 가고, 울산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직접이. 자, 근데 이때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하나는 무게. 무게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보세요. 입지중량. 자, 유치한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료지수. 입지 중량. 이 단어가 주는 느낌. 어떤 단어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입지 중량. 아, 그러면 원료 지수는 기준이 1이었으니까 입지 중량은 기준이 2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앞서 국제 원료 중량 똑같네요. 분모 보세요. 똑같네요. 분자 한번 더 보세요. 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세팅할게요. 그러면 앞서 했던 원료 지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품 중량분의 제품 중량이 되면 뭐죠? 1이겠죠. 원료 지수가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1. 입지 중량 1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기준이 2가 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2가 되면 자유지향이고요. 2보다 크면 원료 지향이 되고 2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입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하니까 기준이 1인지 인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베버가 주장했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러면 베버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베버는 공장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다고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 근데 베버가 주장했던 비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함께 해볼까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그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그러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최적입니다. 그 결과 논의에 계속해 지금 수송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송비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결론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송비를 결정하는 인자, 원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거리하고 무게하고. 즉, 거리가 멀면, 예를 들어서요, 원료와 시장이죠. 근데 시장이 거리가 더 멀어요. 어쩔 수 없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둘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거리하고 무게하고. 무게다, 중량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부분은 입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입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용어 정의, 그리고 배부의 최소 비용에서는 이게 시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원료로 가는 게 좋은지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혹은 도서관 좋아하시나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도서관인데요. 오늘은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학교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동화책부터 과학책, 영어책까지. 도서관에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빌릴 수 있고, 다 읽은 책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반납해요. 오늘은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도서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겠죠? 도서관은 library, library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library. 강세를 맨 앞에 강하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library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library 스펠링은 L-I-B-R-A 그리고 R-Y.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에는 library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빌리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도 있고 또 반납을 하기도 하죠. 이런 공간이 도서관이라면 서점은 뭐라고 할까요? 책을 살 수 있는 곳, 서점은 bookstore, bookstore이라고 해요. store이 가게잖아요. 그래서 책을 살 수 있는 곳은 서점, bookstore이라고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ibrary로 돌아와서 예문 두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I love reading books in the library 라고 했네요.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 그런데 어디에서 읽는 걸 좋아한대요? In the library 라고 했으니까 도서관에서 읽는 걸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The library is very big. 라이브러리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은 아주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라이브러리라는 공간 교과서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 borrow. borrow 보겠습니다. 자, borrow는 빌리는 거예요. 아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납할 목적으로